0: by building a cutting-edg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hrough a smart factory solution.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We explore Yesun Tech,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adhesive materials. Yesun Tech is located in Gunpo,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terials industry by constantly developing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By cooperating with different businesses, it has developed innovative adhesive solutions.
1: 예선테크는 2005년 설립된 기능성 점착 소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 휴대전화용 연료접착 필름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는 LCD와 OLED 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자동차와 2차전지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기능성 점착 소재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소재 전문가와 디바이스 전문가를 두고 있으며 시장의 니즈가 형성되는 시점에 맞춰 상품화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2008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현재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을 두고 글로벌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adhesive products for displays are the major items of the company. Foam pad is a type of adhesive item which is specialized for thin displays. It can fix the panels as well as prevent the inflow of impurities and backlight bleeding.
2: 예선테크는 내로우 베젤 TV가 개발되기 전부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디자인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폼패드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착층과 충기형 흡수형 폼, 기재층의 물리적 특성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양산의 제품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는 기존보다 더 좁은 폭의 디자인에 대응할 수 있는 고신뢰성 제품과 내화성을 더욱 강화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양산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예선테크의 홈패드는 고객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The designing of products for different purpose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The products go through the cutting, processing, and testing process, and the finished one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corner area of the products is precisely designed to prevent the leakage of light, and the product quality has increased.
3: 전착 제품은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과 공정 조건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정부터 제공품, 합지 재단 공정과 완제품 창고까지 전 과정의 온습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도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요구하는 주요 물성을 원재료부터 완제품 검사 단계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 데이터는 원재료와 제공품, 완제품의 로트 정보와 함께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상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The high mix and high precision products of the company needed a more systematic management solution. Escaping from the current method, which used to depend on human workers, the firm has introduced a data-based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solution.
3: 예선테크는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 기반의 생산 품질 이력 관리와 AI 비전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원자재 로트부터 생산, 검사, 출하까지 공정별 이력을 하나로 연결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상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안 검사에 의존하던 부분을 AI 비전 검사로 보완하면서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검사 결과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과 품질 전반을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Yesun Tech has constantly improved the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and expanded the scope of its business.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insulation material for industrial batteries. It has tested the performances and promoted the mass production of the material.
4: 예선테크는 현재 OLED 대형화 대응, 전장용 고신뢰 소재, 배터리 안전 소재와 AI 자동화 기반 제조 공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신뢰성, 제작업성, 내화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홈패드와 OLED용 기능성 소재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는 진동과 고온 고습 환경에서도 점착력과 내구성을 유지하는 오토 디스플레이, HVAC용 고신뢰 점착 소재와 정밀 가공 조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 기술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5: The firm has built overseas branches to better manage the local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process. And it has made a bit of effort to make rapid responses to the clients. By accelerating the mass production of the future adhesive items, the company aims to expand the supply network in overseas markets.
1: 예선테크는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자동차와 2차전지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와 AI 기반 검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생산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점착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5: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Yesontech, which aims to provide more precise and stable technologies for a better future.
6: When aluminum cylinders go through metal molds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conditions, they can be converted into new materials with highly additional values. As a nationally designated root industry enterprise, Yutsang Metal has constantly developed aluminum extrusion technologies and made contribution to Korea's basic industries. From the designing of molds to the extrusion and processing process, the company has built an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and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We introduce Yutsang Metal, a developer of advanced aluminum processing skills, which have given a boost to Korea's manufacturing sector. Yutsang Metal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30 years of experience and large-scale produc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precision skills and provided customized molds to the clients. It has offered high-quality aluminum products to varied industrial sectors, including construction, automobiles, and electronic parts.
7: 저희 유창금속은 1995년 설립 이후 알루미늄 아틀 분야 한 우물만 집중해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 집중지인 안올 시와 국가산업단지에 거점을 두고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 품질 관리,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후방 산업을 보완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 The firm has produced about 200 aluminum extrusion items. The company has analyzed and developed detailed specifications that have been required by different industries. And it has applied precision technologies to the products.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market trends,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product lineups and made rapid responses to the needs of the clients. Sunshade frame for automobiles is one of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anks to the high durability and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applied to world-class automobiles.
8: 저희 유창금속이 공급하는 도어 커튼 프레임은 햇빛 가리개에 적용되는 프레임 부품으로 차량에 적용되는 부품 특성상 일반 압출 제품보다 공차가 타이트하고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압출 후 제품을 전수 검사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작업자가 직접 리워크하는 방식으로

0: 특히 2열 유리의 형상에 맞게 제품의 치수와 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산 과정에서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its products, the company has developed aluminum billets in a variety of sizes for different purposes. Even slight errors can determin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so it is important to precisely control the temperature and time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accelerated investments in production facilities and built precise cutting and processing lines. And it has laid the foundation for a more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2: 저희 유창금속의 생산 능력 확대의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는 2018년 시화 공장을 설립하고 2,350톤 압출 라인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규격과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에는 MCT 설비 라인을 신설하고 안산 공장의 1,500톤 압출기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등 압출뿐만 아니라 가공 분야까지 생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1: Yuchang Metal has implemented innovative change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related industrial fields. Aside from internalizing the production stages, which used to depend on outsourcing businesses, the firm has introduced MES solution to manage the whole process in real time. As a result, it can prevent possible contamination and damage, as well as build a high quality production system.
3: 저희 유창금속은 스마트 공정 도입 후 현장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정이 실시간 데이터로 눈에 보이니 관리 업무가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그리고 품질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다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외부로 나가던 세척 작업을 직접 통제하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품질 기준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외주 비용 절감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도 개선이나 작업 대차 교체로 현장 불편 요소가 개선되어 직원들의 피로도는 줄고 생산 효율성.
1: Yuchang Metal has thoroughly tested the core properties of the finished products by checking the strengths,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company has minimized errors and obtained trust from the clients. It has achieved a near zero defective rate.
2: 유창 금속은 KSD 6759 인증, KSQ ISO 9001, IATF 16949 등의 품질 관련 인증 획득은 물론 건축 분야에서도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활용한 복합 단열창을 개발하여 2015년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연구 개발 결과를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연결해 왔습니다. 또한 유럽 시장 진출에 대비해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trust, the company has entered the Japanese market, which has high technical barriers. By constantly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field of precise aluminum parts, the firm aims to gain recognition as a leading global partner in various cutting-edge industries.
2: 저희 유창금속은 지난 30여 년간 축적해온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한 단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확대하고 최고의 상호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Yuchang Metal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s industries by continuously developing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 huge leap forward as a global business that leads the growth of future industries.

0: There's a company which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original nutrients and freshness of nature to consumers. Finn Corporation has developed and provided fresh fruit and vegetable smooth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facilities that can keep the nutrients from the raw ingredients. The advanced blending technology has seized a lot of attention in the related fields. We look into Finn Corporation, which has led the global healthy beverage market. Finn Corporation is located in Namyangju, Gyeonggi-do Province. By using selected premium ingredients, the firm has provided processed to fruit and vegetable products. It has offered smoothies as OEM and ODM products, and the beverages have enjoyed positive reviews from the clients.
1: Finn Corporation은 2021년 지금의 사명으로 출범한 이후 과일과 채소가 품은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철학으로 달려온 과일 채소 가공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은 갈아 만든 과채 주스, 과일 퓨레, 과채 아이스크림의 OEM, ODM 생산으로 설탕, 첨가물, 착색료를 일절 넣지 않고 과일과 채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리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특히 전문 제조사의 신선함은 그대로 가격과 품질은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를 목표로 현재는 각종 프랜차이즈, 특급 호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전국 1,300여 개 개인 카페까지 다양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fruit and vegetable smoothie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The smoothie products are made based on the patented extracting technology, and the products have a thick texture and a fresh taste. The firm has developed varied lineups so consumers can choose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2: 저희 핀코퍼레이션의 대표 제품은 갈아 만든 과채 주스입니다. 시중 주스의 상당수는 농축액을 물에 환원하거나 당 첨가물을 더해 만들어집니다. 반면 카페에서 생과일을 직접 착즙하면 신선하지만 인건비가 높고 매장마다 맛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방금 짠 주스의 일관된 맛을 목표로 자체 개발한 착즙 설비를 통해 섬유제가 영양 파괴를 최소화한 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에서 직접 착즙 대비 원가 가를 낮추면서 품질은 균일하게 유지한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호텔, 개인 카페 모두에서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0: The advanced production facilities are the major strength of the company. While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fibers and nutrients from fruits and vegetables, the ingredients can be crushed in a large scale. As a result, the product quality and productivity can be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e company has kept the improved tastes, colors, and textures without adding food additives, so high-quality products can be released to the market.
3: 갈아 만든 주스의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배합 공정의 온도,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합 시 온도가 오르면 영양소 파괴와 변색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온 상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배합, 충진, 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배합 공정에서는 레시피별 정량 배합을 통해 어느 로트든 동일한 맛이 나오도록 관리하고 충전, 포장 후에는 금속 검출기와 중량 선별을 거쳐 이물과 규격을 전수 검사합니다.
0: Along with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ion, Finn Corporation has faced limitations with the manual works and handwritten records. And it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improve the workflow as well as the production efficiency.
3: 저희 Finn Corporation은 OEM, ODM 사업 특성상 거래처별 레시피와 생산 이력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신뢰의 기본인데 이를 수기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수기로 작성하던 생산일지, 배합 기록을 디지털화해 로트별 생산이력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코드 기반 원료 재고 관리로 입출고와 유통기한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어 원료 손실과 재고 오차가 줄었습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enhance the quality of its products. It has constantly developed optimal mixing ratio and recipes to keep the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By developing cutting-edge equipment and new products,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2: 핀코퍼레이션은 카페 농커피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OEM 제품의 특성상 다양한 파트너사와 함께 카페 운영에 최적화된 음료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첨가를 유지하면서 신선도와 소비기한을 늘리는 공정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과일 퓨레, 과채 아이스크림 등 과채 가공 카테고리 확장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Korea's B2B, or business-to-business market. By promoting premium items that can cope with the rise of K-food, the firm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Asia.
1: 당사는 과일 채소 가공 식품 업계의 대표 OEM, ODM 기업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특히 월 30톤 규모로 증설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급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스마트 팩토리의 2단계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카페 프랜차이즈 중심의 유통 채널 확대 및 수출 확대를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0: Fin Corporation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 smoothie market.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field in the future.

0: 여기 감나무도 있고.
1: 그니까.
0: 그리고 양쪽에 이게 사람이 많이 없는데도 이게 고요한 느낌이 있으니까.
1: 나, 아니, 나 한국에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0: 나도.
1: 기와 집이랑 막 이 돌탕길?
0: 돌탕길?
1: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런 길 좋아해.
0: 근데 너무 이게 좋다. 기본적으로 이거 있으면 다 관광지니까 너무 사람 많아서 보이지도 않아.
1: 맞아.
0: 근데 여기 너무 예뻐. 다 집, 그러니까. 집들이 다 한옥이고 다 낙고.
1: 앞에 바로 나무 보이고.
0: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 오래된 한옥 집 같아.
1: 여기는 좀 오래됐어. 기와.

0: 되고 여기는 오,
1: 맞아
0: 태고.
1: 맞아 좀 달라. 아니 그리고 기워 보면 이게 다 다르네. 그 그려져 있는 모양이랑 그런 네. 게 그런 게 다 다르네.
0: 아니 여기 사, 안 사는 집 내가 살까? 어? 리모델링
1: 언니 한번 플렉스 한번 해줘.
0: 어 내가 살까?
1: 여기 온 김에
0: 그냥 하나 살까?
1: 땅 찾게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사서.
0: 나 여기 나 딸기 좋아하는데 여기 딸기 많아.
1: 그니까 나 완전 딸기 러버야. 여기
0: 그림이 딸기 다 그
1: 그러니까.
0: 딸기야.
1: 너무 좋지.
0: 아니 기와집 귀엽다. 이게 꽃꽃이 다 있네.
1: 여기 다 한옥이네. 여기도 기와집인데?
0: 저기 뭐지?
1: 여기 뭐야? 언니 이거 밭출수인데?
0: 밭출수라고?
1: 아니겠지? 아니
0: 밭출수! 밭출수가 기와집이야?
1: 밭출수 왜 한옥집이야?
0: 가자.
1: 헐 너무 신기한데? 잠깐 이건 찍어야 돼. 너무 신기한데?
0: 찍어줘.
1: 사람도
0: 이상한
1: 신기해.
0: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밭출수에 스며들고
2: 잡혔다 뭐 이런 느낌.
0: 잡혀갔어.
1: 어? 어, 계셔.
0: 어, 안녕하세요.
3: 네.
1: 어,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어.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1: 아, 저희가 신기해가지고 잠깐 들렀거든요. 어떻게 밭추수인데 한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3: 아, 그렇지요. 저희 우리 산천군 저 신덕면 지역은 전통 한옥단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돌담도 네. 문화재로 등록돼 있습니다. 돌담.
0: 아, 역시. 저는 이게 한국의 미는 제대로 여기는 보호된 느낌이어서 네. 너무 좋아요.
1: 그러니까.
3: 그리고 우리 신덕면 지역에는 공동체 파출소로서 우리 신덕 파출소로 지정되어서 1인이 혼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지금 혼자세요?
3: 그렇습니다.
1: 심심하시겠네요. 저희가 어떻게 좀 일 좀 만들어 드려요? 일 좀 만들어 드려요? 여기서?
3: 아니요.
0: 나 거꾸로 일하고 싶었는데 여기 잠깐만.
1: 심심하실까 봐.
3: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100m만 내려가면은 100m 내려가서 우측으로 가시면은 초등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1: 아,
3: 초등학교 역시. 정문도 기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오,
0: 네. 너무 보고 싶어요.
3: 네. 가보고 하시고 가셔서 구경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수고하세요.
3: 네. 아니 그냥
1: 하지 말래.
0: 너무 예뻐. 나 이게 너무 이뻐.
1: 그러니까 기와 여기 보이네. 언니
0: 잠깐만 이게 학교 아니야?
1: 이거 학교야. 그래 맛있는 교육이래. 맛있는 교육이래. 와 대박.
0: 교육 맛집이야 여기.
1: 그러니까 우와.
0: 근데 이게
1: 이뻐. 나 여기 학교에 난 진짜 다니고 싶다.
0: 저거 한자.
1: 아, 여기.
0: 읽을 줄 압니까?
2: 나 한자로 문밖에 안 배웠어.
0: 그럼 비는 무슨 뜻일까?
2: 비가 내려와요. 날다,
0: 비가
2: 날다.
0: 비가 내려와. 날다는 비.
2: 날라다닌다?
1: 문이 날라다닌다고?
0: 아니, 이게 많은 이들이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문. 아니까? 이게 내 예상.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0: 다시 학생 되고 싶다 진짜.
1: 아 알로 갈로.
0: 아니 학교가 이렇게 예뻐도 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뻐?
2: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원래 이게 돌 던지는 거 아니야?
0: 대박인데?
2: 띵!
1: 뭐가 어려워?
0: 그리고 한 발로 이거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올! 몸이 아직 기억하네. 너무 좋다!
2: 야.
0: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힐링되는데, 언니?
1: 너무 좋아.
0: 학생 된 기분이야. 아, 너무 좋다. 역시 나는 조딩이야. 조딩이서 멈췄어, 나는.
2: 어? 그래도 돼.
0: 아니, 진짜 근데 역시 학교 언제 오든 이게 동심이 느낄 수밖에 없어.
2: 나는 하나 참고로 하고 싶은 게 여기가 더 그래. 왜냐면 맞아. 우리 고향의 맞아. 학교는 다 회색이야.
0: 아, 진짜?
2: 다 회색.
0: 아, 이게 너무. 아, 맞아, 맞아, 맞아. 한국 학교는 약간 그 건물 자체가 알록달록 하잖아.
1: 너무 좋아.
0: 아, 그리고 한국이 있다는 게 일단 이게 안 믿겨.
1: 신기하지 않아? 학교 앞에 맞아. 서 있는데. 돌담길이 되게 낮잖아요.
0: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서울 학교 보면은 뭔가 문도 그렇고 그 주변 약간 이런 펜스 되게 높잖아. 여기는
1: 근데 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0: 근데 솔직히 예뻐. 내가 학생이잖아? 뭔가 이거 튀어서 땡땡이 칠 것 같지 않아?
1: 아니면 거꾸로?
0: 나라면 그럴 것 같아.
1: 아니면 낮잖아.
0: 그럼 나는 바로
1: 늦게 와서 빨리 여기로 그냥 늦게 와서 그냥 뛰어서 슉 옛날 스타일. 숙소 가서 조금 씻길까?
0: 어 좋아.
1: 숙소는 예뻐? 우리, 좋아?
0: 언니 근데 심쿵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도 심쿵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얼굴 보고 있어서 근데 더 예쁜 거 내가 준비해봤어.
1: 저 설마 저거 아니야?
0: 어때?
1: 진짜?
0: 우리 숙소야.
1: 자. 이게 우리 숙소야?
0: 어서 와. 대박이지?
1: 너무 좋은데?
0: 내가 말했잖아.
1: 그냥 들어갔는데?
0: 또 이 언니 신났네. 아, 이 언니 신났네. 에이, 내 매력에 빠졌네, 이거. 아하.
1: 너무 예쁘다, 아, 여기.
0: 자, 언니 열어봐.
1: 열어도 돼?
0: 열어, 열어. 대박.
1: 오, 감성이요.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예약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 보거든요.
3: 그러셨군요. 예, 이 집은 책을 읽으면서 쉬는 집이에요.
1: 야, 언니 알고 있었어?
0: 알고 있었죠.
3: 출발하고요. 거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1: 와, 리딩룩 있어.
0: 그러니까 여기 포토존이야.
1: 멋있다.
0: 책 진짜 많네요. 네,
3: 두 분이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책을 읽으시는 곳이야.
2: 저도 여기서 책 읽고 싶어요, 사장님.
3: 네, 어, 맞아요. 여기 이렇게 누워서
0: 너무 좋아.
3: 여기 좋아하는 한옥 보이시죠?
1: 어, 너무 좋아.
3: 이렇게 한옥 보면서 책을 읽으시면
0: 너무 좋다.
3: 다음 요 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와, 내 방이구나.
0: 언니 여기 마음에 들지?
2: 다 마음에 들어.
0: 오케이. 언니 여기 쓰면 되겠네.
3: 여기에서는
0: 대박이다.
3: 차를 마실 수 있게 준비해놨어요. 아~ 보면
2: 말.
0: 다르다.
3: 차 마시고 명상할 때 창문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좋은데.
0: 우와, 대박이다.
2: 우리 집이다. 여기서 살자.
0: 나 진짜 여기서 살고 싶어, 진짜 진심.
1: 진짜 이게 뷰가 여기서 진짜.
3: 이 방은 잠이 작은 방이에요.
1: 아, 귀여워. 강아지 귀여워.
3: 편안한 시간 되시고.
1: 감사합니다.
0: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3: 네.
0: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아요.
0: 이런 동생 어떤데?
1: 야, 그럼 앞으로 너가 플랜해야겠네, 우리 여행.
0: 그건 좀... 그건 좀 그래. 그건 좀 부담스. 이거 뭐야? 환영합니다. 산뜻... 아, 이건 잔잔한 목소리로 읽어줘야 돼. 환영합니다. 산뜻한 가을을 맞이하는 비가 내린 날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끈한 대추차로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멋진 추억 만들어가세요. 어, 사장님께서 이게 섬세하시다. 짜잔. 오, 향기 진짜 좋다. 꿀도 들어간 것 같은데?
1: 여기도 위험한 게 여기 사실 마을 전체를 구경해도 진짜 예쁠 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만 있을 것 같아. 책 너무 많잖아. 읽어야지.
0: 맞아 맞아.
1: 읽어줘야지.
0: 언니 다 읽고 가. 나는 부엌 차고 갈게. 어때?
1: 그래.

0: 의도 없는 행동은 화살 없는 활과 같아.
1: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당신의 속도로 가다 보면 그 속도에 맞는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과 함께 가면 됩니다.
2: 그치.
1: 진짜 너무 와닿는 말이다.
0: 아, 진짜 이게 완벽한 한옥집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게다가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은가요? 앉아서 읽을 수 있고 아니면 의자에 있을 수 있고 거기 창문 옆에서 다 그냥 하나하나에 몇 시간 동안 그냥 혼자 말 안 하고 그냥 책 따지고 싶은 느낌? 너무 좋았어요.
1: 진짜 개인적으로 한옥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딱 여기 왔을 때 느꼈던 게 제대로 힐링하고 갈 수 있겠다. 여기서 살고 싶다. 저 정말 진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 요리는 뭔데? 곧 내 생일이기 때문에 미역국이랑
0: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해주는 거구나.
3: 맞아. 아. 나를 위해서 하는 요리야.
0: 알았어.
3: 맛있게 먹고 싶으면 말 걸지 마. 진짜 진심.

0: 그치, 내가 계속해도 되지.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살려주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딩딩딩딩딩, 딩딩딩딩.
1: 괜찮아.
0: 할 수도 있어, 이거. 이 정도면. 어머, 어머,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이거를 분량을 시켰네? 어라, 어라, 어라. 왜, 왜, 왜, 뭐 도와줘?
1: 아니야, 아니야.
0: 언니, 진짜. 계속 이렇게 나 못 믿잖아? 그럼 나 더 불안해져.
1: 아, 내 코, 나는 마음으로 믿지. 내 코가.
0: 바람 좀 쐬고 와. 이거 열고 바람 좀 쐬고 와.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언제 됐냐, 근데? 이렇게 안 돼. 모르겠다, 못 기다리겠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맛이 중요하잖아. 됐어, 됐잖아. 그리고 이거를 그냥 엄청 끓이는 거지, 이제. 괜찮아, 괜찮아. 얘 닦으면 되지, 뭐. 좋다. 아, 다 됐다. 언니!
1: 어.
0: 다 됐어. 먹자, 먹자.
1: 다 됐어?
0: 응. 와, 열일했다. 오랜만에.
2: 어떻게 비주얼이 미쳤는데?
0: 대박. 색깔 봐봐. 일단 알았어. 색깔, 그러니까
2: 비주얼 합격.
3: 인정이지, 진짜? 아예 완전 인정. 기다릴 보람이 있었네. 내가 그러니까. 괜히 의심했다.
0: 근데 마늘 단맛이 나긴 해. 나도 그거가 좀. 고기는 근데 맛있더라.
3: 아닌데?
0: 인정.
3: 자신감 가져도 돼? 맛있는데?
0: 가정이 지적은 했으나 맛은 있잖아. 인정?
3: 그래,
0: 인정?
3: 내가 미안하게 됐다. 너 위심해. 너 위심해서 미안하게 됐다. 그래. 생일 축하해.
0: 고마워.
1: 먹었잖아. 그러면 한 살 먹었어.
0: 괜히 먹었네.
1: 설거지는 인정.

0: 바람이
1: 진짜.
0: 오고
1: 사람도 없고 자연밖에 안 보여서 너무 좋다.
2: 어 잠깐만. 난 정말 최고야. 잡아봐.
1: 아 여기 또 뭐야. 사실 여기보다 난 끌리는 데 하나 더 있거든? 요거.
0: 이렇게? 이렇게?
1: 하나, 둘, 셋, 넷, 다섯.
0: 똑같이. 근데 약간 얘네들 일자로 안 있어. 너 이래야 돼.
1: 얘 부승 어떻게 한 거야? 아 약간 진지하게 했네.
0: 약간 아 dance with my hands above my hands.
1: 귀엽네.
0: 장수.
1: 아 언니 언니 아 또 언니에게 이렇게 허락 없이 있으면 어떡해. 아. 예쁜 것은 다 너를 닮았다래.
0: 어떡해.
1: 써봐.
0: 맞는 거 같아.
1: 안 되겠다.
0: 글씨는 난데.
1: 그렇지. 야 대박인데 그림이다 완전. 아 언니 아.
0: 또 내 얘기?
2: 선글라스 빨리 껴. 눈부시니까.
0: 어머.
1: 나는 잘나네. 눈 부시도록 이래. 나 내 얘기 말이야. 오, 눈 부시니까 다들 선글라스 끼까.
0: 예쁘네. 선글라스 끼기 잘했네.
1: 와, 진짜 그림이다. 그림이야. 가기 싫다.
0: 그래, 여기 있어.
1: 언니 먼저 서울로 가. 나는
0: 책 읽으러 갈게. 넌 여기 있어.
1: 그러니까 아니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나 완전 도시 여자라고 시골 안 맞다고.
0: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1: 드디어 맞는 시골을 찾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는 오케이.
0: 그렇지. 커피도 진짜. 있고 시설 좋은 숙박도 있고 카페도 그러니까. 있고.
1: 아니 봐봐 나 진짜 그리고 또 내가 기회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0: 이게 진짜
1: 지나가면서 이렇게 따서 먹어도 되잖아.
0: 아 근데 이게 이게 진짜 키위야?
1: 이게 우리 알고 있는 키위보다는 좀 다른 건데 다래야 이거. 한국식 키위.
0: 아하.
1: 그런 거 있잖아 멜론 그리고 참외. 예뻐. 참외는 한국식 그 멜론이잖아.
0: 봐봐 얘가 큰 거.
1: 어 그러니까.
0: 내가 달 수 있으면 해.
1: 아니면 숙소 가서 언박싱 해볼게.
0: 아 그래. 예, 이거를 다래. 천천히. 쪼꼬매. 너무 쪼꼬매.
1: 여기.
0: 여기 커?
1: 응. 큰 거 하나 자자. 엄청 크지는 않지만. 어, 야. 마사지 효과 대박인데?
0: 괜찮네.
1: 와.
0: 다리 마사지. 아, 내가 전문가거든.
1: 여기.
0: 다리 오, 마사지.
1: 진짜 시원한데? 언니 진짜 시원한데? 이거 뭐야?
0: 다리 마사지 모르지? 어, 난 전문가거든.
1: 오, 아우, 좋다. 아, 조금 더 해봐라.
0: 요리 잘해주면.
1: 아, 안 까먹었네. 까먹을 줄 알았는데.
0: 시원하고 좋구만요. 애들아, 안 와.

0: 이게 너무 미쳤다.
1: 야, 미쳤는데? 이거 뭐야?
2: 이거 활짝 웃어봐. 걱정 마. 지금도 충분히. 햇살보다 따뜻한 당신.
1: 아, 언니 이건 진짜 꿈 같아.
2: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해.

0: 언니, 솔직히 우리 여행 간 장소에서 난 여기 제일 최고야.
1: 나도.
0: 비... 아, 오, 이거 진짜
2: 봐봐. 영 꽃 예쁘다. 거기 떨어졌잖아.
0: 그러네? 나 떨어졌네. 야, 잎 진짜 크다. 어,
2: 얘는 지금은 얘네들이 이미 폈던 식인데 얘 마무리. 걔는 필 거야. 앞에 보여?
0: 아, 그러네.
2: 아직도 안 핀 친구도 있어. 해서 봐. 너무 좋아. 나 여기서 얘 집 살까? 그냥? 어?
0: 아, 여기는 진짜 대박이야. 언니, 나 진짜 말 필요도 없어. 나 진짜 진심.
2: 봐봐, 얘네들.
0: 건강은 제일 재산이래.
2: 얘네들 춤추고 있어.

0: 너무 멋있어.
1: 여기 가만히 들어보자.
2: 춤추고 있어. 너무 멋있잖아.
1: 휘날리는 바람 소리 어때? 이건 서울에서, 그러니까 들으려면 뭐 들을 수는 있겠지. 근데 들을 여유가 없잖아, 서울에서는. 바람 소리 안 듣잖아.
2: 여유라는 게 선택인 거야.
1: 아, 근데 언니 진짜 여기 오니까 솔직히 서울에 있을 때 생각하는 것들 생각이 안 나. 나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아, 그냥
2: 왜 맑아지는 거지, 생각들이.
1: 나 진심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가고 싶어.
2: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 그냥 2주 있을까? 한 달 있을까?
1: 이래야 돼. 일하러 가야 돼.
2: 이런 데를 돈 내기 위해 와서 놀라주기 위해 열심히
1: 근데
2: 일해야지.
1: 근데 우리 알아냈잖아, 지금 이 코스를. 다시 여유 느끼고 싶을 때마다 우리끼리 약간 스케줄 비고 오면 되잖아. 야, 이게 행복이야.
2: 예쁘네, 여기 진짜. 올 가치가 있었네.
1: 진짜로.

0: 배고픈가 여자인가? 가서 짜장면을 먹어봐. 먹어보면 자세히 알게 될 거야. 그래, 잡아. 잡으라고.
1: 1일 1식 다이어트죠. 게다가 이건 적절치 못한 행동입니다. 다음에 뵙죠. 역시 뱀파이어. 여기 넘어갈 뻔했어. 그것도 짜장면에.
2: 아무래도 심사관님이 저희에게 호의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셨어요? 뭐 심사에 도움될 만한 선행 같은 거.
0: 일레인.
2: 아, 일레인이고 뭐고 이러면 진짜 루마니아 직행입니다.
3: 살면서 진짜 선행 한 번 한 적 없어요.
4: 아, 잘.
3: 아, 블라디 씨, 자꾸 이러면 진짜 추방당한다니까요.
2: 네? 아.
0: 그럼 이런 것도 괜찮은가?
3: 뭔데요?
0: 아직 도와준 건 아닌데 말이야.

0: 기다려. 내가 간다.
1: 아저씨.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꼭이요.
2: 꼭이요? 꼭? 그러고 100년을 까먹는다고? 그러고도 인간이세요?
3: 아니긴 하지.
2: 아니라도! 아, 죽음을 앞둔 한 소녀의 편지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화가 납니다.
3: 아, 어쩌라고. 날 언제 봤다고 부탁을 해?
2: 에?
3: 하여간 인간들이란 죽음 앞에서는 완전 예의도 없어지지. 내가 들려줬었나? 처음 내 앞에서 죽은 그 부패한 영...
4: 사랑하는 동생 애정이. 네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조선을 떠나 머나먼 바다 건너 하와이라는 낯선 땅에 닿아 있을 거야.
1: 나는 지금 조선을 떠나 머나먼 바다 건너 하와이라는 낯선 땅에 닿아 있을 거야. 앞도 보지 못하는 7살 너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이 언니를 부디 용서해다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부모님은 외놈들에게 논밭을 빼앗기셨다. 아버지는 소작농이 되어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일하시다 결국 또 일본 순사에게 매를 맞아 돌아가셨지. 어머니 역시 고된 삶을 견디다 못해 병을 얻으셨고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단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나는 너를 떠나야만 했단다. 하지만 네가 직접 읽지도 못할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구나. 애정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단다. 반드시 돌아와서 너와 함께 할 거란다. 외롭고 두려운 이국 땅에서 나는 너를 생각하며 살아갈 테니 부디 너도 이 언니를 생각하며 살아다오. 너를 사랑하는 언니 애순이가.
3: 그런데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그 하와이 간다던 그 여자 인간 말이야, 왜 유치장에 있는 거지?
5: 어떻게 그걸 몰라요? 피시 죽음을 앞둔 독립운동가가 눈먼 동생을 걱정하며 자기는 살아있다고, 결코 버린 게 아니라고, 그런 마음의 편지 아닙니까? 감히 이런 편지가 전해지지 않았다니.
4: 블라디씨, 저랑 약속하세요. 심사 결과 어떻게 되든 이 편지 꼭 전해주기로.
3: 아, 그래도 심사가 중요하지 않겠어?
4: 저는 애정 씨를 어떻게든 찾아볼 테니까 블라디 씨는 이 편지의 주인이 눈이 안 보이시니 편지를 점자로 옮겨 적으세요. 그건 할 수 있겠죠?
3: 죽지 않았을까?
4: 그럼 후손이라도 찾아야죠. 아니면 묘라도 갖다 바치시든가.
3: 아, 그니까. 아, 어디 가서 점자를 배우냐고.
4: 어디긴 어딥니까? 송암 점자 도서관이지.
6: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점자책에는 훈맹정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점자를 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지만 읽을 때는 종이를 뒤집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그럼 다 함께 각자의 이름을 점자로 찍어볼까요?
1: 네.
6: 다 하셨으면 옆에 사람과 서로 바꿔서 점자를 읽어볼게요.

0: 이게 이름이야?
1: 나는 트란실바니아 흑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왈라키아. 이름이 참 특이하시네요. 외국분이세요?
2: 아직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1: 한국말이 되게 잘하시네. 근데 반말로 배우셨나 봐?
2: 반말이 듣기 싫으면 말을 걸지 말든가.
1: 어머 농담이에요, 농담. 재밌는 양말이네. 나는 시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점자를 배우러 왔는데 우리 외국 양반은 왜 한글 점자를 배우러 오셨어?
3: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2: 전하지 못한 편지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맹인이라서.
1: 어머, 마음이 이렇게 예쁘다니. 반말하는 거

0: 마음 이렇게 예쁘시다니. 반말하는 거 인정.
1: 마음이 예뻐?
2: 이건 모욕이다. 감히 나를 물러보고.
3: 뭐죠?
1: 언제 만나?
3: 설마 그 편지 찢으려고 하신 거 아니죠?
1: 그럴 리가. 그래, 아라는 봤나?
2: 이자란 말인가? 이자는 나에게 모욕을 준 자인데.
4: 아이, 모욕이고 뭐고 맞습니다. 근데 반말은 좀.
5: 이분이시라고요?
0: 아, 네. 같이 점자 교육 받으셨구나. 외국분이신데 성함이...
6: 아. 나는 드란실바니아 혹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왈라키아의 정통 계승자
7: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사후에 서약한 밤의 맹세자이며 용의 아들로 태어난 흑혈기의 군주로서 십자군의 그림자 속에서 탄생한 어둠의 황태이자
8: 제법이군.
7: 사단들조차 두려워하는
5: 불멸의 재패수백자 블라디 드래큘라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와우,
9: 기억력이 훌륭하구만.
5: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말도 제가 인정했으니 괜찮습니다. 마음이 정말 예쁘신 분이거든요. 그나저나 인연입니다. 전하지 못한 편지의 주인이 저희 할머니라니.
9: 바꿔라.

0: 분명 할머니도 이 편지를 읽으실 것입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언니와 함께 하늘에서요. 그리고 편지를 점자로 옮겨 쓰신 블라디 씨의 마음까지도 잘 느끼실 것입니다.
1: 내 마지막 경고라 하지 않았느냐?
0: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마음이 예쁜 건 사실이니까요. 점자는 글쓴이의 감정까지도 손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0: 뭐 하세요?
1: 읽어봐라, 여자인가. 내 마음이 느껴질 거다.
0: 잘 모르겠는데요?
1: 아, 왜 몰라? 가! 산! 점! 조!
2: 어?

0: 여자 인간 감히 내가 지금 점자를
1: 블라디시 에필로그 에필로그 빨리
2: 네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점자 훈맨정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890년 한국으로 넘어온 의사이자 선교사인 로제타 쇼드홀이 1894년 평양 맹아학교에서 최초로 이 서양식 점자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일본식 점자체계만 사용하던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박두성이란 선생님이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를 고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최초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죠. 비록 눈은 잃었으나 우리말 우리글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인천 광화에서 태어난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생가에 적혀있는 글귀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맹인들에게 훈맹정음은 한 줄기 빛과 같지 않았을까요?
0: 이 여자 인간 가만두지 않겠어. 가! 산! 점! 좀!
3: 이쯤 되면 끝날 때가 된 것 같네요. 더 이상 제가 참고할 건 없는 거겠죠?
4: 떨어뜨릴 결심이 느껴지는군.
5: 그 영상을 쓰시죠.
4: 안 돼.
5: 뱀파이어에겐 지옥이야.
4: 일레이는요.
3: 그럼 이것으로 미스터 블라디스의 체류비...
2: 잠깐! 블라디스의 봉사활동 동영상이 남았습니다.
3: 어쩌다가 사람을 도와준 건 그렇다 쳐도 무슨 뱀파이어가 봉사활동을 합니까?
4: 알아봐, 저 여자 인간 나를 떨어뜨릴 나한테 지옥이지 않은가?
6: 진정하세요.
7: 심사관님, 심사관님 방금 하신 그 말씀 공무원으로서 나는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해도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3: 편견이라뇨? 제가 무슨 또 편...
7: 편견입니다. 이 영상은요 인간보다 뱀파이어가 훨씬 더 편견에서 자유롭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봉사활동했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5: 뱀파이어에게는 아주 지옥적인 곳이거든요.
3: 뱀파이어라니 사실인가요?
7: 예. 하지만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클래식한 뱀파이어는 아니고요. 아주 인간답달까? 꼭 이곳에서 하는 봉사활동 영상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3: 인간화된 뱀파이어란 퓨전?
7: 아멘.
3: 퓨전 중에 퓨전이죠. 잘 오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주님의 뜻.
7: 할렐루야.

0: 여기 강화성당에서 우리 이웃들을 위한 김장 봉사를 하고 있다.
1: 아, 여기 성당에서 받으리! 하!
2: 블라디 씨, 진짜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제가 겨우겨우 부탁해서 온 건데 진심으로 하세요.
3: 그래, 날짜도 맞췄는데 1억이야?
4: 한국 사람 되고 싶다면서, 어? 마음에도 못가 네가!
3: 내가 한국 사람 못 되겠네, 떨어지겠어.
5: 레니가 뭔가 못 찾고,
6: 어? 이놈, 감히 일레를 말해주자!
2: 어머님들한테 가장 잘 먹힌 이야기는 바로 사랑과 이혼, 그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도망만 가실 겁니까?
6: 도망을 누가 가?
0: 잠시 세서를 좀.
7: 대단하십니다. 성당에서 마늘까지. 진짜 내공이 엄청나세요.
8: 이 막는 거가 뭐지?

0: 가 피하고 싶은 느낌이다.
1: 혹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2: 성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은 1900년에 세워진 한국 성공회 교단의 상징적인 성당으로 한국의 전통과 서양 종교 건축이 조화를 이룬 역사적 건축물입니다.
0: 건방지게 지금 누굴 가르치는 거냐? 이 성당의 외관은 전통 한옥의 지붕과 천마선을 따르며 내부는 서양의 바실리카식 교회 건축 구조를 반영해 동서양의 건축미를 절묘하게 결합했지. 이러한 구조는 서양 종교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고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아닌가?
2: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0: 요즘 자꾸 누군가 나를 가르치듯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군.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예습을 하는 습관이 생기더군. 이것은 이 성당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제데미스 세레데. 한국 성공회에서 최초로 자체 제작한 이 성물은 간결한 조형미와 구조물과 조화도 뛰어나 2017년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하더군. 이야, 내 옥탑방에 드리고 싶은 디자인.
2: 이어지고 있는 이 강화성당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한국 기독교 선교의 초기 역사를 증언하는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이 성당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신앙이 만나는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조화, 배려, 문화의 공존이 만들어낸 성당 그 자체로 융합의 예술, 퓨전 그 자체! 너 뭐하냐?
0: 아무것도.
2: 아, 뭐 아무튼 저희 성당은 퓨전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블라디 씨가 저희 성당에 찾아와 주신 거는 우리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퓨전! 이 나무가 불교의 아이콘인 보리수나무라는 것도 아십니까?
0: 그건 예습을 못했군.
2: 제가 알려드리죠. 이 불교의 아이콘인 보리수나무는 이 성당 안에서 살아갑니다. 원래 유교의 상징인 회화나무도 있었는데 그건 아쉽게도 사라졌어요. 이와 같이 저희 성당은 남녀노소, 인종을 뛰어넘어 다차원 생명체, 뱀파이어까지 모두 포용합니다.
0: 아까 그 느낌이다. 막 눈광.
2: 블라디 씨, 혹시 매주 저희 성당에 나와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0: 없는데.
2: 에이, 없으면 만들면 되죠. 그런 마음. 저희 성당은 퓨전의 상징, 블라디 씨도 퓨전의 상징. 그럼 우리 모두 퓨전!
3: 여기 있었어? 아우, 뭐 하는 거야? 김장 마무리해야지. 신부님이랑 놀지 말고.
4: 와, 그렇지. 김장.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그럼 가야지. 신부인가? 이만 가봐야겠다. 가지.
3: 가지.
2: 가자. 퓨전. 와.
3: 잘하네. 와.
5: 웬일이야?
3: 아까 살실하는 거 같더니.
5: 다음번 김장 때도 불러야겠어.
4: 신부인간에게 잡혀있는 것보다 김치에 마늘이 낫다고 판단했을 뿐. 나는 빨리 끝내고 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겠다. 잘 찍고 있나?
6: 좋습니다. 액션.
4: 나는 지금 강화성당에서 우리 이웃들을 위한 김치 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이럴수가. 매운데 깊고 짜다가 상큼하다. 입안을 강타하는 마늘 펀치. 고춧가루가 밀어주고 젓갈이 감칠맛으로 조이고 생강의 향은 날카롭게 스쳐간다. 이것은 단순한 김치가 아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입안의 교향곡이자 발효의 예술.

0: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1: 퓨전.
0: 퓨전.
1: 퓨전.
2: 아, 그래도 너무 맵다.
1: 혹시 마늘과 성당 때문에 쓰러졌군요?
3: 아, 그건 이미 극복했지.
1: 그럼 봉사 스트레스?
0: 내가 맵찔이라는 걸 절대 알려줄 수 없지.
4: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블라디. 어? 블라디 좀 가. 정신 좀 차려봐.
2: 아파. 그만. 아프다고.
1: 우리 성당의 아이콘 블라디 씨.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5: 이분들이 엄청 걱정하셨습니다.
4: 먼 곳에서 왔다며 가족도 없고. 그럼 더 신경 써줘야지, 안 그래? 응?
3: 그렇게 나는 매주 성당 봉사활동을 했지. 김전 분환이라 밑반찬 만들기, 번호 정리, 교회 청소, 그리고 성탄절 선물 세트 준비 봉사까지. 그리고 알게 됐지. 그분의 품, 사람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0: 인천에서 살아온 시간이 꽤 긴데 이웃들 간에 갈등은 없었나요?
1: 갈등이라...
0: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도 사회 구성원의 한 능력인데 우리 블라디 씨는 이웃들과 사랑만 하셨나봐요.
2: 뭐야? 감히 나한테 인간자라고 사랑을...
3: 사랑을 한 적은 없지만 사랑을 연결시킨 적은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시죠.
2: 맛이 변했잖아? 내가 변치 말랬지. 이럴 거면 찰스 뚜껑 내놔 임마. 연마, 내 말 안 들려? 고개 안 들어?
4: 형님, 사랑이 뭘까요?
5: 사랑?
0: 그녀를 처음 만난 건 한 달 전 조개집 계단 앞이었습니다.

0: 조개지. 일본과 청나라가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그 긴장된 현장, 역사적인 대립이 있던 곳에서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1: 알고 보니 그녀는 일본 조개집 우동집의 딸이었다는 것.
2: 그러니까 그거랑 사랑이랑 무슨 상관인데?
1: 상관 있죠, 역사적으로. 저는 청나라 조개지에서 일하는 화교, 그녀는 일본 조개지에 있는 우동집의 딸. 그녀의 어머님이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나는 춘장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고.
2: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아픔이 이 변한 맛의 정체였구만.
1: 그건 또 이해를 하시는군요. 이젠 이 두 손이 이 맛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2: 너의 짜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내 흡혈을 뜨는 내 생명줄이라고. 내가 해결해주마.
1: 어떻게?
3: 시연아,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4: 반갑구먼. 지난번에 가져간 김치는 잘 먹고 있나?
2: 아주 잘 먹고 있지. 차 많으면 딱 한 입만 기절용. 근데 이 가게 주인이 여자인가 당신인가?
4: 그렇지. 내 딸하고 50대 50 지분으로 공동 경영을 하고 있지.
2: 오, 사이가 좋구만.
4: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5: 엄마, 누구세요?
4: 수연아, 여기 인사해. 엄마 성당 친구.
5: 안녕하세요.
2: 아름답다.
4: 근데 아직도 창백하군.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까?
2: 아주 좋은 흐름이야. 내가 이 동네에서 꽤 잘하는 중국집 하나를 알고 있는데 거기로 가지.
4: 나 맨날 우동 만드는데.
2: 젊은 여자인가? 넌 분명 짜장면을 좋아할 관상인데 말이야.
6: 네.
2: 여기 짜장면 3개, 탕수육, 깐풍기, 깐쇼새우, 팔보채, 양장피, 고추잡채, 라조육, 유산슬 하나씩 내어봐라.

0: 뭐야? 이 사람 집이었어? 나 이거 못 먹어.
1: 뭐야? 여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유가 뭐야?
0: 이유는 됐고 가겠네. 난 자네한테 딸을 못 주니까 가서 우동이나 먹자. 어머니! 어? 아니 어머니 누가 어머니야? 시원아 빨리 가서 얼른 합니까?
2: 감히 내가 맺어줄 인연을. 너는 짜장면 만들 준비를 해. 주문은 내가 한다.

Ha ha ha!

0: 갑자기 대낮에 밖에서 지나가는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라도 하신다면.
1: 어머니가 지나가시다니. 그렇다 쳐도 제가 수현 씨 하나는 지킬게요.
2: 아, 깜짝이야!
3: 제기를 배달을 잘못 시켰네.
4: 요즘 왜 이렇게 배달해 늦고 그렇게 수도 모자란다 했더니. 가자!
2: 엄마, 나 이 사람 사랑해. 제발!
4: 따라와! 어머니! 저 이제 수현 씨 아니면 안 돼요. 저 죽어요.
5: 어, 죽는다잖아. 사깁시다 좀.
4: 어?
5: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4: 엄마, 아, 지금 나오라고.
6: 엄마!
4: 어, 나오라고. 아, 아니, 블라디, 생각을 해봐. 어? 만보까지 생기고 우리 집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집에 우리 딸을 어떻게 보내?
1: 제가 화교라서 청나라 조개제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4: 무슨 소리야. 매출이 떨어졌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먹고 살아야지. 응? 가자.
5: 잠깐! 우동집과 만보과를 합치거라. 이렇게 나눠져서 사랑을 못하느니 합쳐서 사랑하는 게 낫지.
1: 맞아요. 이 계단도 아마 이러한 교훈을 주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을 거예요. 어머님만 허락하신다면 합치고 싶습니다.
5: 지분은 3대 3대 4.
4: 아... 사는 누구지?
1: 어머님이 사.
4: 사실 집에서 한번 시켜 먹은 적이 있지. 그때 자네의 실력에 위기감을 느꼈지만 솔직히 감탄은.
3: 당신을 찾기 위해 꼭 이곳에 머물겠어.
1: 청일 조개지에서의 사랑이라. 잘 들었습니다. 더는 없는 거겠죠? 그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어서오세요.
1: 형님.
0: 혈색이 좋은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2: 우동집과 언제 합친다고 했지?
0: 다음 주입니다, 드디어.
2: 그래. 내 노력의 결실을 맺으면 좋으련만.

0: 이번 편은 바로 이번 화에 소개된 청일 조개지 계단입니다. 조개지 하니까 어렵고 뭔지 모르겠죠? 여기서 조개라는 건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인천항에 들어와서 거주하던 동네를 부르는 말입니다.
1: 19세기 말 인천항은 말 그대로 개항의 도시였다고 얘기했죠. 이후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찾아온 외국인들의 상업활동을 위해 인천에 공동조개를 설치했습니다.
2: 그럼 단순히 청일 조개제 계단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분리대 역할만 했을까?
1: 아니죠. 이 늘어나는 외국인 조개지로 인해 인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점점 조개지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0: 청일 전쟁 이후 일본 군인들이 대거 인천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제국의 운명은 위태로워집니다.
2: 다음 편에 이어지는 홍해문, 그 고난과 수탈의 역사는 다음 편에 나 인천의 아들 블라디가 소개시켜주지.
1: 안녕하십니까.

0: 이것은 알기 싫다의 김상문입니다. 뱀파이어 블라디시의 이방인 체류 비자 심사 신청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잠만 입장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블라디시는 10년 넘게 이 사회에 섞여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고 오히려 남들보다 성실했죠. 너무 비한 아닙니까?
2: 그자가 뱀파이어인 건 잊었습니까? 갑자기 본성이 드러나면요, 우리 사회가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됐다고
3: 하죠.
4: 걱정할 거 없다, 변호사인가. 너는 할 만큼 했다.
5: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잘 들리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 확실한 거지? 알겠다. 수고했다.
2: 그럼 통과?
5: 추방이다.

0: 네, 블라디시.
1: 지금 지나는 문은 홍해문이라고 하지. 음봉산 가운데를 뻥 뚫어놓은 셈인데 구멍 혈자를 써서 혈문이라고도 하고, 이걸 지을 때 50명이 넘는 중국인과 한국인 노동자가 죽었다고 해서 피 혈자를 써서 혈문이라고도 하지.
0: 이젠 뭐 척척박사시네요.
1: 홍해문 육교에서 바라보는 제물포의 경치가 참으로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못 본다 생각하니 새삼 원망스럽구나.
0: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부디 루마니아에 가서도 대낮에 돌아다니시고 짜장도 드시면서 흡혈식성도 억제하시고 그 뭉툭한 이빨로 날카로운 이빨 드러낸 일 없기를.
2: 이빨!
3: 트럭을 멈춰라!
1: 칫솔을 두고 왔다.
4: 어디? 옥탑방? 그걸 왜 굳이?
1: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칫솔이야. 송곳니의 마모를 촉진시키는 부가 기능이 탑재된 내 흡혈 본능 억제 탁월하지. 루마니아에서도 구하기 힘든 물건이야.
0: 기사님, 돌아가시죠.
1: 칫솔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한 게 또 공부한 게 생각나는 거.
0: 네, 듣고 있습니다.
1: 1908년 완공된 인천항과 내륙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였지. 표면적으로는 근대화를 위한 기반 시설이었으나 실상은 식민지 수탈의 통로였어. 홍해문은 일제 지배를 위한 계획적인 구조물이었지.
0: 잘 알겠습니다. 근데 돌아간 덕분에 시간이 좀 줄어서 급하게 가야 되니까 관 좀 꽉 잡으세요.
2: 기사님,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트럭을 멈춰라!
1: 이불! 이불을 두고 왔다.
3: 왔다. 이불이라뇨? 지금 시간도 없는데 진짜 왜 그러세요?
1: 애착 이불. 내 찰스 뚜껑이 없는 동안 내내 덮고 잤던 애착 이불. 잠은 자야 할 것 아닌가?
0: 기사님.
1: 홍해문은 무지개처럼 반원형의 아치 구조로 되어 있고 홍해란 말 자체가 무지개란 뜻이지. 붉은 빛의 홍. 파란빛의 예. 먼 옛날 일제 강점기를 이겨낸 대한민국처럼 홍해문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희망의 상징인 곳이야.
0: 그리고요.
3: 트럭을 멈춰라!
4: 뭐? 목베개.
0: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1: 그게 말이야.
3: 트럭을 멈춰라!

0: 하세요, 블라디 씨. 배를 놓친다고 추방이 안 될 것 같습니까?
1: 그게 아니라 나는
0: 떠나기 싫은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블라디 씨 이렇게 보내기 아쉽다고요.
1: 고맙다. 내 여기에서 백여년 그 긴 시간 동안 너 하나 얻고 가는구나.
0: 넘쳐나는 변호사들 경쟁 속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변호사를 때려쳐야 되나 할 때 당신을 만났습니다. 블라디 씨 덕분에 가슴 벅찬 변호도 해보고 제 꿈이었던 유튜브로 구독 좋아할 만한 설정까지 저야말로 떠나보내기 아쉽습니다. 블라디 씨,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볼까요? 블라디 씨? 준비되셨죠?
2: 말해도 되는 건가? 나는 트란실바니아 흑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여기선 그냥 블라디 씨라 불리는 아저씨. 멀고 먼 루마니아에서 왔고 대한제국과 일제의 강점기를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에서 살았다.
1: 그리고 오늘 난 추방된다. 그리고 고백하건대 단순히 오래 살아서 정착하려던 건 모두 거짓이다. 진짜 정착하려던 이유는 먼 옛날 이곳에 먼저 온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이민 신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러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나는 많은 인간들을 만났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인간들, 그 독립을 방해하는 인간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동생을 챙기던 여자 인간, 그 여자 인간을 100여 년 동안 기다리던 인간들, 이 모든 게 뱀파이어인 나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감정과 행동들이었지. 그뿐만이 아니라 꿈과 사랑을 위해서 최고의 짜장면을 만들고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김치를 담고 가족도 없는 나를 위해 가족처럼 챙겨주고 대해주고 이 모든 게 인간적이란 말로 함축이 되고 인간적. 내가 이곳에 살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야. 여기 남아서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 떠나기 싫다. 나를 받아달라. 제발 부탁이다. 이게 내 진심이다.
0: 인정표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2: 고맙다, 강바다 인가.
0: 처음으로 제 이름을.
2: 가자, 강바다 인가. 바다를 품은 인천항으로.

0: 말도 잘 듣고 착하고 멋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 이곳에 먼저 온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서다. 여기 남아서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

0: 이번엔 또뭘 두고 오셨는데요? 이게 뭡니까? 지금이 출항 시간입니다.
1: 나고는 안 했다.
0: 아휴, 진짜. 트럭 기사님도 갔어요. 짐 다 내려놓고. 네, 위대한 독립운동가 강하늘 장군의 손자의 아들이자 떠오르는 유튜브계의 필수 대변인 강바다 변호사. 예? 정말입니까? 블라디 씨. 긴급 이방인 체류 비자 심사 신청이 허가가 났대요.

0: 모르는 분인데.
1: 블러디?
2: 일레인?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섣거라! 섣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0: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랍니다.
1: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0: 네? 뭘요?
1: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0: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1: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0: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for All About, where we explore all kinds of knowledge. Now, our guest is back from last week to help us solve our organizing problems at home. Please welcome back Chung Hee-suk, a professional space organizing consultant. Welcome back!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또 뵙네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as well? 우리 크런처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집 정리 고민에 대해서 열심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Yay! So, hello guys. Today, she will be telling us how to solve our problems related to organizing our homes. All right, so last week, if you remember, we looked at different organizing challenges from minimalists to maximalists. So for crunchers who missed last week, what's one thing you'd like them to remember? 우리 지난주에는 미니멀리스트에서부터 맥시멀리스트까지 다양한 집에 정리 고민들을 살펴봤잖아요. 지난주 방송을 못 들은 우리 크런처들을 위해서 가장 기억해두면 좋을 내용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1: 네, 정리해야지 하면 무엇을 버릴까 찾으시는데요. 무조건 버린다고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내 물건의 제일 좋은 자리를 찾아주는 일이 정리니까요. 네. 뭐 맥시멀이든 미니멀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정리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So what's most important is finding the right place for all the stuff you have. Whether you're a minimalist or a maximalist, all items, all belongings need a designated space. So find them for your things. And it's important to find your own way of organizing your home well. All right, well, we now know that what it means to be organized through you. But when we actually look around our own homes, it can be hard to know where to begin, you know. So what organizing methods will we learn today? 이제 정리를 잘한다는 게 뭔지 그 이해는 좀 생겼는데 막상 집을 정리하려고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대표님.
1: 네, 맞습니다.
0: 네, 오늘은 어떤 정리법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1: 정리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공간별로 화장대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네. 옷장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도 알려드리고요. 네. 중요한 나의 삶의 변화에 따라서 직장이 바뀌었다, 네. 독립을 했다. 그 정리법을 라이프 시프트 정리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네. 정했는데요. 네. 오늘 그 정리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So we will learn three different things today. First of all, how to organize in a particular order, the order of organizing. And secondly, organizing by space, the different spaces that you have within your home, whether it be the kitchen, the dressing room, etc. And also, she calls it the life shift organizing method, depending on the changes in your life. If you move your job, change your workplace, or move your home, whatnot, if there are changes in your lifestyle, then you have to organize your home based on that as well. Well, today we'll learn some practical tips, I guess, for our crunchers, and you can try them at your home as well. So, say I finally decide to organize my home then, but my closet is a mess, my kitchen is a mess, and even my balcony needs work. Every space basically needs to be worked on. Where should I start then?
2: 대표님, 그럼 큰맘 먹고 대청소 한번 해야겠다 하면서 집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옷장도 엉망이고 또 부엌도 엉망이고 베란다까지도 짐이 넘쳐나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1: 네, 정리할 때 집집마다 좀 다를 거예요. 네. 전문가들은 집 정리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여는 공간이 있는데요. 네. 그 공간이 베란다 깊숙한 공간입니다. 또는 실외기실.
0: 실외기실. So there are spaces in different homes where you store all your stuff, right? And it depends on each of the households. But when professional consultants go to their client's home, they first of all open up deep balconies or like places where you put your the air conditioner, the machine part, right?
2: because often those are the places where you store all your stuff in, like a garage.
1: 네. 네. 버릴 게 제일 많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실외기실 안에 있는 건 열어보시면요. 고민 안 하고 다 버리셔야 되는 이유가 먼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2: Well, this is because these places have things that you need to often throw away. Well, you don't have to hesitate because all these things that have been kept inside for so long will have dust on them, which you will have to chuck away.
0: 네. 아, 그렇군요. 하긴 깊숙한 곳에 계속 묵혀둔 물건들일 테니까. 네,
1: 그 실외기실을 수납 공간으로 생각하셔서 아예 선반을 짜서 수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 공간은 수납 공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 아, okay. Well, spaces like these, people think of it as an extra space to store your goods, but don't think of it like that. You have to keep them empty, all right? All right. Well, what if I take, I guess, everything out to organize them? And in the end, end up making a bigger mess.
0: 이제 큰맘 먹고 정리를 하겠다고 뭐 실외기든 베란다든 모든 짐들, 물건을 다 꺼냈는데 네. 오히려 집이 더 난장판이 됐다라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모든 공간의 물건을 다 꺼내고 모으고 작업을 하는데요. 네. 일반 보통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집 정리한다고 꺼냈다가 수습이 안 됩니다.
0: 그러니까요.
1: 내가 5분, 10분 동안 오늘 다시 넣어 올 수 있는 양만 꺼내셔야 돼서 전문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한 가지의 용품, 네. 부피가 큰 물건을 정하자입니다.
2: So if you're not a professional cleaner and you don't have much time, then don't take out everything from everywhere. Just take out things from just one place, one big place, and one type of goods from that place. Something that you can put in, put back in, and clean up, organize in that day.
1: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 꺼내서 모아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남길 걸 고르고 네. 맨 마지막에 수납을 하는 과정을 갖고 있는데 네네. 보통 분들이 옷장에 거 다 꺼내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사진 찍어보세요를 제가 추천을
0: 맞아요.
1: 드렸죠.
0: 네네.
1: 그럼 내 옷장을 찍어봤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아 심각하네. 이제 그게 1단계입니다.
0: 네.
1: 두 번째는 부피 큰 것만 오늘 꺼내서 모으는 겁니다.
0: 아, 옷장 안에서도요?
1: 네. 그걸 먼저 하는 겁니다.
2: Oh, okay. So last week we told you to take a photo of all your spaces, right? Whether it be your closet, your bag, or your bedroom. If you did that, then you would have realized, oh wow, this needs some cleaning to be done, right? Then don't do everything at once. Just take out the ones that take up a lot of space and think to yourself, okay, today I'm going to organize just these. All right? Don't burden yourself too much.
1: 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의류로 생각을 한다면 패딩을 모아서 한 곳에 둡니다.
0: 아.
1: 조끼 패딩이든 롱 패딩이든 짧은 패딩이든 네. 얇은 패딩이든 모으는 것까지 하면 아, 패딩이 많았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0: 아.
1: 네, 네.
2: So for example, if you're trying to clean up your clothes, reorganize them, choose one category or one type, like padded jackets. You will realize after taking all of those out, oh, I have quite a lot of padded jackets. Just organize one type of clothes for that day. Little by little, okay?
1: 네. 제가 이제 현장에 의뢰를 받고 가면은 네. 뭐 사진에 보이시면은 보면 이제 주방이잖아요. 네. 그럼 주방에 있는 물건을 다 꺼냅니다. 자, 정리된 상태에서 일단 다 꺼내요. 왜 네. 꺼내냐면은 물건이 섞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 꺼내서 거실로 다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냄비류는 냄비류끼리, 네. 뭐 밀폐용기는 밀폐용기끼리, 뭐 조리도구는 조리도구끼리 재고를 파악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상태로 보여주면 네. 놀라시죠.
2: 네. So when she goes to a client's home, she takes out all the stuff that are inside a kitchen, for example, all the pots, the pans, even the utensils that you use for cooking. You take it out and you realize that they're all mixed up, not organized in categories. So you have to take them all out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you have to categorize them and sort out what things to leave and what things to throw away, and then you would reorganize them again. 네. All right.
1: 그러니까 종이 후 사진을 보시면은 네. 어, 어디서 저렇게 그릇이 많이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다 이 집에 있었던 건데 분산돼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 그릇이 저렇게 많았어요.
2: 그러게요.
1: 어, 이렇게 먹을 게 많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꺼내고 모으고 분류하고 그다음에 버릴 걸 버리고 마지막 수납 이런 과정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 그게 순서네요.
1: 맞습니다.
2: 네. So that would be the basic order. You have to take all the things out, categorize them, and choose what to leave and what to throw out, and then store them again. Find the right place for all the items that you have categorized. And later you will realize, oh, hi, I had more dishes than I thought, or more of this than I thought after taking them all out and categorizing them. Well, let's say I can't find scissors, for example, so I buy another pair, but later I realize I do have scissors somewhere here and there. How should I organize these, like multiple things of the same thing?
0: 집에서 가위를 못 찾아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더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방에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 거죠.
1: 네.
0: 네, 이럴 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1: 사용 장소에 일단 하나씩을 두겠죠. 아, 네. 문고리로 하나 책상에 둘 것이고요. 네. 택배 오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신발장 쪽에 하나 두겠죠.
0: 아.
1: 주방에는 식가위가 하나 있을 거고요. 네. 공구용 가위 목적에 따라서 하나씩을 둘 겁니다. 네. 그래도 또 가위가 남을 경우에 네. 여분을 하나 문구 존을 만듭니다. 쓰다가 고장이 나거나 불편하면 그때 교체합니다. 그래서 내가 쓸 만큼만 꺼내두는 거 그게 가장 네. 중요합니다.
0: 버리지 않고 여분은 따로 두면
1: 네, 따로
0: 되겠네요.
1: 뺍니다.
2: 오, okay. So if you have, let's say, multiple scissors at home, you would put them in places that scissors are needed. The kitchen, you would need it for cooking, right? And you would also need one on your desk for stationary purposes. And you will also need one in your near your front door because these days you have a lot of things delivered, parcels. You have to open them up. And if you have leftover scissors, even after putting them in different spaces that they are needed, then just gather them in one place. And if any of these scissors need replacement, that's when you take the ones, extra ones out again. You don't have to necessarily throw them away. You just need to find their homes, places that they need to be stored in. Now let's say we've decided what to keep and have enough storage space. How do you decide where everything should go, especially things you use every day versus only those that you use occasionally? 그러면 이제 남길 물건도 골랐고 수납할 공간도 뭐 마련이 됐다라고 네네. 가정을 했을 때 자주 쓰는 건 어디 두고 또 가끔 쓰는 건 어디에 둘지 네. 고민이 되잖아요.
1: 네. 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보시면 네. 예를 들어볼게요. 잠옷을 매일 입는다라고 하면은 중요합니다.
2: 그렇죠.
1: 네. 그런데 사람들은 잠옷은 비싼 게 아니니까 그냥 아무데나 접어서 두거든요.
2: 아, 네.
1: 자주 입거나 매일 쓰는 거는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2: 네.
1: 그래서 잠옷도 매일 입는 건

0: 저는 걸어두면 좋고요.
1: So for example, 네. pajamas, they're really important, right? Because you wear it every night, every day. And important things like these, she would recommend to hang them up.
0: 네, 한복 같은 거 파티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아마 거의 입지 않을 네. 겁니다. 그런 건 접어서 상자에 넣고 아. 위쪽으로 다시 구분을 해두는 거죠.
1: 아, and also like 한복 or party dresses, things that you don't wear too often, you would put them in a box and put them above your closet or not somewhere that is not easy to reach because you don't wear it that often anyway.
0: 네. 내가 손을 딱 뻗어서 꺼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에는 매일 쓰는 거, 자주 쓰는 거, 지금 계절에 맞는 물건을 두는 거예요. 그게 그릇도 옷도 신발도 해당이 되는 거죠.
1: So whether it be for dishes, clothes, or even your shoes, the best place to place would be the place where it's easy to reach, you know, within your arm's reach, where you don't have to use a chair or a stool to climb up to. So things that you use often, you have to place it in that sort of area, okay? And it's really important to keep that in mind when you organize your stuff. 그것만 해도 쉽게 찾고 덜 어질러질 것 같긴
0: 맞습니다.
1: 해요. Yeah, by having that in your thought, you can easily organize and keep your house pretty tidy, I think.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Entrances perhaps look different around the world. Some North American homes have a mudroom for shoes and coats after they come back home. But in Korea, people take off their shoes at the entrance area, right? And shoe cabinets that are usually on the right, on the side of the entrance, often hold umbrellas and other things used outside as well. So in the homes you have worked with, what kinds of things tend to pile up around the entrance?
2: 나라마다 현관의 모습도 상당히 다르잖아요. 네. 북미 뭐 일부 주택에는 신발과 외투를 두는 머드룸이 있기도 하고 근데 한국에서는 현관에 주로 신발을 벗잖아요.
0: 맞습니다.
2: 그리고 신발장이 있고 신발장에는 뭐 우산도 있고
0: 맞습니다.
2: 각종 용품들이 있는데 대표님이 정리하신 집에서는 현관에 주로 어떤 물건들이 쌓여 있었나요?
0: 대부분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네. 바닥에 신발이 늘 있죠.
1: 그렇죠.
0: 한여름에 부츠 나와 있고요.
1: 아, 네.
0: 신발장이 늘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1: So whenever she goes to clients' homes, all different kinds of shoes are at the entrance, displayed there. Regardless of the season, you would see boots in summer. So it always seems as though you don't have enough shoe storage space.
0: 네, 그래서 저는 신발장이 늘 비좁은 이유는 사계절 신발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츠 같은 경우 날씨가 요즘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1: 네.
0: 굉장히 짧게 신어요.
1: 네.
0: 그래서 부츠는 그냥 부츠 상자에 보관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키가 크니까 선반을 두세 개를 빼야 됩니다.
1: 맞아요.
0: 그럼 수납이 부족해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부츠는 신발 상자에 보관합니다.
1: So, for example, long boots that you only wear in winter, store them in a box. Because if you keep them in the shoe storage area, shoe cabinets, they take up a lot of space. And you don't wear it that many times. So just store them in boxes and keep them away.
0: 네. 그래서 신발장에 우산 둬야죠.
1: 네.
0: 그리고 요즘에 애완견들 또 산책 갈 때 필요한 줄
1: 네.
0: 이런 거 용품도 수납을 해야 돼요.
1: 네.
0: 당연히 신발 관련 용품도 수납을 해야 돼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현관이 비좁아져서 늘 신발이 바닥에 쌓입니다. 그래서 계절 신발은 위쪽으로 올리고요.
1: 네.
0: 요즘에 신발을 복층으로 수납할 수 있는 슈즈랙이 많이 나와 있는데
1: 네.
0: 문제점이 뭐냐면 운동화처럼 부피가 큰 것을 수납을 하면 같이 끌려 나옵니다.
1: 맞아요.
0: 네.
1: 네. 또 불편해지죠.
0: 그래서 불편하죠.
1: 네. So you tend to store umbrellas and if you have a pet, you would have leashes inside, anything related to the shoes stored in the shoes cabinet, which is why you don't have enough space for all your shoes to be stored in. And also these days they have like racks that you can use on top of the within the cabinet and you put your shoes underneath and one on top of the rack. But for sneakers, they tend to like the rack comes along with the sneakers once you try to take them out, which is quite inconvenient.
0: 네, 그래서 1년에 뭐 한 번도 신지 않는 뭐 구두, 정장, 구두 같은 경우는 아예 상자에 넣어서 드레스룸 위

0: 원칙적으로 버릴 수 없다면은 아예 이동을 시키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신발까지 현관 안에 나오지 말고 신발장에 네. 넣는 것이 적정량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슈즈랙을 다 써서 복층으로 쌓는 그 신발까지 다 수납을 하려다 보니까 늘 신발 정리가 안 됩니다.
1: So don't try to store every shoe inside the shoe cabinet. For shoes that you don't tend to wear often, put them in boxes and keep them away in your dress room or somewhere else. Not all of your shoes have to be inside your shoe cabinet, all right? So put away the ones that you don't wear too often. All right, well, now that we know the basic steps, let's apply them into the spaces we use every day. And let's continue the talk after listening to a song. Here is 시험 기간 책상 정리, Clear Desk, Reminiscent Past by 소란. Stay tuned.

0: this. It will be greatly useful for Adirang Radio to provide better contents and services moving forward. Now, you can participate via our website, adirangradio.com, by clicking the banner on the left side of the player. And we also have Adirang Radio app, which is available. And if you're on Jeju-do Island, you can possibly meet our researchers on the street as well.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participation. And we're back with space organizing consultant Jung Hee-suk talking about your own way to organize your space. Now, continuing our talk then. So here's something I struggle with every morning. I open up my closet, it's completely full, but every morning I'm standing there thinking, I don't have any clothes to wear. Why is that? 대표님, 제가 매일 아침에 하는 고민이 있어요. 옷장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분명히 꽉 차 있는데 입을 옷이 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1: 정리가 안 된 옷장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입을 옷이 하나도 없고 정리 안 된 냉장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0: 그렇구나. So in a disorganized closet or even the refrigerator, if things aren't organized, you feel as though there's nothing to wear or nothing to eat even.
1: 네,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입을 옷이 안 보이는 거죠.
0: So it's not that you don't have anything to wear. It's just you can't see the clothes you want to wear. 그렇군요. 네,
1: 계절이 바뀌면서 사실 옷 정리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 분 진짜 많으시거든요.
0: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네. So whenever the season changes, you have to clean up your closet, reorganize them too, right? But I get really stressed and many others do too.
1: 네, 그래서 사계절 때문에 사실 옷 체인지는 해야 되는데 네. 요령껏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딩은 좀 접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구김이 덜 가니까. 그런데 네. 압축하시면 안 돼요. 원상 복귀 되지 않습니다.
0: Okay, so with changing clothes for the different seasons, you have to do it efficiently. So, for example, padded jackets, you can fold them up, but don't compress them too hard because it will not come back to its original form.
1: 네, 그래서 옷장 보시면 이분도 사실 입을 옷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0: 네, 네. 그러니까
1: 보통 입은 많이 걸어두셨는데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걸어두는 것도 못 찾습니다.
0: So she had one client who also said they did not have anything to wear. She was helping them clean their closet. It was packed, really full. But they said they didn't have anything to wear because they couldn't find the right clothes they wanted.
1: 네, 그래서 정리하면 옷이 잘 보이는데요. 잘 꺼낼 수 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 바쁘니까 옷을 꺼냈는데 이 디자인 아니다 다시 넣을 수 있는 공간의 여백을 만드셔야 돼요.
0: 네. And so you have to organize all of these clothes well to find the one that you really want. In the morning, you're busy getting ready for work, right? Even if you take something out, and if you realize that it's not the one that you wanted, you have to put it back in. You have to make that room or space to put it back in, basically.
1: 네. 그래서 옷걸이도 좀 통일해 주시면 좋고요. 패딩과 아주 두꺼운 니트는 접어서 선반에 올려 두어도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사계절마다 모든 옷을 다 접고 다 꺼내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네. 계속 안 정리가 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물건의 양이 계속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추천하는 것이 패딩과 니트 네. 정도만 접자. 그 나머지는 좀 걸어두자. 그리고 구김이 가는 옷은 걸어야 됩니다. 특히 정장류입니다.
0: 네네.
1: 뭐 정장 바지, 정장 셔츠, 네. 블라우스, 자켓, 코트, 퍼세무.
0: Okay, so you tend to change your clothes depending on the change in season, but don't take everything out and put everything back in or change depending on the season. Keep away the padded jackets, coats, winter coats, things like these, like heavy clothings. Put those away only in boxes where not. And also try to hang most of the clothes that you have, especially those that may get wrinkles a lot, and thick knitted sweaters as well. Thick sweaters, they can be also folded and put away, and other bulky clothes, winter clothes, whatnot. All right.
1: 그래서 사진 보시면은 네. 코트가 검정색 코트 꽤 많고 뭐 브라운 컬러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많았지라고 항상 이야기하시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옷이 잘 보여야 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두꺼운 니트는 접어도 되는 게 잘 보여서 꺼내기 쉬운데 얇은 니트까지 다 접으면 꺼낼 때 다 틀어집니다. 아. 그래서 가볍고 늘어나지 않는 니트는 요즘 기능성 옷걸이가 잘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옷걸이에 걸어서 수납하시고 두꺼운 니트 정도는 접어서 수납하고 이 정도로 옷장의 비율을 만들면 유지가 훨씬 쉽습니다.
0: 아, so basically thick sweaters, fold them away, and light sweaters, you can't fold all of them. You have to hang them. There are functional hangers these days that you can use, so use those and keep it efficient like this. It's not all about folding everything and hanging everything. Depending on the type of clothing, you have to organize them differently. All right, well, I'll try that myself as well. Now let's move into the kitchen then. Kitchens can, I guess, look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food culture. Some homes overseas have separate pantries for food as well, while Korean kitchens often need room for all the tools and ingredients as well. Used to prepare rice, soup, all the side dishes. 이번에는 대표님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라마다 식문화가 다르니까 주방의 모습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해외에는 뭐 식료품을 보관하는 팬트리도 있고 또 한국에서는 밥, 국, 반찬까지도 맞아. 해야 되다 보니까 조리 도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 주방에 필요한 물건들도 이렇게 많고 또 정리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표님이 정리하신 한국 집의 주방에서 어떤 물건 때문에 수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나요?
1: 대부분 주방에서 문제는 네. 서랍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못 하시고요. 서랍에 중요하지 않은 나무 젓가락, 뭐 빨대, 뭐 영수증, 막 공구도 넣는 분도 계세요. 네. 사실 서랍이 되게 중요합니다.
0: Okay, so what's important is how you use the drawers inside your kitchen. They have to be used efficiently, but most of the times, her clients had all these different things mixed up in the drawers of kitchens. They would have wooden chopsticks, even like paper receipts, things that they don't really need in a kitchen.
1: 네, 그러니까 주방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당연히 조리도구, 냄비, 후라이팬, 뭐 식재료, 영양제, 약까지 둬야 되고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동선입니다. 동선.
0: So inside a kitchen, you have to place many different things, right? All the cooking materials, tools, pans, frying bowls, whatnot, all the utensils as well, and medication, and extra food. Ingredients as well. But what's important here is to think about how you move around within the kitchen.
1: 그래서 네. 동선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을 쓰는 공간인가 아하. 물을 쓰는 공간인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공간 그게 동선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가 물을 쓴다 그러면 물이랑 친한 물건을 두면 되겠죠. 아. 볼이나 채반. 불을 쓴다고 하면 요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라이팬과 뭐 조리도구 또 양념.
0: Oh, so by thinking about how you move around in the kitchen, she means think about each of the space that you use inside a kitchen. Is this the fire-related place or the water-related place? If it's the water-related place where your sink is located, put things that are close to the water. Like bowls, you know, or nets that you use to wash your vegetables, fruits. And if it's near the fire area, if you have your stove there, you would have pans and pots. Place there.
1: 네. 그래서 정수기 옆에 컵을 두듯이 네. 정수기 옆에 영양제 두면 좋겠죠. 또 약도 둘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내가 물 먹을 때 뭐가 있으면 좋을까라고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동선이 짧아집니다.
0: 그 물건들 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네요. So think about basically lik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different items that you use. You would use a cup to get water, right, from the water fountain. So leave cups near the water fountain. And you would also have to have your medication. That could also be left next to the water purifier or fountain as well. Oh, okay. Mm-hmm.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Sometimes you need, I guess, one frying pan, but first you have to take out all the pots that are on top of it, which is really inefficient, and then stack everything back in once you wash them up. What is, I guess, the most convenient way to store pots and pans? 우리 프라이팬 하나 꺼내려고 해도 그 위에 있는 다른 뭐 냄비 다 드러내야 되고 또 씻고 나면 맞습니다. 또 다시 차곡차곡 쌓아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냄비랑 프라이팬은 어떻게 넣어두는 게 편한가요?
1: 네. 맞습니다. 매일 쓰고 자주 쓰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데요. 냄비류를 다 꺼내 두시지 마시고 네. 찜솥 같은 찜냄비 같은 걸 이제 대형 냄비 뭐 네. 곰국 끓이는 냄비 같은 경우는 베란다 쪽으로 빼시고요. 아. 매일 자주 쓰는 대중소 냄비를 네. 그냥 쌓아두시지 말고 네. 요즘에 길이 조절 선반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냄비류를 한 곳에 모아서 선반에 나누어서 수납하면 꺼내기 굉장히 좋고요.
0: 네. Alright. So leave big pots that you don't use too often in the kitchen, in the balcony, and the ones on medium and small size pots, have them inside the cabinet. But these days they have like racks in which you could fix the size as well as the height and length. So place those within your cabinet, on top of that, inside, and divide the space even within the cabinet.
1: 네, 그래서 후라이팬 같은 경우도 그냥 겹쳐 두시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오염 물질이 묻겠죠.
0: 맞아요.
1: 그래서 꺼내기도 어렵고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로 수납, 세워서 책처럼 수납을 합니다. 아. 그럼 공간도 덜 차지하고 꺼내기도 네. 쉽고요.
0: And with the frying pans, we tend to stack them up on top of each other, right? But it's not very sanitary. So what professional consultants recommend is to stack them like books vertically, as you see in the photo that we're showing right now. 어, 그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어요. 팬은 무조건 뭔가 쌓아두는 네, 느낌? 네. Oh, okay. All right. Well, but you know what? There's also cooking tools that you often use. Where should they go? 또 요리하다 보면 뭐 주걱이라든지 집게라든지 급하게 찾아야 되는 도구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자주 쓰는 조리 도구는 어디에 네. 두면 좋을까요?
1: 조리 도구는 가스레인지 아래 서랍에 두면 가장 좋죠. 요리할 때 바로 꺼내서 사용하고요. 설거지해서 네. 다시 그 자리에 넣고요.
0: 아, so the best place for your cooking tools would be inside the drawer beneath your stove. You can wash them up and put them back in. Use them when you're cooking. So inside the drawer beneath the stove will be
1: 네.
0: the best.
1: 그래서 서랍에 칸막이 수납용품을 활용해도 좋고요. 네. 우유팩 같은 걸로 구획을 나누어도 좋은데요. 아. 하는 일이 같은 집게로 집게끼리 뭐 칼은 가위랑 같이 두고 네. 내가 조리할 때 기능이 같은 것끼리 칸막이 두시면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0: And even within the drawer, divide the space up like compounds, you know, different compounds, and categorize the utensils, the tools that you have, and put them in one single compound together. Oh, okay. So it looks really nice if you take a look at the photo of the organized photo. All right. Well, sometimes you find a sauce at the back of the fridge and can't even remember when you bought it even. Or you buy an ingredient and then you realize that you have it inside your refrigerator. So it's really hard to, I guess, organize your refrigerator as well. But how can we prevent those things from happening? 이제 냉장고 쪽으로 가보면 냉장고도 정리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뭐 안쪽에 정말 오래된 소스가 발견되기도 하고 없다고 생각했던 재료를 샀더니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에 있고 이런 건 어떻게 방지하죠?
1: 냉장고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집 정리도 잘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냉장고를 일단은 너무 믿지 않는다.
0: 아, so those who have a messy refrigerator tend to have a messy home too. The problem is people trust their refrigerator too much. So one tip would be don't trust your refrigerator too much.
1: 네, 요즘 당일 배송 되니까 네. 식재료를 굳이 사서 쟁여둘 필요가 없거든요.
0: 네.
1: 그래서 냉장고에 두면 무조건 안전하다. 특히 냉동실을 더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0: 맞아요.
1: 네.
0: So these days, you know, you can get your ingredients, fresh ingredients delivered within a day, right? So you don't have to buy bulks of them and keep them in the refrigerator. And don't always trust it to keep everything fresh. Mostly people have all sorts of things in the freezer even, and they think it's going to be okay if you stay if it stays there.
1: 네.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검정 봉투 사용하지 않는 거, 선입선출, 먼저 산 거 먼저 먹는 거. 네. 네. 그리고 1회분씩 내가 한 번 먹을 만큼씩 소분하는 건데요.

0: 보통 시장에서 물건을 샀을 때 통째로 올립니다.
1: So there are three rules when it comes to organizing your refrigerator. Don't use black plastic bags in which you can't see what's inside. And secondly, eat the ones that you have placed inside first, okay? Don't forget that you have something inside. Have that first before you eat the thing that you bought later. And also divide the portions of the food that you bought.
0: 네. 그러니까 냉장고에서도 집정리랑 똑같이 꺼내서 분류가 핵심이고요.
1: 네네.
0: 유통기한 지난 거는 당연히 버리시는 게 좋고요.
1: 네.
0: 어쨌든 식재료를 종류별로 선반에 4번 정해서
1: 네.
0: 뭐 떡류, 뭐 빵, 건어물류 이렇게 종류별로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And even within the refrigerator, just like cleaning up any other space in your home, it's important to categorize each of the space. Is this place for like breads or dog or like seafood, whatnot? Categorize each of the space, the compounds within your refrigerator, and categorize the ingredients inside as well. All right, well, our lives change over time too, you know. We may grow from, I guess, living alone, go from living alone to getting married, having children, or seeing these children grow and eventually move out as well. You mentioned you call this the life shift organizing. And when two people who lived alone get married, they may suddenly have two sets of appliances and tools, furniture, whatnot. How should they decide first when combining two households? 대표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생활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라이프 시프트 정리를 하기도 해야 된다고
0: 맞아요.
1: 말씀하셨는데 네. 뭐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기도
0: 맞습니다.
1: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도
0: 맞아요.
1: 하고 뭐 아이가 또 독립을 하게 되기도
0: 맞습니다.
1: 하죠. 근데 우선 혼자 살던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각자 쓰던 물건이 겹치게 되기도 하잖아요. 가구든 뭐 어떤
0: 맞습니다.
1: 도구든 이럴 때 무엇부터 정해야 될까요? 살림 합칠 때.
0: 사실 결혼을 통해서 이제 가구가 서로 합쳐지는 경우 도 있거든요.
1: 네.
0: 이럴 때는 개인 공간, 개인은 방일 거고 공용은 거실입니다.
1: 네.
0: 그럼 서로 양보를 해야 돼요. 보통 내가 가지고 온 가구, 내가 가지고 온 냄비는 좋은 거고 상대방이 가져온 거는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1: 맞아요. So when two households get together, combine together after getting married, often you think, oh, my stuff are better than yours, so I want you to throw away your stuff. But you have to compromise, okay?
0: 네, 그래서 뭐 네 물건이 좋다, 내 물건이 좋은 게 아니고 공간을 나누어서 이 공간은 그 본인이 쓰기 그냥 두시면 되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 공간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상대방 배우자의 공간이고
1: 네.
0: 이런 식으로 아예 서로의 그 공간을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1: So you have to divide the space up. If it's the dress room, you have to have one side for yourself and the other side for your spouse. And it's the same with the living room as well. So basically just divide the space altogether instead of putting just your own furniture and everything in one place.
0: 왜냐면 정리법도 다 사람마다 다르기
1: 네.
0: 때문에 네가 하는 방식이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서로 비난이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냥 서로의 방식이 다른 거기 때문에
1: 네.
0: 또 물건의 양 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살아온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부분은 또 서로 인정해주고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게요. So two different people with two different ways of organizing stuff. No one way is correct or wrong. So you just have to respect what the other person is used to, basically. So that is why you have to divide the space amongst each other and don't end up criticizing each other. Just do as you wish and let them do as they wish. Two is what they said.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After retirement, people may spend much more time at home, but some still don't have a space of their own, you know? So have you worked with homes like that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rt changes that have brought about innovation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Yesun Tech, which provides advanced adhesive solutions for cutting-edge industries. Also, we look into Yuchang Metal, which has laid a firm foundation for different industries with precision extrusion technologies. And we explore PIM Corporation, the provider of fresh fruit and vegetable smoothies with highly added valu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emerging businesses which have strengthened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with smart technologies.
1: A variety of adhesive materials can increase the performances and quality of products in different industrial fields. Yesun Tech specializes in producing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for a variety of industrial areas. By building a cutting-edg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hrough a smart factory solution,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We explore Yesun Tech,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adhesive materials. Yesun Tech is located in Gunpo,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terials industry by constantly developing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By cooperating with different businesses, it has developed innovative adhesive solutions.
2: 예선 테크는 2005년 설립된 기능성 점착 소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 휴대전화용 연료접착 필름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는 LCD와 OLED 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자동차 2000년대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기능성 점착 소재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소재 전문가와 디바이스 전문가를 두고 있으며 시장의 니즈가 형성되는 시점에 맞춰 상품화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2008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현재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을 두고 글로벌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 The adhesive products for displays are the major items of the company. Foam pad is a type of adhesive item which is specialized for thin displays. It can fix the panels as well as prevent the inflow of impurities and backlight bleeding.
3: 예선테크는 내로우 베젤 TV가 개발되기 전부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디자인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폼패드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착층과 충기형 흡수형 폼, 기재층의 물리적 특성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양산의 제품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는 기존보다 더 좁은 폭의 디자인에 대응할 수 있는 고신뢰성 제품과 내화성을 더욱 강화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양산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예선테크의 폼패드는 고객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The designing of products for different purpose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The products go through the cutting, processing, and testing process, and the finished one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corner area of the products is precisely designed to prevent the leakage of light, and the product quality has increased.
4: 점착 제품은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과 공정 조건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정부터 제공품, 합지 재단 공정과 완제품 창고까지 전 과정의 온습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도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요구하는 주요 물성을 원재료부터 완제품 검사 단계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 데이터는 원재료와 제공품, 완제품의 로트 정보와 함께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상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The high mix and high precision products of the company needed a more systematic management solution. Escaping from the current method, which used to depend on human workers, the firm has introduced a data-based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solution.
4: 예선테크는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 기반의 생산 품질 이력 관리와 AI 비전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원자재 로트부터 생산, 검사, 출하까지 공정별 이력을 하나로 연결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상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관 검사에 의존하던 부분을 AI 비전 검사로 보완하면서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검사 결과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과 품질 전반을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Yesontech has constantly improved the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and expanded the scope of its business.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insulation material for industrial batteries. It has tested the performances and promoted the mass production of the material.
5: 예선테크는 현재 OLED 대형화 대응, 전장용 고신뢰 소재, 배터리 안전 소재와 AI 자동화 기반 제조 공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신뢰성, 제작업성, 내화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홈패드와 OLED용 기능성 소재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는 진동과 고온고습 환경에서도 점착력과 내구성을 유지하는 오토 디스플레이, HVAC용 고신뢰 점착 소재와 정밀 가공 조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 기술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1: The firm has built overseas branches to better manage the local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process. And it has made a bit of effort to make rapid responses to the clients. By accelerating the mass production of the future adhesive items, the company aims to expand the supply network in overseas markets.
2: 예선테크는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자동차와 2차 전지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와 AI 기반 검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생산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점착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Yesontech, which aims to provide more precise and stable technologies for a better future.
0: When aluminum cylinders go through metal molds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conditions, they can be converted into new materials with highly additional values. As a nationally designated route industry enterprise, Yutsang Metal has constantly developed aluminum extrusion technologies and made contribution to Korea's basic industries. From the designing of molds to the extrusion and processing process, the company has built an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and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We introduce Yutsang Metal, a developer of advanced aluminum processing skills, which have given a boost to Korea's manufacturing sector. Yutsang Metal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30 years of experience and large-scale produc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precision skills and provided customized molds to the clients. It has offered high-quality aluminum products to varied industrial sectors, including construction, automobiles, and electronic parts.
6: 저희 유창금속은 1995년 설립 이후 알루미늄 악질 분야 한 우물만 집중해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 집정지인 안올시와 국가산업단지의 거점을 두고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 품질 관리,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후방 산업을 보완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produced about 200 aluminum extrusion items. The company has analyzed and developed detailed specifications that have been required by different industries. And it has applied precision technologies to the products.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market trends,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product lineups and made rapid responses to the needs of the clients. Sunshade frame for automobiles is one of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anks to the high durability and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applied to world-class automobiles.
7: 저희 유창금속이 공급하는 도어 커튼 프레임은 햇빛 가리개에 적용되는 프레임 부품으로 차량에 적용되는 부품 특성상 일반 압출 제품보다 공차가 타이트하고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압출 후 제품을 전수 검사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작업자가 직접 리워크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열 유리의 형상에 맞게 제품의 치수와 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산 과정에서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0: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its products, the company has developed aluminum billets in a variety of sizes for different purposes. Even slight errors can determin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so it is important to precisely control the temperature and time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accelerated investments in production facilities and built precise cutting and processing lines. And it has laid the foundation for a more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6: 저희 유창금속의 생산 능력 확대의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는 2018년 시화 공장을 설립하고 2,350톤 압출 라인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규격과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에는 MCT 설비 라인을 신설하고 안산 공장의 1,500톤 압출기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등 압출뿐만 아니라 가공 분야까지 생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0: Yuchang Metal has implemented innovative change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related industrial fields. Aside from internalizing the production stages, which used to depend on outsourcing businesses, the firm has introduced MES solution to manage the whole process in real time. As a result, it can prevent possible contamination and damage, as well as build a high-quality production system.
8: 저희 유창금속은 스마트 공정 도입 후 현장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정이 실시간 데이터로 눈에 보이니 관리 업무가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그리고 품질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다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외부로 나가던 세척 작업을 직접 통제하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품질 기준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외주 비용 절감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도 개선이나 작업 대차 교체로 현장 불편 요소가 개선되어 직원들의 피로도는 줄고 생산 효율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0: Yuchang Metal has thoroughly tested the core properties of the finished products by checking the strengths,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company has minimized errors and obtained trust from the clients. It has achieved a near zero defective rate.
9: 유창 금속은 KSD 6759 인증, KSQ ISO 9001, IATF 16949 등의 품질 관련 인증 획득은 물론 건축 분야에서도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활용한 복합 단열장을 개발하여 2015년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연구 개발 결과를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연결해 왔습니다. 또한 유럽 시장 진출에 대비해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trust, the company has entered the Japanese market, which has high technical barriers. By constantly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field of precise aluminum parts, the firm aims to gain recognition as a leading global partner in various cutting-edge industries.
6: 저희 유창금속은 지난 30여 년간 축적해온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한 단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확대하고 최고의 상호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Yuchang Metal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s industries by continuously developing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 huge leap forward as a global business that leads the growth of future industries.

0: There's a company which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original nutrients and freshness of nature to consumers. Finn Corporation has developed and provided fresh fruit and vegetable smooth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facilities that can keep the nutrients from the raw ingredients. The advanced blending technology has seized a lot of attention in the related fields. We look into Finn Corporation, which has led the global healthy beverage market. Finn Corporation is located in Namyangju, Gyeonggi-do Province. By using selected premium ingredients, the firm has provided processed to fruit and vegetable products. It has offered smoothies as OEM and ODM products, and the beverages have enjoyed positive reviews from the clients.
1: Finn Corporation은 2021년 지금의 사명으로 출범한 이후 과일과 채소가 품은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철학으로 달려온 과일 채소 가공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은 갈아 만든 과채 주스, 과일 퓨레, 과채 아이스크림의 OEM, ODM 생산으로 설탕, 첨가물, 착색료를 일절 넣지 않고 과일과 채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리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특히 전문 제조사의 신선함은 그대로 가격과 품질은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를 목표로 현재는 각종 프랜차이즈, 특급 호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전국 1,300여 개 개인 카페까지 다양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fruit and vegetable smoothie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The smoothie products are made based on the patented extracting technology, and the products have a thick texture and a fresh taste. The firm has developed varied lineups so consumers can choose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2: 저희 핀코퍼레이션의 대표 제품은 갈아 만든 과채 주스입니다. 시중 주스의 상당수는 농축액을 물에 환원하거나 당 첨가물을 더해 만들어집니다. 반면 카페에서 생과일을 직접 착즙하면 신선하지만 인건비가 높고 매장마다 맛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방금 짠 주스의 일관된 맛을 목표로 자체 개발한 착즙 설비를 통해 섬유질과 영양 파괴를 최소화한 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에서 직접 착즙 대비 원가 가를 낮추면서 품질은 균일하게 유지한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호텔, 개인 카페 모두에서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0: The advanced production facilities are the major strength of the company. While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fibers and nutrients from fruits and vegetables, the ingredients can be crushed in a large scale. As a result, the product quality and productivity can be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e company has kept the improved tastes, colors, and textures without adding food additives, so high-quality products can be released to the market.

0: workflow, as well as the production efficiency.
1: 거래처별 레시피와 생산 이력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을 수기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수기로 작성하던 생산 일지, 배합 기록을 디지털화해 로트별 생산 이력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코드 기반 원료 재고 관리로 입출고와 유통기한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어 원료 손실과 재고 오차가 줄었습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enhance the quality of its products. It has constantly developed optimal mixing ratio and recipes to keep the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By developing cutting-edge equipment and new products,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2: 핑코퍼레이션은 카페 농커피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OEM 제품의 특성상 다양한 파트너사와 함께 카페 운영에 최적화된 음료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첨가를 유지하면서 신선도와 소비기한을 늘리는 공정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과일 퓨레, 과채 아이스크림 등 과채 가공 카테고리 확장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Korea's B2B, or business-to-business market. By promoting premium items that can cope with the rise of K-food, the firm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Asia.
3: 당사는 과일 채소 가공 식품 업계의 대표 OEM, ODM 기업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특히 월 30톤 규모로 증설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급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스마트 팩토리의 2단계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카페 프랜차이즈 중심의 유통 채널 확대 및 수출 확대를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0: Finn Corporation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 smoothie market.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field in the future.

0: 정해년 6월 강원도 감찰사로서 이천백성 김아무개의 사망사건을 심리하였다. 망자는 구타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이는 필시 원한에 의한 것이다. 망자는 생전에 술주정과 욕설, 폭력을 일삼아 이웃들에게 평이 좋지 않았으니 이웃이 모두 척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허나 그 어떤 살인사건도 의심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법. 검시를 시작하라!
1: 이천부사 김인송 보좌인 환쟁이 백가는 어서 들어와서 망자의 검시를 시작하라!
0: 그대가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 했는가?
2: 예, 그렇습니다요.
3: 상세히 구하거라!
2: 그러니까 같이 밭을 갈기로 했던 개석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게 집으로 와보니 이렇게 죽어있었습니다요!
3: 검험이 끝나면 따로 불러 신문을 할 터이니 물러가거라!
2: 나으리, 절대로!
3: 썩 물러가라 하였다.
1: 의원, 법무를 꺼내고 백가는 시형도 그릴 준비를 하는 뒤 그때 경산대감이...
0: 잠깐! 망자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옷고름이 아니냐?
4: 망자의 저고리에도 고름이 뜯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죽기 전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몸싸움이야? 망자가 손에 옷고름을 쥐고 있는 건 분명 중요한 연유가 있을 것. 손에 쥔 고름, 망자가 남겨준 단서, 현장이 말한 증거.
5: 필요하다!
0: 터진 의복, 구타의 흔적인 혈흔, 사인은
5: 실시간하다!
0: 간수하라
5: 남겨놓은 증거!
0: 김부사는 망자의 아내와 시신을 처음 발견한 자 그리고 이웃들까지 가장 가까운 세 집의 식솔들을 모두 불러 신문하시오.
3: 예! 신문 내용을 잘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내로 복검을 실시할 것이니 시신을 잘 보존하고 아무도 들이지 않도록 하라!

0: 경산대감이 증좌에 입각해 억울한 백성이 나오지 않게 하라 하였으나 여기가 어디요?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조선. 이 어깨에 어떤 의복을 걸치느냐에 따라 있는 죄도 사라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진다 하는 조선 아니요, 조선. 그러니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싶은데. 자, 다들 귀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이며 또 어떤 의복들이 난장을 부리는지 구경 한번 해봅시다.
1: 주모! 어, 주모, 거기 잠깐만 기다려보셔. 내가 금방 갈 테니. 아유, 내가 왔어.
0: 누시오?
1: 아니 내가 누군지 모르시오?
0: 모르시오. 대체 누시오?
1: 나로 말할 것.

0: 자, 그나저나 이 참혹한 살인 사건이 났다 하는데 또 이 사건의 범인은 어찌 잡을지 억울한 이들이 생겨나지 않을지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 주모? 아이 주모!
1: 최수 씨.
2: 서방님.
1: 최수 씨. 그러다 넘어지시겠소?
0: 어라. 이 망자의 처와 친구가 다행히 들어선다.
1: 그렇게 운다고 죽은 배석이가 돌아오겠소?
0: 아니 둘이 이렇게 다정하면 곤란한데.
3: 갑자기 니쇼.
0: 나는 이 모지라 하네. 나 억울한데 이게 뭐지? 나 누명 썼는데 이게 뭐지 할 때 그 이모지.
4: 외지 무구만요. 우린 그 억울할 것도 없고 누명 쓸 것도 없으니 필요 없어.
0: 우리? 그 손을 잡아. 그게 바로 문제예요.
2: 아니 뭐가 문제라는 것이오?
0: 그 딱 보아하니 이번에 구타로 숨진 망자의 처와 사건 현장 발견자 같은데. 아 그 둘이 우리가 어쩌니 저쩌니 하며 이리 다정하니 그 누가 보면 불륜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겠소?
2: 뭐요?
3: 이놈의 자식아 어디 이놈의 자식아 어디지?
0: 아니 그 상민이 양만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 강상죄요.
3: 강상죄?
0: 그러지 말고 이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오.
3: 아니 무슨 얘기?
0: 내일이면 모두 줄줄이 역격 끌려가 관아로 억울하다 외쳐 눈물이 줄줄 흘러도 참아라.
5: 우리나야 불륜 사건 증거 있어 신경 안 써 견딜게요.
0: 누가 알아
5: 억울해요.
0: 내가 등장 어디?
2: 우리 친정에.
0: 왜?
2: 아빠 환갑에.
0: 뭐했어?
3: 일찍 잠들어.
0: 누가 알아?
3: 증인이 있어.
0: 이제 내가 나설 차.
5: 내일이면 모두 줄줄이 엮여 끌려가 하나로.

0: 가서 그래서 사실 확인서 잠잤는데
1: 증인이 필요
0: 여주댁이라 사실 확인서
2: 내가 나설 차례니
0: 뭐지
1: 그럼 됐고 이 두 사람은 내일 관아에서 봅시다.
0: 사또
1: 사또 누가 봐도 이 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3: 뭐라?
1: 여기 주모는 죽은 자에게 외상값을 받아야 하는데 이 망자가 되면 외상값을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다 외상값이라 합니다. 헌데 그를 죽여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3: 그래.
1: 그리고
3: 아니 그
1: 지금 이 자는 죽은 자의 처로서 남편 개석이를 너무나 사랑하여 숟가락을 놓고 식음을 전폐하니 아이고 말랐네.
3: 어디가?
1: 볼?
3: 이놈이 이모지라는 얼짜 외집으로구나. 비록 천한 어미를 두었다곤 하나 이 양반의 피를 이어받고선 어찌하여 이런 천한 것들을 돕는 무도한 일을 하느냐. 썩 물러가거라.
0: 아이고.
1: 사또 부디 증거와 증언으로 이를 푸시오. 억울한 이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오.
3: 이놈들이 좀... 옳거니 낸 이놈 말대로 이 증거와 증언이 나올 때까지 여기 있는 모두를 고신하면 되겠구나.
4: 아이 사또! 그것이 아니라 사또! 야!
1: 아휴, 고울수령이란 자가 저리 무능해서야 그저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나는구만.
5: 그러게나 말일세.
1: 그 뒤슈?
5: 정원용이라고 하네.
1: 나는 이모지라 하네.
5: 모질이구만.
1: 아니, 그럼 당신 이름은 뭐? 강원감사? 아이고, 그 지체 높으신 관찰사 나으리 아니십니까?
5: 그럼 그렇고, 네. 자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찌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겠는가?
1: 아니, 근데 그게 그 뱃입으로는 그 말씀을 드려야죠. 그날 밤, 죽은 김계석에게는 아주 큰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6: 그건 나도 아네.
1: 이 평소 아는 사이였을 테니 한참을 마주보고 다투다 이 다투다 옷고름이 뜯어졌을 겁니다.
5: 그것이 범인의 것이 분명하긴 한데 너무 흔한 것이라 누구의 저고리에서 뜯겨진 것인지 특정할 수가 없네. 심지어 망자가 입고 있던 저고리와도 같은 옷감으로 보이네.
1: 같은 옷감이라 하긴 아무리 돈을 벌었다 한들 일개 상놈일 뿐 이 12세의 고급 무명 옷을 입진 않았을 테고.
5: 12세의 무명 옷이라?
1: 범인에게는 옷고름이 뜯어진 저고리가
5: 입이 버리지 않았겠는가?
1: 에헤, 그 물정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돈 많은 양반님네들이야 그럴진 모르겠지만 이 가난한 서민들은 옷고름 하나 뜯어졌다고 내다버리진 않습니다.
5: 그렇다면 고쳐달았겠구만.
1: 바로 그겁니다. 그날 밤 범인은 옷고름이 뜯겨나간 것을 알고
5: 직접 찾으러 가긴 어려웠을 테고
1: 이 바느질을
5: 누군가에게 맡겼다
1: 하면 고래 삭바느질하는 여인들을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5: 저 같이 가서나?
1: 네?
5: 같이?
1: 헌데 굳이 이렇게까지 나선 연유가 무엇인지.
5: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야 저 무고한 백성들이 풀려날 것 아닌가.
1: 에휴, 저 무능한 사또를 문책하면 될 것이지.
6: 이게 더 빠르네. 자, 어서
3: 가. 어디 좀
6: 따라오게.
7: 계시오. 옷 수선은 다 끝났어.
8: 아, 잠시만요.
5: 네 이놈! 너는 사흘 전날밤 김계석이를 찾아가!
6: 난 아무것도 모르.
9: 지금부터 이완득의 신문을 시작한다.
10: 너는 망자를 죽이지 않았다.
7: 그게 무슨...
6: 내가 범인이오!

0: 진범이요!
1: 이천 백성 이완대가 동네에서 고약한 자가 자기 아비를 때리고 욕하기를 반복하자 그 자를 구타 살해하였다. 허나 그 사실을 안 형제가 서로 자기가 수범이라 주장하니 극진한 형제의 우애에도 그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내게 가혹함이 느껴질 뿐이다.

0: 이완대 형제의 사형은 감하여 주었으나 그 아비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1: 유경이라 함은 교화는 무겁게 하되 처벌은 가볍게 하라는 뜻으로, 경산 정원용대감은 법의 집행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노력의 하나로 조선 최초의 살인사건 보고서 유경록을 집필하고 후세에 남겼소. 헌데 이 양반이 영의정까지 오른 양반이라 이런 살인사건 보고서 말고도 수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자, 그 두 번째 판이요.
2: 대감! 대감!
1: 이리 사냥!
2: 대감! 대감! 대감!
0: 아이고.
2: 대감! 대감, 대감, 대감! 대감!
0: 아이, 어째 가는 곳마다 자꾸 따라다니는 겐가?
2: 그것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서 그렇습니다.
0: 뭔가?
2: 대감께서는 기록 남기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0: 그런데?
2: 그렇다면 대감께서 여기서 이러고 계실 것이 아니라 어서 한양에 가서 백성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임금께도 고하고 이 기록으로도 남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0: 이미 한양에는 훌륭한 법관들이 그리하고 있네.
2: 그럼 고래 양반이라시고 그것들이
0: 이놈이.
2: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0: 자네 마음은 잘 알겠지만 우린 그만 여기서 헤어지세. 난 이제부터 좀 험한 길을 가야 해서. 그럼
2: 대감?
0: 아이고 이게 뭐야? 깜짝이야! 또 무슨 일인가?
2: 그것이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연쇄 실종 사건이
0: 이보게!
2: 대감!
3: 대감! 대감께서 이 노창고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0: 잘 지냈는가? 내 전에 말하지 않았나? 자네와 함께 부세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3: 어찌 미천한 소인과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0: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신분 같은 것이 필요한가? 내 오늘은 자네가 만든 붓을 하나 살까 하여 왔네.
3: 대감께서 쓰실 만한 붓이 못되옵니다요.
0: 붓을 좀 보여줄 수 있겠는가?
3: 예,

0: 흔치 않은 부시로다.
1: 2리터로 만든 낙모필이옵니다.
0: 낙모필이라? 낙모필은 탄력이 넘쳐 글씨를 쓸 때 마치 붓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지.
2: 붓이 거기서 거기서 다를 게 뭐 있습니까?
0: 아주 다르다네. 아주 좋은 붓은 명예로운 사람의 덕목과도 같은 법이지. 붓끝 모으면 뾰족하고 마음은 강해. 첫 번째는 첨이라 해요. 첨이라 붓과 사람의 강한 마음을 이릅니다. 펼쳐진 붓털 비단같이 갈라짐 없고.
1: 두 번째는 재라 하여 가지런한 자세와 갈라짐 없는 마음을 이릅니다. 세 번째는
0: 세 번째 원이다. 둥근 모양 한쪽도 치우침 없는 꽉 찬 마음. 네 번째는 건이라 하지. 탄력 풍부한 붓 끝에 건.

0: 아이, 그 살다 살다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아이, 그럼 좋은 부시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답니까?
1: 네, 오늘 자네와 함께 이렇게 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최근에 같이 다니는 치와의 이야기하고는 달리 아주 풍요로운 시간이었네. 이걸로 하나 주게. 얼마면 되겠는가?
2: 소인의 미천한 재주를 알아봐주시는 대감께 어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훗날 부시 필요하시면 소인을 찾아주시지요.
1: 이보게.
2: 아닙니다. 대감께서 필요하실 때가 되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드리겠습니다요.
1: 이보게, 잠시만.
0: 대감, 그리 좋으십니까? 공짜라 더 좋은 건가? 암튼 예나 지금이나 있는 양반들이 더해.
1: 저자는 그림 그리는 환쟁이가 아니라 필장일세.
0: 그 환쟁이고 필장이고 간에 음침한 게 기분 나쁘게 생겼습니다.
1: 뭘 그렇게 보십니까?
0: 이 잘생긴 뇌지부 처음 보십니까? 헌데 족제비 털인지 이리 털인지 온갖 짐승 털이 다 날아다니고 무슨 썩은 냄새가 나는 게? 대감! 나 할 말 있다니까!
3: 이리 사냥이라 생각해라!

0: じゃな아나먼저간다
1: 조심해그러다다쳐

0: 하는 말이냐?
1: 아버님, 최고의 트로피는 젊은 양반의 권세와 명예를 보여주는 최고의 물건입니다. 아버님께서 저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하셔서 무엇이든 갖고 난 것뿐입니다, 아버지!
0: 그래도 이놈이!
2: 내가 아직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0: 깜짝이야!
2: 내가!
0: 이천 부사 김인성은 들여라! 암회는!
2: 내가!
0: 이리를 사냥했을 뿐이다!

0: 진실을 밝혀진 건 이리 사냥꾼.
1: 조야, 엄마. 조야 이리 와.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2: 우리 아들 암레가 이리 사냥을 갔다 자네의 여식이 마음에 들어 데리고 왔다 하네.
1: 하지만 그것은 제 딸아이를.
2: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리가 될 수도 있었네.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게.

0: 또 어떤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을지. 세 번째 판이오, 살인의 기록.
1: 대감! 아유, 귀청 떨어지겠네. 사건입니다.
2: 이제부터 어찌된 사건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0: 은퇴한 세상 김우야의 집으로 가자.
3: 대감, 관아에는 자액으로 신고하였다 합니다.
4: 자액이면 필시 몸부림의 흔적, 들보와 기둥을 자세 살펴라.
3: 먼지 자국이 한 줄로 나 있습니다.
4: 한 줄이란 것은 죽음 후의 위장, 자액을 가장한 사살의 흔적들.
0: 시신의 상태는 폭줄로 죽임을 당한 액사와 스스로 목을 맨 자액의 구분이 어려웠답니다. 다만 입과 눈을 벌리고 있는 것이 타살의 정황이 의심됩니다.
4: 검험의 결과는 자액 아닌 타살, 증거들이 말하는 살해 흔적. 시신의 상태는 목졸림의 액살, 누군가가 조작한 타살이다. 살해 후 자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시체의 목을 매 조작한 조액사로구나.
2: 대감께서는 아들 아내와 며느리가 비명해 죽었는데도 관에 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늘 도리어 검시를 안 받겠다 하신 이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아는 것이 있다면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있다면 즉시 내어주시죠.
5: 저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2: 그러면 며느리의 검시를 원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며느라이는 아들을 따라가기 위해 스스로 목을 맨 것이네.
2: 그것은 검시 과정에서 차차 밝혀질 것입니다.
6: 그만두시게. 검험을 하게 되면 아무리 망자라 하나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2: 그렇다면 아들은 어디에 묻었습니까?
5: 그건 왜 물으십니까?
2: 아들의 사인부터 밝혀야겠습니다.
5: 대감! 설마 굴검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6: 감히 우리 아이의 묘를 파헤치고 훼손해 그 아이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겠다는 겐가?
2: 아들과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저 가문의 명예만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6: 경선!
2: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굴검이 아니라 사검, 모검을 해서라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이 정당한 이치입니다. 다 먹어라.
7: 하시는 거예요?
8: 머릿결이 흑단같이 곱구나.
7: 저 밑에 우리 오라버니들이 계세요. 제가 소리 한 번만 지르면.
8: 내 네 머릿결이 하더구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구나. 미안하다.
7: 별꼴이야 진짜. 금선아, 금선아.
8: 아무래도 네 머리카락이 최고인 것 같구나.
5: 없는 며느리, 시집살이가 어려워 서방이 죽으면 친정으로 돌아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리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 자백하였습니다.
8: 단지 그뿐입니까?
6: 단지 그 이유뿐이네.
9: 푸른 달이 뜨던 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어 이리 되었습니다. 돌아가겠다였으나 이미 더럽혀져 갈 곳조차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때리고 어르기 일수, 매일 밤 자행되는 고약한 짓 또한 견뎌내기 힘들어 울며 불며 살려달라 수개월.
6: 걸어 들어왔든 끌려왔든 모든 것을 지우고 복종하며 살거라. 그리하는 것이 너와 네 집안을 위하는 길이다.
9: 홀로 되면 돌아갈 수 있을까 하여 그리하였습니다.
2: 하여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며느리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까?
6: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네. 아들을 죽인 며느리라 하나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을 수는 없는 법.
2: 하면
1: 출가 외인인 며느리의 시신은 어찌하여 다시 친정으로 보냈습니까?
6: 그만 돌아가시게. 대감!
10: 대체 무슨 연유로 그리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냐? 어찌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단 말이냐?
9: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어찌 빼앗냐 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 살고자 그리하였습니다.

医療なら医療와서내청을들어야지않겠느냐아무래도니년이또피맛이그리운모양이구나그럼내기꺼이그리

0: 사슴떼를 쫓아 사냥을 하다 보면 궁지에 몰린 사슴 한 마리가 가만히 멈췄어서 우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네. 더 발버둥을 치다가는 자신들의 동료까지 위험에 진다는 것을 알고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지. 겸산, 자네의 그 쓸데없는 발버둥이 백성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는가?
1: 대감!
0: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법이네.
2: 경술년 5월, 17 어린 나이에 시집온 김조이가 핍박을 일삼던 남편을 액살하였다. 내 힘이 미치지 못하였구나.
3: 제 삶이 멈춰있는 곳, 그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랬을 뿐입니다.

0: 이 모든 일을 소상히 기록하여 장계를 올렸으나 결국 김조인은 남편을 따라 자진한 연려가 되었고 김우여의 집안에는 연려문이 세워졌다. 대감, 웬놈이냐? 태모 필요입니다. 대감께 가장 먼저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요.
1: 백한네 이놈, 네 놈이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0: 대감께서 원하신다면 더 좋은 붓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 계속 가라! 계속 가라 이놈!
2: 대감! 그 놈을 놓치셨단 말입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잡으셔야죠!

0: 놓쳐서 미안하네.
1: 그것이 아니라 이 몸이 상하지는 않으셨죠?
0: 테모피를 두고 갔다네.
1: 네? 아니, 최근에 처녀들이 사라졌다고 하더니 역시 백가놈이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0: 그렇다네. 하여 곳곳에 백가의 용무파기를 붙이고 어린아이들과 처녀들의 문박출입을 금하도록 해야겠네.
1: 헌데 이 백가놈은 왜 대감에게 그 붓을 주고 간 것일까요?

0: 머리카락.
1: 대감, 거기 계시죠?
0: 어쩜 이리 올까? 대감!

0: 택한 내 일론! 네가... 니놈은 너의 사사로움을 위해 수도 없는 목숨을 앗아갔다.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1: 사사로움이라고 하셨습니까?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사로이 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감께서 원하셔서 붓을 만들었고 최고의 붓을 드리기 위해 이 태모를 사용한 것이 어찌 사사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목숨 부지하기 위해 양반들의 명을 따른 것이 어찌 사사로움이라 하니 붓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0: 사람의 목숨은!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 보박하여라!
1: 대감!

0: 붓을 언제나 대강 같은 양반께로 향하겠지요. 대강! 차! 차! 차! 차! 차! 제가 잡히더라도 대모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2: 백가는 내게 다시 붓을 주고 싶어 했네.
1: 그래서 저를 미끼로 던져놓고
2: 내가 자네를 지키고 있을 테니 서재는 비어있을 거라 생각했을 테고 그 틈을 타 붓을 놓고 가려 했겠지.
1: 헌데 대가님 생각과는 반대로 그놈이 절 노렸으면 어쩌시려 그랬습니까?
2: 그럼 너 눈이 있으니 보고 알지 않았겠느냐?
1: 아니 뭐 제가 어디가 어때서.
2: 이보게, 나는 이제 그만 한양으로 갈까 허네.
1: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대감 같은 분들이 백성들을 지켜주시...
2: 자네도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 모든 일을 세세히 기록하고 낱낱이 파헤쳐서 후세에는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1: 아니, 그래도 대감께서 떠나시면 이곳의 백성들은...
2: 자네가 있지 않은가? 나는 자네하고 이곳 백성들을 믿네.
1: 대감,
2: 잘 부탁하네.

나는 그저 법이 정의롭다 생각할 뿐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처 알지 못했네.

이제야 자네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야 자네들의 모습을 보았네. 나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을 명명백백히 밝혀 기록으로 남기겠네.

0: 내리고 매화가 피고 매미가 울고 낙엽이 치는구나. 우리네 인생은 백구과극하여 원하는 바 이루지 못해 추상 같은 백발이 되어가니. 자, 이제 네 번째 판을 벌이세.
1: 어떤 손님께서 이걸 전하여달라 하였습니다.
2: 이건 붓이 아니냐? 이 붓을 주고 간 자는 어디로 갔느냐?
1: 실은 오전에 부탁을 받은 것이나 제가 깜빡하여 혹시 무슨...
2: 아니다. 그만 들어가 보거라.

좋으면 뾰족하고 마음은 강해. 첫 번째는 처음이라 하여 붓과 사람의 강한 마음을 이룹니다. 별채 아침부터 비단같이 갈라짐 없고, 두 번째는 재라 하여 가지런한 자세와 갈라짐 없는 마음을 이룹니다.

0: 썼습니다.
1: 농은
0: 아 내가 이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하고는 같이 일을 잘 안 하는데 그럼 대감께서 간다고 하실 때까지 저 여기서 꿈쩍 않고 있겠습니다.
1: 내가 도움이 되겠는가?
0: 대감, 억울한 백성 도와주고 함께 싸우겠다는데 어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1: 백성들이 나를 기다리기는 하고.
0: 예, 대감, 그들은 여전히 대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그래, 가서 차별에 대항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이 민초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꿔보자라.
0: 예, 그러셔야지요.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야죠.
1: 그 앞에서 기다리시게.
0: 예, 대감.
1: 여봐라, 멋들었느냐. 내 지금 당장 현장으로 달려가 더 이상 억울한 백성

0: 여기가 다 이제 석유화학 단지다 보니까 저런 시설들이 많이 있네요.
1: 엄청 크다.
0: 울산이야말로 어떤 경남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남도 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스러움 그리고 생태와 문화를 고르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0: 와 이게 지금 실제 고래뼈죠?
3: 네, 실제.
0: 실제예요?
3: 네.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4: 어머, 어머,
0: 우 와!
5: 야, 울산에 대해서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0: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쁘긴 하네. 이러니까 오죠.

0: 지호 배우님과 이제 네. 첫 촬영인데.
1: 그러니까요.
0: 아. 야, 또 이렇게 축하하는 빈지 뭔지 모르겠는데.
1: 아니, 저는 울산을 개인적으로 되게 미스테리한 도시입니다.
0: 왜 그렇죠?
1: 그냥 왠지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올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많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또 안 드는 도시?
0: 울산이 우리가 이제 산업도시로만 알고 있는데
1: 산업도시죠. 자동차, 그렇죠, 그렇죠. 조선, 네. 석유화.
0: 네. 근데 여기가 또 네. 생태도시면서 고래도시예요.
1: 아, 고래.
0: 네. 울산이야말로 어떤 경남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남도 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스러움 그리고 어떤 생태와 문화를 고르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1: 아, 그래서 또 이 작가님께서 여기 저를
0: 아 그렇습니다.
1: 장생 네네. 여기 장생포에서
0: 장생포, 아, 맞습니다.
1: 고래? 나오시죠. 우와.
0: 여기가 바로 네. 울산의 상징, 울산대교.
1: 아, 울산대교. 네. 야경 맛집.
0: 그렇죠. 여기가 울산 오면은 네. 일단 여기서 꼭 사진을 찍고 가셔야 돼요.
1: 아,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0: 그러니까 울산대교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1: 저 모습을. 네. 아, 근데 전 여기도 되게 좋은데.
0: 아, 여기에서 이렇게 저거 이제 탑만 보이고 있으니까.
1: 네. 와, 그렇죠.
0: 저기 올라가 보면은 울산대교가 보일 겁니다.
1: 와,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아, 울산대교.

0: 여기가 고래들이 이제
1: 고래 엄청 많은데
0: 헤엄치고 있는 네. 고래 조각공원입니다.
1: 아 조각공원. 네네.
0: 아 네. 고래, 여기 이제 고래에 조각공원. 있는 여기 누워 있는 고래들 네. 여기 헤엄치고 있는 고래들의 종류가 설명이 돼 있어요.
1: 밍크 고래. 아 대왕 고래. 와 진짜 큰 대왕 고래 제일 큰 고래죠.
0: 그렇죠. 대왕 고래 제일 큰 고래.
1: 몸 길이가 30m에 200톤인데. 겨우 그 이거 먹는 거잖아요. 플랑크톤.
0: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식물성 플랑크톤 먹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신기하죠.
1: 네. 세상 다 먹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울산이 여기 이제 장생포잖아요.
1: 네.
0: 이 장생포가 이제 만이란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래서 옛날에는 고래를 사냥할 때 만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좀 얕은 바다 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고래를 많이 잡았대요. 그래서 이 장생포가 고래로 유명.
1: 장생포만. 네. 아, 잠깐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우와. 이야. 와, 이렇게 크게 입 벌려가지고 겨우 플랑크톤만.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0: 야, 이 안에 이렇게 내장까지 다 이렇게 해놨을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
1: 아, 이게 폐인가 보네.
0: 네. 이게 허파고. 와. 지금 이게 심장인 것 같은데?
1: 와, 이게 실제 크기겠죠?
0: 그렇죠, 실제 크기라는 거.
1: 고래 네. 속 아니?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30m에 200톤에 아무리 뭐 플랑크톤을 먹는다 그래도 응가는 할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응가가 너무 클 것 같은데?
0: 근데 또 그 고래 응가 때문에
1: 네.
0: 바닷속에서는 영양분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고래가 깊은 곳에서 먹이를 먹은 다음에
1: 네.
0: 그 다음에 얕은 데로 올라와가지고
1: 네.
0: 변을 봐요.
1: 그래서
0: 그 고래 또 배설물 안에는
1: 네.
0: 양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1: 그럼 다른
0: 그래서 고기들이... 또 이제 플랑크톤들이 그걸 또 먹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자칫하면 이 바닷속에는
1: 네.
0: 양분이
1: 네.
0: 깊은 곳에만 쌓이기가 쉬운데
1: 네.
0: 고래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순환시켜 주는 거예요.
1: 와,
0: 그래서 고래를 바다의 펌프라고 합니다.
1: 그럼 고래 똥이 엄청 귀한 거네요.
0: 엄청 귀하고 고래가 토한 것도 귀해요.
1: 토?
0: 네. 오늘도 보면은 네. 우리 지호님 지금 은은한 네.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1: 네.
0: 최고급 향수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하나가 고래가 소화불량으로 이렇게 토한 덩어리예요.
1: 아, 대박.
0: 그게 용연 향이라고.
1: 아, 그렇구나. 야, 고래 신기한 거.

0: 또 다른 고래들이 있으니까 또 가보시죠.
1: 아, 네. 아.
0: 우와! 여기가 이제 귀신고래.
1: 와,
0: 귀신고래가 영어로는 네. 그레이 웨일이라고도 하는데
1: 그레이 웨일?
0: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네. 데빌피쉬라고 했대요.
1: 데빌피쉬.
0: 아. 호기심도 많고 근데 네. 영리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콧잔등에 저렇게 상처들이 많잖아요.
1: 네, 네, 네.
0: 먹이 습성이 바닥을 이렇게 헤치고 다니면서 먹이를
1: 먹어요.
0: 아. 지금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놨잖아요.
1: 네. 아, 근데 눈빛이 살아있다.
2: 그러니까.
1: 아, 그것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놨나 보다.
0: 그 귀신고래가 네. 이제 또 신비로운 게 네. 굉장히 넓은 지역을 돌아다녀요.
1: 아.
0: 그래서 한 2만 킬로 정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냥 막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1: 아.
0: 그래서 늘 이 장생포 쪽으로 돌아오거든요, 이 고래가.
1: 다시?
0: 네. 그래서 고래 회유 수면, 울산 앞바다 이쪽이 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1: 그 경로를?
0: 그 경로를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한 거예요.
1: 아, 또 그런 경우도 처음 듣네요.
0: 그러니까요.
1: 와, 극동고래.

0: 울산 앞바다.
1: 여기가 다 이제 석유화학 단지다 보니까 저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만이 이제 태화강으로 연결이 되니까.
2: 아, 태화강까지.
1: 아, 그 유명한 진양호.
3: 그러니까 그 사진 속에 있던 진양호.
2: 와, 진짜 크다.
1: 와, 엄청난 거죠.
2: 높이도 지금 거의 4, 5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나룻배를 타고 고래를 바다에서 만나면 이 느낌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2: 그게 완전 신석기 시대 때 진짜 나무로 만든 대로 작사도. 아,
1: 어떻게 그렇게 작은 약간 생각을 했을까?
2: 아, 이해할 수 없어.
1: 와, 여기는 여기에 울산이 자랑하는 세계입니다.
2: 여기 고래박물관?
1: 고래박물관. 혹시 반구대 암각화라고 들어보셨어요?
2: 지금 들어봤어요.
1: 아, 이 반구대 암각화가 스페인에 가면 알타미라 동굴 안에 그 알타미라 동굴 벽화 있잖아요.
2: 있죠, 벽화 있죠.
1: 신석기 때 그런 이제 것들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비견될 만한 고래와 관련된 바위에 새긴 그림이 있어요. 그게 방구대 암각화인데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여기에 다 전시를 해놨어요.
2: 아,
1: 그래서 여기에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분이 저기 계십니다.
4: 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아니, 방구대 암각화가 정확히 뭐예요?
4: 방구대 암각화는요, 우리 지금으로부터 7,000여 년 전에 신석기 후기인들이 고래를 이 잡는 모습을 그리고 고래의 생태학적 특징을 아주 정교하게 잘 그려놓은 것이 바로 방구대 암각화예요. 그 방구대 암각화는 저 울주군 서쪽, 그쪽에 우리 언양의 방구대 암각화라고 바위 위에 새겨진 그림이 방구대 암각화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보겠어요.
2: 문제요?
4: 문제 저 자주 내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2: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문제.
4: 예, 인류 최초로 고래를 잡은 민족은 누구인가요?
1: 인류 최초로 고래.
4: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고래를 잡은 민족은?
2: 그러면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이겠죠.
4: 네, 바로 우리 민족. 바로 우리 울산의 선조들이에요.
2: 울산이라고요?
4: 네네.
1: 그러니까 지금 고고학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4: 최초입니다. 네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7월 12일 날 최초로 고래를 잡았다는 그 가치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2: 유네스코.
4: 그럼요. 네, 이제 세계적인 보물이 됐습니다.
2: 아, 이게 그럼 그 이렇게 이게 오밀조밀하게 다 그려놨다.
4: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홀로그램 여기 고래 안에 또 조그만한
2: 귀신.
4: 어이구, 어떻게 아셨지?
1: 저희가 저 빵을 먹고 왔어요.
4: 아, 그러세요? 네네. 이렇게 자, 조그만한 여기 고래를 새끼를 이렇게 등에 업고 가는 모습.

0: 모습이에요.
1: 실제로 고래가 저렇게 새끼를 안고 다니기도 하나요?
0: 그럼요. 이렇게 지느러미로 가슴 지느러미를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면서 사람하고 비슷해요. 자, 그럼 또 문제 내겠어요. 자, 우리 고래를 잡을 때, 우리 사람이 고래를 사냥을 할 때, 자, 암컷하고 수컷 중에는 어떤 고래를 먼저 잡아야지?
1: 암컷.
2: 그렇지, 여자를 잡아야 남자가 오지.
0: 어우, 너무 잘하시네. 암컷을 딱 잡으면 수컷은 그걸 빙글빙글 돈대요. 어머, 어떡해. 막 이래서 그러는데 반대로 수컷을 딱 잡으면 암컷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샥 간다고 그래요.
1: 마침 잘 됐다, 이러면. 저런 저 속썩일 때 저럴 줄 알았어요.
0: 글쎄 말이에요. 사람하고 좀 비슷한가요? 네. 예, 어쨌든 요 고래는 작살 맞은 고래예요.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유물로도 다 이 작살 맞은 고래 뼈들이 다 실제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고래 뼈를 3층 주 전시장에서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 이제 고래 보러 가자.
1: 그러니까.
2: 고래 보러 가자. 실제 고래 역사를 한번 보러 가시죠.
0: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고래 뼈를 보러 3층으로 가겠습니다.
2: 고래 뼈.
1: 와, 이게 지금 실제 고래 뼈죠?
0: 네, 실제.
1: 실제예요?
0: 네.
1: 얘는 뭐예요?
0: 엄청 크죠? 요거는. 자, 어때요? 요게 요쪽 편에 보시면 가슴 지느러미예요. 팔처럼 보이는 거 있죠? 요게 가슴 지느러미예요.
2: 얘가, 혹등고래.
0: 네, 혹등고래는 오지오씨처럼 가슴 지느러미가 이 팔처럼 이렇게 길어요. 네, 혹등고래는 몸 길이 전체의 3분의 1이 가슴 지느러미라서 팔 긴 사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우와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등고래의 참 그런 몸짓이 참 우아해 보이고 그래요.
1: 벤치프레스 많이 한 느낌이네요.
2: 얘는 뭔지 알 것 같아요.
0: 무슨 고래?
2: 참고래.
0: 네, 참돌고래.
2: 참돌고래. 네. 아, 돌고래.
0: 네, 우리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고 가면 2,000마리씩
2: 맞아요.
0: 볼 수가 있는데 아무 눈에나 보이는 건 아니에요. 3대가
2: 복을 받아요.
0: 복을 쌓은 사람만이
2: 그렇더라고요. 볼 수 있어요.
0: 맞아요.
2: 희한해.
0: 그리고 지금 이 계절이에요.
2: 아~
0: 예, 6, 7, 8 이렇게 여름 시즌에 참고래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2: 이게 실제 뼈라는 거죠?
0: 네.
2: 와, 이걸 이렇게 뼈예요. 복원을 했다고?
0: 네.
2: 뼈를 한번 이렇게 만져볼 수 있을까요?
0: 실제 고래 골격을 만져보러 갑시다.
1: 이게 어느 부위 뼈예요?
0: 요게 바로 턱. 턱이에요.
2: 아기 크니까 얼굴이.
0: 네.
1: 상아 같지 않아요? 상아.
0: 그렇죠.
2: 만져봐도 되는 거죠?
0: 네, 만져보세요.
1: 이게 뼈라고?
0: 네.
1: 이걸 사람 잡겠어, 이걸로.
0: 네. 요거는 턱뼈고, 요거는 우리 척추, 이렇게 척추 뼈들의 일부분이에요. 그죠?

0: 와, 여기가 이제 장생포의 고래 문화를 네. 다 볼 수 있는 고래 네. 마을이에요.
1: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여기가 예전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렇죠. 있는 거예요?
0: 예전에 이곳에 네. 고래와 관련된 산업들이 네. 굉장히 활발했을 때 그때 모습을 다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1: 그러면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럼 혹시 그런 분들도 만날 수가 있을까?
0: 그때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고
1: 아, 있어요?
0: 해설사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1: 아, 해설사님.
0: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와.
1: 네. 아니 근데 고래 마을을 하면 예전이잖아요.
2: 네.
1: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회사님?
2: 저는...
1: 혹시 그분 중에 한 분 따님?
2: 그런가요? 그렇게 설정을 해볼까요?
1: 그럼 여기가 그러면 언제 형성이 된 거예요?
2: 여기는 10년 전, 2015년에 형성이 돼서 네. 저희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시설이고 1960년대에서 70년대 저희 장생포에 포경이 이제 성행했던 맞아요. 그 시절을 이제 그대로 재현한 공간입니다.
1: 와, 집 봐, 옛날. 그 예전에 담이 이렇게 있었어요. 돌로.
0: 그러니까 딱 봐도 살림살이가 좀 형편이 괜찮아. 그러니까 돈이 좀 돌았던 거지.
1: 그렇구나.

0: 여기는 앤드루스의 집이고 앤드루스는 미국의 고고학자이자 탐험가였는데 저희 일제강점기 때 장생포에 귀신고래를 연구하러 왔던 탐험가였어요.
1: 아, 그때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귀신고래 잡으러.
2: 그래서 이 로이 체프만 앤드루스라는 분이 아시아에서 인류가 발원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연구에 의해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발원한 걸로 이제 그 유전자 정보를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탐색해 나가던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고비 사막 쪽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뭐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했던 거죠. 뭐 늑대한테 습격당하기도 하고 뭐 중국 소수민족한테 만나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거죠.
0: 이제 앤드루스가 저희 장생포에 귀신고래를 연구를 했던 탐험가고요. 저희 이제 장생포에 악마 고래가 있다 요 얘기를 듣고 장생포에 와서 탐험을 하면서 그때 연구했던 고래를 학계에 보고를 하면서 세계 최초 한국계 귀신고래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2: 근데 이 앤드루스 선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장생포 와가지고 고래를 목격을 하고 또 해체하는 장면도 목격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또 학계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뼈를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박물관에 보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표본 같은 걸로 전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뼈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아유 마을 주민들이 자꾸 와가지고 그 뼈를 가져다가 구워 먹드려는 거야.
3: 먹어요?
2: 그거 그때도 그러니까 곰국으로 드셨던 거 곰국. 그러니까
3: 고래 좋다고 하니까
2: 고래뼈 곰국이 있었나 봐.
3: 그렇지 뭐 그때 뭐 유산이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먹는 게 장땡이지.
2: 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사진 필름 하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때 이제 고래 사진 다 찍고 나서 남은 필름 가지고 한양을 갔는데 여기도 찍을 게 많구만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찍어 놓으신 게 그때 당시에 서울 풍경을 찍은
3: 1910년
2: 1912년 그때
3: 그때
2: 그 굉장히 생생한 아주 귀중한 자료로 지금 남아있대요.
3: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가장 큰 획을 그으실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2: 그 이제 근대 역사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아, 여기 있네, 그 아까 얘기했던.
3: 아, 그 나머지 필름으로 한번 사진 찍은 사진.
2: 이제 고래만 찍으신 게 아니라 이런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세대가 살고 있던 그런 생활상까지 꼼꼼하게 기록을
3: 그러면 앤드루스 씨일까요? 한복
2: 맞는 것 같아요.
3: 맞는 것 같아요.
2: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
3: 아, 맞네.
2: 본인의
3: 네. 아씨, 맞네. 야, 또
2: 지금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선예 시조가 이분이에요. 아,
3: 그러네.
2: 야, 담배 때까지 딱 드시고.
3: 야, 여기 기억을 뜨다. 와, 이런 사진이 사실은 없는데 우리나라 카메라가 없으니까.
2: 정말 귀중한 사진.
3: 귀중한 사진이네. 냄새에 끓여서 이 빗속을 뚫고 이 냄새가
2: 뭐 근무하면서도 배고프면 여기 살짝 오시나요?
4: 네.
3: 고래빵 드시러?
4: 네.
2: 고래빵이라는 게 뭐예요?
3: 저희 고래빵 뭐예요?
5: 여기 마들렌 고래빵입니다.
3: 아, 마들렌으로
2: 돼 있구나.
5: 감자하고 싹 갈아가지고 부드러운 카스테라식으로 돼 있구나.
3: 네.
5: 아, 요 모양은 방자 안각화 바위에 되게
3: 딱 고래 모양으로 돼 있네. 이렇게
2: 반구대 안각화에 예, 딱 요 모양이 새겨져 있다는 네, 거죠?
5: 고래 모양이에요. 이번에 유네스코도 등재도 되고.
3: 네.
5: 반구대 안각화.
2: 유네스코?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아이가.
3: 고래?
2: 네.
3: 맛은 어떨까요, 맛은?
5: 맛은 유자 향이 있구나, 유자.
3: 유자? 네. 아니, 먹어볼게요.
2: 그러니까. 딱 요래가.
3: 고마
2: 네.
3: 힘드네!
5: 안에 또 이게 까막까막한 게 있죠.
3: 아, 까막, 이거.
5: 예, 거기 미역이.
3: 아!
5: 울산이 또. 정자 미역이 또 유명하거든요.
3: 와예.
5: 고래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아프잖아요. 이렇게 상처가 있고 하니까 고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미역을 뜯어 먹었다고. 그래서 그걸 고려 때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사람들도 새끼 낳고 하면
3: 미역. 그래서?
5: 네, 그래서 미역을
2: 먹는다. 아, 그래 고래가 저거를 먹을 때는 뭐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산후에 미역국 먹는 걸 고래한테 배우게 된 거네요.
5: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처럼 해가지고.
1: 유네스코 맞네.
2: 아. 근데 진짜 여기
1: 들어있으니까. 울산 사투리 맞는 거죠?
2: 울산 분이시죠?
1: 네. 야, 어디 가세요? 네. 돈을 받으셔야죠.
2: 아,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1: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화이팅을 울산말로 뭐 있어요?
5: 단디해라!
1: 단디해라! 오케이, 단디해라!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0: Because this drill is essential for their survival.
1: 탈출 시에는 배출하는 거 아시죠? 네. 어떻게 배출합니까? 배출하면서 상승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3: 많이 긴장됩니다.
2: 이게 지금 몇 번째 훈련이세요?
3: 네, 한 이번 주 초부터 했으니까 세 번째 훈련인 것 같아요.
2: 세 번째.
4: 준비되셨습니까?
5: 예. 예.
4: 화잠 준비 완료.
6: 화잠 준비하세요. 목표 지금 7m. 화잠.
0: The trainees enter a diving bell and descend into the training tank. In a real emergency, they may have to escape from 60 meters, where high water pressure affects air density.
4: 공기 넣어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계시겠습니다.
0: Their escape suits are filled with compressed air, so they must exhale as they ascend to prevent lung damage from expanding air.
4: 1번 탈출! 하나, 둘, 셋!
0: The trainees are told to breathe out while shouting loudly to prevent them from holding their breath unconsciously.
6: 2번 탈출!
4: 2번 탈출! 하나, 둘, 셋!
0: They rise to the surface quickly using the buoyancy of their escape suits. The pressure inside the body also changes rapidly.
3: 탈출복을 입으면 1, 2초 만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부력에 저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지속적으로 뱉으면서 안전하게 올라온 것이 관건입니다.
7: 지금 훈련 마치셨는데 어떠세요?
8: 뿌듯합니다.
7: 뿌듯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뭐 두렵거나 뭐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8: 네, 두려웠으면은 점점 승조원에 지원 안 했을 것 같습니다.
0: This exercise is unassisted underwater escape. At the bottom of a large 10-meter deep tank, there is an escape chamber like the one inside a submarine sail.
9: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은 잠수함 탈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 과정 중에 하셔서 그 맨몸 탈출 훈련.
0: At a shallow depth, crew members can escape without special suits. They learn to withstand water pressure, which surges when the hatch opens, and escape to the surface on their own.
9: 이게 그 수증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압력평형 시작. 통원하자.
0: It is also a chance to learn how to overcome fear and stay calm.
1: 10m까지 압을 넣습니다. 이제 압이 맞춰지면 물이 흐를 겁니다.
0: In the isolated environment of a submarine, emergencies can happen at any time. Learning survival skills is the first step toward becoming a submariner. 이제 training proceeds smoothly. Today, the trainees have learned more than just survival skills. They learn the power of a promise to protect one another.
10: 괜찮으세요?
0: All of the trainees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oday's escape training.
10: 유용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생각보다 그 물이 들어올 때 조금 놀라긴 했는데 어차피 공기도 숨쉴 공기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1: The most dangerous situation in the confined space of a submarine is a fire, which can be fatal.
2: 개신 믿고 만들었어!
1: Firefighting must be performed strictly in line with rules. The fire must be reported immediately, and those who discover it first must begin putting it out at once to allow time to put on firefighting gear. 인 submarines, fires must be extinguished as efficiently as possible.
3: 매년 잠수함 통조원들을 선발을 해서 양성을 시키고 있는데 그중에는 이제 장교도 있고 부사관도 있고 최근에는 여군 승조원들까지 잠수함 승조원으로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특기에 따라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기본 과정을 수료를 하고 수료한 승조원들은 함정에서 또 한 번의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뭐냐면은 SQS라고 표현을 하는데 Submarine Qualification System이라고 합니다.
1: After completing basic training, a practical evaluation is performed. Those who pass the Submarine Qualification System earn the so-called Dolphin Insignia.
3: 한 명의 승조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간만 해도 최소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과정을 거쳐야만 본인이 맡은 임무를 어느 정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고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 Korea's submarine crew training system is highly recognized globally.
4: 030, right?
1: Yes. It provides training to prospective submarine crews from Southeast Asia, the Middle East, Europe, Latin America, and other countries that either operate or are preparing to operate diesel-powered submarines. The comprehensive training course has consistently received positive reviews from trainees.
3: 2013년부터 국제 잠수함 과정을 개설해서 외국군을 대상으로 잠수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개국 123명의 외국군 장교 또는 부사관들이 우리 대한민국 해군 교육훈련전대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잠수함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 After 8 weeks of training, foreign military personnel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where they operate submarines using the methods they learned in Korea.
5: Also, what I felt for the ICTEP program is that I think it's good that the Korean has this kind of program because I was also able to meet for us, for the Philippines who are still in the early, not really early, but on the stages of developing our own submarine capabilities. Being on this course was helped me to appreciate more about the undersea warfare, about the submarines, and also I was able to learn a lot about submarines.
1: From a country that was learning how to operate submarines from Germany 30 years ago to a country that now passes that knowledge on, Korea's submarine training system is becoming a standard for conventional submarine operations.
6: One shot. One more shot. One
7: shot.
1: How are the world's most advanced diesel-powered submarines built? Behind them are seasoned researchers and engineers. The submarine is the ultimate product of complex engineering. And it all begins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hull.
8: 장보고 3, 배치 2, 3번함.
9: 3번함.
8: 네, 압력선체를 제작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1: The pressure hull is the living quarters for the crew.
8: 지금 보시고 있는 건 HY100강이라고 해가지고 고온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재질강 용접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철판 용접하고는 아예 다른 용접 절차 자체가 다른 특이 재질입니다.

0: The entire hull must have consistent strength. Even a single weakened weld can cause the hull to collapse under water pressure. Once the equipment is installed inside,
1: 탑재 공정 자체가 한 24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한 16개월 정도 진행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탑재나 그리고 용접 도장 음향 파일 뭐 그런 모든 장비들이 여기서 다 탑재되고 물에 진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The Changyangshil submarine, which was launched last year, is undergoing underwater operational trials.
1: 잠수함 국산화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1번함부터 2번함, 3번함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배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상 국산화율을 이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Are there any other countries that have localized submarine construction in just 30 years?
2: 없죠. 당연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래 독일은 잠수함을 팔 때 기본적으로 그런 기술 전수를 패키지로 주는데 건조 기술을 받아서 자국에서 건조한 사례는 있어요. 터키처럼. 다만 우리처럼 아예 독자적으로 새로운 국산화 잠수함을 개발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3: 독일에서 언제까지 잠수함 살 거야? 209 1200톤짜리 9척을 만들면서 조립 생산하고 수리하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또 1800톤짜리를 또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노하우. 그 두 가지 타입의 잠수함의 능력을 총합해서 만든 게 도산 안창호급 3000톤짜리예요. 그거는 지금 이 시대 디젤 잠수함에서 세계 최고 명품이라고 난 자부해요.

0: The 3,000-ton class Tosan Antangho embarks on a mission. The latest addition to the submarine fleet, it is one of the most powerful conventional submarines in the world. The submarine force has evolved into a strategic weapon with a formidable asymmetric deterrent. A submarine's strength lies in its ability to remain undetected for as long as possible. Korea has achieved a revolutionary change in submerged endurance using domestic technologies.
1: 기존의 잠수함의 잠항 능력을 혁신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밀도가 높은 연료전지를 사용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국내 최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0: It was the hydrogen fuel cell.
1: 수소 연료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AIP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Hydrogen fuel cells generate electricity through a chemical reaction between hydrogen and oxygen, charging the submarine's batteries. This allows the submarine to remain submerged for a long time without snorkeling. Sonar, the submarine's eyes and ears for detecting the enemy through sound waves underwater, has also been fully developed domestically.
2: 잠수함의 함수에 많은 부분의 센서를 배치를 하고 3차원 배열을 통해서 표적의 3차원적인 위치하고 각도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This enables detection with no blind spots. Moreover, the integrated combat system, the brain of a submarine, as well as its core strike weapon, the torpedo, were also developed locally.
3: 장봉호에 탑재된 어뢰는 백상호, 범상호가 탑재돼서 운용되고 있고요. 국산화의 의미는 한국 해역에 그 바다 환경에 맞춰서 최적화된 어뢰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What drew the global spotlight is that it's the first conventional submarine to be equipped with vertical launch tubes. It can strike land targets up to 500 kilometers away while remaining submerged.
4: 수직 발사로 수평선 차이가 뭐냐?

0: 잠수함은 어리한발 쏘고 또 무게 조정하고 그래. 중량 조정하고. 수직 발사관은 한 번에 대량으로 공격할 수 있어.
1: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단연코 저희가 탑 클래스, 탑 티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잠수함 강국인 독일과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Here's another unit protecting submarines and their crews behind the scenes.'
3: 아, 우리 수리장은 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한 정비 지원을 하기 위한 그 부대입니다.
2: After a round of inspection at sea, on land, a submarine is a massive piece of precision machinery that must be moved with zero vibration.
4: 보통 저희가 잡는 게 한 7시간 반, 7시간 30분, 7.5시간 정도.
5: 7시간 반.
4: 네네. 저 트롤리로 저 무진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이렇게 가는 편이죠. 빨리 가면은 전복 위험이네.
2: To the sea is also a delicate task. Every step is carried out by hand.
6: 이
3: 잠수함은 어디 한 군데 파공이라든지 잘못되면은 부상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또는 기술력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고 실내부의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정비를 그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들어가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정비고 그래서 전문적인 자.
2: Meanwhile, an emergency inspection.
7: 잠망경 마스트입니다. 잠망경 정비 의뢰가 와서 정비 작업이 끝나고 이제 마스트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The periscope mast is a core device installed on the submarine sail. It can malfunction when struck by floating debris at sea.
7: 뭐 길이도 10m지만 무게도 약 700kg가 되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저희가 하는 작업 중에 제일 위험한 작업입니다.
2: Reassembling the components onto the submarine is as challenging as maintenance itself.
8: 근데 잠수함은 여기 휘하 지수가 있거든요. 이게 휘처하다 보면 저기 관통을 통해서 내려가다가 휘하지면은 찡기면은 그때들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다시 뽑든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조금 미세하게 천천히 들어가요.
2: Even a small mistake can lead to a fatal situation. Every task is extended period.
7: 무엇보다도 사람이 안 다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장비 역시 뭐 손상 없이 무사히 안전하게 안전이 최우선으로 저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Another maintenance operation is underway. 페인팅 is one of the routine maintenance tasks.
9: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세척을 해가지고 배 전체를 올도색을 하는데 이 잠수함은 4개월 만에 들어와서 지금 부분 도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2: Corrosion caused by seawater and pressure must be prevented.
9: 제대로 안 되면 방청이나 방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비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이 전체가 이제 계속 녹이 더 커집니다. 원래 두께와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1차부터 5차까지 순차적으로 또막 두께를 맞춰가지고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2: After a long and careful trip, the Anchang-ho is ready to return to sea. It is a process of reading the invisible signs and keeping the submarine in the ready-to-deploy condition. Maintenance determines the

0: 대자 대령 김기범 등 끝. 한국 대나다.
1: 그 성.
2: 대한민국의 기술로 탄생한 도산 안창호함이 국산 잠수함 최초로 하와이를 넘어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에 이르는 역사적 항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K-잠수함에 대한 여러분의 자부심과 뛰어난 운용 기술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차세대 잠수함 전력 사업에서 한국이 최적 선택지임을 보여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3: A special ritual is also held. Water from the Sea of Qinhe and Canadian seawater is put in capsules. Each country will keep one of the capsules as a symbol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4: Today, I'm here to celebrate specifically the naval cooperation between Canada and the Republic of Korea. I can testify that the Royal Canadian Navy i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welcoming your submarine and accompanying frigate to RCN Maritime Forces Pacific, better known as MARPAC, in May 2026 in our naval base in Esquimalt, Victoria, British Columbia.
3: The Tosan Anchangho is the first Korean-built submarine to cross the Pacific.
5: 아빠 잘 다녀오세요. 아빠 잘
6: 다녀오세요.
3: The Tosan Anchangho finally sets out into the open ocean.

0: The Tosa Nanchango is embarking on a 14,000-kilometer voyage, the longest distance deployment by a Korean submarine. After completing the joint exercise with Canada, it will also participate in RIMPAC 2026, the world's largest multinational naval exercise. Records are a measure of strength. Korea's determined to show the world that it has become a blue water naval force through realistic multinational operations on the Pacific stage. Overwhelming technology and performance. Superb operational capability. The time has come to show the strength of Korean submarines. 3 decades ago, Koreans traveled to a foreign country to learn about submarines through nothing but passion and perseverance. Since then, Korea has grown into a submarine superpower that designs and builds its own cutting-edge 3,600-ton class submarines. Through the passion and dedication of countless people working behind the scenes, it has evolved from a nation that learns submarine technology to one that teaches it to others. Submarines, the symbol of Korea's asymmetric deterrence, are now charting a new course in the global defense market.
1: 이런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과의 어떤 국방 과학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하나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에 대해서 해외 방산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 잠수함의 역할이 그 한반도 방어를 넘어서서 이제 태평양 시대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 또 해양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전력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 최전방에서 은밀하게 갈 수 있고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적심장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예요. 우리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잠수함이다.
0: 'Submarines, the silent guardians that protect Korea from the deepest depths.'
2: 잠수함은 나에게 전부다. 나에게 잠수함은 인생의 발자취다.
3: 삶의 현장이었다. 꿈이었습니다.
4: 도전이다.
5: 집이다.
6: 심장이다.

0: 완전 힐링되지.
1: 시골이면 이거 지금 감나무도 있고.
0: 그니까.
1: 그 양쪽에 이게 사람이 많이 없는데도 이렇게 고요한 느낌이 있으니까. 맞아.
0: 나 한국에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1: 나도.
0: 기와 집이랑 막 이 돌탕길?
1: 돌탕길?
0: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런 길 좋아해.
1: 근데 너무 이게 좋다. 기본적으로 이거 있으면 다 관광지니까 너무 사람 많아서 보이지도 않아.
0: 맞아.
1: 근데 여기 너무 예뻐. 다 집, 그러니까. 집들이 다 한옥이고 다 낙고.
0: 앞에 바로 나무 보이고.
1: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 오래된 한옥 집 같아. 봐봐.
0: 여기는 좀 오래됐어.
1: 기와 오래되고 여기는
0: 맞아. 좀 달라. 아니 그리고 기와 보면

0: 다 다르네. 그 그려져 있는 모양이랑 그런 네. 그런 게 다 다르네.
1: 아니 여기 사, 안 사는 집 내가 살까? 어? 리모델링
0: 언니 한번 플렉스 한번 해줘.
1: 어 내가 살까?
0: 여기 온 김에
1: 그냥 하나 살까?
0: 땅 찾게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사서.
1: 나 여기 나 딸기 좋아하는데 여기 딸기 많아.
0: 그니까 나 완전 딸기 러버야. 여기
1: 그림이 딸기 다 그
0: 그러니까.
1: 딸기야.
0: 너무 좋지.
1: 아니 기와집 귀엽다. 이게 꼬꼬스 다 있네.
0: 여기 다 한옥이네. 여기도 기와집인데?
1: 저기 뭐지?
0: 여기 뭐야? 언니 이거 밭출소인데?
1: 밭출소가 밭출소가 기와집이야?
0: 밭출소 왜 한옥집이야?
1: 가자.
0: 헐 너무 신기한데? 잠깐 이건 찍어야 돼. 너무 신기한데?
1: 찍어줘.
0: 사람들
1: 이상한 여자가 밭출소에 스며들고
2: 잡혔다 뭐 이런 느낌.
1: 잡혀갔어.
0: 계셔.
3: 어, 안녕하세요.
4: 예.
3: 어,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0: 아, 저희가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잠깐 들렀거든요. 어떻게 밭출소인데 한옥으로 그러니까 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4: 아, 그렇지요. 저희 우리 산천군 저 신덕면 지역은 전통 한옥단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돌담도 네. 문화재로 등록돼 있습니다. 돌담.
1: 아, 역시. 어쩐지 이게 한국의 미는 제대로 여기는 보호된 느낌이어서 네. 너무 좋아요.
0: 그러니까.
4: 그리고 우리 신덕면 지역에는 공동체 파출소로서 우리 신덕 파출소로 등록되어서 1인이 혼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 지금 혼자세요?
4: 그렇습니다.
0: 심심하시겠네요. 저희가 어떻게 좀 일 좀 만들어 드려요? 일 좀 만들어 드려요? 여기서?
4: 아니요.
1: 나 거꾸로 일하고 싶었는데 여기 잠깐만. 심심하시겠네요.
4: 이쪽으로 100m만 내려가면은 100m 내려가서 우측으로 가시면은 초등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0: 아,
4: 초등학교
0: 역시.
4: 정문도 기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0: 오,
1: 네. 보고 싶어요.
4: 네. 참고 하시고 가셔서 구경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수고하세요.
4: 네. 아니 그냥
0: 하지 말래.
1: 나 이게 너무 이뻐. 뭐
0: 언니 잠깐만 이게 학교 아니야?
1: 이게 학교야.
0: 그래 맛있는 교육이래. 와 대박.
1: 교육 맛집이야 여기.
0: 그러니까.
1: 와.
0: 나 여기 학교 나 진짜 다니고 싶다.
1: 저거 한자.
2: 아. 여기
1: 읽을 줄 압니까?
2: 나 한자로 문밖에 안 배웠어.
1: 그럼 비는 무슨 뜻일까?
2: 비가 내려와요. 날다.
1: 비가
2: 내려와.
1: 날다는 비.
2: 날라다닌다?
0: 문이 날라다닌다고?
1: 아니 이게 많은 이들이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문 아닐까? 이게 내 예상.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0: 다시 학생 되고 싶다 진짜.
1: 아 알로 갈로.
0: 아니 학교가 이렇게 예뻐도 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뻐?
2: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원래 이게 돌 던지는 거 아니야?
0: 대박인데?
1: 뭐가 어려워?
0: 그리고 한 발로 이거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올! 몸이 아직 기억하네. 너무 좋다! 야.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힐링되는데, 언니?
1: 너무 좋아.
0: 학생 된 기분이야. 아, 너무 좋다. 역시 나는 조딩이야. 조딩이서 멈췄어, 나는.
2: 어? 그래도 돼.
0: 아니, 진짜 근데 역시 학교 언제 오든 이게 동심이 느낄 수밖에 없어.
2: 나는 하나 참고로 하고 싶은 게 여기가 더 그래. 왜냐면 맞아. 우리 고향의 맞아. 학교는 다 회색이야.
0: 아, 진짜?
2: 다 회색.
0: 아, 이게 너무. 아, 맞아, 맞아, 맞아. 한국 학교는 약간 그 건물 자체가 알록달록하잖아.
1: 너무 좋아.
0: 아, 그리고 한국이 있다는 게 일단 이게 안 믿겨.

0: 신기하지 않아? 학교 앞에서 맞아. 있는데 돌담길이 되게 낮잖아요.
1: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서울 학교 보면은 뭔가 문도 그렇고 그 주변 약간 이런 펜스 되게 높잖아. 여기는
0: 근데 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1: 근데 솔직히 예뻐. 내가 학생이잖아? 뭔가 이거 튀어서 땡땡이칠 것 같지 않아?
0: 아니면 거꾸로
2: 나라면 그럴 것 같아.
0: 아니면
2: 낮잖아.
0: 그럼 늦, 나는 바로 늦게 와서 빨리 여기로 그냥 늦게 와서 그냥 뛰어서 슉 옛날 스타일. 숙소 가서 조금 씻길까?
1: 어 좋아.
0: 숙소는 예뻐? 좋아?
1: 언니 근데 심쿵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도 심쿵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얼굴 보고 있어서 근데 더 예쁜 거 내가 준비해봤어.
0: 저 설마 저거 아니야?
1: 어때?
0: 진짜?
1: 우리 숙소야.
0: 자. 이게 우리 숙소야?
1: 어서 와. 대박이지?
0: 너무 좋은데?
1: 내가 말했잖아.
0: 그냥 들어가면
1: 돼. 아, 이 언니 신났네. 에이, 내 매력에 빠졌네, 이거. 아하.
0: 너무 예쁘다, 아, 여기.
1: 자, 언니 열어봐.
0: 열어도 돼?
1: 열어, 열어. 대박.
0: 감성이요.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예약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 보거든요.
3: 그러셨군요. 예, 이 집은 책을 읽으면서 쉬는 집이에요.
0: 야, 언니 알고 있었어?
1: 알고 있었죠.
3: 그만하고요. 거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0: 와, 리딩룩 있어.
1: 그러니까 여기 포토존이야.
0: 멋있다.
1: 책 진짜 많네요. 네,
3: 두 분이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책을 읽으시는 곳이에요.
0: 저도 여기서 책 읽고 싶어요, 사장님.
3: 네, 어, 맞아요. 여기 이렇게 누워서
1: 쉬는 거예요. 너무
3: 좋아. 여기 좋아하는 한옥 보이시죠?
0: 어, 너무 좋아.
3: 이렇게 한옥 보면서 책을 읽으시면
1: 너무 좋다.
3: 다음 요 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와, 내 방이구나.
1: 언니 여기 마음에 들지?
0: 다 마음에 들어.
1: 오케이. 언니 여기 쓰면 되겠네.
3: 여기에서는
1: 대박이다.
3: 차를 마실 수 있게 준비해놨어요. 보면 말.
1: 다르다.
3: 차 마시고 명상할 때 창문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좋은데.
1: 우와. 대박이다.
0: 우리 집이다. 여기서 살자.
1: 나 진짜 여기서 살고 싶어. 진짜 진심.
0: 진짜 이게 뷰가 여기서 진짜.
3: 이 방은 잠이 잘 오는 방이에요.
0: 아, 귀여워. 강아지 귀엽다.
3: 편안한 시간 되시고.
0: 감사합니다.
1: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아요.
1: 이런 동생 어떤데?
0: 야, 그럼 앞으로 너가 플랜해야겠네, 우리 여행.
1: 그건 좀. 그건 좀 그래. 그건 좀 부담스. 이거 뭐야? 환영합니다. 산뜻, 아, 이건 잔잔한 목소리로 읽어줘야 돼. 환영합니다. 산뜻한 가을을 맞이하는 비가 내린 날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끈한 대추차로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멋진 추억 만들어 가세요. 어, 사장님께서 이게 섬세하시다. 짜잔. 오, 향기 진짜 좋다. 꿀도 들어간 것 같은데?
0: 여기는 위험한 게 여기 사실 마을 전체를 구경해도 진짜 예쁠 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만 있을 것 같아. 책 너무 많잖아. 읽어야지.
1: 맞아 맞아.
0: 읽어줘야지.
1: 언니 다 읽고 가. 나는 부엌 차고 갈게. 어때?
0: 그래요.

0: 기도 없는 행동은 화살 없는 활과 같다.
1: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당신의 속도로 가다 보면 그 속도에 맞는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과 함께 가면 됩니다.
2: 그치.
3: 진짜 너무 와닿는 말이다.
0: 아, 진짜 이게 완벽한 한옥집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게다가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은가요? 앉아서 읽을 수 있고 아니면 의자에 앉을 수 있고 거기 창문 옆에서 다 그냥 하나하나에 몇 시간 동안 그냥 혼자 말 안 하고 그냥 책 따지고 싶은 느낌? 너무 좋았어요.
3: 진짜 개인적으로 한옥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딱 여기 왔을 때 느꼈던 게 제대로 힐링하고 갈 수 있겠다. 여기서 살고 싶다. 정말 진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 요리는 뭔데? 곧 내 생일이기 때문에 미역국이랑
0: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해주는 거구나.
4: 맞아. 아. 나를 위해서 하는 요리야.
0: 알았어.
4: 맛있게 먹고 싶으면 말 걸지 마. 진짜로. 진심.

0: 그치? 그치? 내가 계속해도 되지.
1: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살려주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딩딩딩딩딩. 딩딩딩딩.
0: 괜찮아.
2: 할 수도 있어, 이거. 이 정도면.
1: 어머, 어머,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이거를 그냥 시켰네? 어라, 어라, 어라.
0: 왜, 뭐 도와줘?
1: 아니, 아니. 언니, 진짜 계속 이렇게 나 못 믿잖아? 그럼 나 더 불안해져.
0: 아, 내 코, 나는 마음으로 믿지. 내 코가.
1: 바람 좀 쐬고 와. 이거 열고 바람 좀 쐬고 와. 괜찮아, 괜찮아.
3: 아, 이거 언제 됐냐, 근데? 이렇게 안 돼.
1: 모르겠다, 못 기다리겠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맛이 중요하잖아. 됐어, 됐잖아. 그리고 이거를 그냥 엄청 끓이는 거지, 이제. 괜찮아, 괜찮아. 얘 닦으면 되지, 뭐.
0: 좋다.
1: 아, 다 됐다. 언니!
0: 어.
1: 다 됐어. 먹자, 먹자.
0: 다 됐어?
1: 응. 와, 열일 했다. 오랜만에.
2: 어떻게 비주얼이 미쳤는데?
1: 대박. 색깔 봐봐. 일단 알았어. 색깔, 그러니까
2: 비주얼 완전, 합격.
0: 인정이지, 인정. 아예 완전 인정. 기다릴 보람이 있었네. 내가 그러니까. 괜히 의심했다.
1: 어, 근데, 마늘 단맛이 나긴 해. 나도 그거가 좀. 고기는 근데 맛있더라.
2: 아닌데?
1: 인정.
2: 자신감 가져도 돼? 맛있는데?
1: 가정의 지적은 패스. 난 맛은 있잖아.
2: 그래,
1: 인정?
2: 내가 미안하게 됐다. 너 위심해. 너 위심해서 미안하게 됐다. 생일 그래. 축하해.
1: 고마워.
0: 먹었잖아. 그러면 한 살 먹었어.
1: 괜히 먹었네.
0: 설거지는 인정. 내가 해줄게.
1: 고마워. 뒤를 못 보겠어. 역시 언니.
2: 나도 어렵긴 해. 보는 게. 그 뒤에 뭐 좋아. 하지?
1: 일단 너무 배부르잖아. 산책 괜찮지? 내가 알아낸 게 있거든.
0: 생각한 게 있었구나.
1: 오늘 좋아. 진짜 산책 코스가 장난 아니야, 언니.
2: 기대되는데?
1: 기대해도 좋아.
0: 그래.
1: 거기는 진짜 기가 막혀.
4: 그럼 내 설거지 하고 있을게.
1: 잘 왔습니다.

0: 예쁘잖아.
1: 아 근데 진짜 운이 좋은 게 생각해봐. 날씨.
0: 그러니까. 그러니까.
1: 진짜 봐봐 이게 바람이
0: 진짜.
1: 여기 예쁘네.
0: 아니 이게 사람도 없고 자연밖에 안 보여서 너무 좋다.
1: 귀여워.
0: 와.
1: 어 잠깐만. 난 정말 최고야. 봐봐.
0: 아 여기 또 뭐야? 사실 여기보다 나는 끌리는 데 하나 더 있거든. 요거.
1: 이렇게? 이렇게?
0: 하나, 둘, 셋, 넷, 다섯.
1: 똑같이. 근데 약간 얘네들 일자로 안 있어. 너 이래야 돼.
0: 얘 부종 어떻게 한 거야? 아 약간 진지하게 했네.
1: 약간 아 dance dance dance with my hands above my hands.
0: 귀엽네.
1: 장수.
0: 아 언니 언니 아 또 언니에게 이렇게 허락 없이 있으면 어떡해. 아. 예쁜 것은 다 너를 닮았다래.
1: 어떡해.
0: 써봐 써봐 써봐.
1: 맞는 거 같아.
0: 안 되겠다.
1: 글씨는 난데.
0: 그렇지. 야 대박인데 그림이다 완전. 눈부시니까.
1: 어머.
0: 나는 잘나네. 눈 부시더라고 이래. 나 내 얘기 말이야. 오, 눈부시니까 다들 선글라스 껴.
1: 예쁘네. 선글라스 끼기 잘했네.

0: 아 진짜 그림이다. 그림이야. 가기 싫다.
1: 그래 여기 있어.
0: 언니 먼저 서울로 가. 나는
1: 책 읽으러 갈게. 넌 여기 있어.
0: 그러니까 아니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나 완전 도시 여자라고 시골 안 맞다고.
1: 그러니까 이게 근데 웬 일이냐고.
0: 드디어 맞는 시골을 찾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는 오케이.
1: 그치. 커피도 진짜. 있고 시설 좋은 숙박도 있고 카페도 그러니까. 있고.
0: 아니 봐봐 나 진짜 그리고 또 내가 기회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2: 이게 진짜
0: 지나가면서 이렇게 따서 먹어도 되잖아.
1: 아 근데 이게
0: 따도 되나?
1: 이게 진짜 키위야?
0: 이게 우리 알고 있는 키위보다는 좀 다른 건데 달래야 이거.
2: 한국 키위.
0: 한국식 키위.
1: 아하.
0: 그런 거 있잖아 멜론 그리고 참외. 예뻐. 참외는 한국식 그 멜론이잖아.
1: 봐봐 얘가 큰 거.
0: 어 그러니까.
1: 내가 달 수 있으면 해.
0: 아니면 숙소 가서 언박싱 해볼게.
1: 아 그래.
0: 예,
1: 이거를
0: 달에.
1: 천천히. 조그매. 너무 조그매.
0: 여기 여기 여기.
1: 여기 커?
0: 응. 큰 거 하나 자자. 엄청 크지는 않지만.
3: 어 야. 마사지 효과 대박인데?
1: 괜찮네.
3: 와, 와, 와.
1: 다리 마사지. 아, 내가 전문가거든.
3: 여기, 여기, 여기.
1: 다리
3: 오,
1: 마사지.
3: 진짜 시원한데? 언니, 진짜 시원한데? 이거 뭐야?
1: 다리 마사지 모르지? 어, 난 전문가거든.
0: 오, 아우, 시원. 아우, 아, 좋다! 좋다! 아, 조금 더 해봐라. 조금 더 해봐라.
1: 요리 잘해주면.
0: 안 까먹었네. 까먹을 줄 알았는데.
1: 시원하고 조그만요. 애들아, 안 와.

0: 미쳤는데? 이거 뭐야? 어?
1: 이거 활짝 웃어봐. 걱정 마. 지금도 충분히 햇살보다 따뜻한 당신.
0: 아, 언니 이건 진짜 꿈 같아.
1: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해.

0: 언니 솔직히 우리 여행 간 장소에서 난 여기 제일 최고야.
1: 응, 나도.
0: 비, 아 오, 이거
1: 봐봐 봐봐 봐봐 영 꽃 예쁘다. 거기 떨어졌잖아.
0: 그러네. 나 떨어졌네. 야 잎 진짜 크다.
1: 어 얘는 언니. 지금은 얘네들이 안 이미 폈던 식인데 얘 안 보여?
0: 아 그러네.
1: 아직도 안 핀 친구도 있어. 해서 봐. 너무 좋아. 나 여기서 얘 집 살까 그냥? 어?
0: 아 여기야 진짜 대박이야. 언니 나 진짜 말 필요도 없어. 나 진짜 진심.
1: 봐봐 얘네들
0: 건강한 제일 봐봐, 재산이래.
1: 얘네들 춤추고 있어. 너무 멋있어.
0: 여기 가만히 들어보자.
1: 춤추고 있어. 너무 멋있잖아.
0: 비 날리는 바람 소리 어때? 이건 서울에서 그러니까 들으려면 뭐 들을 수는 있겠지. 근데 들을 여유가 없잖아 서울에서는. 바람 소리 안 듣잖아.
1: 여유라는 게 선택인 거야.
0: 아 근데 언니 진짜 여기 오니까 솔직히 서울에 있을 때 생각하는 것들 생각이 안 나. 나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아 그냥
1: 왜 맑아지는 거지 생각들이.
0: 나 진심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가고 싶어.
1: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 그냥 2주 있을까? 한 달 있을까?
0: 이래야 돼. 일어나 가야 돼.
1: 이런 데를 돈 내기 위해 와서 놀라주기 위해 열심히
0: 근데
1: 일해야지.
0: 근데 우리 알아냈잖아 지금 이 코스를. 응. 다시 여유 느끼고 싶을 때마다 우리끼리 약간 스케줄 비고 오면 되잖아. 야 이게 행복이야.
1: 예쁘네 여기 진짜. 올 가치가 있었네
0: 진짜로.

0: 적인 품질의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By developing different types of healthy food, the and nutritious food, the company has released samgyetang or Korean ginseng chicken soup and chuatang or Korean loach soup as new products. As the products are delivered in the form of convenient food, consumers can enjoy the products more comfortably.
0: 보양식 제품군은 영양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으로 현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문화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양식 HMR 시장은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 보양식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소비 방식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1: For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implemented strict quality standards. After the pre-processing of meat and the broth extraction stages, the basis of the soup products is completed. The concentration and emulsification stages are carried out to create a deeper taste and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lso,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ixing and packing stages, as well as the metal detecting process, and the hygienic and safe food can be released to the public.
2: 저희 고산농협 제품의 품질은 공정 전반에 걸친 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속 검출 및 이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물 혼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별 온도와 시간 관리를 통해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충진 및 포장 설비와 균질화 설비를 통해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햇석 기반 위생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applied automation facilities and sensor-based management systems to all parts of the production site. And the entire process can be monitored at a glance. As a result, it has reduced the variables and kept a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3: 최근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공정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표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량률 감소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the aim of analyzing premium ingredient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firm has promo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4: 고삼농협은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탕류의 품질 고도화 연구를 비롯해 간편식 제품 개발, 보양식 제품 연구, 그리고 저장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삼계탕 제품군 확대와 염소탕 등 보양식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고삼농협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promoting healthy and convenient products. It held a tasting event in Japan in January this year to actively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5: 고삼농협은 농협이 가진 원재료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한 제조 공정, 추적된 품질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 위에 보양식 제품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MZ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K-푸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고삼농협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by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enhancing hygiene control.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0: 짜잔.
1: 짜잔. 에?
0: 네?
1: 네 개나 있어요, 처음으로.
0: 이거 한식이에요?
1: 이거 그거죠. 그 SNS 유명한 우유 꿀떡. 꿀떡 시리얼이라고 시리얼 말아먹듯이 우유에다가 꿀떡 하는 건데 이거 너무 유명한데 못 먹었던 거거든요.
0: 이거 뭔가 뇨끼인 것 같아요. 이탈리안 뇨끼.
1: 뇨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거 뇨끼인가요?
0: 이거 뭔가요? 이거 샐러드? 컵? 컵 샐러드?
1: 컵 샐러드?
0: 이거 김치예요? 이거 무슨 음료?
2: 아, 뚱바.
1: 아, 알겠어요. 뚱바가 있는 거는 그거다. 그러니까 SNS에서 다 유행하고 유명한 레시피.
0: 와,
1: 왜? 진짜 배우신 분.
0: 진짜 야무진 여자.
1: 야무진 여자?
0: 노노노, 완전 야무진 여자.
1: 채연이 야무진 여자.
0: 축구 네. 좋아하세요?
1: 축구 좋아해요.
0: 네, 이탈리아 축구 선수 여기 한국에 와서 네. 저는 그런 버터 고추장 파스타 이거
1: 아 진짜요?
0: 네, 준비해 줬어요.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1: 시식.
0: 네. 오케이. 이거예요. 시기.
1: 너무 귀엽다.
0: 아무리 직접 시기 해야 돼요? 뭐.
1: 근데 너무 귀여운데요? 뭐. 이거 약간 이렇게 아침에 막 준비해서 들고 다니는. 이게 내 밥. 이런 느낌.
0: 아, 너무 귀엽다.
1: 네, 그럼.
0: 자, 그러면 우리 시기 해야
1: 좋아요. 되죠. 좋아요. 네, 체온식으로 해볼게요.
0: 멋지게.
1: 그 흔드는 거 저렇게.
0: 아이고. 이런 거 재현식이라고?
1: 아니 이거 죄송해요.
0: 이거 이거 잠깐만요.
1: 너무 우리. 죄송해요.
0: 자 이제 그 재현식 너무 재밌는데 네. 아마 우리 먹어야 돼서 파브리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네. 이렇게. 오! 바로 금방 나와요.
1: 섞으니까 그냥 샐러드 완성입니다.
0: 자, 찐.
1: 찐. 게살.
0: 오, 맛있다. 고소하다.
3: 아, 고소하다.

0: 깨.
1: 맛있어.
2: 맛있어. 조미료가 들어갔다고요?
0: 아, 그러니까 기 있어요. 계속 먹고 싶어서.
2: 그냥 감자맛이 난다 했다. 네,
0: 중독이 됐어요.
2: 근데 이게 진짜 이름이 오이 샐러드잖아요. 오이가 킥이에요. 나머지도 다 맛있는 소스인데 오이가 식감 면에서 완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역시 간장 들어가 있어서 감칠맛까지 다 느낄 수 있어요.
2: 그러니까요.
0: 진짜 마법의 시즈닝. 이렇게 조금 넣으면 됐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간장 아직 조금 모르는 편이에요.
2: 진짜요?
0: 왜냐면 소이 소스 더 유명해요. 한국에서 온 간장. 간장 다른 소이 소스랑 되게 달라요.
2: 다릅니다.
0: 두 번째 거.
2: 색깔부터 빨개요. 한국식 뇨끼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면?
0: 네, 그런 거 같아요.
3: 자, 찡.
2: 뻑같기도 하고 되게.
1: 오, 생각보다 그냥 부드러워요. 와.
2: 하나도 안 쫄깃하고 부드러워요, 그냥.
1: 아, 맵죠?
2: 매운데 감자잖아요. 안은 안 매워요. 그래서 씹다 보면 괜찮다.
0: 어? 어떡해? 우리 채연이 많이 바뀌었어요.
2: 우리 채연이가 달라졌어요.
0: 응.
2: 배부르다. 맵긴 맵다. 맵긴 한데 안에 감자는 안 맵고 일단 이것만 봤을 때 되게 탱글 쫀득할 것 같잖아요.
1: 저도.
2: 아니에요. 그냥 단면 보면 감자. 근데 그냥 감자 아니고 더 부드러운 감자.
0: 조금 플러피한 거 폭신폭신?
2: 조회수가 왜 8천만 나왔는지 알 것 같은 게 일단 비주얼이 따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0: 그런 모양 어떻게 만들었어요?
2: 이거?
0: 이거 맞춰보세요.
2: 뭔가
0: 어떤 거?
2: 아, 이걸로.
0: 아, 이걸로? 아, 먼저 망울 모양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프레스하고.
2: 이렇게.
0: 아, 와, 똑똑하네. 신기하다.
2: 진짜요, 오늘?
0: 다시 한 번?
2: 다시 한 번?
0: 아, 진짜? 우리 아까 만났는데 왜 알려주지 않았어요?
2: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이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0: 오, 자신감이 넘치네요.
2: 지난번 화는 김치 치즈 버거? 네, 제가 졌습니다.
4: 이거 제일 맛있어요, 햄버거 중에. 오늘 너무.
2: 제가 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자신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죠.
0: 파브리식도 오늘 보여드릴게요. 예? 바구니? 그 뭐예요? 헐!
2: 채연식! 재료는 단 3개. 버터, 꿀, 소금입니다. 끝! 근데 이것만 이거. 먹는 거 아니죠.
0: 아,
2: 여기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걸 만들고 안 돼요. 이거와 함께 먹을 겁니다. 먼저 버터 이 정도에 꿀은 요만큼 다 부어줄게요.
0: 그렇게 많이? 이거 난생 처음이에요.
2: 섞어주면 이제 버터가 녹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넣어줄 건데
0: 단짠.
2: 이 정도만.
0: 오늘 이걸로 이길 거라고? 많이 많이 기대돼요.
2: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0: 누룽지.
2: 누룽지입니다. 누룽지.
0: 누룽지 진짜 한국에서만 이거 볼 수 있는 거. 완전 K스타일이에요.
2: 맞아요.
0: 그래서
2: 이 소스와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0: 오, 궁금하네요. 자, 저는 많이.
2: 징.
0: 와우. 와우, 맛있다.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2: 오!
0: 오, 예스.
2: 맛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0: 뿌려주세요. 아마 해외 친구들도 이런 방식으로 라면 먹을 수 있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맞죠?
2: 완성! 아, 저는 저만 완성.
0: 왜 다 버렸어요? 조금만.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이거 한번 이 조각 한번 먹어봐 주세요. 그럼 안 넣어.
2: 맛있다. 짱이 나는데.
0: 맛있어요. 입안에 다 짭짤해요.
2: 짭짤해.
0: 그러면 짜잔.
2: 짜잔.
0: 재영의 마법의 개소 분리되는 소스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오케이. 와. 자, 팀. 저는 어제 치과위원회 가봤어요. 임플란트 2차 했는데 오늘 이런 요리 진짜 잘 안 맞는 요리예요. 파브리식. 자, 이제 맞춰봐 주세요.
4: 토스트네요.
0: 예스. 진짜 길고 특별한 양념 있어요.
2: 김치?
0: 김치.
4: 마요네즈.
0: 마요네즈. 혹시 콜슬로 아세요?
2: 네. 아, 그거를
0: 김치로. 그러면 따라 해보세요. 쉽게.
2: 김치전 반죽 같아요.
0: 배추 김치. 배추도 캐베지라서 너무너무 잘 나와요. 우리 토스트 해봅시다. 여기 햄 구워줘야 돼요. 감칠맛 강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계란.
2: 저 계란 후라이 잘해요.
0: 어?
2: 저 계란 후라이 잘해요.
0: 어?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 다른 거 빨리 하세요.
2: 이제 해야 돼. 이런 상황 너무 싫은. 이건 너무 성공했잖아요. 뭐 타는 거 아니에요? 다 안 올 것 같아.
0: 우리 살릴 수 있어요. 버터 조금만 이렇게.
4: 아, 식용유 역할이구나.
0: 잘 구워주세요.
2: 가정적인 모습 과시 핫.
0: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뭐 하는 거?
2: 에?
0: 왜 뒤집었어요? 계란파이 이거 원 사이드로 이렇게 구워야 되죠? 어,
2: 제가 먹을게요. 아, 죄송해요.
0: 이거 뭐야 이런 거? 야무진 여자.
2: 야무진 여자예요.
0: 라고 불렀는데.
2: 야무진 여자예요.
0: 이게 무슨 디자스터. 잘 아,
4: 처음에 버터를
0: 만들어.
4: 오.
0: 고.
2: 제가 해요? 아,
0: 네.
2: 제가 해요?
0: 네. 실력 보여주세요. 지금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4: 하트 모양.
0: 이제 여기로 옮길 수 있을까요?
4: 네.
0: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우리 계란 프라이
2: 하나도 안 해요?
0: 아, 이제 감을 잡았어요. 오, 오늘 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2: 성공했다. 드디어 엄마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0: 인생의 첫 번째 계란 프라이. 예. 네, 빵 코팅은
2: 아, 치즈로.
0: 꿀팁이에요. 바삭바삭해지면 바로 이렇게.
2: 오.
0: 아하.
2: 예쁘다.
0: 예.
2: 응.
0: 이렇게.
2: 오.
0: 김치 콜슬로. 오.
2: 예쁘다.
0: 그리고 이제 자. 우리 이제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야 되죠.
2: 설마. 아, 이걸 한 번 더 길거리 토스트처럼.
0: 예. 자.
2: 맛은 있을 거예요. 네.
0: 와우.
2: 와우. 와우. 와우.

0: 거예요?
1: 제 거에 토스트 맞나요?
2: 원래 길거리 토스트에 배추보다 이거 김치 고수.
1: 식감은 똑같아요.
2: 역시 항상 김치 기이에요. 김치 치즈, 김치 마요. 항상 좋아요.
1: 그리고 보니까 햄버거에도 오늘 먹은 토스트에도 다 김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번에는 치즈랑 볶은 김치랑 같이 됐고 오늘은 김치랑 마요네즈랑 해서 들어갔으니까 같은 김치지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2: 우리 많이 보여줬죠?
1: 많이 보여드렸죠.
2: 이거 7편.
1: 네. 네. 지난번에 김치치즈 버거 기억에 남았고요. 오늘 토스트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악이었던 거는 안 물어보셨지만 김치 크림빵이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한국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K-POP을 진행하면서 이 K-푸드를 숫자와 함께 소개시켜드리고 파브리 셰프님의 요리도 먹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2: 저는 진짜 재현이랑 하게 돼서 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완벽한 파트너였어요.
1: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쨌든 K-POP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음식과 음악 좀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2: K-POP에 대해 네. 새로운 시리즈 만들면 좀 뭐 할 수 있을까요?
1: 아니, 저도 오늘 계란 후라이 했으니까 셰프님도 뭐 트리플에서 춤 한번 춰주시면 감사합니다.
2: To be continued. Bye bye.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팬이에요.
1: 저 진짜 그 너무 메이크업으로 너무 유명하시니까요. 아, 유튜브에.
0: 저는 항상 약간 유튜브랑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0: 네. 이제 학교 접했죠?
1: 네, 학교 졸업했어요.
0: 아, 학교에서 맨날 노는 걸 많이 봐가지고.
1: 이제 근데 학교 등교하고 할 때 약간 씨님 메이크업 보면서 이렇게 등교도 하고.
0: 한창 메이크업 했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것 같은 유치원생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0: 네.
1: 근데 그때도 되게 핫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또 핫하시니까 많이 보고 있죠.
0: 살아났습니다.
1: 저희가 또 이제 글로벌 팬분들을 만나서 메이크업을 시켜드리고 맞아요. 아이돌처럼도 바꿔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저 너무 기대되고
0: 너무 영어로 자기소개.
1: 네. Hi, my name is Jenny Pai. I'm a model. And nice to meet you. 누가 온 것 같은데? 아기가 왔어. 아기가 왔어.
2: 안녕.
1: 안녕.
0: 이쪽으로. 너무 귀여운데?
1: 아기가 올 줄 몰라.
3: 첫 게스트부터.
1: 혹시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
4: 네, 제 이름은 니콜이라고 합니다.
1: 니콜.
0: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4: 제가 한국말을 5년 동안 배웠거든요. 아빠가 한국 사람.
1: 아빠 한국 사람. 저도 헌혈이에요.
4: 야.
0: 글로벌 역시.
1: 그러면 따라하고 싶은 아이돌이나 바뀌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4: 저 K-POP 데몬 헌터스 루미예요.
1: 캐대원.
4: 맞아요.
1: 너무 핫한 것 같아요. 캐대원 진짜.
0: 캐대원이 근데 그게 니콜이 봤을 때는 재밌어요?
4: 네, 완전 재밌어요.
0: 어떤 게 재밌어요?
4: 저는 약간 루미가 노래할 때 약간 목소리가 너무 좋고 예뻐요.
1: 신 언니께서 다 바꿔줄 거예요. 완전 마법의 손을 가졌기 때문에.
0: 오늘 어깨가 무겁네요. 네. 그렇지만 이미 완성된 피부와 외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
4: 반영하죠.
0: 가자. 어디로 가지? 저쪽으로?
1: 여기로?
0: 이쪽으로?
1: 여기로. 여기 Let's go. 캐대현으로 바뀌어보자고.

0: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어, 이모는 선생님, 선생님은 신입 선생님은 눈이 안 좋아서 많이 와서 안경을 쓰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1: 오, 안경 써도 잘 어울려요.
0: 아니 이게 메이크업을 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보니까 저는 이제 렌즈를 끼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왔을 때도 항상 안경을 쓰고 방송에 나오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
1: 방송에 나와요?
0: 방송에 나왔었어요.
1: 우와.
0: 유튜브도 하고 TV에도 나왔었어요.
1: 와 진짜 레전드.
0: 어 감사해요. 살아남았습니다.
2: 그럼 이제 안경도 쓰셨으니까 이렇게 루미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 지금 루미 메이크업을 보면 일단은 특징이 보라색 라인이 있어요.
2: 아~ 눈에 보면은 이게 블랙이 아니에요?
0: 블랙 라인도 있는데 섞인? 보라색도 있고.
1: 아~ 네 그리고 여기 있는
0: 좀 등쪽에 그거 찍어줄게. 그거 이따 쬐끄만 붙이면 되겠다.
1: 어. 네 맞아요. 여기 등쪽에
2: 캐리온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디테일을 다
0: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인데 약간 반짝이는 핑크색
1: 약간 립으로. 노란색과 섞인 느낌.
0: 맞아 맞아 섞을게요. 네 선생님.
2: 그러면은
0: 이제 니콜이는 아직 어리니까 피부 화장은 두껍게 안 하고요. 로션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진짜 뭐 결점이나 뭐 그런 거를 사실 가릴 필요 없이 이제 오늘 좀 어린이 피부에 좀 안전한 페이스 페인팅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래쉬를 근데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따 한번 해보고 따가우면 떼줄게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가워요.
1: 아, 괜찮아요. 근데 시원해요.
0: 시원해?
1: 네.
0: 와, 얼굴이 완성형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살짝 반짝반짝한 로션 바를게요.
1: 네, 진짜 기대돼요.
0: 한국어 배우면 정말 이렇게 빠르게 배우는구나.
2: 그리고 또 니콜이 혼혈이라서 한국이랑
0: 엄마랑 아빠랑 또 네, 대화하시는 게 있으니까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신님입니다. 이거 뭐예요?
1: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Син.
0: 너무 어려워.
1: Здравствуйте.
2: Здравствуйте.
0: Здравствуйте. 혼자 웃고 있지 말고 진지하단 말이야.
2: Здравствуйте.
1: 네, 이거면 충분해요.
2: 진짜요?
1: 네, 이 정도면 러시아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 네.
0: 자, 이제 보라색을 눈에 페이스 페인팅을 살짝 올릴 거예요.
2: 그러니까 루미처럼.
0: 루미처럼. 벌써 예뻐. 벌써 끝났어.

0: 끝났어.
1: 마르고 있어, 마르고
2: 그래요?
1: 있어.
0: 그래요?
3: 안질안질.
0: 이제 잠깐 마르는 동안에 이제 눈썹 색깔을 이제 보라색으로 살짝 바꿔보고.
3: 눈썹을요?
0: 응, 머리가 색깔이 또 보라색으로 바뀔 거니까 머리랑 눈이랑 맞춰서.
3: 머리도 루미처럼?
0: 오, 완전히.
3: 오늘 끝나고 친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건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0: 전개면에다가.
3: 아, 전체에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라인.
0: 네, 라인 그 윗면? 라인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양하게. 그리고 눈 앞머리로 갈수록 반짝이를 살짝 넣어서 앞쪽에는 살짝 블루 느낌으로
3: 색을 조금 다르게 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좀 그냥 단순하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색깔이나 질감을 다르게 해주면 좀 간단하면서도
3: 너무 예뻐졌어요. 약간 스티커 같아요.
0: 눈 떠볼까요?
2: 네.
0: 눈 떠볼까요?
2: 오, 더 반짝거리네요.
0: 반짝거리죠.
3: 더 예쁘죠?
2: 네.
0: 이 정도면 사실 눈화장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우리 아까 그 눈 앞에 점 찍었던 거 있잖아요.
3: 큐빅.
0: 그거 한번 붙여볼까요?
3: 루미처럼. 어.
0: 자, 눈을 감고 있으면 여기다가 또. 어, 좋았어. 좋았어.
3: 이 큐빙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쁘다.
3: 눈 앞에?
0: 그리고 이제 다른 큐빅들이 많이 붙이자고. 우리 준비한 게 많으니까.
2: 네.
4: 우와, 이렇게 예쁘죠? 너무 예쁘지?
2: 여기에 예쁜 거 진짜 많아.
0: 어떤 거 할까? 어떤 거 할까?
2: 여기 달.
0: 별.
3: 달?
2: 별? 아니면 여기 리본 같은 것도 있고.
0: 리본 해줄까?
2: 아니야, 꽃도 있고. 가능하면 요 리본, 여기 리본. 쪽에 리본을 오징어로 붙이고 싶어요.
0: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 눈꼬리다, 네. 눈꼬리.
2: 네, 맞아요.
0: 눈꼬리. 딱 지금 왔어.
2: 붙이면 될 것 같아요.
3: 여기까지 하니까 더 예쁘다. 예쁘다. 양쪽에 하는 거예요?
0: 대박, 양쪽에 하려고요.
2: 이것도 예쁘고.
0: 예쁘지, 이거랑.
3: 이거는 어떤 거예요? 블러셔를 하는 거죠?
0: 블러셔입니다.
3: 여기는 일부러 핑크색 느낌으로 주신 거예요?
0: 핑크랑 살짝 또 섞었어요.
3: 하이라이터?
0: 반짝이.
3: 하이라이터는 이쪽에 바르는 게 예뻐요?
0: 약간 제일 높은 치크에다가 바르는 게 아무래도 예쁘죠? 살짝 초록빛이 나는 또 하이라이터를 살짝 올려볼게요. 입은 정말
5: 입은 딱 맞는 게 필요해.
3: 마음에 들어?
2: 네, 진짜로 마음에 들어요.
0: 딱 연령대에 딱 맞춤 메이크업. 맞춤 메이크업.
2: 화장하는 실력이 장난 아니다.
3: 제가 말했죠, 마법의 손이라고. 뭐든 네. 다 누구든 바꿔줄 수 있어요.
0: 그다음에 립은 이런 색깔 어때요? 핑크색인데 완전히 반짝이는 핑크색.
3: 근데 이번 메이크업에서 되게 전체적으로 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사이버틱한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제일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색깔? 예쁘죠?
2: 진짜 예뻐요.
0: 진짜 예뻐?
2: 네.
0: 우리 계속 어린이만 모집하죠? 광택이랑 전반적으로 발려진 펄 느낌이랑 너무 잘 맞아서.
3: 똑같은데?
0: 자, 이제 진짜 찐 하이라이트 남았어.
3: 거의 다 돼가고 있어.
0: 진짜 찐 하이라이트.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3: 뭐예요, 다음은?
0: 자, 이게 뭔지 알아요? 너무 모르겠지?
3: 이게 뭐예요?
0: 이게 뭐냐면 변신을 하는 메이크업. 캐대원에서 막 저주 걸리면 막 거미줄 같은 거 올라오면
3: 문양처럼 이렇게
0: 이렇게 올라온다?
3: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0: 아무것도 안 보이지?
3: 네.
0: 이걸 그려줄 거예요.
2: 그래요?
3: 이게 뭐죠?
0: 잘 봐.
2: 헐!
0: 이게 이제 특수 분장 재료예요. 피부에 써도 안전한 재료긴 한데 제니님이랑 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3: 너무 좋아요.
0: 번개 모양을
3: 그래서 목에도 조금
0: 살짝 보면서 해볼까? 오, 보인다.
3: 오!
0: 보인다. 보인다.
3: 근데 손전등을 항상 들고 다녀야겠네요.
0: 약간 좀 보여주려면 밤에 이제 촬영할 때. 아~ 우리가 또 유튜버잖아요. 크리에이터잖아요. 촬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마무리가.
3: 완전 숨겨진 같아요. 귀여운 포인트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요?
2: 네, 진짜.
3: 이제 문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포인트로 트러블 패치 같은 것도 요즘 유행하니까 트러블이 안 나도 이렇게 패치로 얼굴을 많이 꾸며주거든요.
0: 또 요즘 세대는 달라. 주머니에 붙여도 예쁘겠는데, 하나?
2: 그렇겠네요.
0: 이 나이 때 원래 붙이는 걸 참 좋아하지.
3: 예쁜데?
0: 메이크업이 끝났으니까
3: 드디어
0: 완전히 루미가 되기 위해서는 또 네. 헤어랑 의상까지
3: 그죠 그죠 그죠
2: 맞아요.
3: 제가 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0: 룸미로 바꿔드릴 겁니다.
1: 가자.
2: 가자.
1: 너무 기대되는데?

0: 막 역시 메이크업은 아니, 거들 뿐.
1: 아니에요. 메이크업이랑 이 헤어랑 아웃핏이랑 완벽해. 완전 룸이 그냥
0: 너무 룸이에요. 예뻐.
2: 진짜 오늘은 내 최애가 될 수 있다니 진짜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0: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니 이게 딱 그 메이크업의 이 반짝이 느낌을 헤어에서 좀 살렸거든요.
1: 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
0: 여기도 좀 반짝이 하는데 반짝이 좋아해? 반짝이?
2: 네,
1: 반짝반짝한 거. 이제 저희 챌린지 찍으러 가야 챌린지? 되거든요. 네, 이제
0: 제니님의 아이돌이, 전문 분야.
1: 네, K-POP 아이돌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쁜 영상을 남겨봅시다.
0: 대박.
2: 좋아요. 와!
0: 아, 메이크업 잘 보이네.
1: 이 메이크업이랑 와, 좋아. 헤어를 잘 보이게 맞네, 하려고 맞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
2: 너무 예뻐.
0: 감동 왔어.
2: 진짜 예쁜데요? 오늘 루미로 변신할 수 있어서 진짜 놀랍고 감사했어요. 제 화장은 혜준 씨님에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 영상을 찍어준 제니님에게도 엄청 감사드려요. 영상 찍어줘서.
1: 루미 완전 성공!
0: 성공!

0: can increase the performances and quality of products in different industrial fields. Yeson Tech specializes in producing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for a variety of industrial areas. By building a cutting-edg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hrough a smart factory solution,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We explore Yeson Tech,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adhesive materials. Yeson Tech is located in Gunpo,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terials industry by constantly developing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By cooperating with different businesses, it has developed innovative adhesive solutions.
1: 예선테크는 2005년 설립된 기능성 점착 소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 휴대전화용 연료접착 필름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는 LCD와 OLED 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자동차 2000년대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기능성 점착 소재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소재 전문가와 디바이스 전문가를 두고 있으며 시장의 니즈가 형성되는 시점에 맞춰 상품화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2008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현재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을 두고 글로벌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adhesive products for displays are the major items of the company. Foam pad is a type of adhesive item which is specialized for thin displays. It can fix the panels as well as prevent the inflow of impurities and backlight bleeding.
2: 예선테크는 내로 베젤 TV가 개발되기 전부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디자인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폼패드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착층과 충격 흡수용 폼, 기재층의 물리적 특성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양산의 제품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는 기존보다 더 좁은 폭의 디자인에 대응할 수 있는 고신뢰성 제품과 내화성을 더욱 강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양산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예선테크의 홈패드는 고객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The designing of products for different purpose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The products go through the cutting, processing, and testing process, end of kit. The corner area of the products is precisely designed to prevent the leakage of light, and the product quality has increased.
3: 점착 제품은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과 공정 조건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정부터 제공품, 합지 재단 공정과 완제품 창고까지 전 과정의 온습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도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요구하는 주요 물성을 원재료부터 완제품 검사 단계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 데이터는 원재료와 제공품, 완제품의 로트 정보와 함께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상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Mix and high precision products, automatic management solution. Escaping from the current method, the firm has introduced a database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solution.
3: 예선테크는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 기반의 생산 품질 이력 관리와 AI 비전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원자재 로트부터 생산, 검사, 출하까지 공정별 이력을 하나로 연결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상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안 검사에 의존하던 부분을 AI 비전 검사로 보완하면서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검사 결과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과 품질 전반을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Yeson Tech has constantly improved the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and expanded the scope of its business.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insulation material for industrial batteries. It has tested the performances and promoted the mass production of the material.
1: 예선테크는 현재 OLED 대형화 대응, 전장용 고신뢰 소재, 배터리 안전 소재와 AI 자동화 기반 제조 공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신뢰성, 제작업성, 내화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홈패드와 OLED용 기능성 소재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는 진동과 고온고습 환경에서도 점착력과 내구성을 유지하는 오토 디스플레이, HVAC용 고신뢰 점착 소재와 정밀 가공 조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 기술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built overseas branches to better manage the local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process. And it has made a bit of effort to make rapid responses to the clients. By accelerating the mass production of the future adhesive items, the company aims to expand the supply network in overseas markets.
2: 예선테크는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자동차와 2차 전지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와 AI 기반 검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생산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점착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Yesontech, which aims to provide more precise and stable technologies for a better future.
3: When aluminum cylinders go through metal molds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conditions, they can be converted into new materials with highly additional values. As a nationally designated route industry enterprise, Yutsang Metal has constantly developed aluminum extrusion technologies and made contribution to Korea's basic industries. From the designing of molds to the extrusion and processing process, the company has built an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and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We introduce Yutsang Metal, a developer of advanced aluminum processing skills, which have given a boost to Korea's manufacturing sector. Yutsang Metal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30 years of experience and large-scale produc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precision skills and provided customized molds to the clients. It has offered high-quality aluminum products to varied industrial sectors, including construction, automobiles, and electronic parts.
4: 저희 유창금속은 1995년 설립 이후 알루미늄 악질 분야 한 우물만 집중해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 집전지인 안올 시와 국가산업단지의 거점을 두고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 품질 관리,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후방 산업을 보완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The firm has produced about 200 aluminum extrusion items. The company has analyzed and developed detailed specifications that have been required by different industries. And it has applied precision technologies to the products.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market trends,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product lineups and made rapid responses to the needs of the clients. Sunshade frame for automobiles is one of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anks to the high durability and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applied to world-class automobiles.
5: 저희 유창금속이 공급하는 도어 커튼 프레임은 햇빛 가리개에 적용되는 프레임 부품으로 차량에 적용되는 부품 특성상 일반 압출 제품보다 공차가 타이트하고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압출 후 제품을 전수 검사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작업자가 직접 리워크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열 유리의 형상에 맞게 제품의 치수와 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산 과정에서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its products, the company has developed aluminum billets in a variety of sizes for different purposes. Even slight errors can determin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so it is important to precisely control the temperature and time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accelerated investments in production facilities and built precise cutting and processing lines. And it has laid the foundation for a more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4: 저희 유창금속의 생산 능력 확대의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는 2018년 시화 공장을 설립하고 2,350톤 압출 라인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규격과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에는 MCT 설비 라인을 신설하고 안산 공장의 1,500톤 압출기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등 압출뿐만 아니라 가공 분야까지 생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3: Yuchang Metal has implemented innovative change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related industrial fields. Aside from internalizing the production stages, which used to depend on outsourcing businesses, the firm has introduced MES solution to manage the whole process in real time. As a result, it can prevent possible contamination and damage, as well as build a high-quality production system.
6: 저희 유창금속은 스마트 공정 도입 후 현장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정이 실시간 데이터로 눈에 보이니 관리 업무가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그리고 품질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다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외부로 나가던 세척 작업을 직접 통제하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품질 기준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외주 비용 절감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도 개선이나 작업 대차 교체로 현장 불편 요소가 개선되어 직원들의 피로도는 줄고 생산 효율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3: Yuchang Metal has thoroughly tested the core properties of the finished products by checking the strengths,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company has minimized errors and obtained trust from the clients. It has achieved a near zero defective rate.
4: 유창 금속은 KSD 6759 인증, KSQ ISO 9001, IATF 16949 등의 품질 관련 인증 획득은 물론 건축 분야에서도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활용한 복합 단열창을 개발하여 2015년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연구 개발 결과를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연결해 왔습니다. 또한 유럽 시장 진출에 대비해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trust, the company has entered the Japanese market, which has high technical barriers.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field of precise aluminum parts, the firm aims to gain recognition as a leading global partner in various cutting-edge industries.
4: 저희 유창금속은 지난 30여 년간 축적해온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한 단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확대하고 최고의 창호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Yuchang Metal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s industries by continuously developing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 huge leap forward as a global business that leads the growth of future industries.

0: There's a company which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original nutrients and freshness of nature to consumers. Finn Corporation has developed and provided fresh fruit and vegetable smooth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facilities that can keep the nutrients from the raw ingredients. The advanced blending technology has seized a lot of attention in the related fields. We look into Finn Corporation, which has led the global healthy beverage market. Finn Corporation is located in Namyangju, Gyeonggi-do Province. By using selected premium ingredients, the firm has provided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 products. It has offered smoothies as OEM and ODM products, and the beverages have enjoyed positive reviews from the clients.
1: Finn Corporation은 2021년 지금의 사명으로 출범한 이후 과일과 채소가 품은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철학으로 달려온 과일 채소 가공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은 갈아 만든 과채 주스, 과일 퓨레, 과채 아이스크림의 OEM, ODM 생산으로 설탕, 첨가물, 착색료를 일절 넣지 않고 과일과 채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리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특히 전문 제조사의 신선함은 그대로 가격과 품질은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를 목표로 현재는 각종 프랜차이즈, 특급 호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전국 1,300여 개 개인 카페까지 다양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fruit and vegetable smoothie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The smoothie products are made based on the patented extracting technology, and the products have a thick texture and a fresh taste. The firm has developed varied lineups so consumers can choose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2: 저희 핀코퍼레이션의 대표 제품은 갈아 만든 과채 주스입니다. 시중 주스의 상당수는 농축액을 물에 환원하거나 당 첨가물을 더해 만들어집니다. 반면 카페에서 생과일을 직접 착즙하면 신선하지만 인건비가 높고 매장마다 맛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방금 짠 주스의 일관된 맛을 목표로 자체 개발한 착즙 설비를 통해 섬유질과 영양 파괴를 최소화한 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에서 직접 착즙 대비 원 가를 낮추면서 품질은 균일하게 유지한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호텔, 개인 카페 모두에서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0: The advanced production facilities are the major strength of the company. While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fibers and nutrients from fruits and vegetables, the ingredients can be crushed in a large scale. As a result, the product quality and productivity can be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e company has kept the improved tastes, colors, and textures without adding food additives, so high-quality products can be released to the market.
3: 갈아 만든 주스의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배합 공정의 온도,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합 시 온도가 오르면 영양소 파괴와 변색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온 상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배합, 충진, 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배합 공정에서는 레시피별 정량 배합을 통해 어느 로트든 동일한 맛이 나오도록 관리하고 충전, 포장 후에는 금속 검출기와 중량 선별을 거쳐 이물과 규격을 전수 검사합니다.
0: Along with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ion, Finn Corporation has faced limitations with the manual works and handwritten records. And it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improve the workflow as well as the production efficiency.
3: 저희 Finn Corporation은 OEM, ODM 사업 특성상 거래처별 레시피와 생산 이력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신뢰의 기본인데 이를 수기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삼성전자 스마트 공

0: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enhance the competitive.
1: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첨가를 유지하면서 신선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과일 퓨레, 과채 아이스크림 등 과채 가공 카테고리 확장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Korea's B2B or business to business market. By promoting premium items that can cope with the rise of K-food, the firm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Asia.
2: 당사는 과일 채소 가공 식품 업계의 대표 OEM, ODM 기업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특히 월 30톤 규모로 증설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급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스마트 팩토리의 2단계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카페 프랜차이즈 중심의 유통 채널 확대 및 수출 확대를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0: Finn Corporation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 smoothie market.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field in the future.

0: 가까이 있으니까.
1: 되게 쫄깃쫄깃해.
2: 자, 갑시다. 자, 여기가 어디냐?
1: 어디예요?
2: 여기가 이제 용흥궁이라는 곳인데.
1: 용흥궁?
2: 용흥궁. 예전에 철종이 사셨던 곳이에요. 철종.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전순, 헌철, 고순.
1: 오, 그래도 비교해서 최근.
2: 최근. 고순. 순, 고, 철. 비교적 최근에.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느낌이었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셨던 거지. 거기서 못 사시고.
3: 대박.
2: 여기는 뭐야? 여긴 절 같은데?
1: 여기인가?
3: 여기 절처럼 생겼네요.
2: 우와, 여기가 거기구나.
0: 그 뭐예요?
2: 대한 성공회 강화 성당.
1: 이게 성당이다.
2: 이게 성당이야.
3: 이게 어떻게 성당이에요?
2: 이게 성당이야. 자, 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
1: 네.
2: 이런 거 뭔가 성수동에 하나씩 여기에 카페 같은 거 있을 것 같은 느낌.
0: 인사동 느낌도 나요.
1: 맞아요.
2: 맞아.
1: 와, 멋있다.
2: 아니, 와. 아니 이게 성당이라고.
0: 종이 있다.
2: 우와,
1: 대박. 형 종이 있어요.
2: 아니 잠깐만. 종이 있네? 야, 너무 신기하다. 성당에 이런 게 있다고?
1: 그러니까요. 그럼 진짜 약간 동서양의 그런 조합이면 안에는 확실히 또 성당이.
2: 어,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와. 와, 뭐야? 와, 이 나무 냄새 너무 좋다.
1: 와, 성당 냄새 난다.
4: 와, 이거 완전.
0: 소나무 냄새.
2: 응.
1: 완전 성당인데요, 안에.
2: 우와.
1: 성당 냄새 나. 아, 여기 실제로 지금 미사를 여기서 하네.
2: 그러네.
1: 경건해지는 느낌이죠.
0: 오.
1: 왜 보통 그리고 이렇게 사제분들 들어가서 이제 미사 준비하실 때 약간 그냥 저런 문이 아닌데 저런 약간 한국적인 느낌으로 해놓으니까
2: 한지로.
1: 네, 한지로 해가지고 저렇게 해놓은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
2: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었어?
1: 이제 뭐. 아.
5: 지금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문 있잖아요.
2: 이거요?
5: 네.
2: 네.
5: 이 문이 영국에서 온.
2: 이게? 이게 영국에서 왔다고요?
0: 대박.
5: 영국에 왔다는 힌트가 있거든요.
2: 영국? 어, 그
1: 열쇠.
2: 매너스?
1: 여, 이거,
2: 메이크 잇? 아,
1: 손잡이 아니에요? 네. 손잡이? 요거 열쇠.
0: 어, 이거는 한국적인 건데?
2: 잠깐만.
5: 문의를 한번 보시면.
0: 이거 아니에요?
1: 아, 어? 영국. 하여튼 그 국기가 있네요.
2: 어?
1: 네.
0: 아, 이거
2: 대박이다.
1: 와, 대박. 형 여기 지금 다 역사가 쫙 있어요.
2: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가 최초의 한옥성당이다 보니까 이런 행사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1: 여기가 제일 최근이네요.

0: 간다. 와.
1: 와, 뭐, 뭔 소리가 들리네?
0: 소리가 들리네.
1: 호아야.
0: 소창 체험관.
2: 오, 오늘 천 짜는 거 배우나?
3: 어, 맛있죠.
1: 와, 대박. 와. 와. 근데 여기는 다 약간 힙하다. 그죠? 맞아요.
0: 약간 힙한 느낌이 있어.
1: 힙한 느낌이 있어.
2: 나 인스타 감성이에요.
1: 완전 진짜 인스타 감성인데?
4: 완전 트렌디한데요.
1: 소창 전시관.
0: 소창 전시관.
1: 아, 근데 여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쁘겠다.
0: 그니까.
1: 와, 안에 뭐야? 와.
0: 자자. 소창의 재료, 목화.
1: 와. 이게 형 카페 모카 그거 맞죠?
2: 카페
1: 모카요?
0: 오늘 컨디션 좋은가 봐.
1: 카페 모카 문익전 선생님이 들여온 카페 모카 아니야?
0: 아, 그렇지, 그렇지.
2: 이걸로
0: 이게 진짜 모카야?
2: 맞아요. 원단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0: 우와, 근데
1: 이게 그 꽃이에요?
2: 이게 맞아요, 모카꽃.
0: 야, 근데 신기하다. 모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1: 이게 무슨 소리죠, 근데?
2: 아, 이거 실 짜는 소리 같은데요?
1: 실 짜는 소리?
0: 근데 진짜? 소창 직조 시연관.
1: 와. 대박!
0: 와.
1: 형, 이거 직녀가 하는 거 맞네.
0: 이게 진짜 직녀가 하는 직조?
4: 네. 이게 자동화 된 거죠. 직녀는 이제 발로 뭐 밟고 하지 않았어, 그쵸?
0: 그런가 보다.
1: 맞아요, 맞아요. 밟고, 넣고, 근데 이제.
0: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렇게 조선시대에서 이렇게
2: 네,
0: 싹.
1: 맞아요, 맞아요.
0: 싹.
1: 이거 혼자서 다 하네. 그러니까 약간 현대판 직녀잖아요.
0: 그러네.
1: 이 기계가. 와,
0: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손수건이나 애기 이제 기저귀.
2: 맞아요.
1: 아, 기저귀를
0: 그러니까 만들 그만큼 되게 연하다는 거잖아, 그치?
1: 와, 근데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거를 맞아요. 1cm 만드는데.
0: 그래서 이제 옷감이나 이런 게 비쌌구나.
1: 그러니까.
0: 비단이나 이런 네. 것도 비쌌구나.
1: 그러네요.
3: 제가 차 한번 따라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자르는 방법이 있나요?
3: 아, 그럼요. 제가 한복 입었잖아요.
0: 네. 아, 오~ 또 확실히 또.
3: 이렇게.
0: 원래 이렇게 조금 일단.
3: 네.
0: 천천히.
2: 어?
0: 잠깐만. 오, 향이.
3: 오, 엄청. 고소해.
1: 와, 맛있네요.
0: 응?
1: 오, 약간 고소하지 않나요?
0: 오, 약간.
1: 둥글레. 자, 이 뭐지? 둥글레 차인가?
0: 살짝 무맛.
1: 맞아요.
0: 그러니까 약간 소고기 묵국에서 소고기랑 맞아요, 맞아요. 소고기랑 소금 뺀 맛.
1: 그럼 그냥 묵국 아니에요?
0: 그렇지, 묵국.
1: 소고기랑 소랑
0: 소고기랑 소금 뺀 맛.
1: 어. 그 묵국이네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 그냥 묵 쌀묵물 아니요?
0: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5: 저 강화군 문화관광 회사입니다.
0: 아. 근데 선생님, 요 차가. 어떤 차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유출을 해봤는데
5: 거의 99% 맞으셨어요.
0: 어? 이봐! 맞잖아! 맞잖아!
1: 맞네요!
0: 이거 어때 이거?
5: 순무차예요.
0: 순무?
5: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길다랗게 하얗게 생긴 거고 순무는 작고 하트 모양 느낌이다. 그런데 표면이 약간 그 보라색이다.
1: 너무 맛있네요.
0: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직조하는 거를 저희가 보고 왔는데 그 목화 씨는 진짜 저기서 키우시는 거예요?
5: 네,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0: 와,
5: 네. 한번 만져보세요. 속에 뭐 있어요? 자, 만져보세요. 속에 이렇게 만져보세요. 뭐
0: 약간
5: 있어요?
0: 씨앗 같은 게 있다.
5: 네, 네. 네. 그 씨앗을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0: 이거 안에 씨앗 같은 이거? 게 만져줘.
1: 선생님이 네. 가져오신 거잖아요.
5: 아니죠, 누가?
1: 문익점 선생님.
5: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선생님 공부하고 오셨나 봐요.
0: 이게 진짜 무엇이군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지?
5: 여기 이 한번. 집이, 이 집이 평화직물이라는 직물 공장이었어요.
0: 여기가?
5: 네네네. 강화도 전체가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직물 공장이 약 130여 개가 있었어요.
0: 그렇죠.
5: 그중에서 강화 소창으로 만드는 건 평직이라고 해서 날씨라고 시시라고 이렇게 교차합니다. 이렇게 네. 계속. 아.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요겁니다.
0: 아.
2: 예쁘죠?
3: 네, 너무 예뻐요. 이거 찻잔 받침대도 예쁠 것 같아요.
1: 아, 너무 예쁘다. 네, 네, 약간 네, 이런 느낌.
5: 네. 아, 저희 동광지물이라고 네. 요거 직접 체험하는 데가 있거든요.
0: 저희가 만들어보자고요?
5: 네!
2: 오, 너무 좋아요.
1: 그럼 되는 거예요?
0: 진짜요?

0: 오, 완전 삼각인데요.
1: 우와.
2: 삼각냉처럼. 중녀가 하는 거 맞네.
3: 그래서 이제 옷감이나 이게 비쌌구나. 그러니까. 비단이나 이런 것도 비쌌나.
4: 좋아.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우와.
3: 우와.
2: 와, 우와. 우와. 와, 대박.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5: 형, 여기 동광소창공장이래요.
3: 우와, 창고.
5: 아, 근데 천장 너무 이쁘다.
1: 여기 한번 돌아보죠.
5: 이게 실제로 사용했던.
1: 아, 그러신 것 같아요.
5: 그런 기계들이.
1: 실제로 쓰셨던 것 같아요. 진짜.
5: 맞아요.
2: 진짜 사용하시던 거네.
5: 맞아요, 맞아요. 아. 사용감이 진짜 확실해. 대형소.
0: 우와!
5: 공장 순차네요.
0: 대박.
1: 아니, 되게 예쁘다. 엄청 예쁘게.
2: 아, 여기가 체험하는 데인가 보다.
1: 응.

0: 지금부터 누가 제일 예쁘겠잖아. 시합을 할 거예요.
1: 배틀로 배틀을.
0: 예.
1: 아. 와 이게
2: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1: 이걸 넣어요?
2: 탁 탁.
3: 이거 아까 그 기계가 하던 거네.
0: 똑같아요.
1: 아 정말 이거 안 돼.
3: 내가 봄이보다 잘한 것 같은데?
1: 에이 설마. 봄이 아직도 못했어?
4: 다 했어요.
1: 다 했어?
0: 제일 잘하셨어요.
3: 저요? 와. 아 진짜 어떤 면이 훌륭했을까요? 물론 모든 면이 다 괜찮았겠지만
0: 이 엽선과 네. 짜임새 간격이 네. 제일 완성품이에요.
1: 아 진짜?
0: 제일 잘한다.
1: 어 근데 진짜 약간 제 건 약간 뒤죽박죽하긴 해요.
0: 뭔가. 네 맞아요.
3: 여기서 봐도 조금
1: 어 약간 내 얼굴처럼 늘어나 있어요.
3: 아 근데 개성 있어요.
1: 아니,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다 비슷하나 봐. 그럼 이 중에 그럼 2등은 혹시 누굴까요? 아
0: 여기 이쁜 언니.
5: 1, 2등.
1: 아 근데 봄이는 뭐 전공자니까 어쩔 수 없어. 아 그리고 내가 서치를 좀 해봤는데 네. 교동도라고 또 강화도에
3: 교동도.
1: 네,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교동도 안에 교동 대룡시장이 되게 유명한 그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네. 그 북한 주민이 잠깐 내려왔다가 이제 길이 막혀버린 거죠. 네. 이제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북한에 있던 연백시장이라고
3: 네. 연백시장.
1: 연백시장이라고 있던 그 시장을 생각해서 그 교동에 시장을 만든 거예요.
3: 그렇게 활성화가 됐구나.
4: 그런 북한 음식들이 있었었겠네요.
1: 그렇지 그런 거 당연히 있었지. 또 신기한 게 거기 시장 안에 제비집들이 되게 많대. 그걸 두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근처에 거기 이제 북한에 있던 그 흙들을 네. 제비들이 이제 물고 다시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4: 네. 아 생각만요?
1: 어 그래서 고향의 흙을 가져온다 아~ 이런 의미 때문에 아 이거는 없앨 그래. 수 없겠구나 해서 아~ 계속 두다 보니까 그 제비집이 되게 많아졌대. 와
3: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리움과 존중과 그런 그치. 의미가 있는 거네.
1: 그치. 잠깐만 여기 검문소가 있네. 여기 또 교동대교 가는데?
3: 왜요? 우와. 왜?
6: 네, 지금 저 더 촬영이 불가능해서 네. 저희 여기서 출입 허가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1: 네. 네. 자, 이번에 저희가 화계정원에 왔습니다. 험님 근데 오늘 여기 왜 온 거예요, 저희?
6: 오늘 아름다운 풍경들 많이 보셨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6: 그런데 또 하나의 강화도의 배경을 볼 수 있는.
3: 또 있어요?
1: 아니 강화도에 볼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진짜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진짜. 안녕하세요.
7: 오, 너무 귀여,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1: 우와. 진짜 어디? 귀엽다.
6: 앞에 탈래. 앞에 타면 돼요?
7: 움직인다.
1: 오, 출발했어. 내가 봤을 때 요 속도 그대로 가는 거다.
3: 이게 제일 네. 빠른 거.
1: 맞아.
4: 꽃정원으로 가는 거죠?
1: 그치. 이제 정원을 한 바퀴 뺑 도는 것 같아. 오.
3: 근데 오. 이거 타면 사계절 제대로 느낄 수 있겠다.
1: 맞네.
3: 그쵸. 완전 봄, 여름, 가을, 겨울.
1: 그러니까. 겨울에는 또 눈 좋고. 네.
7: 연못에서.
3: 그치. 시원하긴 하겠네.
1: 어, 시원하긴 하지.
7: 와. 대박.
1: 와.
7: 와, 너무 이쁘다.
1: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진짜?

0: 어머 어머 어머.
1: 여기로 보면은 연안군이 보이는 거예요. 황해남도.
0: 그러네. 황해남도 연안군이 쫙 있네. 쫙이. 이야.
1: 와.
0: 와 여기 더 높아. 와.
1: 와. 와 근데 뷰 장난 아닌데요?
0: 어 아니 뷰가 진짜.
2: 와 대박.
0: 이거 약간 VR 보는 느낌이야. 아 저기가 이제 개성시.
3: 아 개성?
0: 마을이 다 있네.
3: 아, 혹시 황해도예요.
0: 자 그리고 유정동 마을 당두포리 개풍군 뭐 전좌산 개성시 아예 저기가 그냥 다 북한이네 저쪽. 아예 싹 다. 여기에 써져 있는 게 다 북한
2: 지역이에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3: 네네.
1: 유정동 마을이 북한이에요?
0: 여기 오니까 북한이 너무 잘 보인다.
1: 진짜. 와 근데 날이 좋고 지금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북한까지 쫙 이게 시야가 탁 채워가지고 다 보이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0: 오늘 진짜 날 너무 잘 잡았다.
1: 그러니까.
0: 낙성.

0: 할아버지도 이제 국군 포로병으로 이제 북한에 잡혀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족을 꾸미셔가지고 평생을 가족을 못 보시고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할아버지와 이분들이 뭔가 대비되면서 너무 마음 아팠어요.
1: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또이 삶을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평화를 어떻게 하면 더 지킬 수 있을지,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몇번 되게 멀리서 보긴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가까이서 자세하게 보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언젠간 통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언젠간 했으면 좋겠어요.
3: 부지런하게 여행합시다. 부지런하게 행복합시다. 살다 보면 행복도 부지런하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시간을 넘어
1: 거리도 넘고
0: 마음도 넘는
1: 넘어온 김에
3: 전국인!

0: 이 김밥
1: 좋아 좋아.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아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들어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빵 백기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드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아.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지.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1: 김 먹었어.

0: Deep underwater with almost zero visibility, a sense of tension lingers even above the surface. The busy workers lift unidentified objects from the sea. What could they be? And who are these people? The sea off Seonyudo Island in Gunsan, Jeollabuk-do Province, the site of underwater excavation of sunken artifacts. From prehistoric stone daggers to Joseon-era white porcelain, a total of 16,178 artifacts have been discovered here so far. Why are so many diverse artifacts spanning different periods being found here?
1: 일단 선사시대 거는 아까도 보셨지만 마제석검 편이 하나 나왔고 또 삼국시대 토기하고 그리고 이제 기화편도 나왔고 이제 고려시대 청자 그리고 이제 중국제 자기가 나왔죠. 그 다양한 유물이 나오는 거는 이쪽 그 고군산군도 일대가 예전부터 선사시대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항로였다.
0: Since the Goryeo period, Seonyudo Island has played a key role along the West Sea shipping routes. At the nearby Oryongmyo Shrine, people prayed for the safety and success of trading ships. The cultural heritage underwater heritage excavations in this area since 2021, and numerous artifacts have been found so far. Today, the press is briefed on the latest developments and future plans of the underwater heritage investigation. As most of the work takes place underwater, the excavation process involves many hurdles.
1: 여러 사람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물속이란 특수성 때문에 또 이거 아무나 또 못 들어가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또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약 조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육상 발굴보다는 확실히 난이도도 어렵고 여건도 좋지 않고.
0: The artifact discovered today with much effort is a deer antler. A piece of wood believed to be part of a ship's oar was also found.
2: 손으로 이제 아까 그 들어올리는 저 인양 틀에다가 묶어가지고 무거워서 구양팩이라고 해서 에어를 넣은 다음에 유선부력을 좀 맞춰가지고.
0: The discovered artifacts undergo desalination and conservation treatment. Why do these people put so much effort into find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1: 저희 목표는 뭐 가급적이면 그 당시에 그 뭐 운반했던 유물을 운반했던 그 배를 찾는 게 목적인데 네, 그게 사실 배가 뭐 저희가 뭐 원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배도 배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나온 유물을 찾는 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0: So far, the underwater excavation in the waters off Seonyudo Island has covered less than 3% of the total target area. Let's hope that a treasure ship will be discovered here to stun the world.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있음으로 해서 그 생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 이렇게 후진해서 들어갈까?
1: 내려면 되기는?
0: 그럼 내려.
2: 야.
0: 몇 킬로 정도 돼요?
2: 얘들 지금 뭐 한 4킬로, 5킬로?
3: 수달이에요, 저는.
4: 넓은 데 있다가 좀 넓은 데.
0: 그러면 일단 옮기죠?
1: 어이구야.
5: 수달들이 여름에 보통 이렇게 어미랑 이렇게 헤어져서 이제 미아 개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구조센터라든지 이렇게 시민분들에게 이제 발견돼서 이게 구조 신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 쪽으로 이제 인계가 된 애들입니다.

0: 잘 쳤어. 야.
1: 어린 개체들을 구조하다 보니까 유난히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따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개체들은 아무래도 야생화 훈련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뭐 1년, 2년 키우지만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2: 확실히 건강한 것 같습니다.
3: 많은 생각이 안 나는데 못 보라고.

0: 풋살에 대한 이미지를 이번에 좀 많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2의 푸바오 아니면 푸바오를 등가할 정도로 만들려고 지금.
1: 8월 9일날 보도가 된다면은
0: 화천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정하고 적응하는 것까지 다.
2: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수다리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수다리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수다리에 대해서 정확히 수다리 정보를 알리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겠고요.
3: 사실 저희가 여기 그 생물자원보전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 생물다양성 기관으로도 지정을 받아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우리나라 이런 천연기념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또 교육적인 거, 보존적인 역할도 많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런 큰 통에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있어야 성충으로 나오는데 4개월 주기로 한번 갈아줘야 돼요.

0: 야외에서 5년에서 7년까지 걸리던 것들을 1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인공사육법을 개발했고요.
1: 그럼 지금부터 장수하늘소 인공사육 10주년 기념 복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함께 장수한 소를 전달해 바랍니다. 광릉 숲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장수하는 소에 광축하하면서 큰 박수로
1: 장수한 소가 좀 더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보존하는 데 있어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오늘 방사했던 이 암수 한 쌍을 얼마 전에 함께 자리에 모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메이팅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미 합방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0: 오늘 이 암컷이 2번이라는 번호를 달고 방사됐습니다. 이 암컷이 산란에 성공함으로써 좀 더 많은 자손들을 이곳 광문숲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1: 장수하늘소가 다른 곳에서도 서식할 수 있게,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그리고 멸종위기종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0: 최대 뭐 크기 한 10m, 깊이가 4.5m 이르는 대형의 집수 시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1: But what really matters is not the water collection facility, but this very wooden stick.
0: 유물이 출토되었을 당시에 커다란 이제 주먹을 못 끌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와 같은 막대기 편이 확인된 예가 없더라고요.
1: What secret might be hidden in this small stick, the first of its kind to be ever discovered on the Korean Peninsula? Ogum Sansung Fortress in Iksan is located near the Wanggungli Relic Site, a possible location of Paekje's last royal palace. It may hold a clue to the fall of Paekje. Some important discoveries have been made here since excavations began in 2017. An artifact that surprised everyone was discovered in May 2024 at a Paekje water collection facility. Numerous artifacts from the Paekje period were unearthed inside the facility, from lacquered leather armor to bronze cups. However, one of them deserves particular attention.
0: 봉축편인 것 같아요.
1: The wooden stick turned out to be what is called in Korean, 봉축. What exactly was it for, and why did it draw so much attention from archaeologists?
0: 봉축편은 이제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게 고대 문서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실물대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아마 당시에도 이렇게 문서를 보관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1: A pongchuk is a wooden stick for rolling scroll documents with the ends of the paper glued to it. But how can we find out if this wooden stick was indeed a pongchuk?
0: 출토할 때 이제 뒤쪽을 보니까 이제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1: A close look reveals faint writing at the end of the stick. What does it say?
0: 봉충에는 이제 다섯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정사, 금제, 식이라는 이제 다섯 글자가 써 있는데요. 정사는 이제 연대를 나타내는 기념명이고요.

0: 내가야의 구성인 실체를 오늘 처음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빨갛게 이렇게 이제 그 아궁이 불펴고 남은 그 흔적들입니다.
1: 가장 그 국력이 강했던 대가야만 그 궁성에 대한 실체가 이때까지는 좀 미지의 세계였는데요. 대가야의 왕도 복원에 있어서 중추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대가야 성토층이 있고 위에 통일신라신 서토추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반토추신 층이 있고 그다음 전토층이 쭉 있고 이게 대가야 시대 그 서토층 일부입니다.

0: 통일신라시대 수로가 또 확인이 됐고 통일신라시대 수로 아래쪽에서 대가야 해자가 확인이 됩니다.
1: 제가 궁성지에 그런 해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성벽의 라인을 따라서 축조되는 이렇게 모습들과 그리고 내부에서 목침 혹은 그 물기를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재 시설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분명하게 성벽과 해자 이런 세트 관계가 확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굴 성과가 워낙 이제 대갈 공성의 그런 실체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들 이어서 추가적인 발굴 조사도 좀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0: 금강가야의 최고의 계층이 살았던 공간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1600년 전 금강가야인들이 쌓아 올린 대규모 토목공사의 흔적입니다.
1: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확인됐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응원 성원 덕에 저희들이 10년 동안 조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여기가 왕이 살던 지역에 맞다라는 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유물들이 나왔고 그 현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대지를 4m까지나 쌓아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하얀 점점 보이시죠? 이게 전부 조개껍질, 굴껍질.

이 토목공사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구멍들, 이 구멍들이 다 나무를 박았던 흔적들입니다. 여기 앞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불을 뗐던 아궁이 시설. 여기서 불 떼서 하면 이렇게 길게 연기가 빠져나가는 공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래 시설. 그리고 아마 더 뒤로 나아가서 굴뚝이 있었겠죠. 네, 굴뚝이 있었고.

저희가 현재는 이 부분이 성의 외곽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그래서 이 외곽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난 후에는 좀 더 저 중심부로 들어가서 왕성의 실체를 이제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정해년 6월 강원도 감찰사로서 이천 백성 김아묵의 사망 사건을 심리하였다. 망자는 구타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이는 필시 원한에 의한 것이다. 망자는 생전에 술주정과 욕설, 폭력을 일삼아 이웃들에게 평이 좋지 않았으니 이웃이 모두 척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허나 그 어떤 살인사건도 의심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법. 검시를 시작하!
1: 이천보사 김인송 오작인 환쟁이 백가는 어서 들어와서 망자의 검시를 시작하라.
0: 그대가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 했는가?
2: 예, 그렇습니다요.
3: 상세히 고하거라.
2: 그러니까 같이 밭을 갈기로 했던 개석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게 집으로 와보니 이렇게 죽어 있었습니다요.
3: 검험이 끝나면 따로 불러 신문을 할 터이니 물러가거라.
2: 나으리
3: 썩 물러가라 하였다.
1: 의원, 법무를 꺼내고 백가는 시형도 그릴 준비를 하는 뒤 그때 경산대감이
0: 잠깐! 망자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옷고름이 아니냐?
4: 망자의 저고리에도 고름이 뜯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죽기 전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몸싸움이라? 망자가 손에 옷고름을 쥐고 있는 건 분명 중요한 연유가 있을 것. 손에 쥔 고름, 망자가 남겨준 단서, 현장이 말한 증거.
5: 필사다!
0: 터진 의보, 구타의 흔적인 혈흔, 사인은
5: 실식사다!
0: 간수하라,
5: 남겨놓은 증거.
0: 김부사는 망자의 아내와 시신을 처음 발견한 자 그리고 이웃들까지 가장 가까운 세 집의 식솔들을 모두 불러 신문하시오.
3: 예! 신문 내용을 잘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내로 복검을 실시할 것이니 시신을 잘 보존하고 아무도 들이지 않도록 하라!

0: 경산대감이 징좌에 입각해 억울한 백성이 나오지 않게 하라 하였으나 여기가 어디요?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조선. 이 어깨에 어떤 의복을 걸치느냐에 따라 있는 죄도 사라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진다 하는 조선 아니요, 조선. 그러니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싶은데, 자, 다들 귀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이며 또 어떤 의복들이 난장을 부리는지 구경 한번 해봅시다.
1: 주모! 어, 주모, 거기 잠깐만 기다려보셔. 내가 금방 갈 테니. 아유, 내가 왔어.
0: 누시오?
1: 아니 내가 누군지 모르시오?
0: 모르시오. 대체 누시오?
1: 나로 말할 것.

0: 자, 그나저나 이 참혹한 살인 사건이 났다 하는데 또 이 사건의 범인은 어찌 잡을지 억울한 이들이 생겨나지 않을지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 주모? 아이 주모!
1: 최수 씨.
2: 서방님.
1: 최수 씨. 그러다 넘어지시겠소?
0: 어라. 이 망자의 처와 친구가 다행히 들어선다.
1: 그렇게 운다고 죽은 재석이가 돌아오겠소?
0: 아니 둘이 이렇게 다정하면 곤란한데.
3: 아, 갑자기 니쇼. 아,
0: 나는 이 모지라 하네. 나 억울한데 이게 뭐지? 나 누명 썼는데 이게 뭐지 할 때 그 이모지.
4: 외지 부구만요. 우린 그 억울할 것도 없고 누명 쓸 것도 없으니 필요 없어.
0: 우리? 그 손을 잡아. 그게 바로 문제예요.
2: 아니 뭐가 문제라는 것이오?
0: 그 딱 보아하니 이번에 구타로 숨진 망자의 처와 사건 현장 발견자 같은데. 아 그 둘이 우리가 어쩌니 저쩌니 하며 이리 다정하니 그 누가 보면 불륜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겠소?
2: 뭐요?
3: 이놈 자식아 어디다 놓냐 이놈 자식아 어디지?
0: 아니 그 상민이 양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 강상죄요.
3: 강상죄?
0: 그러지 말고 이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오.
3: 아니 무슨 얘기?

0: 옮겨 끌려가 관아로 억울하다 외쳐는 물이 줄줄 흘러도 참아라 우리라야 불륜 사건 증거 있어 신경 안 써 결백해요 누가 알아 억울해요 내가 등장 어디
1: 우리 친정에
0: 왜
1: 아빠 환갑에
0: 뭐했어 일찍 잠들어
2: 누가 알아
0: 증인이 있어
3: 이제 내가 나설 차 내 이름 모두 줄줄이 엮여 끌려가 하나로

0: 진정에 가서
1: 아, 그래서
0: 사실 확인서
1: 잠잤는데
0: 증인이 필요
1: 여주 떼기라
0: 사실 확인서
2: 내가 나설 차례니
3: 어머 어머
0: 그럼 됐고 이 두 사람은 내일 관아에서 봅시다. 사또! 사또, 누가 봐도 이 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4: 뭐라?
0: 여기 주모는 죽은 자에게 외상값을 받아야 하는데 이 망자가 되면 외상값을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다 외상값이라 합니다. 헌데 그를 죽여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4: 그래.
0: 그리고
4: 아니 그
0: 지금 이 자는 죽은 자의 처로서 남편 개석이를 너무나 사랑하여 숟가락을 놓고 식음을 전폐하니 아이고 말랐네.
5: 말랐네.
4: 어디가?
0: 아니 볼?
4: 이놈이 이모지라는 얼자 외집을 오구나. 비록 천한 어미를 두었다곤 하나 이 양반의 피를 이어받고선 어찌하여 이런 천한 것들을 돕는 무도한 일을 하느냐. 썩 물러가거라.
1: 아이고.
0: 사또, 부디 증거와 증언으로 이를 푸시오. 억울한 이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오.
4: 이놈들이 좀... 옳거니 내 니놈 말대로 이 증거와 증언이 나올 때까지 여기 있는 모두를 고신하면 되겠구나.
0: 아이 사또, 사또, 야, 야, 아휴, 고을 수령이란 자가 저리 무능해서야 그저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나는구만.
6: 그러게나 말일세.
0: 그 뒤슈?
6: 정원용이라고 하네.
0: 나는 이 모지라 하네.
6: 모질이구만.
0: 아니 그럼 당신 이름은 뭐? 강원감사? 아이고 그 지체 높으신 관찰사 나으리 아니십니까?
6: 그 그렇고 네. 자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찌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겠는가?
0: 아니 근데 그게 그 맨입으로는 그 말씀을 드려야죠. 그날 밤 죽은 김계석에게는 아주 큰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7: 그건 나도 아네.
0: 이 평소 아는 사이였을 테니 한참을 마주보고 다투다 이 다투다 옷고름이 뜯어졌을 겁니다.
6: 그것이 범인의 것이 분명하긴 한데 너무 흔한 것이라 누구의 저고리에서 뜯겨진 것인지 특정할 수가 없네. 심지어 망자가 입고 있던 저고리와도 같은 옷감으로 보이네.
0: 같은 옷감이라 하긴 아무리 돈을 벌었다 한들 일개 상놈일 뿐 이 12세의 고급 무명 옷을 입진 않았을 테고.
6: 12세의 무명 옷이라?
0: 범인에게는 옷고름이 뜯어진 저고리가
6: 입이 버리지 않았겠는가?
0: 에헤, 그 물정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어? 이 돈 많은 양반님네들이야 그럴진 모르겠지만 이 가난한 서민들은 옷고름 하나 뜯어졌다고 내다버리진 않습니다.
6: 그렇다면 고쳐달았겠구만.
0: 바로 그겁니다. 그날 밤 범인은 옷고름이 뜯겨나간 것을 알고
6: 직접 찾으러 가긴 어려웠을 테고
0: 이 바느질을
6: 누군가에게 맡겼다
0: 하면 고래 삭바느질하는 여인들을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6: 저 같이 가서나?
0: 네?
6: 같이?
0: 헌데 굳이 이렇게까지 나선 연유가 무엇인지?
6: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야 저 무고한 백성들이 풀려날 것 아닌가?
0: 에휴, 저 무능한 사또를 문책하면 될 것이지.
7: 이게 더 빠르네. 자, 어서
0: 어디가? 어디 좀
7: 따라오게.
8: 대시오, 옷 수선은 다 끝났어.
9: 아, 잠시만요.
6: 야 이놈! 너는 사흘 전날 밤 김계석이를 찾아가!
7: 난 아무것도 모르고

0: 지금부터 이완득의 신문을 시작한다.
1: 너는 망자를 죽이지 않았다.
2: 그게 무슨... 내가 범인이오!

0: 진범이요!
1: 이천 백성 이완대가 동네에서 고약한 자가 자기 아비를 때리고 욕하기를 반복하자 그 자를 구타 살해하였다. 허나 그 사실을 안 형제가 서로 자기가 수범이라 주장하니 극진한 형제의 우애에도 그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내게 가혹함이 느껴질 뿐이다.

0: 이완대 형제의 사형은 감하여 주었으나 그 아비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1: 유경이라 함은 교화는 무겁게 하되 처벌은 가볍게 하라는 뜻으로, 경산 정원용대감은 법의 집행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노력의 하나로 조선 최초의 살인사건 보고서 유경록을 집필하고 후세에 남겼소. 헌데 이 양반이 영의정까지 오른 양반이라 이런 살인사건 보고서 말고도 수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자, 그 두 번째 판이요.
2: 대감! 대감!
1: 이리 사냥.
2: 대감! 대감! 대감!
0: 아이고.
2: 대감! 대감! 대감! 대감! 대감!
0: 아이, 어째 가는 곳마다 자꾸 따라다니는 겐가?
2: 아이, 그것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서 그렇습니다.
0: 뭔가?
2: 대감께서는 기록 남기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0: 그런데?
2: 아이, 그렇다면 대감께서 여기서 이러고 계실 것이 아니라 어서 한양에 가서 백성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임금께도 고하고 이 기록으로도 남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0: 이미 한양에는 훌륭한 법관들이 그리 하고 있네.
2: 아이, 그럼 꼬레 양반이랍시고 그것들이
0: 이놈이.
2: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0: 자네 마음은 잘 알겠지만 우린 그만 여기서 헤어지세. 난 이제부터 좀 험한 길을 가야 해서. 그럼
2: 대감?
0: 아이고, 이게 뭐야? 깜짝이야! 아, 또 무슨 일인가?
2: 그것이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연쇄 실종 사건이
0: 제일... 이보게!
2: 대감!
3: 대감! 대감께서 이 노창고까지 어린 일이십니까?
0: 잘 지냈는가? 내 전에 말하지 않았나? 자네와 함께 부세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3: 어찌 미천한 소인과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0: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신분 같은 것이 필요한가? 네, 오늘은 자네가 만든 붓을 하나 살까 하여 왔네.
3: 대감께서 쓰실 만한 붓이 못되옵니다요.
0: 붓을 좀 보여줄 수 있겠는가?
3: 예,

0: 흔치 않은 부시로다.
1: 2리털로 만든 낙모필이옵니다.
0: 낙모필이라? 낙모필은 탄력이 넘쳐 글씨를 쓸 때 마치 붓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지.
2: 붓이 거기서 거기서 다를 게 뭐 있습니까?
0: 아주 다르다네. 아주 좋은 붓은 명예로운 사람의 덕목과도 같은 법이지. 붓끝 모으면 뾰족하고 마음은 강해. 첫 번째는 처음이라 해요. 처음이라 붓과 사람의 강한 마음을 이룹니다. 펼쳐진 붓털 비단같이 갈라짐 없고. 두 번째는 재라 하여 가지런한 자세와 갈라짐 없는 마음을 이룹니다. 세 번째는
3: 세 번째 원이라.
0: 둥근 모양 한쪽도 치우침 없는 꽉 찬 마음.
3: 네 번째는 건이라 하지.
0: 탄력 풍부한 붓 끝에 거두어

0: 아이, 그 살다 살다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아이, 그럼 좋은 붓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답니까?
1: 네, 오늘 자네와 함께 이렇게 붓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최근에 같이 다니는 치와 이야기하고는 달리 아주 풍요로운 시간이었네. 이걸로 하나 주게. 얼마면 되겠는가?
2: 소인의 미천한 재주를 알아봐 주시는 대감께 어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허. 훗날 붓이 필요하시면 소인을 찾아주시지요.
1: 이보게.
3: 아닙니다. 대감께서 필요하실 때가 되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드리겠습니다요.
1: 이보게.
3: 잠시만.
0: 대감, 아이, 그리 좋으십니까? 아이, 공짜라 더 좋은 건가?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있는 양반들이 더해.
1: 저자는 그림 그리는 환쟁이가 아니라 필장일세.
0: 그 환쟁이고 필장이고 간에 음침한 게 기분 나쁘게 생겼습니다. 뭘 그렇게 보십니까? 이 잘생긴 뇌지부 처음 보십니까? 헌데 족제비털인지 이리털인지 온갖 짐승털이 다 날아다니고 아니 무슨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이 대감! 나 할 말 있다니까!
4: 이리 사냥이라서

0: 꽃도 있잖아.
1: 아, 나 먼저 간다.
2: 조심해. 그러다 다쳐.

0: 말이냐?
1: 아버님, 최고의 테마필은 젊은 양반의 권세와 명예를 보여주는 최고의 물건입니다. 아버님께서 저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하셔서 무엇이든 갖고자 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0: 그래도 이놈이!
2: 제가 아직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0: 깜짝이야!
2: 내가!
0: 이천 부사 김인성은 들여라! 암회는!
2: 내가!
0: 이리를 사냥했을 뿐이다!

0: 사고였을
1: 어둠 속에 진실을 밝혀진 건 이리 사냥꾼
2: 조야.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3: 우리 아들 암배가 이리 사냥을 갔다 자네의 여식이 마음에 들어 데리고 왔다 하네.
2: 하지만 그것은 제 딸아이를.
3: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리가 될 수도 있었네.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게.

0: 어떤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을지. 세 번째 판이오, 살인의 기록.
1: 대감!
2: 아유, 귀청 떨어지겠네.
1: 사건입니다.
2: 이제부터 어찌된 사건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0: 은퇴한 재상 김우야의 집으로 가자.
1: 대감, 관아에는 자액으로 신고하였다 합니다.
3: 자액이면 필시 몸부림의 흔적, 필보와 기둥을 자세 살펴라.
1: 먼지 자국이 한 줄로 나 있습니다.
3: 한 줄이란 것은 죽음 후의 위장, 자액을 가장한 타살의 흔적들.
0: 시신의 상태는 복졸려 죽임을 당한 액사와 스스로 목을 맨 자액의 구분이 어려웠답니다. 다만 입과 눈을 벌리고 있는 것이 타살의 정황이 의심됩니다.
3: 검험의 결과는 자액 안 타살, 증거들이 말하는 살해 흔적. 시신의 상태는 목졸림의 액살, 누군가가 조작한 타살이다. 살해 후 자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시체의 목을 매 조작한 조액사로구나.
2: 대감께서는 아들 아메와 며느리가 비명해 죽었는데도 관에 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늘 도리어 검시를 안 받겠다 하신 이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아는 것이 있다면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있다면 즉시 내어주시죠.
4: 저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2: 그러면 며느리의 검시를 원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며느라이는 아들을 따라가기 위해 스스로 목을 맨 것이네.
2: 그것은 검시 과정에서 차차 밝혀질 것입니다.
5: 그만두시게. 검험을 하게 되면 아무리 망자라 하나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2: 그렇다면 아들은 어디에 묻었습니까?
4: 그건 왜 물으십니까?
2: 아들의 사인부터 밝혀야겠습니다.
4: 대감! 설마 굴검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5: 감히 우리 아이의 묘를 파헤치고 훼손해 그 아이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겠다는 겐가?
2: 아들과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저 가문의 명예만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5: 경사!
2: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굴검이 아니라 사검, 모검을 해서라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이 정당한 이치입니다. 가보거라.
6: 하시는 거예요?
7: 머릿결이 흑단같이 곱구나.
6: 저 밑에 우리 오라버니들이 계세요. 제가 소리 한 번만 지르면.
7: 내 네 머릿결이 하더구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구나. 미안하다.
6: 별꼴이야 진짜. 금선아, 금선아.
7: 아무래도 네 머리카락이 최고인 것 같구나.
4: 없는 며느리, 시집살이가 어려워 서방이 죽으면 친정으로 돌아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리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 자백하였습니다.
7: 단지 그뿐입니까?
5: 단지 그 이유뿐이네.
8: 푸른 달이 뜨던 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어 일이 되었습니다. 돌아가겠다였으나 이미 더럽혀져 갈 곳조차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때리고 어르기 일수, 매일 밤 자행되는 고약한 짓 또한 견뎌내기 힘들어 울며 불며 살려달라 수개월.
5: 걸어 들어왔든 끌려왔든 모든 것을 지우고 복종하며 살거라. 그리하는 것이 너와 네 집안을 위하는 길이다.
8: 홀로 되면 돌아갈 수 있을까 하여 그리하였습니다.
2: 하여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며느리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까?
5: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네. 아들을 죽인 며느리라 하나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을 수는 없는 법.
2: 하면 출가 외인인 며느리의 시신은 어찌하여 다시 친정으로 보냈습니까?
5: 그만 돌아가시게. 대감!
2: 대체 무슨 연유로 그리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냐? 어찌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단 말이냐?
4: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어찌 빼앗냐 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 살고자 그리하였습니다.

0: 사슴떼를 쫓아 사냥을 하다 보면 궁지에 몰린 사슴 한 마리가 가만히 멈췄어서 우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네. 더 발버둥을 치다가는 자신들의 동료까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지. 경산, 자네의 그 쓸데없는 발버둥이 백성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는가?
1: 대감!
0: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법이네.
2: 경술년 5월, 17 어린 나이에 시집온 김조이가 핍박을 일삼던 남편을 액살하였다. 내 힘이 미치지 못하였구나.
3: 제 삶이 멈춰있는 곳, 그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행복하기만을 바랬을 뿐입니다.

0: 이 모든 일을 소상히 기록하여 장계를 올렸으나 결국 김조인은 남편을 따라 자진한 연려가 되었고 김우여의 집안에는 연려문이 세워졌다. 대감, 원놈이냐? 태모 필요입니다. 대감께 가장 먼저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요.
1: 백한 내 이놈, 네 놈이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0: 대감께서 원하신다면 더 좋은 붓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 계속 가라! 계속 가라 이놈!
2: 대감! 그놈을 놓치셨단 말입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잡으셔야죠!
1: 놓쳐서 미안하네.
3: 아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몸이 상하지는 않으셨죠?
1: 태모피를 두고 갔다네.
3: 네? 최근에 처녀들이 사라졌다고 하더니 역시 백가놈이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1: 그렇다네. 하여 곳곳에 백가의 용문파기를 붙이고 어린아이들과 처녀들의 문박출입을 금하도록 해야겠네.
3: 헌데 이 백가놈은 왜 대감에게 그 붓을 주고 간 것일까요?

0: 머리카락.
1: 대감, 거기 계시죠?
0: 어쩜 이리 올까? 대감!

0: 택한 내 이놈! 네가... 이놈은 너의 사사로움을 위해 수도 없는 목숨을 앗아갔다.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사사로움이라고 하셨습니까?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사로이 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감께서 원하셔서 붓을 만들었고 최고의 붓을 드리기 위해 이 태모를 사용한 것이 어찌 사사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목숨 부지하기 위해 양반들의 명을 따른 것이 어찌 사사로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감께서도 이 붓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1: 사람의 목숨은!
0: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 보박하라!
2: 대감! 대감!

0: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1: 백가는 내게 다 자네를 지키고 있을 테니 서재는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을 테고 고가려 했겠지.
0: 헌데 대가님 생각가는 반대로 그놈이 절 노렸으면 어쩌시려 그랬습니까?
1: 그럼 너 눈이 있으니 보고 알지 않았겠느냐?
0: 아니 뭐 제가 어디가 어때서.
1: 이보게, 나는 이제 그만 한양으로 갈까 허네.
0: 대강,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강 같은 분들이 백성들을 지켜주시...
1: 자네도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 모든 일을 세세히 기록하고 낱낱이 파헤쳐서 후세에는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0: 그래도 대감께서 떠나시면 이곳의 백성들은...
1: 자네가 있지 않은가? 나는 자네하고 이곳 백성들을 믿네.
0: 대감...
1: 잘 부탁하네.

나는 그저 법이 정의롭다 생각할 뿐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처 알지 못했네.

공정함이란 어느 기준인지 판결은 누굴 위한 것인지.

이제야 자네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야 자네들의 모습을 보았네. 나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을 명명백백히 밝혀 기록으로 남기겠네.

0: 눈이 내리고 매화가 피고 매미가 울고 낙엽이 지는구나. 우리네 인생은 백구과극하여 원하는 바 이루지 못해 추상 같은 백발이 되어가니. 자, 이제 네 번째 판을 버리세.
1: 어떤 손님께서 이걸 전하여달라 하였습니다.
2: 이건 붓이 아니냐?

0: 이 붓을 주고 간 자는 어디로 갔느냐?
1: 실은 오전에 부탁을 받은 것이나 제가 깜빡하여 혹시 무슨...
0: 아니다. 그만 들어가 보거라.

보면 뾰족하고 마음은 강해 첫 번째 처음이라 하여 붓과 사람의 강한 마음을 이웁니다. 펼쳐진 붓털 비단같이 갈라짐 없고 두 번째 재라 하여 가지런한 자세와 갈라짐 없는 마음을 이룹니다.

0: 대감! 에이, 대감! 뭐 하십니까, 대감?
1: 저는...
0: 접니다. 나 억울한데 이게 뭐지? 나 두 명 썼는데 이게 뭐지? 그 이모지!
1: 오랜만이구만.
0: 아이, 곧 또 만나자는 말씀 벌써 잊으셨습니까?
1: 누군가 또 붓을 놓고 갔다네.
0: 아니,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빨리 잡으러 가셔야지요.
1: 내가 이 몸으로 나서는 건 되려 짐이 되지 않겠느냐?
0: 아, 또 핑계대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대감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한양 사대문부터 여기 밤골까지 줄을 쫙 섰습니다.
1: 농은 여전하구만.
0: 아, 진짜 안 가실 겁니까? 아, 내가 이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하고는 같이 일을 잘 안 하는데. 아, 좋습니다. 그럼 대감께서 간다고 하실 때까지 저 여기서 꼼짝 않고 있겠습니다.
1: 내가 도움이 되겠는가?
0: 대감, 억울한 백성 도와주고 함께 싸우겠다는데 어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1: 백성들이 나를 기다리기는 하고.
0: 예, 대감, 그들은 여전히 대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그래, 가서 차별에 대항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이 민초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꿔보자라.
0: 예, 그러셔야지요.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야죠.
1: 그 앞에서 기다리시게.
0: 예, 대감.
1: 여봐라, 멋들 아니냐. 내 지금 당장 현장으로 달려가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증조에 입각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 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0: 세계 무대에서 K-클래식의 저력을 보여주고 계신 노현진 피아니스트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토크룸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먼저 저희 세계 시청자들에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노현진입니다.
0: 네, 심플하고 간단하게. 네. 얼마 전이죠. 2025 폴란드에서 열린 이그나치 얀 파데레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당당히 1위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뭐 몇 개월이 지났지만은 호명됐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하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아직도?
1: 사실 물론 당연히 떨리긴 했지만 이제 다섯 명 5, 4, 3이 1등 순서로 이제 이름을 부르셨는데 3등을 불렀을 때가 제일 떨렸던 것 같아요.
0: 오히려.
1: 3등이 아니면 1, 2등 중에 뭔가 내가 하나를 탔다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떨리고 되게 감사한 마음. 그냥 네, 그런 느낌?
0: 4, 5위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거였나요?
1: 그런 것보다는 약간 너무 빨리 불리면 아쉽긴 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
0: 근데 1등 하셨고 뿐만 아니라 세계 부문 특별상까지 받으셨잖아요. 네.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본상처럼 되게 중요한 상 같던데 네. 어떤 상들이었죠?
1: 그게 일단 모차르트 콘체르토 그 상이랑 그리고 파데레스키 작품상 그리고 세미파이널 이 솔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솔로 리사이틀상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0: 그것까지 예상을 하셨.

0: 있나요? 세계 특별상까지.
1: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사실 모차르트는 조금 기대는 했던 게 제가 그 콩쿨 무대들 중에 모차르트를 제일 즐겁게 연주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거 약간 기대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0: 가장 즐겁게 하면은 그 오디언스의 반응도 이렇게 조금 예상이 되시나 보죠? 반응도 뜨거웠나 보죠?
1: 반응도 약간 되게 다들 흐뭇하게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0: 그러셨군요. 뭐 콩쿠르는 예술성과 실력을 전무하는 곳인데 이 파데르스키 콩쿠르에 특별히 출연하신 계기가 있나요?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1: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콩쿠르를 좀 웬만하면 좀 많이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래서 파데르스키 콩쿠르도 한번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일단 첫 번째였긴 했는데 제가 사실 첫 번째 국제 콩쿠르이 이 콩쿠르였어요. 2019년에. 그래서 그때 1차에서 탈락을 하고 그리고 다시
0: 탈락이라는 그런 건가요?
1: 네. 네, 그래서 다시 재도전을 하는 의미에서 좀 더 끌렸던 것 같긴 해요. 이 콩쿠르.
0: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거의 뭐 36개국에서 240명의 지원자 그리고 15일간의 3번의 라운드와 파이널 무대까지 그리고 또 파데르스키 것만 아니라 모차르트 뭐 여러 작업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버텨내실까 좀 궁금하던데.
1: 사실 막 별다른 팁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콩쿨 기간 동안 좀 그 힘든 거를 가장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 한국인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뭐 콩쿨 중간중간에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맥주도 좀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잘 같이 풀고 이겨내고 이런 게 엄청 저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사실 워낙에 연습량이 또 많으시니까 체력적으로 그렇게 힘든 것보다는 그냥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또 같은 한국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베토벤의 명언이 있죠. 손가락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주하라라고 했는데 결선 무대에서 약간 그런 마음으로 연주하셨나요?
1: 완전 그런 마음으로 연주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테크닉이 좋은 피아니스트는 아니어서 손가락을 신경 쓰지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강점은 테크닉이 아니라 좀 진정성 있게 좀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그런 객관화가 항상 되어 있었어서 마음으로 연주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콩쿠르를 떠나서 그렇게 보통 오케스트라랑 연주하는 기회가 엄청 흔한 기회는 아니거든요. 보통 솔로 리사이틀이나 앙상블은 많이 하더라도 오케스트라랑은 연주하는 기회 자체가 흔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단 했던 것 같아요.
0: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더 어렵기도 하겠죠. 아무래도 같이 맞춰야 되고 합을 이루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또 리허설도 그냥 한번 그냥 런스루 하고 끝나고 그냥 되게 맞출 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0: 잘 맞았다는 거죠, 그때 결선 무대 저도 봤는데 댓글도 보니까는 한 분이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패션도 느껴지고 그 인터프리테이션, 그게 너무 좋다고, 이모션이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본인이 원했던 의도가 이렇게 좀 전해진 것 같아요?
1: 의도도 전해진 것 같고 일단 그걸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해석을 하는 피아니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약간 좀 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좋게 봐주신 게 일단 너무 감사한.
0: 대회 우승 이후에 해외에서 이제 많은 러브콜이 있을 것 같아요. 또 K클래식의 새로운 좀 약간 인물로 떠오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명감 아니면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나요?
1: 아니요.
0: 그냥 즐거우세요?
1: 네, 왜냐면 일단 책임감 같은 경우는 일단 관객분들이나 저한테 콜을 해주신 분들 입장에서 제가 가져야 될 책임감은 뭔가 연주를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게 책임감인 것 같은데 사실 뭔가 성격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할 일은 그냥 주어진 거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거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아예 책임감 없이 이렇게 막 탱자탱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부담이나 책임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한 마음.
0: 그러니까 항상 준비돼 있으시고 이런 기회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맞아요, 느끼시고 맞아요. 엔조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는 20년간 700명이 넘는 한국 음악가들이 국제 콩쿠르에 도전을 했었고 그중에 110명이 우승이나 했대요. 네. 이건 좀 약간 놀라운 숫자 같은데 네. K-클래식의 파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 같으세요?
1: 사실은 나라가 되게 작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음악가들이 나왔다는 거에 사람들이 먼저 놀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워가 사실은 저는 제일 감사해야 될 분들은 그 스타트를 끊어주신 진짜 0세대, 1세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거에 서로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네, 뭐 그런 게 좀...
0: 그렇죠. 꿈을 꾸게 되려면은 사실 약간 롤 모델이 있어야 네. 되기도 하고 또 그분의 길을 또 따라가는 것도 네.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롤 모델이 어느 분이셨을까요?
1: 저는 예전에는 백혜선 선생님 엄청 롤 모델로 뭐 사실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면서 이제 뭐 제가 뭐 서울대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뭐 주희 선생님도 그렇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손여름 피아니스트도 엄청 저 약간 여성분들 좀 되게 네. 롤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서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도 어머니께서도 피아노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죠?
1: 네.
0: 그러면 어머니 때문에 피아노에 처음 접하시게 되신 건가요?
1: 네, 처음에는 제가 한 4, 5살 때 엄마가 피아노 하셨으니까 네. 저를 한번 시켜보셨어요. 한번 쳐봐라. 근데 제가 너무 싫어했나 봐요.
0: 4, 5살 때.
1: 네, 그래서 피아노를 원래 이렇게 치는 게 맞는데 네. 제가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0: 아이고.
1: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얘 안 되겠다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고학년 들어가면서 친구가 피아노를 해서 제가 그냥 어린 마음에 이렇게 따라가서 학원 다니고 이러면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저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그때 진짜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0: 그때가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네. 4학년 때였죠. 네. 근데 특이하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또 처음 피아노를 배우면은 다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노현진 피아니스트는 슈베르트라고 들었어요. 또 슈베르트의 즉흥곡 이거 굉장히 맞아요. 어려운 걸로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혹시 약간의 그래 좀 늦게 배웠으니까는 다른 피아니스트보다 이거부터 해라 약간 약간 일부러 어려운 걸 시키셨을까요?
1: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제가 그 뭐 첼린이나 바이엘, 네. 뭐 한홍 이런 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싫어해서 네. 어머니가 그럼 골라봐라 너가 원하는 거. 그래서 그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뭐 슈베르트가 어떤 작곡가인지 네.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었을 때 이거 해가지고 그땐 음표도 어머니가 악보에 시, 미, 시 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써주시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멜로디가 주는 느낌에만
0: 그럼 어머니의 유전자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걸 또 뭔가 그러면 어떠셨어요? 그걸 배우시는데 그러면 아주 오래 걸리셨나요? 아니면 빨리 어떻게 배우세요? 마스터를 하셨어요?
1: 좀 빨리 배운 편인 것 같고 제가 초견이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배우는 건 되게 빨리 배웠는데 이제 어머니가 사실 좀 많이 힘들어. 왜냐면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뭐 제자 관계에서는 약간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어머니랑 저 사이에서는 가족이기도 하고 네. 하니까 좀 시켜도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0: 보통 이렇게 뭐 가족 간에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보통은 제자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자꾸 힘드셨다고 하네요.
1: 네, 맞아요. 저는 뭐 힘든 게 없었죠.
0: 그렇군요. 근데 사실 피아니스트 보면은 좀 일착 시작하죠. 뭐 4, 5살 때 많이 시작하는 네.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10년 더 늦게 네. 시작했지만 네. 시작은 늦었지만은 좀 빨리 두각을 나타내신 것 같아요. 그 각종 콩쿠르에서 입상을 많이 하셨고 첫 대회, 첫 우승 기억나세요?
1: 첫 우승은 기억이 안 나는데.
0: 기억이 안 나세요?
1: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첫 대회가 너무 임팩트가 컸던 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예원학교를 갈지 말지. 그 예원학교를 간다는 거는 사실 전공을 한다는 의미니까 그걸 갈지 말지를 어떻게 정했냐면 이제 티네이저 콩쿨이라고 아마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콩쿨에서 3등 안에만 들면 전공을 하자. 그리고 3등 안에 안 들면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3등 안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보리밥을 먹으면서 이제 뭐 할까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초등 부문에서 1등을 한 친구가 점수가 제일 높아서 그 친구가 대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3등 바로 밑이었는데 3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전공을
0: 운명이지 않아요?
1: 좀 부끄러운 운명이라서 그게 전 임팩트가 엄청 큰 것 같아요.
0: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 같겠네요. 네,
1: 그래서 또 보리밥 먹으면서 그래 피아노 하자 약간 이런.
0: 그럼 대회 기억이. 며칠 후에 그러면 알게 되신 거예요?
1: 아니면? 대회 당일에.
0: 당일에 이제 네. 밥을 드시러 가셨다가.
1: 네.
0: 그렇구나. 고민도 많고 좀 힘든 시절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스완프가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약간 원동력.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마음가짐이라나.
1: 사실 큰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그냥 피아노 앞에 앉으면 그게 다 기억이 안 나는 그거를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매번 좀 사소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약간 또 사소한 포인트에서 아 그냥 이거 하는 게 맞겠다. 이게 내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뭘 좋아해도 사실 그 정도로 앞에 설 때, 앞에 앉을 때 다 모든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정말 운명이었나 봅니다. 또 기교적으로 완벽한 연주보다는 인간적인 울림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인간적인 연주가 무엇일까요? 요즘은 워낙 AI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약간 정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1: 인간적인 연주. 하, 이게 저는 제가 한 말을 수습하기에 좀 힘들어지는
0: 일관성 있게 또 하셔야 되니까.
1: 인간적인 연주는 사실 그 연주에서 저는 그 사람이 보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작곡가에게 되게 존경심도 뭔가 좀 가지고 또 되게 겸허한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디폴트가 저한테 있는데 이제 그거에 더해져서 그 사람의 좀 부족한 모습이라든지 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뭐 나만 아는 나의 단점들 이런 거를 저는 숨기지 않고 그대로 녹아내게 하는 연주가 인간적인 연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악보에 다 답이 있고 관객들도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점, 어떤 스타일을 더 좋아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냥 그런 거를 정말 나쁘게 말해서 무시를 하고 그냥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운 모습마저도 내 자신이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0: 그리고 인간이 사실 항상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곡이어도 때에 따라, 무대에 따라, 네. 나의 기분에 따라 네. 그냥 다 항상 달라질 것 같은 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또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도 이런 항상 울림 있는 진정성 있는 연주를 위해서는 그게 밑바탕이 네. 늘 연습이잖아요. 하루의 연습 시간 평균 얼마나 되시나요?
1: 아이고.
0: 아이고, 네.
1: 연습 시간은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시간을 재는 표현은 또 아니라서.
0: 시간 재는지도 모르시겠네요.
1: 네. 아, 또 그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 3, 4시간은 무조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콩쿨이나 이럴 때는 틈만 나면 연습을 하는 편이라 아마 한 13시간, 14시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갭이 엄청 큰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꼭 지키려고 하는 건 3, 4시간 매일매일. 네.
0: 지금 현재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실 때도 이렇게 또 연주도 있고 그러면 여행도 많이 다니셔야 될 텐데 그러면 한국에 계실 때도 그렇게 연습 시간을 지키시려고 하시나요?
1: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더 지키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뒤로 뭔가 일정이 있으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한국에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0: 국내외를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노현진 피아니스트인데요. 국내에서 연습하는 모습이 조금 궁금하죠? 그 모습을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보고 인터뷰를 이어갈게요.

알려드리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약간 왓츠인마이백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는 두더지 잡기 게임인데 제가 연습을 좀 할 때 오래 앉아 있으니까 약간 스트레스 받거나 좀 심할 때 그때 이제 좀 하는 편인데 이렇게 키면 소리가 이렇게 나서 그리고 불이 들어오면 그걸 누르면 되는 네, 그런 게임입니다.

두 번째는 손수건인데 이 손수건은 어떨 때 쓰냐면 제가 연습할 때 손에 땀이 많이 나는 편이라서 땀 이렇게 닦는 특히 손바닥에 땀 닦는 용도로 많이 쓰고 그리고 연습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연습하는 피아노가 매번 달라지니까 그 여기 손소독제를 이렇게 뿌려서 건반 닦고 연습 시작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일기장? 약간 노트 같은 건데 여기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이거는 사실 일기장 개념보다는 약 생각 정리하는 약간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0: 네 번째는 편지지. 다 땡땡 편지지인데 이 편지지는 왜 가지고 다니냐면 제가 약간 편지 쓰는 거를 엄청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편지 쓰기를 굳이 주지 않더라도 언젠가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다가 약간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쉬고 싶을 때 누가 갑자기 생각날 때 편지를 쓸 때가 있어서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1: 'What's in my bag?'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날로그 감성의 물건들이 많네요. 그렇죠? 게임기도 굉장히 좀 익숙해 보이는데 피아노 치지 않으면 손이 심심하신가 보죠?
2: 심심한가? 아, 왜 저렇게 말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심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뭘 누르는 거니까 건반도. 그래서 뭔가 누르고 싶고 뭔가 가만히 놔두면 좀 심심한 그런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그리고 편지지도 정말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보통 문자, 톡을 훨씬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같은 나이 때 네. 젠지들은 왜 편지지? 그리고 또 최근에 누구한테 보냈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2: 아, 저는 최근에 한국 오기 전에 이제 제가 보스턴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네. 포함 4명인데 그 3명 친구들한테 편지 쓴 게 가장 최근이고 그리고 편지는 사실 이것도 뭐 약간 좀 자부심인데 저는 편지를 쓰는 게 흔하지 않다는 것도 그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뭔가 글씨체에서 그 전해지는 마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반응이 어땠나요? 그러면 직접 또 손 배달을 하셨나봐요.
2: 아 예. 근데 저도 이제 말로는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편지 줄 때는 그냥 야야 이렇게 하면서 주고 그 친구들도 이제 또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낯간지러우니까 그냥 뭐야 하고 끝나긴 하는데 또 서로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느낄 수 있으니까.
1: 답장도 받으시나요?
2: 답장 받은 네 받죠. 네. 네.
1: 그 워낙 이제 연습하는 시간이 많을 텐데 약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여기를 벗어나서 어디를 가세요? 어느 뭐 특정한 곳을 찾으시나요? 아니면은 어떠한 루틴이 있으세요?
2: 아, 저 네. 특정한 곳 찾죠. 특정한 네, 제 침대를 제 침대에 누워 있으면 네. 이제 에너지가 슬슬 이렇게 차는 기분이 실제로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짬이 나면 누워 있는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1: 얼마 전 단독 공연을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겠죠?
2: 네. 사실 공연이나 일정들은 콩쿨 전에 비해서 되게 많아지긴 했는데 계획은 그냥 그거 잘 이제 노쇼하지 않고 잘 수행하고 연습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0: 시청자들이 세계적으로 있는데 그러면은 어디 어디에서 약간 좀 해외 공연 뭐 몇 군데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
1: 네 일단은 뭐 4, 5월에 딱히 뭐가 없고 6월에 시카고에서 한번 시카고를 다녀왔다가 네. 8월엔 바르샤바로 가고 9월에 베를린 그리고 11월에 샌프란시스코 또 한국 이렇게 네. 있어요.
0: 진짜 바쁘시네요. 그 슈만, 브람스, 라벨, 그리고 쇼팽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하시는데 앞으로 좀 더 파고들고 싶은 연주 아니면 레퍼토어가 있을까요?
1: 저는 슈베르트인 것 같아요. 그 슈베르트로 맨 처음에 이제 피아노 시작했는데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인터뷰 준비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때 친 영상을 다시 봤는데 말도 안 되게 쳐서 아 저거 아닌데 하면서 이제 슈베르트를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0: 즉흥곡도 다시 네, 한번 네, 해보시겠네요. 네.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네, 얘가 좀 이제 정신 차렸구나 하시지 않을까.
0: 대중들이 피아니스트 노현진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 그냥 친구? 친구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 뭐 매일매일 안 보더라도 궁금하고 가끔 봐도 재밌고 하니까 그런 걸 저는 이제 연주로 이제 뵙겠지만은 연주도 제 뭐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도 많을 거고 그래서 그냥 친구 대하듯이
0: 친구는 좋았어요. 그러면 또 자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유튜브나 네. 이렇게 팬들 아니면은 네.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할 또 그러한 채널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1: 네 유튜브는 옛날부터 간간이 연주 영상 올리고 있긴 한데 만약에 자주 뵙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그냥 덜 친한 친구
0: 아니면 네. 가끔씩 봐도 너무나도 반가운 네네. 친구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1: 정리를 네, 좋을 잘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워낙 유쾌하시고 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소통해 네. 주시면 팬들이 너무 좋아할 것
1: 네,
0: 같아요.
1: 한번 네.
0: 쇼팽이 피아노를 뭐 두 번째 자아라고 불렀다는데 노현진님에게는 피아노가 무엇인가요?
1: 두 번째 자아보다는
0: 네.
1: 저는 세 번째 자. 당연히 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너무 당연한 존재인 것 같아서 뭐 자 이런 건 또 말도 너무 거창해지는 것 같고 그냥 동반자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항상. 없으면 너무 신경 쓰이고 또 있으면 또 안일해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일 것 같아요. 네. 피아노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감정을 담아낸 하나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현진 피아니스트만의 연주가 더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친구처럼 다가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크룸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완전 힐링되지.
1: 시골이면 이거지. 여기 감나무도 있고.
0: 그니까.
1: 그 양쪽에 이게 사람이 많이 없는데도 이게 고요한 느낌이 있으니까.
0: 나 한국에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1: 나도.
0: 기와 집이랑 막 이 돌탕길?
1: 돌탕길?
0: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런 길 좋아해.
1: 근데 이게 좋다. 기본적으로 이거 있으면 다 관광지니까 너무 사람 많아서 보이지도 않아.
0: 맞아.
1: 근데 여기 너무 예뻐. 다 집, 그러니까. 집들이 다 한옥이고 다 낙고.
0: 앞에 바로 나무 보이고.
1: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 오래된 한옥 집 같아.
0: 여기는 좀 오래됐어.
1: 기와 오래되고 여기는
0: 맞아. 좀 달라. 아니 그리고 기와 보면 이게 다 다르네. 그 그려져 있는 모양이랑 그런 게 다 다르네.
1: 아니 여기 안 사는 집 내가 살까? 리모델링
0: 언니 한번 플렉스 한번 해줘.
1: 내가 살까?
0: 여기 온 김에
1: 그냥 하나 살까?
0: 땅 찾게 하나 이렇게 사서.
1: 나 여기 나 딸기 좋아하는데 여기 딸기 많아.
0: 그니까 나 완전 딸기 러버야.
1: 그림이 딸기 다 그
0: 그러니까.
1: 딸기야.
0: 너무 좋지.
1: 아니 기와집 귀엽다. 이게 꽃꽃이 다 있네.
0: 여기 다 한옥이네. 여기도 기와집인데?
1: 저기 뭐지?
0: 여기 뭐야? 언니 이거 밭출소인데?
1: 밭출소라고?
0: 아니겠지? 아니
1: 밭출소! 밭출소가 기와집이야?
0: 밭출소 왜 한옥집이야?
1: 가자.
0: 헐 너무

0: 잠깐 잠깐 이건 찍어야 돼. 너무 신기한데?
1: 네가 좀?
0: 사람도
1: 이상한
0: 신기해.
1: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파출소에 스며들고
2: 잡혔다 뭐 이런 느낌.
1: 잡혀갔어.
0: 어? 어 계셔 계셔. 어 안녕하세요.
3: 예.
0: 어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어떻게 오셨습니까?
0: 아 저희가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잠깐 들렀거든요. 어떻게 파출소인데 한옥으로 그러니까 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3: 아 그렇지요. 저희 우리 산천군 저 신덕면 지역은 전통 한옥 단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돌담도 네. 어, 문화재로 등록돼 있습니다. 돌담.
1: 아. 국민은 제대로 여기는 보호된 느낌이어서 너무 네. 좋아요.
0: 그러니까.
3: 그리고 우리 신덕면 지역에는 공동체 파출소로서 우리 신덕 파출소로 지정이 되어서 1인이 혼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 지금 혼자세요?
3: 그렇습니다.
0: 심심하시겠네요. 저희가 어떻게 좀 일 좀 만들어 드려요? 일 좀 만들어 드려요? 여기서?
3: 아니요.
1: 나 거꾸로 일하고 싶었는데 여기 잠깐만.
0: 아, 심심하실까 봐.
3: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100m만 내려가면은 100m 내려가서 우측으로 가시면은 초등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0: 아,
3: 초등학교 역시. 정문도 기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0: 오, 네.
1: 보고 싶어요.
3: 네. 참고 하시고 가셔서 구경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수고하세요.
3: 네. 아니 그냥
0: 하지 말래 하지 말래.
1: 너무 예뻐. 나 이게 너무
0: 귀여워. 어, 잠깐만 여기 보이네. 언니
1: 잠깐만 이게 학교 아니야?
0: 이거 학교야. 그래 맛있는 교육이래. 맛있는 교육이래. 와 대박.
1: 교육 맛집이야 여기.
0: 그러니까 우와.
1: 근데 이게
0: 와. 나 여기 학교 나 진짜 다니고 싶다.
2: 저거 한자.
0: 아. 여기
1: 읽을 줄 압니까?
0: 나 한자로 문밖에 안 배웠어.
1: 그럼 비는 무슨 뜻일까?
0: 비가 내려와요.
1: 날다
0: 비가
1: 날다.
0: 비가 내려와.
1: 날다는 비.
0: 날라다닌다? 문이 날라다닌다고?
1: 아니 이게 많은 이들이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문 아닐까? 이게 내 예상.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0: 다시 학생 되고 싶다 진짜.
1: 아 알로 갈로.
0: 아니 학교가 이렇게 예뻐도 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뻐?
1: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원래 이게 돌 던지는 거 아니야?
0: 대박인데?
1: 띵!
2: 뭐가 어려워?
0: 그리고 한 발로 이거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올! 몸이 아직 기억하네. 너무 좋다!
1: 야.
0: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힐링되는데, 언니?
2: 너무 좋아.
0: 학생 된 기분이야. 아, 너무 좋다. 역시 나는 조딩이야. 조딩이서 멈췄어, 나는.
1: 어? 그래도 돼.
0: 아니, 진짜 근데 역시 학교 언제 오든 이게 동심이 느낄 수밖에 없어.
1: 나는 하나 당구로 하고 싶은 게 여기가 더 그래. 왜냐면 맞아. 우리 고향의 맞아. 학교는 다 회색이야.
0: 아 진짜?
1: 다 회색.
0: 아 이게 너무 아 맞아 맞아 맞아. 한국 학교는 약간 그 건물 자체가 알록달록하잖아.
2: 너무 좋아.
0: 아 그리고 한국에 있다는 게 일단 이게 안 믿겨.
2: 신기하지 않아? 학교 앞에 맞아. 서 있는데 돌담길이 되게 낮잖아요.
0: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서울 학교 보면은 뭔가 문도 그렇고 그 주변 약간 이런 펜스 되게 높잖아. 여기는
2: 근데 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0: 근데 솔직히 예뻐. 내가 학생이잖아? 뭔가 이거 튀어서 땡땡이 칠 것 같지 않아?
2: 아니면 거꾸로?
0: 나라면 그럴 것 같아.
2: 아니면
0: 낮잖아. 그럼 나는 바로.
2: 늦게 와서 빨리 여기로 그냥. 늦게 와서 그냥 뛰어서 슉! 옛날 스타일. 숙소 가서 조금 씻길까?
0: 어, 좋아.
2: 숙소는 예뻐? 우리, 좋아?
0: 언니 근데 심쿵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도 심쿵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얼굴 보고 있어서. 근데 더 예쁜 거 내가 준비해봤어.
2: 저 설마 저거 아니야?
0: 어때?
2: 진짜?
0: 우리 숙소야.
2: 자. 이게 우리 숙소야?
0: 어서 와. 대박이지?
2: 너무 좋은데?
0: 내가 말했잖아.
2: 그냥 들어갔는데?
0: 또 이 언니 신났네. 아, 이 언니 신났네. 에이, 내 매력에 빠졌네, 이거. 아하.
2: 너무 예쁘다, 아, 여기.
0: 자, 언니 열어봐.
2: 열어도 돼?
0: 열어, 열어. 대박.
2: 감성님.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예약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 보거든요.
3: 그러셨군요. 예, 이 집은 책을 읽으면서 쉬는 집이에요.
2: 야, 언니 알고 있었어?
0: 알고 있었죠.
3: 출발하고요. 거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2: 와, 리딩룩 있어.
0: 그러니까 여기 포토존이야.
2: 멋있다.
0: 책 진짜 많네요. 네,
3: 두 분이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책을 읽으시는 곳이야.
1: 저도 여기서 책 읽고 싶어요, 사장님.
3: 네, 어, 맞아요. 여기 이렇게 누워서 계시는 거예요.
0: 너무 좋아.
3: 여기 좋아하는 한옥 보이시죠?
2: 어, 너무 좋아.
3: 이렇게 한옥 보면서 책을 읽으시는
0: 거. 너무 좋다.
3: 다음 요 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와, 내 방이구나.
0: 언니 여기 마음에 들지?
1: 다 마음에
0: 들어. 오케이. 언니 여기 쓰면 되겠네.
3: 여기에서는
0: 대박이다.
3: 차를 마실 수 있게 준비해놨어요. 아~ 보면
1: 말.
0: 다르다.
3: 차 마시고 명상할 때 창문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좋은데.
0: 우와 대박이다.
1: 우리 집이다. 여기서 살자.
0: 나 진짜 여기서 살고 싶어. 진짜 진심.
2: 진짜 이게 뷰가 여기서 진짜.
3: 이 방은 잠이 작은 방이에요.
2: 아 귀여워. 강아지 귀여워.
3: 편안한 시간 되시고.
1: 감사합니다.
0: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3: 네.
0: 감사합니다.
2: 너무 좋아요.
0: 이런 동생 어떤데?
2: 야, 그럼 앞으로 너가 플랜해야겠네, 우리 여행.
0: 그건 좀... 그건 좀 그래. 그건 좀 부담스. 이거 뭐야? 환영합니다. 산뜻... 아, 이건 잔잔한 목소리로 읽어줘야 돼. 환영합니다. 산뜻한 가을을 맞이하는 비가 내린 날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끈한 대추차로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멋진 추억 만들어가세요. 어, 사장님께서 이게 섬세하시다. 짜잔. 오, 향기 진짜 좋다. 꿀도 들어간 것 같은데?
2: 여기도 위험한 게 여기 사실 마을 전체를 구경해도 진짜 예쁠 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만 있을 것 같아. 책 너무 많잖아. 읽어야지.
0: 맞아 맞아.
2: 읽어줘야지.
0: 언니 다 읽고 가. 나는 부엌 차고 갈게. 어때?
2: 그래요.

0: 기도 없는 행동은 화살 없는 활과 같다.
1: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당신의 속도로 가다 보면 그 속도에 맞는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과 함께 가면 됩니다.
2: 그치.
3: 진짜 너무 와닿는 말이다.
0: 아, 진짜 이게 완벽한 한옥집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게다가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은가요? 앉아서 읽을 수 있고 아니면 의자에 앉을 수 있고 누,

0: 거기 장문 옆에서 다 그냥 하나하나에 몇 시간 동안 그냥 혼자 말 안 하고 그냥 책 따지고 싶은 느낌? 너무 좋았어요.
1: 진짜 개인적으로 한옥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딱 여기 왔을 때 느꼈던 게 제대로 힐링하고 갈 수 있겠다. 여기서 살고 싶다. 정말 진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 요리는 뭔데? 곧 내 생일이기 때문에 미역국이랑
0: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해주는 거구나.
2: 맞아. 아. 나를 위해서 하는 요리야.
0: 알았어.
2: 맛있게 먹고 싶으면 말 걸지 마. 진짜 진심.

0: 그렇지. 내가 계속해도 되지.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살려주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딩딩딩딩딩. 딩딩딩딩.
1: 괜찮아.
2: 할 수도 있어, 이거. 이 정도면.
0: 어머, 어머,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이거를 분량시켰네? 어라, 어라, 어라. 왜, 왜, 왜? 뭐 도와줘?
1: 아니야, 아니야.
0: 언니, 진짜. 계속 이렇게 나 못 믿잖아? 그럼 나 더 불안해져.
1: 아, 내 코, 나는 마음으로 믿지. 내 코가.
2: 바람 좀 쐬고 와.
0: 이거 열고 바람 좀 쐬고 와.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언제 됐냐, 근데? 이렇게 안 돼. 모르겠다, 못 기다리겠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맛이 중요하잖아. 됐어, 됐잖아. 그리고 이거를 그냥 엄청 끓이는 거지, 이제. 괜찮아, 괜찮아. 얘 닦으면 되지, 뭐. 좋다. 아, 다 됐다. 언니!
1: 어.
0: 다 됐어. 먹자, 먹자.
1: 다 됐어?
0: 응. 와, 열일 했다. 오랜만에.
2: 어떻게 비주얼이 미쳤는데?
0: 대박. 색깔 봐봐. 일단 알았어. 색깔, 그러니까
2: 비주얼 합격.
3: 인정이지, 진짜? 아이. 완전 인정. 기다릴 보람이 있었네. 내가 그러니까. 괜히 의심했다.
0: 어, 근데, 마늘 단맛이 나긴 해. 나도 그거가 좀. 고기는 근데 맛있더라.
3: 아닌데?
0: 인정.
3: 자신감 가져도 돼? 맛있는데?
0: 가정의 지적은 했으나 맛은 있잖아.
3: 그래, 인정? 내가 미안하게 됐다. 너 위심해. 너 위심해서 미안하게 됐다. 그래. 생일 축하해.
0: 고마워.
1: 먹었잖아. 그러면 한 살 먹었어.
0: 괜히 먹었네.
3: 설거지는 인정. 내가 해줄게.
0: 고마워. 뒤를 못 보겠어. 역시 언니.
3: 나도 어렵긴 해. 보는 게. 그 뒤에 뭐 좋아. 하지?
0: 일단 너무 배부르잖아. 산책 괜찮지? 내가 오늘 좋아. 진짜 산책 코스가 장난 아니야, 언니.
3: 기대되는데?
0: 기대해도 좋아.
3: 그래.
0: 고기는 진짜 기가 막혀.
1: 그럼 내 설거지 하고 있을게.
0: 잘 왔습니다.

0: 예쁘잖아.
1: 아 근데 진짜 운이 좋은 게 생각해봐. 날씨.
0: 그러니까.
1: 날씨가 이런 거는
0: 그러니까.
1: 진짜 봐봐 이게 바람이
0: 진짜. 오고.

0: 엄마 해.
1: 귀엽네. 다 너를 닮았다래.
2: 어떡해.
1: 써봐, 써봐, 써봐. 그렇지. 야, 대박인데? 그림이다, 완전. 아, 언니. 아, 아.
2: 또 내 얘기?
1: 선글라스 빨리 껴. 눈부시니까.
2: 어머.
1: 나는 잘나네. 눈 부시도록 이래. 나 내 얘기 말이야. 오, 눈부시니까 다들 선글라스 끼가.
0: 예쁘네. 선글라스 끼기 잘했네.

0: 진짜 그림이다. 그림이야. 가기 싫다.
1: 그래, 여기 있어.
0: 언니 먼저 서울로 가. 나는
1: 책 읽으러 갈게. 넌 여기 있어.
0: 그러니까 아니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나 완전 도시 여자라고 시골 안 맞다고.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0: 드디어 맞는 시골을 찾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는 오케이.
1: 그렇지. 커피도 진짜. 있고 시설 좋은 숙박도 있고 카페도 그러니까. 있고.
0: 아니 봐봐 나 진짜 그리고 또 내가 기회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2: 이게 진짜
0: 지나가면서 기회야? 이렇게 따서 먹어도 되잖아.
1: 아 근데 이게
0: 따도 되나?
1: 이게 진짜 키위야?
0: 이게 우리 알고 있는 키위보다는 좀 다른 건데 달래야 이거.
2: 한국 키위.
0: 한국식 키위.
1: 아하.
0: 그런 거 있잖아 멜론 그리고 오, 참외. 예뻐. 참외는 한국식 그 멜론이잖아.
1: 봐봐 얘가 큰 거.
0: 어 그러니까.
1: 내가 달 수 있으면 해.
0: 아니면 숙소 가서 언박싱 해볼게.
1: 아 그래.
0: 예,
1: 이거를
0: 달해.
1: 천천히. 쪼꼬매. 너무 쪼꼬매.
0: 여기.
1: 여기 커?
0: 응. 큰 거 하나 자자. 엄청 크지는 않지만.
3: 어, 야. 마사지 효과 대박인데?
1: 괜찮네.
3: 와.
1: 다리 마사지. 아, 내가 전문가거든.
3: 여기.
1: 다리
3: 오,
1: 마사지.
3: 진짜 시원한데? 언니 진짜 시원한데? 이거 뭐야?
1: 다리 마사지 모르지? 아, 난 전문가거든.
0: 오, 아우 시원. 아우, 아 좋다. 좋다. 아, 조금 더 해봐라. 조금 더 해봐라.
1: 요리 잘해주면.
0: 아, 안 까먹었네. 까먹지 않았는데.
1: 시원하고 조그만요. 애들아.

0: 야, 미쳤는데? 이거 뭐야?
1: 이거 팔짱 있어봐. 걱정 마. 지금도 충분히. 햇살보다 따뜻한 당신.
0: 아, 언니 이건 진짜 꿈 같아.
1: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해.

0: 솔직히 우리 여행 간 장소에서 난 여기 제일 최고야.
1: 응, 나도.
0: 비, 아, 오, 이거 진짜
1: 봐봐. 와, 영 꽃.
0: 그러네? 나 떨어졌네. 야, 잎 진짜 크다.
1: 얘는 지금은 얘네들이 이미 폈던 식인데 얘 마무리. 걔는 필 거야. 앞에 보여?
0: 아, 그러네.
1: 아직도 안 핀 친구도 있어. 해서 봐. 너무 좋아. 나 여기서 얘 집 살까? 그냥?
0: 어? 아, 여기야 진짜 대박이야. 언니 나 진짜 말 필요도 없어. 나 진짜 진심.
1: 봐봐, 얘네들.
2: 건강한 제일 재산이래.
1: 얘네들 춤추고 있어. 너무 멋있어.
0: 여기 가만히 들어보자.
1: 춤추고 있어. 너무 멋있잖아.
0: 휘날리는 바람 소리 어때? 이건 서울에서, 그러니까 들으려면 뭐 들을 수는 있겠지. 근데 들을 여유가 없잖아, 서울에서는. 바람 소리 안 듣잖아.
1: 여유라는 게 선택인 거야.
0: 아, 근데 언니 진짜 여기 오니까 솔직히 서울에 있을 때 생각하는 것들 생각이 안 나. 나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아, 그냥
1: 왜 맑아지는 거지, 생각들이.
0: 나 진심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가고 싶어.
1: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 그냥 2주 있을까? 한 달 있을까?
0: 이래야 돼. 이러면 가야 돼.
1: 이런 데를

0: 돈 내기 위해 와서 놀라주기 위해 열심히
1: 근데
0: 일해야지.
1: 우리 알아냈잖아 지금 이 코스를. 응. 다시 여유 느끼고 싶을 때마다 우리끼리 약간 스케줄 비고 오면 되잖아. 야 이게 행복이야.
0: 예쁘네 여기 진짜 올 가치가 있었네.
1: 진짜로.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배고픈 거 요정인가? 가서 짜장면을 먹어봐. 먹어보면 자세히 알게 될 거야. 그래, 잡아. 잡으라고.
2: 일일일식 다이어트죠. 게다가 이건 적절치 못한 행동입니다. 다음 뵙죠. 역시 뱀파이어. 여기 넘어갈 뻔했어. 그것도 짜장면에.
3: 아무래도 심사관님이 저희에게 호의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셨어요? 뭐 심사에 도움될 만한 선행 같은 거.
4: 릴레인이고
3: 뭐고 이러면 진짜 루마니아 직행입니다.
5: 살면서 진짜 선행 한 번 한 적 없어요? 블라디 씨, 자꾸 이러면 진짜 추방당한다니까요.
3: 네?

0: 기다려. 내가 간다.
1: 아저씨.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꼭이요.
2: 꼭이요? 꼭? 그러고 100년을 까먹는다고? 그러고도 인간이세요?
3: 아니긴 하지.
2: 아니라도! 아, 죽음을 앞둔 한 소녀의 편지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화가 납니다.
3: 아, 어쩌라고. 날 언제 봤다고 부탁을 해?
2: 에?
3: 하여간 인간들이란 죽음 앞에서 완전 예의도 없어지지. 내가 들려줬었나? 처음 내 앞에서 죽은 그 부패한 영...
4: 사랑하는 동생 애정이. 네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조선을 떠나 머나먼 바다 건너 하와이라는 낯선 땅에 닿아 있을 거야.
1: 나는 지금 조선을 떠나 머나먼 바다 건너 하와이라는 낯선 땅에 닿아 있을 거야. 앞도 보지 못하는 7살 너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이 언니를 부디 용서해다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부모님은 외놈들에게 논밭을 빼앗기셨다. 아버지는 소작농이 되어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일하시다 결국 또 일본 순사에게 매를 맞아 돌아가셨지. 어머니 역시 고된 삶을 견디다 못해 병을 얻으셨고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단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나는 너를 떠나야만 했단다. 하지만 네가 직접 읽지도 못할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구나. 애정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단다. 반드시 돌아와서 너와 함께 할 거란다. 외롭고 두려운 이국 땅에서 나는 너를 생각하며 살아갈 테니 부디 너도 이 언니를 생각하며 살아다오. 너를 사랑하는 언니 애순이가.
3: 그런데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그 하와이 간다던 그 여자인가 말이야, 왜 유치장에 있는 거지?
5: 어떻게 그걸 몰라요? 필시 죽음을 앞둔 독립운동가가 눈먼 동생을 걱정하며 자기는 살아있다고 결코 버린 게 아니라고 그런 마음의 편지 아닙니까? 감히 이런 편지가 전해지지 않았다니.
4: 블라디 씨, 저랑 약속하세요. 심사 결과 어떻게 되든 이 편지 꼭 전해주기로.
3: 아, 그래도 심사가 중요하지 않겠어?
4: 저는 애정 씨를 어떻게든 찾아볼 테니까 블라디 씨는 이 편지의 주인이 눈이 안 보이시니 편지를 점자로 옮겨 적으세요. 그건 할 수 있겠죠?
3: 죽지 않았을까?
4: 그럼 후손이라도 찾아야죠. 아니면 묘라도 갖다 바치시든가.
3: 아, 그니까. 아, 어디 가서 점자를 배우냐고.
4: 어디긴 어딥니까? 송암 점자 도서관이지.
6: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점자책에는 훈맹정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점자를 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지만 읽을 때는 종이를 뒤집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그럼 다 함께 각자 이름을 점자로 찍어볼까요?
1: 네.
6: 하셨으면 옆에 사람과 서로 바꿔서 점자를 읽어볼게요.

0: 이게 이름이야?
1: 나는 트란실바니아 흑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왈라키아. 이름이 참 특이하시네요. 외국분이세요?
2: 아직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1: 한국말이 되게 잘하시네. 근데 반말로 배우셨나 봐?
2: 반말이 듣기 싫으면 말을 걸지 말든가.
1: 어머. 농담이에요, 농담. 재밌는 양말이네. 나는 시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점자를 배우러 왔는데 우리 외국 양반은 왜 한글 점자를 배우러 오셨어?
3: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2: 전하지 못한 편지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맹인이라서.
1: 어머, 마음이 이렇게 예쁘다니. 반말하는 거

0: 마음 이렇게 예쁘시다니. 반말하는 거 인정!
1: 마음이 예뻐?
2: 이건 모욕이다! 감히 나를 물러보군!
3: 뭐하세요?
1: 언제 왔나?
3: 설마 그 편지 찢으려고 하신 거 아니죠?
1: 그럴 리가. 그래, 아라는 봤나?
2: 이자란 말인가? 이자는 나에게 모욕을 준 자인데.
4: 아이, 모욕이고 보고 봤습니다. 근데 반말은 좀...
5: 이분이시라고요?
0: 아, 네. 같이 점자 교육 받으셨구나. 외국 분이신데 성함이...
6: 아. 나는 드란실바니아 혹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왈라키아의 정통 계승자,
7: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사후에 서약한 밤의 맹세자이며 용의 아들로 태어난 흡혈귀의 군주로서 십자군의 그림자 속에서 탄생한 모든의
2: 방패이자
7: 땅의 사단들조차 두려워하는
5: 불멸의 재패수백자 블라디 드래큘라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와우,
8: 기억력이 훌륭하구만.
5: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말도 제가 인정했으니 괜찮습니다. 마음이 정말 예쁘신 분이거든요. 그나저나 인연입니다. 전하지 못한 편지의 주인이 저희 할머니라니.
8: 바꿔라.

0: 분명 할머니도 이 편지를 읽으실 것입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언니와 함께 하늘에서요. 그리고 편지를 점자로 옮겨 쓰신 블라디 씨의 마음까지도 잘 느끼실 것입니다.
1: 내 마지막 경고라 하지 않았느냐?
0: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마음이 예쁜 건 사실이니까요. 점자는 글쓴이의 감정까지도 손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0: 뭐 하세요?
1: 읽어봐라, 여자인간. 내 마음이 느껴질 거다.
0: 잘 모르겠는데요?
1: 아, 왜 몰라? 가! 상! 점! 줘!
2: 어?

0: 여전간 감히 내가 찍은 점자를
1: 블라디씨 에필로그 에필로그 빨리.
2: 네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점자 훈맨정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890년 한국으로 넘어온 의사이자 선교사인 로제타 쇼드홀이 1894년 평양 맹아학교에서 최초로 이 서양식 점자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일본식 점자체계만 사용하던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박두성이란 선생님이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를 고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최초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죠. 비록 눈은 잃었으나 우리말 우리글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인천 광화에서 태어난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생가에 적혀있는 글귀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맹인들에게 훈맹정음은 한 줄기 빛과 같지 않았을까요?
0: 이 여자인간 가만두지 않겠어. 가! 산! 점! 좀! 허!
3: 이쯤 되면 끝날 때가 된 것 같네요. 더 이상 제가 참고할 건 없는 거겠죠?
4: 떨어뜨릴 결심이 느껴지는군.
5: 그 영상을 쓰시죠.
4: 안 돼.
5: 뱀파이어에겐 지옥이야.
4: 릴레이는요.
3: 그럼 이것으로 미스터 블라디스의 체류비...
2: 잠깐! 블라디스의 봉사활동 동영상이 남았습니다.
3: 어쩌다가 사람을 도와준 건 그렇다 쳐도 무슨 뱀파이어가 봉사활동을 합니까?
4: 아, 저 여자 인간 나를 떨어뜨릴 나한테 지옥이지 않은가?
5: 진정하세요.
6: 심사관님 방금 하신 그 말씀 공무원으로서 나는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해도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3: 편견이라뇨? 제가 무슨 또
6: 편견입니다. 이 영상은요 인간보다 뱀파이어가 훨씬 더 편견에서 자유롭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봉사활동했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5: 뱀파이어에게는 아주 지옥적인 것이거든요.
3: 뱀파이어라니 사실인가요?
6: 예. 하지만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클래식한 뱀파이어는 아니고요. 아주 인간답달까? 꼭 이곳에서 하는 봉사활동 영상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3: 인간하던 뱀파이어란 이거야말로 퓨전?
6: 아멘.
3: 강화성당이야말로 퓨전 중에 퓨전이죠. 잘 오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주님의 뜻.
6: 할렐루야.

0: 여기 강화성당에서 우리 이웃들을 위한 김장 봉사를 하고 있다.
1: 매워, 너무 매워. 아, 여기 성당에서 바지를.
2: 라디 씨, 진짜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제가 겨우겨우 부탁해서 온 건데 진심으로 하세요.
3: 그래. 날짜도 맞췄는데 1억이야?
4: 한국 사람 되고 싶다면서? 어? 말을 좀 못 견디고.
3: 내가 한국 사람 못 되겠네. 떨어지겠어.
5: 레니가 뭔가도 못 찾고.
6: 레이덤, 밥이 일례를 말해주자.
2: 어머님들한테 가장 잘 먹힌 이야기는 바로 사랑과 이혼. 그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도망만 가실 겁니까?
6: 도망을 누가 가?
0: 잠시 세서를 좀

0: 대단하십니다. 성당에서 마늘까지. 진짜 내공이 엄청나세요.
1: 이 막는 거가 뭐지? 뭔가 피하고 싶은 느낌이다.
0: 혹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2: 성당,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은 1900년에 세워진 한국성공회 교단의 상징적인 성당으로 한국의 전통과 서양 종교 건축이 조화를 이룬 역사적 건축물입니다.
1: 건방지게 지금 누굴 가르치는 거냐? 이 성당의 외관은 전통 한옥의 지붕과 처마선을 따르며 내부는 서양의 바실리카식 교회 건축 구조를 반영해 동서양의 건축미를 절묘하게 결합했지. 이러한 구조는 서양 종교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고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아닌가?
2: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1: 요즘 자꾸 누군가 나를 가르치듯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군.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예습을 하는 습관이 생기더군. 이것은 이 성당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제데미스 세레데. 한국 성공회에서 최초로 자체 제작한 이 성물은 간결한 조형미와 구조물과 조화도 뛰어나 2017년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하더군. 이야, 내 옥탑방에 드리고 싶은 디자인이야.
2: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강화성당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한국 기독교 선교의 초기 역사를 증언하는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이 성당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신앙이 만나는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조화, 배려, 문화의 공존이 만들어낸 성당 그 자체로 융합의 예술, 퓨전 그 자체! 퓨전!
1: 뭐?
0: 너 뭐하냐?
1: 아무것도.
2: 아 뭐 아무튼 저희 성당은 퓨전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블라디 씨가 저희 성당에 찾아와 주신 거는 우리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퓨전! 이 나무가 불교의 아이콘인 보리수나무라는 것도 아십니까?
1: 그건 예습을 못했군.
2: 제가 알려드리죠. 이 불교의 아이콘인 보리수나무는 이 성당 안에서 살아갑니다. 원래 유교의 상징인 회화나무도 있었는데 그건 아쉽게도 사라졌어요. 이와 같이 저희 성당은 남녀노소, 인종을 뛰어넘어 다차원 생명체, 뱀파이어까지 모두 포용합니다.
1: 아까 그 느낌이다. 막는 광.
2: 블라디 씨, 혹시 매주 저희 성당에 나와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1: 없는데.
2: 에이, 없으면 만들면 되죠. 그런 마음. 저희 성당은 퓨전의 상징. 블라디 씨도 퓨전의 상징. 그럼 우리 모두 퓨전!
3: 여기 있었어?
4: 아우 뭐 하는 거야? 김장 마무리해야지. 신부님이랑 놀지 말고.
5: 와, 그렇지. 김장.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그럼 가야지. 신부인간 이만 가봐야겠다. 가지.
4: 가지.
0: 퓨전.
4: 잘하네. 아까 한실하는 거 같더니
3: 다음번 김장 때도 불러야겠어.
6: 신부인간에게 잡혀 있는 것보다 김치에 마늘이 낫다고 판단했을 뿐.
5: 나는 빨리 끝내고 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겠다. 잘 찍고 있나?
7: 좋습니다. 액션.
5: 나는 지금 강화성당에서 우리 이웃들을 위한 김치 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4: 아.

이럴 수가. 매운데 깊고 짜다가 상큼하다. 입안을 강타하는 마늘 펀치. 고춧가루가 밀어주고 젓갈이 감칠맛으로 조이고 생강의 향은 날카롭게 스쳐간다. 이것은 단순한 김치가 아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입안의 교향곡이자 발효의 예술. 더 큰 맛을 만드는 진짜 퓨전.

0: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1: 퓨전.
2: 퓨전?
1: 퓨전.
3: 아, 그래도 너무 맵다.
1: 혹시 마늘과 성당 때문에 쓰러졌군요?
2: 아, 그건 이미 극복했지.
1: 그럼 봉사 스트레스?
0: 내가 맵찔이라는 걸 절대 알려줄 수 없지.
4: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블라디. 어? 블라디 총가 정신 좀 차려봐.
3: 아파. 아파. 그만. 아프다고.
1: 우리 성당의 아이콘 블라디 씨.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5: 이분들이 엄청 걱정하셨습니다.
4: 먼 곳에서 왔다며 가족도 없고. 그럼 더 신경 써줘야지, 안 그래? 응?
2: 그렇게 나는 매주 성당 봉사 활동을 했지. 김전뿐 아니라 밑반찬 만들기, 번호 정리, 교회 청소, 그리고 성탄절 선물 세트 준비 봉사까지. 그리고 알게 됐지. 그분의 품, 사람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0: 인천에서 살아온 시간이 꽤 긴데 이웃들 간에 갈등은 없었나요?
1: 갈등이라...
0: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도 사회 구성원의 한 능력인데 우리 블라디 씨는 이웃들과 사랑만 하셨나봐요.
2: 뭐야? 감히 나한테 인간들하고 사랑을...
3: 사랑을 한 적은 없지만 사랑을 연결시킨 적은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시죠.
2: 맛이 변했잖아? 내가 변치 말랬지. 이럴 거면 찰스 뚜껑 내놔 임마. 연마, 내 말 안 들려? 고개 안 들어?
4: 형님, 사랑이 뭘까요?
5: 사랑?
6: 그녀를 처음 만난 건 한 달 전 조개지 계단 앞이었습니다.

0: 조개질. 일본과 청나라가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그 긴장된 현장, 역사적인 대립이 있던 곳에서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1: 알고 보니 그녀는 일본 조개집 우동집의 딸이었다는 것.
2: 그러니까 그거랑 사랑이랑 무슨 상관인데?
1: 상관 있죠, 역사적으로. 저는 청나라 조개지에서 일하는 화교, 그녀는 일본 조개지에 있는 우동집의 딸. 그녀의 어머님이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나는 춘장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고.
2: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아픔이 이 변한 맛의 정체였구만.
1: 그건 또 이해를 하시는군요. 이젠 이 두 손이 이 맛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0: 너의 짜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내 흡혈을 뚫는 내 생명줄이라고. 내가 해결해 주마.
1: 어떻게? 시연아, 밥 먹으러 가자. 반갑구먼. 지난번에 가져간 김치는 잘 먹고 있나?
0: 아주 잘 먹고 있지. 차 많으면 딱한 입만 기절용. 근데 이 가게 주인이 여자인가 당신인가?
1: 그렇지. 내 딸하고 50대 50 지분으로 공동 경영을 하고 있지.
0: 오, 사이가 좋구만.
1: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2: 엄마, 누구세요?
1: 수연아, 여기 인사해. 엄마 성당 친구.
3: 안녕하세요.
0: 아름답다.
1: 근데 아직도 창백하군.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까?
0: 아주 좋은 흐름이야. 내가 이 동네에서 꽤 잘하는 중국집 하나를 알고 있는데 거기로 가지.
1: 나 맨날 우동 만드는데.
0: 젊은 여자인가? 넌 분명 짜장면을 좋아할 관상인데 말이야.
4: 네.
0: 여기 짜장면 3개, 탕수육, 깐풍기, 깐쇼새우, 팔보채, 양장피, 고추잡채, 라조육, 유산슬 하나씩 내어봐라.

0: 뭐야? 이 사람 집이었어? 나 이거 못 먹어.
1: 뭐야? 여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유가 뭐야?
0: 이유는 됐고 가겠네. 난 자네한테 딸을 못 주니까 가서 우동이나 먹자. 어머니. 어? 아니 어머니는 누가 어머니야? 시원아, 빨리 가. 얼른. 합니까?
2: 감히 내가 맺어줄 인연을. 너는 짜장면 만들 준비를 해. 주문은 내가 한다.

0: 갑자기 대낮에 밖에서 지나가는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라도 하신다면.
1: 어머니가 지나가시다니. 그렇다 쳐도 제가 수현 씨 하나는 지킬게요.
2: 아, 갑자기!
3: 체기를 배달을 잘못 시켰네.

0: 요즘 왜 이렇게 배달해놓고 그렇게 수도 모자란다 했더니 가자.
1: 엄마 나 이 사람 사랑해 제발.
0: 따라와. 어머니 저 이제 수현 씨 아니면 안 돼요. 저 죽어요.
2: 죽는다잖아. 사깁시다 좀.
0: 무슨 소리야. 어?
2: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0: 엄마 아줌마 나오라니까.
3: 엄마.
0: 아니 블라디 생각을 해봐. 어? 만보까지 생기고 우리 집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집에 우리 딸을 어떻게 보내.
4: 제가 화교라서 청나라 조개제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0: 무슨 소리야. 매출이 떨어졌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먹고 살아야지. 응? 가자.
2: 잠깐! 우동집과 만복관을 합치거라. 이렇게 나눠져서 사랑을 못하느니 합쳐서 사랑하는 게 낫지.
4: 맞아요. 이 계단도 아마 이러한 교훈을 주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을 거예요.
5: 어머님만 허락하신다면 합치고 싶습니다.
2: 지분은 3대 3대 4.
0: 사는 누구지?
5: 어머님이 사.
0: 사실 집에서 한번 시켜 먹은 적이 있지. 그때 자네의 실력에 위기감을 느꼈지만 솔직히 감탄은.
6: 당신을 찾기 위해 꼭 이곳에 머물겠어.
5: 청일 조개지에서의 사랑이라. 잘 들었습니다. 더는 없는 거겠죠? 그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어서오세요. 형님.
1: 혈색이 좋은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2: 우동집과 언제 합친다고 했지?
1: 다음 주입니다, 드디어.
2: 그래. 내 노력의 결실을 맺으면 좋으련만.

0: 물라디 씨 한참도 않습니다. 연락도 안 받으시고.
1: 무슨 일인가?
0: 오늘 심사 결과가 나온답니다.

0: 이번 편은 바로 이번화에 소개된 청일 조개지 계단입니다. 조개지 하니까 어렵고 뭔지 모르겠죠? 여기서 조개라는 건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인천항에 들어와서 거주하던 동네를 부르는 말입니다.
1: 19세기 말 인천항은 말 그대로 개항의 도시였다고 얘기했죠. 이후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찾아온 외국인들의 상업활동을 위해 인천에 공동조개를 설치했습니다.
2: 그럼 단순히 청일 조개제 계단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분리대 역할만 했을까?
1: 아니죠. 이 늘어나는 외국인 조개지로 인해 인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점점 조개지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0: 청일 전쟁 이후 일본 군인들이 대거 인천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제국의 운명은 위태로워집니다.
2: 다음 편에 이어지는 홍해문, 그 고난과 수탈의 역사는 다음 편에 나 인천의 아들 블라디가 소개시켜주지.
3: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알기 싫다의 김상문입니다. 뱀파이어 블라디 씨의 이방인 체류비자 심사 신청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반 입장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4: 블라디 씨는 10년 넘게 이 사회에 섞여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고 오히려 남들보다 성실했죠. 너무 귀한 아닙니까?
5: 그자가 뱀파이어인 건 잊었습니까? 갑자기 본성이 드러나면요. 우리 사회가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
6: 가죠.
7: 걱정할 거 없다, 변호사인가. 너는 할 만큼 했다.
8: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잘 들리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 확실한 거지? 알겠다. 수고했다.
5: 그럼 통과?
8: 추방이다.

0: 네, 블라디시.
1: 지금 지나는 문은 홍해문이라고 하지. 음봉산 가운데를 뻥 뚫어놓은 셈인데 구멍 혈자를 써서 혈문이라고도 하고, 이걸 지을 때 50명이 넘는 중국인과 한국인 노동자가 죽었다고 해서 피 혈자를 써서 혈문이라고도 하지.
0: 이젠 뭐 척척박사시네요.
1: 홍해문 육교에서 바라보는 제물포의 경치가 참으로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못 본다 생각하니 세상 원망스럽구나.
0: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부디 루마니아에 가서도 대낮에 돌아다니시고 짜장도 드시면서 흡혈식성도 억제하시고 그 뭉툭한 이빨로 날카로운 이빨 드러낸 일 없기를.
2: 이빨!
3: 트럭을 멈춰라!
2: 칫솔을 두고 왔다.
4: 어디? 옥탑방? 그걸 왜 굳이?
1: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칫솔이야. 송곳니의 마모를 촉진시키는 부가 기능이 탑재된 내 흡혈 본능 억제 탁월하지. 루마니아에서도 구하기 힘든 물건이야.
0: 기사님, 돌아가시죠.
1: 칫솔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한 게 또 공부한 게 생각나는 거.
0: 네, 듣고 있습니다.
1: 1908년 완공된 인천항과 내륙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였지. 표면적으로는 근대화를 위한 기반시설이었으나 실상은 식민지 수탈의 통로였어. 홍해문은 일제 지배를 위한 계획적인 구조물이었지.
0: 잘 알겠습니다. 근데 돌아간 덕분에 시간이 좀 줄어서 급하게 가야 되니까 관 좀 꽉 잡으세요.
5: 기사님,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트럭을 멈춰라!
2: 이불! 이불을 두고 왔다.
4: 맞다. 이불이라뇨? 지금 시간도 없는데 진짜 왜 그러세요?
1: 애착 이불. 내 찰스 뚜껑이 없는 동안 내내 덮고 잤던 애착 이불. 잠은 자야 할 것 아닌가?
0: 기사님.
1: 홍해문은 무지개처럼 반원형의 아치 구조로 되어 있고 홍해란 말 자체가 무지개란 뜻이지. 붉은 빛의 홍. 파란빛의 이해. 먼 옛날 일제 강점기를 이겨낸 대한민국처럼 홍해문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희망의 상징인 곳이야.
0: 그리고요.
3: 트럭을 멈춰라!
4: 뭐? 목베개.
0: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1: 그게 말이야.
3: 트럭을 멈춰라!

0: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블라디 씨.
1: 배를 놓친다고 추방이 안 될 것 같습니까?
2: 그게 아니라 나는
1: 떠나기 싫은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블라디 씨 이렇게 보내기 아쉽다고요.
2: 고맙다. 내 여기에서 100여 년 그 긴 시간 동안 너 하나 얻고 가는구나.
1: 넘쳐나는 변호사들 경쟁 속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변호사를 때려쳐야 되나 할 때 당신을 만났습니다. 블라디 씨 덕분에 가슴 벅찬 변호도 해보고 제 꿈이었던 유튜브로 구독 좋아할 만한 함설정까지 저야말로 떠나보내기 아쉽습니다. 블라디 씨,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볼까요? 블라디 씨? 준비되셨죠?
3: 말해도 되는 건가? 나는 트란실바니아 흑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여기선 그냥 블라디 씨라 불리는 아저씨. 멀고 먼 루마니아에서 왔고 대한제국과 일제의 강점기를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에서 살았다.
2: 그리고 오늘 난 추방된다. 그리고 고백하건대 단순히 오래 살아서 정착하려던 건 모두 거짓이다. 진짜 정착하려던 이유는 먼 옛날 이곳에 먼저 온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이민 신청을 하다니 너희 인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러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나는 많은 인간들을 만났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인간들, 그 독립을 방해하는 인간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동생을 챙기던 여자 인간, 그 여자 인간을 100여 년 동안 기다리던 인간들, 이 모든 게 뱀파이어인 나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감정과 행동들이었지. 그뿐만이 아니라 꿈과 사랑을 위해서 최고의 짜장면을 만들고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김치를 담고 가족도 없는 나를 위해 가족처럼 챙겨주고 대해주고 이 모든 게 인간적이란 말로 함축이 되고 인간적. 내가 이곳에 살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 떠나기 싫다. 나를 받아달라. 제발 부탁이다. 이게 내 진심이다.
1: 좀 힘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3: 고맙다, 강바다 인간.
1: 처음으로 제 이름을.
3: 가자, 강바다 인간. 바다를 품은 인천항으로.

0: 노래도 잘 듣고 착하고 멋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 이곳에 먼저 온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서다. 여기 남아서

0: 본부장님, 제가 공무원, 아니 인간으로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왜 이렇게 안 내려오나 했더니만 이럴 때가 아닐 텐데요.
2: 이번엔 또 뭘 두고 오셨는데요?
3: 아름답지 않느냐?
1: 아이 진짜. 아까는 그렇게 떠난다고 뭐라고 뭐라고 하더니만 이게 뭡니까? 지금이 출항 시간입니다.
3: 오늘 떠난다고는 안 했다.
1: 어휴 진짜. 트럭 기사님도 갔어요. 짐 다 내려놓고. 이게 뭐한 씨. 네, 위대한 독립운동가 강하늘 장군의 손자의 아들이자 떠오르는 유튜브계의 필수 대변인 강바다 변호사. 예? 정말입니까? 블라디 씨. 긴급 이방인 체류 비자 심사 신청이 허가가 났대요.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우리가 다 이제 석유화학 단지다 보니까 저런 시설들이 많이 있네요.
3: 엄청 크다.
2: 울산이야말로 좀 경남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남도 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스러움 그리고 생태와 문화를 고르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3: 와
2: 이게 지금 실제 고래뼈죠?
5: 네, 실제.
2: 실제예요?
5: 네.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6: 저 뒤에 살고 있는
2: 우와
7: 야 울산에 대해서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2: 그러니까
3: 이게 되게 예쁘긴 하네.
2: 이러니까 오죠.

0: 와, 이렇게 비가 오네.
1: 그러니까요. 주호 배우님과 이제 네. 첫 촬영인데.
0: 그러니까요.
1: 야, 또 이렇게 축하하는 빈지 뭔지 모르겠는데.
0: 아니, 저는 울산을 개인적으로 되게 미스테리한 도시입니다.
1: 왜 그렇죠?
0: 그냥 왠지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올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뭔가 많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또 안 드는 도시?
1: 울산이 우리가 이제 산업도시로만 알고 있는데
0: 산업도시요? 자동차,
1: 그렇죠, 그렇죠.
0: 조선, 네. 석유화.
1: 네. 근데 여기가 또 네. 생태도시면서 고래도시예요.
0: 아, 고래.
1: 네. 울산이야말로 어떤 경남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남도 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스러움 그리고 어떤 생태와 문화를 고르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또 이 작가님께서 여기 저를
1: 아 그렇습니다.
0: 장생 네 여기 장생포에서
1: 장생포, 맞습니다. 아,
0: 고래? 나오시죠. 우와.
1: 여기가 바로 네. 울산의 상징, 울산대교.
0: 아, 울산대교. 네. 야경 맛집.
1: 그렇죠. 여기가 울산 오면은 네. 일단 여기서 꼭 사진을 찍고 가셔야 돼요.
0: 아,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1: 그러니까 울산대교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0: 저 모습을. 네. 아, 근데 전 여기도 되게 좋은데.
1: 아, 여기에서 이렇게 저건 이제 탑만 보이고 있으니까.
0: 네. 와, 그렇죠.
1: 저기 올라가 보면은 울산대교가 보일 겁니다.
0: 와,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0: 여기가 고래들이 이제
1: 고래 엄청 많은데
0: 헤엄치고 있는 네. 고래 조각공원입니다.
1: 아 조각공원. 네, 네. 아 네, 고기 이제
0: 고기에 있는 여기 누워 있는 고래들 네. 여기 헤엄치고 있는 고래들의 종류가 설명이 돼 있어요.
1: 밍크 고래, 폭등 고래, 범고래, 대왕 고래, 향 고래. 아 대왕 고래 와 진짜 큰 대왕 고래 제일 큰 고래죠.
0: 그렇죠. 대왕 고래가 제일 큰 고래.
1: 몸 길이가 30m에 200톤. 와 200톤인데. 겨우 그 이거 먹는 거잖아요 플랑크톤.
0: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식물성 플랑크톤 먹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너무 신기하죠.
1: 네, 세상 다 먹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여기 지금 울산이 여기 이제 장생포잖아요. 네. 이 장생포가 이제 만이란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래서 옛날에는 고래를 사냥할 때 만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좀 얕은 바다 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고래를 많이 잡았대요. 그래서 이 장생포가 고래로 유명해진 거고.
1: 여기가 무슨 만이에요? 영일만?
0: 장생포만.
1: 장생포만. 네. 아, 잠깐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우와. 와, 이렇게 크게 입 벌려가지고 겨우 플랑크톤만.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0: 이 안에 이렇게 내장까지 다 이렇게 해놨을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1: 아, 이게 폐인가 보네.
0: 네, 이게 허파고. 와. 지금 이게 심장인 것 같은데?
1: 와, 이게 실제 크기겠죠?
0: 그렇죠, 실제 크기라는 거.
1: 고래 네. 속 아니?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30m에 200톤에 아무리 뭐 플랑크톤을 먹는다 그래도 응가는 할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응가가 너무 클 것 같은데?
0: 근데 또 그 고래 응가 때문에

0: 네, 바다 속에서는 영양분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가 깊은 곳에서 먹이를 먹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얕은 데로 올라와가지고 네. 변을 봐요. 그래서 그 고래의 또 배설물 안에는 네. 양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1: 그럼 다른
0: 그래서 분들이... 또 이제 플랑크톤들이 그걸 또 먹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자칫하면 이 바닷속에는 네. 양분이 네. 깊은 곳에만 쌓이기가 쉬운데 네. 고래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1: 와, 이게
0: 그래서 고래를 바다의 펌프라고 합니다.
1: 그럼 고래똥이 엄청 귀한 거네요.
0: 엄청 귀하고 고래가 토한 것도 귀해요.
1: 토?
0: 네. 오늘도 보면은 네. 우리 지호님 지금 은은한 네.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1: 네.
0: 최고급 향수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하나가 고래가 소화불량으로 이렇게 토한 덩어리예요.
1: 아, 대박.
0: 그게 용연향이라고 해요.
1: 아, 그렇구나. 야, 고래 신기한 거네.
0: 자, 또 다른 고래들이 있으니까 또 가보시죠.
1: 아, 네, 네. 아. 우와!
0: 여기가 이제 귀신고래.
1: 와,
0: 귀신고래가 영어로는 네. 그레이 웨일이라고도 하는데
1: 그레이 웨일?
0: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네. 데빌피쉬라고 했대요.
1: 데빌피쉬.
0: 아. 호기심도 많고 근데 네. 영리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콧잔 등에 저렇게 상처들이 많잖아요.
1: 네네네. 네.
0: 먹이 습성이 바닥을 이렇게 헤치고 다니면서 먹이를
1: 먹어요.
0: 아. 지금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놨잖아요.
1: 네. 아 근데 눈빛이 살아있다.
0: 그러니까.
1: 아 그것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놨나 보다.
0: 그 귀신고래가 네. 이제 또 신비로운 게 네. 굉장히 넓은 지역을 돌아다녀요.
1: 아.
0: 그래서 한 2만 킬로 정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냥 막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1: 아...
0: 그래서 늘 이 장생포 쪽으로 돌아오거든요, 이 고래가.
1: 다시?
0: 네. 그래서 고래 회유 수면, 울산 앞바다 이쪽이 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1: 그 경로를?
0: 그 경로를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한 거예요.
1: 아, 또 그런 경우도 처음 듣네요.
0: 그러니까요.
1: 와, 극동고래. 울산 앞바다?
0: 네. 여기가 다 이제 석유화학 단지다 보니까 저런 시설들이 많이 있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만이 이제 태화강으로 연결이 되니까
1: 아, 태화강까지.
0: 와. 이게 진양호네.
1: 네, 진양호.
0: 네.
1: 그 유명한 진양호.
0: 그러니까 아까 사진 속에 있던 진양호.
1: 와, 진짜 크다.
0: 와, 엄청난 거죠.
1: 높이도 지금 거의. 4미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네. 나룻배를 타고 고래를 받는
1: 그게 완전 신석기 시대 때 네. 진짜 나무로 만든 대로 작살도
0: 작살 손으로 던지는 작살로
1: 아,
0: 어떻게 그렇게 작은 생각을 했을까?
1: 아,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하려면 박물관에 가봐야 돼.
0: 아, 그러니까.
1: 아, 저기 있네. 와, 여기는
0: 여기에
1: 네.
0: 울산이 자랑하는
1: 네.
0: 세계인이 감탄하는 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1: 여기가 고래 박물관?
0: 고래 박물관. 혹시 반구대 암각화라고 들어보셨어요?
1: 지금 들어봤어요.
0: 아, 반구대 암각화가 네. 스페인에 가면 알타미라 동굴 안에 그 알타미라 동굴 벽화 있잖아요.
1: 있죠, 벽화 있죠.
0: 신석기 때 네. 그런 이제 것들을 보여주는
1: 네, 네, 네.
0: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비견될 만한 고래와 관련된 바위에 새긴 그림이 있어요. 그게 방구대 암각화인데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1: 네.
0: 여기에 다 전시를 해놨어요.
1: 아,
0: 그래서 여기에...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분이 저기 계십니다.
1: 아,
2: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2: 네.
1: 아니, 네. 방구대 암각화가 정확히 뭐예요?
2: 아, 방구대 암각화는요? 네. 아, 우리 지금으로부터 7,000여 년 전에 예, 신석기 후기인들이 고래를 이 잡는 모습을 그리고 고래의 생태학적 특징을 아주 정교하게 네. 잘 그려놓은 것이 바로 방구대 암각화예요.
1: 네.
2: 그 방구대 암각화는 저 울주군 서쪽 예, 그쪽에 우리 언양의 방구대 암각화라고 바위 위에 새겨진 그림이 방구대 암각화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보겠어요.
1: 네, 문제요?
2: 문제 저 자주 내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1: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문제.
2: 예, 인류 최초로 고래를 잡은 민족은 누구인가요?

0: 인류 최초로?
1: 네.
2: 고래?
1: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고래를 잡은 민족은?
2: 그러면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이겠죠?
1: 네. 바로 고래 민족.
2: 아,
1: 바로
2: 그래요?
1: 네.
2: 진짜요?
1: 바로 우리 울산. 울산의 선조들이에요.
2: 울산이라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지금 고고학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1: 최초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7월 12일 날 최초로 고래를 잡았다는 그 가치 때문에 유네스코에 7월 12일 날 정식으로 등재가 됐어요.
2: 유네스코.
1: 그럼요. 네, 이제 세계적인 보물이 됐습니다.
2: 아, 이게 그럼 그 이렇게 아, 이게 오밀조밀하게 다 그려놨다.
1: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럼 하나하나 볼겠습니다. 자, 우리 홀로그램 여기 고래 안에 또 조그만한
2: 귀신.
1: 어이구 어떻게 아셨지?
0: 아유, 저희가 저 빵을 먹고 왔어요.
1: 아 그러세요? 네네. 이렇게 자 조그만한 여기 고래를 새끼를 이렇게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에요.
0: 실제로 고래가 저렇게 새끼를 업고 다니기도 하나요?
1: 그럼요. 이렇게 이 지느러미로 가슴 지느러미를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면서 사람하고 비슷해요. 자, 그럼 또 문제 내겠어요. 자, 우리 고래를 잡을 때, 우리 사람이 고래를 사냥을 할 때, 자, 암컷하고 수컷 중에는 어떤 고래를 먼저 잡아야지?
0: 이것도 암컷.
2: 그렇지, 여자를 잡아야 남자가 오지.
1: 어우, 너무 잘하시네. 암컷을 딱 잡으면 수컷은 그걸 빙글빙글 돈대요.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막 이래서 그러는데 반대로 수컷을 딱 잡으면 암컷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샥 간다고 그래요.
0: 마침 잘 됐다 이러는데. 저런 저 속속이 저럴 줄 알았어요.
1: 글쎄 말이 사람하고 좀 비슷한가요? 예, 어쨌든 요 고래는 작살 맞은 고래예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유물로도 다 이 작살 맞은 고래 뼈들이 다 실제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고래 뼈를 삼춘 주 전시장에서 또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 야, 이제 고래 보러 가자.
0: 그러니까
2: 고래 보러 가자. 실제 고래의 역사를 한번 보러 가시죠.
1: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고래 뼈를 보러 3층으로 가겠습니다.
2: 고래 뼈.
0: 와, 이게 지금 실제 고래 뼈죠?
1: 네, 실제.
0: 실제예요?
1: 네.
0: 얘는 뭐예요?
1: 엄청 크죠?
0: 아유,
1: 요거는 자, 어때요? 요게 요쪽 편에 보시면 가슴 지느러미예요. 팔처럼 보이는 거 있죠? 요게 가슴 지느러미예요.
2: 아, 혹등고래.
1: 네, 혹등고래는 오지호씨처럼 가슴 지느러미가 이 팔처럼 이렇게 길어요. 네, 혹등고래는
2: 아, 네,
1: 몸 길이 전체의 3분의 1이 가슴 지느러미라서 팔 긴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해도 우와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등고래의 참 그런 몸짓이 참 우아해 보이고 그래요.
0: 벤치프레스 많이 한 느낌으로.
2: 얘는 뭐하는지 알 것 같아요.
1: 무슨 고래?
2: 참고래.
1: 네, 참돌고래.
2: 참돌고래.
1: 네.
2: 아, 돌고래.
1: 네, 우리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고 가면 2,000마리씩
2: 맞아요.
1: 볼 수가 있는데 아무 눈에나 보이는 건 아니에요.
2: 이게 실제 뼈라는 거죠?
1: 네.
2: 와, 이걸 이렇게 뼈나요. 복원을 했다고?
1: 네.
2: 그러니까 뼈를 한번 이렇게 만져볼 수 있을까요?
1: 실제 고래 골격을 만져보러 갑시다.
2: 어떤 느낌일까?
0: 이게 어느 부위 뼈예요? 와.
1: 요게 바로 턱.
2: 턱?
1: 아. 턱이에요.
2: 하긴 크니까
1: 네.
0: 상아 같지 않아? 상아.
1: 그렇죠.
2: 만져봐도 되는 거죠?
1: 네, 만져보세요.
0: 와, 이게 뼈라고?
1: 네.
0: 어휴, 이걸 사람 잡겠어, 이걸로.
1: 네. 요거는 턱뼈고, 요거는 네. 우리 척추, 이렇게 척추뼈들의
2: 아, 척추,
1: 일부분이에요. 그죠?

0: 와, 여기가 이제 장생포의 고래 문화를 네. 다 볼 수 있는 고래 마을이에요.
1: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여기가
2: 예전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렇죠. 있는 거예요?
0: 예전에 이곳에 네. 고래와 관련된 산업들이 네. 굉장히 활발했을 때 그때 모습을 다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1: 그러면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럼 혹시 그런 분들도 만날 수가 있을까?
0: 그때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고
1: 있어요?
0: 해설사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1: 해설사님
0: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근데 고래마을에 하면 예전이잖아요. 네.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회사님이?
1: 저는...
0: 혹시 그분 중에 한 분 따님?
1: 어, 그런가요? 그렇게 설정을 해볼까요?
0: 아, 여기가 그러면 언제 형성이 된 거예요?
1: 여기는 10년 전, 2015년에 형성이 돼서 네. 저희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시설이고 아... 1960년대에서 70년대 저희 장생포에 포경이 이제 형행했던 맞아요. 그 시절을 이제 그대로 재현한 공간입니다.
0: 와, 집 봐, 옛날. 그 예전에 담이 이렇게 있었어요. 돌로.
2: 그러니까 딱 봐도 살림살이가 좀 네. 형편이 괜찮아. 그러니까 돈이 좀 돌았던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1: 여기는 앤드류스의 집이고 앤드류스는 미국에 되었는데 네. 저희 일제강점기 때 장생고래, 귀신고래를 연구하러 왔던 탐험가였어요.
0: 아, 그때 아까 그 말씀하셨던 네. 그 귀신고래 잡으러.
2: 그래서 이 로이 체프만 앤드류스라는 분이 아시아에서 인류가 발원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연구에 의해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발원한 걸로 이제 그 네, 유전자 그쵸. 정보를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네. 결론이 났지만 네.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탐색해 나가던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고비 사막 쪽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뭐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했던 거죠. 뭐 늑대한테 습격당하기도 하고 뭐 중국 소수민족한테 만나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거죠.
1: 이제 앤드류스가 네. 저희 장생포에 귀신고래를 연구를 했던 탐험가고요. 저희 이제 장생포에 악마 고래가 있다 요 얘기를 듣고 장생포에 와서 탐험을 하면서 그때 연구했던 고래를 학계에 보고를 하면서 세계 최초 한국계 귀신고래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아, 네.
2: 근데 이 앤드류스 선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장생포 와가지고 고래를 목격을 하고 또 해체하는 장면도 목격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또 학계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뼈를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박물관에 보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표본 같은 걸로 전시를 해야 되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뼈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네. 아유 마을 주민들이 자꾸 와가지고 그 뼈를 가져다가 구워 먹드리는 거야.
3: 먹어요?
2: 그걸 그때도 그러니까
3: 곰국으로도 자꾸 막 곰국.
2: 그러니까 고래
3: 좋다고 하니까
2: 고래뼈 곰국이 있었나 봐.
3: 그렇지 뭐 그때 뭐 유산이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먹는 게 장땡이지.
2: 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사진 필름 하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때 이제 고래 사진 다 찍고 나서 네. 남은 필름 가지고 한양을 갔는데 네. 어 여기도 찍을 게 많구만 이래가지고 아~ 거기서 이제 찍어 놓으신 게 그때 당시에 서울 풍경을 찍은
3: 1910년
2: 어 1912년 그때
3: 그때 네.
2: 아~ 굉장히 생생한 아주 귀중한 자료로 지금 남아있대요.
3: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가장 큰 획을 그으실 수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2: 그 이제 근대 역사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아 여기 있네 그 아까 얘기했던
3: 아 그 나머지 필름으로 네. 한번 사진 찍은 사진
2: 고래만 찍으신 게 아니라 이런 그때 당시에 예, 우리 이제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세대가 살고 있던 그런 생활상까지 꼼꼼하게 기록을
3: 어 그러면 앤드류스 씨일까요? 한복
2: 어, 맞는 것 같아요.
3: 맞는 것 같아요.
2: 로이 체프먼 앤드류스
3: 아 맞네 네. 아,
2: 본인이네
3: 본인. 아씨 맞네.
2: 야, 또 지금 자기...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선예 시조가 이분이에요. 아
3: 그러네.
2: 야 담뱃대까지 딱 드시고.
3: 야 이거 기억을 뜨네. 와 이런 사진이 사실은 없는데 우리나라 카메라가 없으니까.
2: 정말 귀중한 사진.
3: 귀중한 사진.

0: 벌써. 아,
1: 냄새에 끌려서. 이 빗속을 뚫고 이 냄새가. 뭐 근무하면서도 배고프면 여기 살짝 오시나요?
2: 네.
1: 고래빵 드시러?
3: 네, 고래빵이라는 게 뭐예요?
1: 저희 고래빵 뭐예요?
4: 여기 마들렌 고래빵입니다.
1: 아, 마들렌으로 돼 있구나.
4: 부자하고 싹 갈아가지고 부드러운 카스테라 식으로 돼 있네.
1: 네. 아,
4: 요. 모양은 반구대 암각화 바위에 되게
1: 많아요. 딱 요 고래 모양으로 돼 있네, 이렇게.
3: 반구대 암각화에 딱 요 모양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4: 고래 모양이에요. 이번에 유네스코도 등재도 되고.
1: 네.
4: 반구대 암각화.
3: 유네스코.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아이가.
1: 고래?
3: 네.
1: 맛은 어떨까요, 맛은?
4: 맛은 유자 향이 있나요?
1: 유자. 유자. 네. 아니 먹어볼게요.
3: 그러니까 딱 요래가.
1: 고마.
3: 네.
1: 형님. 네.
4: 안에 또 이게 까막까막한 게 있죠.
1: 어, 까막. 이거.
4: 이게 거기 미역이.
1: 아.
4: 울산이 또 정자 미역이 또 유명하거든요.
1: 와이.
4: 고래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아프잖아요. 상처가 있고 하니까 고구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미역을 떠도 먹었다고. 그래서 그걸 고려 때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사람들도 새끼 낳고 하면 미역을.
1: 그래서?
4: 네, 그래서 미역을 먹는다.
3: 아, 그래 고려가 저거를 먹을 때는 뭐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산후에 미역국 먹는 걸 고려한테 배우게 된 거네요.
4: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처럼 해가지고.
1: 유네스코 맞네.
3: 근데 진짜 미역에 들어있으니까.
1: 울산 사투리 맞는 거죠?
3: 울산 분이시죠?
4: 네.
1: 어디 가세요? 네. 돈을 받으셔야죠.
3: 네. 잘 먹었습니다.
1: 잘 먹었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4: 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4: 잘 되겠어요.
1: 화이팅을 울산말로 뭐 있어요?
4: 단디해라!
1: 단디해라! 오케이, 단디해라!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오.

0: One mask on, and suddenly, it's a whole new personality. Even the dignified Yangban lets loose, and the serious scholar becomes the punchline. Different languages, different faces, but once the beat drops, everyone starts moving. From Korea's centuries-old mask dances, aka 탈춤, to all kinds of masks from around the world. Today, it's time to put on a mask and join the fun. This is the Andong Mask Dance Festival. Fall is in full swing in Andong, Gyeongsangbuk-do province. And the festival has taken over the area around Andong 탈춤 Park.
1: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1997년 안동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인 탈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이후 국내 탈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가면과 춤을 함께 소개하면서 성장을 해왔고요. 지금은 전통을 기반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0: For 11 days, from September 24th to October 4th, mask dance troops from Korea and abroad joined local residents for one massive celebration. So how

0: Hook or tongue, which means traditional soups in Korea, is usually boiled for a long time, and it provides a deep and savory taste. And there'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onvenient and healthy soups that can satisfy consumers with hectic lives. It's Gosam Nonghyap, which has gained trust by using healthy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as well as quality control. We explore Gosam Nonghyap, a maker of convenient and healthy food,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the food industry. Gosam Nonghyap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oups with Hanu,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By putting top priority on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food.
1: 저희 고산 농협은 지역 농업과 함께 성장해 오면서 농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한우 부산물 가공을 통해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새로운 식품으로 만들어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국산류를 기반으로 간편식 시장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0: Various kinds of soups that are made with Hanu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e convenient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reproduced the deep and savory taste of the traditional Korean soup. The milky white soup with less fat provides the taste of homemade soup. And consumers can feel more familiar with the company's products.
2: 저희 고산농협은 한우 사골곰탕과 도가니탕을 비롯해 한우 육개장, 안성장터국밥, 한우 미역국 등 다양한 국탕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국내산 한우를 중심으로 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균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 Aside from the current soup produc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developing different types of healthy food. And it has enjoyed positive responses in the Korean market as healthy and nutritious food. The company has released samgyetang, or Korean ginseng chicken soup, and chuotang, or Korean loach soup, as new products. As the products are delivered in the form of convenient food, consumers can enjoy the products more comfortably.
2: 보양식 제품군은 영양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으로 현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문화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양식 HMR 시장은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 보양식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소비 방식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0: For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implemented strict quality standards. After the pre-processing of meat and the broth extraction stages, the basis of the soup products is completed. The concentration and emulsification stages are carried out to create a deeper taste and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lso,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ixing and packing stages, as well as the metal detecting process, and the hygienic and safe food can be released to the public.
3: 저희 고산농협 제품의 품질은 공정 전반에 걸친 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속 검출 및 이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물 혼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별 온도와 식원 관리를 통해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충진 및 포장 설비와 균질화 설비를 통해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햇석 기반 위생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applied automation facilities and sensor-based management systems to all parts of the production site. And the entire process can be monitored at a glance. As a result, it has reduced the variables and kept a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4: 최근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공정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표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량률 감소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0: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the aim of analyzing premium ingredient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firm has promo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1: 고삼농협은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탕류의 품질 고도화 연구를 비롯해 간편식 제품 개발, 보양식 제품 연구, 그리고 저장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삼계탕 제품군 확대와 염소탕 등 보양식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변화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2: 따단.
3: 짜잔. 에? 네? 네 개나 있어요. 처음으로.
2: 이거 한식이에요?
3: 이거 그거죠. 그 SNS 유명 우유 꿀떡. 꿀떡 시리얼이라고 시리얼 말아 먹듯이 우유에다가 꿀떡 하는 건데 이거 너무 유명한데 못 먹었던 거거든요.
2: 이거 뭐 이거 뭔가 뇨끼인 것 같아요. 이탈리안 뇨끼.
3: 뇨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거 뇨끼인가요?
2: 이거 뭔가요? 이거 샐러드? 컵?
3: 우유, 컵 샐러드? 컵 샐러드?
2: 이거 김치예요? 이거 무슨 음료?
4: 아, 뚱바!
3: 아, 알겠어요. 뚱바가 있는 거는 그거다. SNS에서 다 유행하고 유명한 레시피.
2: 와,
3: 왜? 배우신 분.
2: 진짜 야무진 여자.
3: 야무진 여자?
2: 너 완전 야무진 여자.
3: 채연이스 야무진 여자.

0: कोरियन चिली गार्लिक पोटैटो।
1: 축구 좋아하세요?
0: 축구 좋아해요.
1: 네, 이탈리아 축구 선수 여기 한국에 와서 네. 저는 그런 버터 고추장 파스타 이거
0: 아 진짜요?
1: 네, 준비해 줬어요.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0: 시식.
1: 네, 오케이. 이거예요. 시키시기.
0: 너무 귀엽다.
1: 아무리 직접 쉐기쉐기 해야 돼요?
0: 뭐. 근데 너무 귀여운데요? 뭐. 이거 약간 이렇게 아침에 막 준비해서 들고 다니는 이게 내 밥 이런 느낌
1: 아 너무 귀엽다
0: 네 그럼
1: 자 그러면 우리 쉐기쉐기
0: 좋아요 해야 되죠. 네, 체온식으로 해볼게요
1: 멋지게
0: 그 흔드는 거죠? 이렇게 아이
1: 이런 거 체험식이라고?
0: 아니 이거 와 죄송해요.
1: 이거 와. 에 이거
0: 내가 많이 와 너무 우리. 죄송해요.
1: 자 이제 그 체험식 너무 재밌는데 네. 아마 우리 먹어야 돼서 파브리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네. 이렇게. 바로 금방 나와요.
0: 섞으니까 그냥 샐러드 완성입니다.
1: 자, 찐.
0: 찐. 게살.
1: 오, 맛있다. 고소하다. 아, 고소하다. 깨. 맛있다.
0: 맛있다. 조미료가 들어갔다고요?
1: 아, 그러니까 기 있어요. 계속 먹고 싶어서.
0: 그냥 감질맛이 난다 했다.
1: 네, 조금 중독이 됐어요.
0: 근데 이게 진짜 이름이 오이 샐러드잖아요. 오이가 퀵이에요. 나머지도 다 맛있는 소스인데 오이가 식감 면에서 완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역시 간장 들어가 있어서 감칠맛까지 다 느낄 수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진짜 마법의 시즈닝. 이렇게 조금 넣으면 됐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간장 아직 조금 모르는 편이에요.
0: 진짜요?
1: 네, 왜냐면 소이 소스 더 유명해요. 한국에서 온 간장. 간장 다른 소이 소스랑 되게 달라요.
0: 다릅니다.
1: 두 번째 거.
0: 색깔부터 빨개요. 한국식 육기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면?
1: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0: 찡. 뻑같기도 하고 되게.
1: 오, 생각보다 그냥 부드러워요. 와.
0: 하나도 안 쫄깃하고 부드러워요, 그냥.
1: 아, 맵죠?
0: 매운데 감자잖아요. 안은 안 매워요. 그래서 씹다 보면 괜찮다.
1: 어, 어떡해? 우리 채연이 많이 바뀌었어요.
0: 우리 채연이가 달라졌어요.
1: 응.
0: 배부르다. 맵긴 맵다. 맵긴 한데 안에 감자는 안 맵고 일단 이것만 봤을 때 되게 탱글 쫀득할 것 같잖아요.
1: 저도.
0: 아니에요. 그냥 단면 보면 감자. 근데 그냥 감자 아니고 더 부드러운 감자.
1: 조금 플러피한 뭐 폭신폭신?
0: 조회수가 왜 8천만 나왔는지 알 것 같은데 일단 비주얼이 따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1: 그런 모양 어떻게 만들었어요?
0: 이거요?
1: 그 이거 맞춰보세요.
0: 뭔가
1: 어떤 거?
0: 아 이걸로.
1: 아 이걸로? 아 먼저 방울 모양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프레스 하고.
0: 이렇게.
1: 아 와 똑똑하네 신기하다.
0: 진짜요 오늘?
1: 다시 한 번?
0: 다시 한 번?
1: 아 진짜? 우리 아까 만났는데 왜 알려주지 않았어요?
0: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이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1: 오 자신감이 넘치네요.
0: 지난번 와우. 화는 김치 치즈 버거 네 제가 졌습니다.
2: 이거 제일 맛있어요 햄버거 중에 오늘 너무
0: 제가 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자신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죠.
1: 파브리식도 오늘 보여드릴게요. 예? 바구니? 그 뭐예요? 헐!
0: 채연식

0: 재료는 단 3개. 버터, 꿀, 소금입니다. 끝. 근데 이것만 먹는 거 아니죠. 아, 여기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걸 만들고 안 돼요. 이거와 함께 먹을 겁니다. 먼저 버터 이 정도에 꿀은 요만큼 다 부어줄게요.
1: 그렇게 많이?
2: 이거 난생 처음이에요.
0: 섞어주면 이제 버터가 녹습니다. 여기에 네. 소금을 넣어줄 건데
2: 한 잔 반 잔?
0: 이 정도만.
2: 오늘 이걸로 이길 거라고?
0: 오케이.
2: 많이 기대돼요.
0: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2: 누룽지.
0: 누룽지입니다. 누룽지.
2: 누룽지 진짜 한국에서만 이거 볼 수 있는 거. 완전 K스타일이에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소스와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2: 궁금하네요. 자, 저는 많이.
0: 징!
2: 와우. 와우, 맛있다.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오, 예스.
0: 맛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2: 네. 뿌려주세요. 아마 해외 친구들도 이런 방식으로 라면 먹을 수 있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맞죠?
0: 완성! 아, 저는 저만 완성.
2: 왜 다 뿌렸어요? 조금만. 이거 다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이거 한번 먹어봐 주세요. 그럼 너.
0: 맛있다. 짜긴 한데.
2: 맛있어요. 입안에 다 짭짤해요. 그러면 짜잔.
0: 짜잔.
2: 재영의 마법에 계속 분리되는 소스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0: 우와. 오케이.
2: 자. 팀. 저는 어제 치과위원회 가봤어요. 임플란트 2차 했는데 오늘 이런 요리 진짜 잘 안 맞는 요리예요. 파브리식. 자, 이제 맞춰봐 주세요.
3: 토스트네요.
2: 예스! 진짜 길거리 토스트. 그런 토스트 안에 특별한 양념 있어요.
0: 김치?
2: 김치.
0: 마요네즈.
2: 혹시 콜슬로 아세요?
0: 네. 아, 그거를
2: 김치로? 그러면 따라 해보세요. 쉽게.
0: 김치전 반죽 같아요.
2: 배추 김치, 배추도 캐베지라서 너무너무 잘 나와요. 우리 토스트 해봅시다. 여기 햄 구워줘야 돼요. 감칠맛 강화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계란.
0: 저 계란 후라이 잘해요.
2: 어? 도와주세요. 그러면 전 다른 거 빨리 하세요.
0: 이런 상황 너무 싫은. 이건 너무 성공했잖아요. 뭐 타는 거 아니에요? 다 안 할 것 같아.
2: 우리 살릴 수 있어요. 버터 조금만 이렇게.
0: 아, 식용유 역할이구나.
2: 잘 구워주세요.
0: 가정적인 모습 과시. 핫.
2: 지금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0: 엥?
2: 왜 뒤집었어요? 계란파이 이거 원 사이드로 이렇게 구워야 되죠? 어,
0: 제가 먹을게요. 아, 죄송해요.
2: 이거 뭐야, 이런 거. 야무진 여자.
0: 야무진 여자예요.
2: 라고 불렀는데.
0: 야무진 여자예요.
2: 이게 무슨 디자스터. 잘
0: 처음에 버터를
2: 만들어.
0: 오.
2: 고!
0: 제가 해요? 아, 네? 제가 해요? 네.
2: 실력 보여주세요. 지금, 오,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0: 하트 모양.
2: 이제 여기로 옮길 수 있을까요?
0: 네.
2: 오, 노! 오, 노! 어, 노노,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우리 계란 프라이.
0: 하나도 안 해요?
2: 아, 이제 감을 잡았어요. 오, 오늘. 예! 어, 좋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0: 드디어 엄마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2: 인생의 첫 번째 계란 프라이. 예! 성공, 성공. 오케이, 이제 빵. 코팅은
0: 아, 치즈로?
2: 꿀팁이에요. 바삭바삭해지면 바로 이렇게.
0: 오! 오!
2: 아하.
0: 예쁘다.
2: 예스. 이렇게 김치 콜슬로. 오,
0: 예쁘다.
2: 그리고 이제 자, 우리 이제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야 되죠.
0: 설마, 아, 이걸 한 번 더 길거리 토스트처럼.
2: 네. 자,
0: 맛을
2: 주세요.
0: 있을 거예요. 네.
2: 와우.
0: 와우. 와우. 좋은 냄새.
1: 와.
0: 짜잔.
2: 짜잔.
0: 짠.
2: 띵. 오케이.
0: 길거리 토스트 맞나요?
2: 원래 길거리 토스트 양배추보다 이거 김치 고소.
0: 식감은 똑같아요.
2: 역시 항상 김치기예요. 김치치즈, 김치마요 항상 좋아요.
0: 그리고 보니까 햄버거에도 오늘 먹은 토스트에도 다 김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번에는 치즈랑 볶음김치랑 같이 됐고 오늘은 김치랑 마요네즈랑 해서 들어갔으니까 같은 김치지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2: 우리 많이 보여줬죠?
0: 많이 보여드렸죠.
2: 이거 7편.
0: 네. 네. 지난번에 김치치즈 버거 기억에 남았고요. 오늘 토스트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악이었던 거는 안 물어보셨지만 김치 크림빵이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한국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K-POP을 진행하면서 이 K-푸드를 숫자와 함께 소개시켜드리고 파브리 셰프님의 요리도 먹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2: 저는 진짜 재현이랑 하게 돼서 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완벽한 파트너였어요.
3: 뭘 소개하고 싶어요?
0: 약간 저는 지금 어쨌든 K-POP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음식과 음악 좀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2: K-POP에 대해 네. 새로운 시리즈 만들면 좀 뭐 할 수 있을까요?
0: 아니, 저도 네, 오늘 계란 후라이 했으니까 셰프님도 뭐 트리플에서 춤 한번 춰주시면 감사합니다.
2: To be continued. Bye bye.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팬이에요.
2: 저 진짜 너무 메이크업으로 너무 유명하시니까요. 유튜브에.
0: 저는 항상 약간 유튜브랑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2: 아 진짜요?
0: 네. 이제 학교 접했죠?
2: 네, 학교는 졸업했어요.
0: 학교에서 맨날 노는 걸 많이 봐가지고
2: 이제 근데 학교 등교하고 할 때 약간 씨님 메이크업 보면서 이렇게 등교도 하고
0: 한창 메이크업 했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것 같은 유치원생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2: 근데 그때도 되게 핫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또 핫하시니까 많이 보고 있죠.
0: 살아남았습니다.
2: 저희가 또 이제 글로벌 팬분들을 만나서 메이크업 오버 시켜드리고 맞아요. 아이돌처럼도 바꿔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저 너무 기대되고 너무
0: 영어로 자기소개.
2: 네. Hi, my name is Jennifer. I'm a model. And nice to meet you. 누가 온 것 같은데? 아기가 왔어. 아기가 왔어.
0: 안녕.
2: 안녕.
0: 이쪽으로. 너무 귀여운데?
2: 아기가 올 줄 몰라.
3: 첫 게스트부터.
2: 혹시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
4: 네, 제 이름은 니콜이라고 합니다.
2: 니콜.
0: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4: 제가 한국말을 5년 동안 배웠거든요. 아빠가 한국 사람.
2: 아빠 한국 사람. 저도 헌혈이에요.
4: 야.
0: 글로벌 역시.
2: 그러면 따라하고 싶은 아이돌이나 바뀌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4: 저 K-pop 데몬 헌터스 루미예요.
2: 캐네온. 너무 핫한 것 같아요. 캐대온 진짜.
0: 캐대온이 근데 그게 니콜이 봤을 때는 재밌어요?
4: 네, 완전 재밌어요.
0: 어떤 게 재밌어요?
4: 저는 약간 로미가 노래할 때 약간 목소리가 너무 좋고 예뻐요.
2: 씬 언니께서 다 바꿔줄 거예요. 완전 마법의 손을 가졌기 때문에.
0: 오늘 어깨가 무겁네요. 그렇지만 이미 완성된 피부와 외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
4: 당연하죠.
0: 가자. 어디로 가지? 저쪽으로?
2: 여기로?
0: 이쪽으로?
2: 여기로.
0: 여기
2: Let's go. 캐네온으로 바뀌어보자고.

0: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이모는 선생님, 선생님은 신입 선생님은 눈이 안 좋아서 많이 와서 안경을 쓰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1: 오, 안경 써도 잘 어울려요.
0: 아니 이게 메이크업을 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보니까 저는 이제 렌즈를 끼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왔을 때도 항상 안경을 쓰고 방송에 나오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
1: 방송에 나와요?
0: 방송에 나왔었어요.
1: 우와.
0: 유튜브도 하고 TV에도 나왔었어요.
1: 와 진짜 레전드.
0: 감사해요. 살아남았습니다.
2: 그럼 이제 안경도 쓰셨으니까 이렇게 루미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 지금 루미 메이크업을 보면 일단은 특징이 보라색 라인이 있어요. 눈에 보면은
2: 이게 블랙이 아니에요?
0: 블랙 라인도 소킹? 있는데 보라색도 있고.
1: 네 그리고 여기 있는
0: 그거 찍어줄게. 그거 이따 쬐끄만 붙이면 되겠다.
1: 그죠? 네 맞아요. 여기 있는 쪽에
2: 캐리온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디테일을 다
0: 알고 있어. 그다음에 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인데 약간 반짝이는 핑크색
1: 약간 립으로. 노란색과 섞인 느낌.
0: 맞아 맞아 섞을게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니콜이는 아직 어리니까 피부 화장은 두껍게 안 하고요. 로션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진짜 뭐 결점이나 뭐 그런 거를 사실 가릴 필요 없이 이제 오늘 좀 어린이 피부에 좀 안전한 페이스 페인팅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래쉬를 근데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따 한번 해보고 따가우면 떼줄게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가워요.
1: 괜찮아요. 근데 시원해요.
0: 시원해?
1: 네.
0: 와 얼굴이 완성형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살짝 반짝반짝한 로션 바를게요.
1: 네, 진짜 기대돼요.
0: 한국어를 진짜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면 정말 이렇게 빠르게 배우는구나.
2: 그리고 또 니콜이 혼혈이라서 한국이랑
0: 엄마랑 아빠랑 또 네, 대화하시는 게 있으니까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신님입니다 이거 뭐예요? 너무 어려워.
2: 우스라스토?
1: 우스드라스토이체
2: 드드라스토?
0: 드드라스토. 혼자 웃고 있지 말고 진지하단 말이야.
2: 우스라스토이치야.
1: 네 이거면 충분해.
2: 진짜요?
1: 네 이 정도면 러시아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 네.
0: 자 이제 보라색을 눈에 페이스 페인팅을 살짝 올릴 거예요.
2: 그러니까 루미처럼.
0: 루미처럼. 벌써 예뻐. 벌써 예뻐. 끝났어 끝났어.
2: 마르고 있어 마르고
1: 그래요?
2: 있어.
1: 그래요?
0: 한질 한질. 이제 잠깐 마르는 동안에 이제 눈썹 색깔을 이제 보라색으로 살짝 바꿔볼 거예요.
2: 눈썹을요?
0: 머리가. 색깔이 또 보라색으로 바뀔 거니까 머리랑 눈이랑 맞춰서
2: 머리도 루미처럼?
0: 오 완전히?
2: 오늘 끝나고 친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건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0: 정계면에다가
2: 아 전체에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라인
0: 네 라인 그 윗면? 라인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양하게 그리고 눈 앞머리로 갈수록 반짝이를 살짝 넣어서 이쪽에는 살짝 블루 느낌으로
2: 색을 조금 다르게 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좀 그냥 단순하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색깔이나 질감을 다르게 해주면 좀 간단하면서도
2: 너무 예뻐졌어요. 약간 스티커 같아요.
0: 눈 떠볼까요?
1: 네.
0: 눈 떠볼까요?
1: 오, 너 반짝거리네요.
2: 반짝거리죠. 예쁘죠?
1: 네.
0: 이 정도면 사실 눈화장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우리 아까 그 눈 앞에 점 찍었던 거 있잖아요.
2: 큐빅.
0: 그거 한번 붙여볼까요?
2: 루미처럼.
0: 자, 눈을 감고 있으면 여기다가 또. 어, 좋았어. 좋았어.
2: 이 큐빅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쁘다.
2: 눈 앞에.
0: 그리고 이제 다른 큐빅들이 많이 붙이자고 우리 준비한 게 많으니까.
1: 네. 와, 이렇게
0: 예쁘죠? 너무 예쁘지?
1: 여기 예쁜 거 진짜 많아.
0: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1: 여기 달.
0: 달?
2: 달.
1: 별. 아니면 여기 리본 같은 것도 있고.
0: 리본 해줄까?
1: 아니야, 그것도 있고. 가능하면 이 리본, 여기 리본. 쪽에 리본을 오징어로 붙이고 싶어요.
0: 오징어에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 눈꼬리다, 네. 눈꼬리.
1: 네, 맞아요.
0: 눈꼬리. 딱 지금 왔어.
1: 붙이면 될 것 같아요.
2: 여기까지 하니까 더 예쁘다. 예쁘다. 양쪽에 하는 거예요?
0: 대박, 양쪽에 하려고요.
1: 이것도 예쁘고.
0: 예쁘지? 이거랑
2: 이거는 어떤 거예요? 블러셔를
0: 블러셔입니다.
2: 여기는 일부러 핑크색 느낌으로 주신
0: 핑크랑
2: 거예요?
0: 핑크랑 살짝 또 섞었어요.
2: 하이라이터?
0: 반짝이.
2: 하이라이터는 이쪽에 바르는 게 예뻐요?
0: 약간 제일 높은 치크에다가 바르는 게 아무래도 예쁘죠? 살짝 푸릇빛이 나는 또 하이라이터를 살짝 올려볼게요.
1: 오.
0: 안녕하세요. 입은 정말
3: 입은 반짝이는 게 필요하다.
2: 마음에 들어.
1: 네, 진짜로 마음에 들어요.
0: 딱 연령대에 딱 맞춤 메이크업. 맞춤 메이크업.
1: 화장하는 실력이 장난 아니다.
2: 제가 말했죠. 마법의 손이라고. 모든 네. 다 누구든 바꿔줄 수 있어요.
0: 그다음에 립은 이런 색깔 어때요? 핑크색인데 완전히 반짝이는 핑크색.
2: 근데 이번 메이크업에서 되게 전체적으로 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사이버틱한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제일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색깔? 예쁘죠?
1: 진짜 예뻐요.
0: 진짜 예뻐?
1: 네.
0: 우리 계속 어린이만 모집하죠? 광택이랑 전반적으로 발려진 펄 느낌이랑 너무 잘 맞아서.
2: 똑같은데?
0: 자, 이제 진짜 찐 하이라이트가 남았어.
2: 거의 다 돼가고 있어.
0: 진짜 찐 하이라이트. 코리가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2: 뭐예요, 다음은?
0: 자, 이게 뭔지 알아요? 너무 모르겠지?
2: 이게 뭐예요?
0: 이게 뭐냐면 변신을 하는 메이크업. 캐대원에서 막 저주 걸리면 막 범주 같은 거 올라오면
2: 문이 엄청 이렇게
0: 이렇게 올라온다?
2: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0: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네. 이걸 그려줄 거예요.
1: 그래요?
2: 이게 뭐죠?
0: 잘 봐.
1: 헐!
0: 이게 이제 특수분장 재료예요. 피부에 써도 안전한 재료긴 한데 제니님이랑 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2: 너무 좋아요.
0: 번개 모양을
2: 그래서 목에도 조금 같이 해줄게요.
0: 살짝 보면서 해볼까? 오, 보인다.
2: 오!
0: 보인다. 보인다.
2: 근데 손전등을 항상 들고 다녀야겠네요.
0: 약간 좀 보여주려면 밤에 이제 촬영할 때. 아~ 우리가 또 유튜버잖아요. 크리에이터잖아요. 촬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마무리가.
2: 완전 승.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요?
2: 네, 진짜.
0: 이제 문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포인트로 트러블 패치 같은 것도 요즘 유행하니까 트러블이 안 나도 이렇게 패치로 얼굴을 많이 꾸며주거든요.
1: 또 요즘 세대는 달라. 주머니에 붙여도 예쁘겠는데, 하나?
2: 그렇겠네요.
1: 이 나이 때 원래 붙이는 걸 참 좋아하지. 메이크업이 끝났으니까
0: 드디어
1: 완전히 루미가 되기 위해서는 또 네. 헤어랑 의상까지
0: 그죠 해야
2: 맞아요.
0: 제가 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루미로 가자. 바꿔드릴 겁니다.
1: 가자.

0: 막 역시 메이크업은 거들 뿐.
1: 아니에요. 메이크업이랑 이 헤어랑 아웃핏이랑 완벽해. 완전 룸이 그냥
0: 너무 룸이에요. 예뻐.
2: 진짜 오늘은 내 최애가 될 수 있다니 진짜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0: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니 이게 딱 그 메이크업의 이 반짝이 느낌을 헤어에서 좀 살렸거든요.
1: 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0: 여기도 좀 반짝이 하는데 반짝이 좋아해? 반짝이?
2: 네,
1: 반짝반짝한 거. 이제 저희 챌린지 찍으러 가야 챌린지? 되거든요. 네, 이제
0: 제니님의 아이돌이, 전문 분야.
1: 네, K-pop 아이돌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쁜 영상을 남겨봅시다.
0: 가위바.
2: 좋아요. 와!
0: 아, 메이크업 잘 보이네.
1: 이 메이크업이랑 와, 좋아. 헤어를 잘 보이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
2: 너무 예뻐.
0: 감동 왔어.
2: 진짜 예쁜데요? 오늘 루미로 변신할 수 있어서 진짜 놀랍고 감사했어요. 제 화장은 태준 씨님에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 영상을 찍어준 제니님에게도 엄청 감사드려요. 영상 찍어줘서.
1: 루미 완전 성공.
0: 성공.

0: have strengthened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with smart technologies.
1: A variety of adhesive materials can increase the performances and quality of products in different industrial fields. Yesun Tech specializes in producing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for a variety of industrial areas. By building a cutting-edg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hrough a smart factory solution,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We explore Yesun Tech,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adhesive materials. Yesun Tech is located in Gunpo,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terials industry by constantly developing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By cooperating with different businesses, it has developed innovative adhesive solutions.
2: 예선테크는 2005년 설립된 기능성 점착 소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 휴대전화용 연료접착 필름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는 LCD와 OLED 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자동차 2차전지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기능성 점착 소재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소재 전문가와 디바이스 전문가를 두고 있으며 시장의 니즈가 형성되는 시점에 맞춰 상품화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2008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현재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을 두고 글로벌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 The adhesive products for displays are the major items of the company. Foam pad is a type of adhesive item which is specialized for thin displays. It can fix the panels as well as prevent the inflow of impurities and backlight bleeding.
3: 예선테크는 내로우 베젤 TV가 개발되기 전부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디자인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폼패드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착층과 충기형 흡수형 폼, 기재층의 물리적 특성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양산의 제품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는 기존보다 더 좁은 폭의 디자인에 대응할 수 있는 고신뢰성 제품과 내화성을 더욱 강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양산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예선테크의 홈패드는 고객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The designing of products for different purpose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The products go through the cutting, processing, and testing process, and the finished one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corner area of the products is precisely designed to prevent the leakage of light, and the product quality has increased.
4: 점착 제품은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과 공정 조건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정부터 제공품, 합지 재단 공정과 완제품 창고까지 전 과정의 온습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도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요구하는 주요 물성을 원재료부터 완제품 검사 단계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 데이터는 원재료와 제공품, 완제품의 로트 정보와 함께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상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The high mix and high precision products of the company needed a more systematic management solution. Escaping from the current method, which used to depend on human workers, the firm has introduced a data-based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solution.
4: 예선테크는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 기반의 생산 품질 이력 관리와 AI 비전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원자재 로트부터 생산, 검사, 출하까지 공정별 이력을 하나로 연결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상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관 검사에 의존하던 부분을 AI 비전 검사로 보완하면서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검사 결과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과 품질 전반을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Yeson Tech has constantly improved the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and expanded the scope of its business.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insulation material for industrial batteries. It has tested the performances and promoted the mass production of the material.
1: 예선테크는 현재 OLED 대형화 대응, 전장용 고신뢰 소재, 배터리 안전 소재와 AI 자동화 기반 제조 공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신뢰성, 제작업성, 내화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홈패드와 OLED용 기능성 소재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는 진동과 고온고습 환경에서도 점착력과 내구성을 유지하는 오토 디스플레이, HVAC용 고신뢰 점착 소재와 정밀 가공 조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 기술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built overseas branches to better manage the local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process. And it has made a bit of effort to make rapid responses to the clients. By accelerating the mass production of the future adhesive items, the company aims to expand the supply network in overseas markets.
2: 예선테크는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자동차와 2차전지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와 AI 기반 검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생산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점착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Yeson Tech, which aims to provide more precise and stable technologies for a better future.
3: When aluminum cylinders go through metal molds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conditions, they can be converted into new materials with highly additional values. As a nationally designated root industry enterprise, Yutsen Metal has constantly developed aluminum extrusion technologies and made contribution to Korea's basic industries. From the designing of molds to the extrusion and processing process, the company has built an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and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We introduce Yuchang Metal, a developer of advanced aluminum processing skills manufacturing sector. Yuchang Metal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30 years of experience and large-scale produc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precision skills and provided customized molds to the clients. It has offered high-quality aluminum products to varied industrial sectors, including construction, automobiles, and electronic parts.
4: 저희 유창금속은 1995년 설립 이후 알루미늄 악질 분야 한 우물만 집중해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 집정지인 안올 시와 국가산업단지의 거점을 두고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 품질 관리,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후방 산업을 보완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The firm has produced about 200 aluminum extrusion items. The company has analyzed and developed detailed specifications that have been required by different industries. And it has applied precision technologies to the products.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market trends,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product lineups and made rapid responses to the needs of the clients. Sunshade frame for automobiles is one of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anks to the high durability and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applied to world-class automobiles.

0: 저희 유창금속이 공급하는 도어 커튼 프레임은 햇빛 가리개에 적용되는 프레임 부품으로 차량에 적용되는 부품 특성상 일반 압출 제품보다 공차가 타이트하고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압출 후 제품을 전수 검사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작업자가 직접 리워크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열 유리의 형상에 맞게 제품의 치수와 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산 과정에서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its products, the company has developed aluminum billets in a variety of sizes for different purposes. Even slight errors can determin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so it is important to precisely control the temperature and time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accelerated investments in production facilities and built precise cutting and processing lines. And it has laid the foundation for a more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2: 저희 유창금속의 생산 능력 확대의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는 2018년 시화 공장을 설립하고 2,350톤 압출 라인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규격과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에는 MCT 설비 라인을 신설하고 안산 공장의 1,500톤 압출기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등 압출뿐만 아니라 가공 분야까지 생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1: Yuchang Metal has implemented innovative change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related industrial fields. Aside from internalizing the production stages, which used to depend on outsourcing businesses, the firm has introduced MES solution to manage the whole process in real time. As a result, it can prevent possible contamination and damage, as well as build a high-quality production system.
3: 저희 유창금속은 스마트 공정 도입 후 현장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정이 실시간 데이터로 눈에 보이니 관리 업무가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그리고 품질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다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외부로 나가던 세척 작업을 직접 통제하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품질 기준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외주 비용 절감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도 개선이나 작업 대차 교체로 현장 불편 요소가 개선되어 직원들의 피로도는 줄고 생산 효율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1: Yuchang Metal has thoroughly tested the core properties, strengths,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company has minimized errors and obtained trust from the clients. It has achieved a near zero defective rate.
2: 유창금속은 KSD 6759 인증, KSQ ISO 9001, IATF 16949 등의 품질 관련 인증 획득은 물론 건축 분야에서도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활용한 복합 단열장을 개발하여 2015년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연구 개발 결과를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연결해 왔습니다. 또한 유럽 시장 진출에 대비해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경쟁력을 입니다.
1: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trust, the company has entered the Japanese market, which has high technical barriers. By constantly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field of precise aluminum parts, the firm aims to gain recognition as a leading global partner in various cutting-edge industries.
2: 저희 유창금속은 지난 30여 년간 축적해온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한 단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확대하고 최고의 상호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Yuchang Metal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s industries by continuously developing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 huge leap forward as a global business that leads the growth of future industries.

0: There's a company which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original nutrients and freshness of nature to consumers. Finn Corporation has developed and provided fresh fruit and vegetable smooth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facilities that can keep the nutrients from the raw ingredients. The advanced blending technology has seized a lot of attention in the related fields. We look into Finn Corporation, which has led the global healthy beverage market. Finn Corporation is located in Namyangju, Gyeonggi-do Province. By using selected premium ingredients, the firm has provided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 products. It has offered smoothies as OEM and ODM products, and the beverages have enjoyed positive reviews from the clients.
1: Finn Corporation은 2021년 지금의 사명으로 출범한 이후 과일과 채소가 품은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철학으로 달려온 과일 채소 가공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은 갈아 만든 과채 주스, 과일 퓨레, 과채 아이스크림의 OEM, ODM 생산으로 설탕, 첨가물, 착색료를 일절 넣지 않고 과일과 채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리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특히 전문 제조사의 신선함은 그대로 가격과 품질은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를 목표로 현재는 각종 프랜차이즈, 특급 호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전국 1,300여 개 개인 카페까지 다양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fruit and vegetable smoothie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The smoothie products are made based on the patented extracting technology, and the products have a thick texture and a fresh taste. The firm has developed varied lineups so consumers can choose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2: 저희 핀코퍼레이션의 대표 제품은 갈아 만든 과채 주스입니다. 시중 주스의 상당수는 농축액을 물에 환원하거나 당 첨가물을 더해 만들어집니다. 반면 카페에서 생과일을 직접 착즙하면 신선하지만 인건비가 높고 매장마다 맛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방금 짠 주스의 일관된 맛을 목표로 자체 개발한 착즙 설비를 통해 섬유질과 영양 파괴를 최소화한 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에서 직접 착즙 대비 원 가를 낮추면서 품질은 균일하게 유지한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호텔, 개인 카페 모두에서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0: The advanced production facilities are the major strength of the company. While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fibers and nutrients from fruits and vegetables, the ingredients can be crushed in a large scale. As a result, the product quality and productivity can be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e company has kept the improved tastes, colors, and textures without adding food additives, so high-quality products can be released to the market.
3: 갈아 만든 주스의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배합 공정의 온도,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합 시 온도가 오르면 영양소 파괴와 변색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온 상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배합, 충진, 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배합 공정에서는 레시피별 정량 배합을 통해 어느 로트든 동일한 맛이 나오도록 관리하고 충전, 포장 후에는 금속 검출기와 중량 선별을 거쳐 이물과 규격을 전수 검사합니다.
0: Along with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ion, Finn Corporation has faced limitations with the manual works and handwritten records. And it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improve the workflow as well as the production efficiency.
3: 저희 Finn Corporation은 OEM, ODM 사업 특성상 거래처별 레시피와 생산 이력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신뢰의 기본인데 이를 수기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수기로 작성하던 생산일지, 배합 기록을 디지털화해 로트별 생산 이력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코드 기반 원료 재고 관리로 입출고와 유통기한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어 원료 손실과 재고 오차가 줄었습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enhance the quality of its products. It has constantly developed optimal mixing ratio and recipes to keep the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By developing cutting-edge equipment and new products,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2: 핑코퍼레이션은 카페 논커피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OEM 제품의 특성상 다양한 파트너사와 함께 카페 운영에 최적화된 음료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첨가를 유지하면서 신선도와 소비기한을 늘리는 공정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과일 퓨레, 과채 아이스크림 등 과채 가공 카테고리 확장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Korea's B2B, or business-to-business market. By promoting premium items that can cope with the rise of K-food, the firm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Asia.
1: 당사는 과일 채소 가공식품 업계의 대표 OEM, ODM 기업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특히 월 30톤 규모로 증설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급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스마트 팩토리의 2단계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카페 프랜차이즈 중심의 유통 채널 확대 및 수출 확대를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0: Finn Corporation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 smoothie market.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field in the future.

0: 최대한 가까이 있으니까.
1: 되게 쫄깃쫄깃해.
2: 자, 갑시다. 자, 여기가 어디냐?
1: 어디예요?
2: 여기가 이제 용흥궁이라는 곳인데.
3: 용흥궁?
2: 용흥궁. 예전에 철종이 사셨던 곳이에요. 철종.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전순, 헌철, 고순.
1: 그래도 비교해서 최근.
2: 최근. 고순. 순, 고, 철. 비교적 최근에.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느낌이었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셨던 거지. 거기서 못 사시고. 여기는 뭐야? 여긴 절 같은데?
1: 여기인가?
3: 여기 절처럼 생겼네요.
0: 우와!
2: 여기가 거기구나!
0: 그 뭐예요?
2: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1: 이게 성당이다.
2: 근데 이게 성당이야.
3: 이게 어떻게 성당이에요?
2: 이게 성당이야. 자, 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
1: 네.
2: 이런 거 뭔가 성수동에 하나씩 여기에 카페 같은 거 있을 것 같은 느낌.
0: 인사동 느낌도 나요.
1: 맞아요.
2: 맞아.
1: 와, 멋있다.
2: 아니, 와. 아니 이게 성당이라고.
0: 종이 있다.
2: 우와,
1: 대박. 형, 종이 있어요.
2: 아니, 잠깐만. 종이 있네? 야, 너무 신기하다. 성당에 이런 게 있다고?
1: 그러니까요. 그럼 진짜 약간 동서양의 그런 조합이면 안에는 확실히 또 성당이.
2: 어,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와, 와, 뭐야? 와, 이 나무 냄새 너무 좋다.
1: 와, 성당 냄새 난다.
4: 와, 이거 완전
0: 소나무 냄새.
2: 응.
1: 완전 성당인데요, 안에.
2: 우와.
1: 성당 냄새 나. 아, 여기 실제로 지금 이사를 여기서 하네.
2: 그러네.
1: 경건해지는 느낌이
0: 들어요.
1: 왜 보통 그리고 이렇게 사제분들 들어가서 이제 이사 준비하실 때 약간 그냥 저런 문이 아닌데 저런 약간 한국적인 느낌으로 문을 해놓으니까
2: 한지로.
1: 네, 한지로 해가지고 저렇게 해놓은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었어?

0: 지금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문 있잖아요.
1: 이거요?
0: 네. 이 문이 영국에서 온.
1: 이게 영국에서 왔다고요?
2: 대박.
0: 영국에 왔다는 힌트가 있거든요.
1: 영국?
0: 어?
1: 그
3: 열쇠.
1: 매너스?
3: 이거
1: make it?
3: 손잡이 아니에요, 손잡이? 요거 열쇠.
2: 이거는 한국적인 건데?
1: 잠깐만.
0: 문의를 한번 보시면.
2: 이거
3: 아니에요? 영국 마이튼 그 국기가 있네요,
1: 어?
3: 문에.
1: 대박이다.
3: 와, 대박. 형 여기 지금 다 역사가 쫙 있어요.
1: 그러니까 여기가 최초의 한옥 성당이다 보니까 이런 행사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3: 여기가 제일 최근이네요.

0: 간다. 와.
1: 와, 뭐, 뭔 소리가 들리네?
0: 소리가 들리네.
1: 호아야.
0: 소창 체험관.
2: 오, 오늘 천 짜는 거 배우나?
3: 어, 맞죠. 맛있죠.
1: 와, 대박. 와. 와. 근데 여기는 다 약간 힙하다. 그죠? 맞아요.
0: 약간 힙한 느낌이 있어.
1: 힙한 느낌이 있어.
2: 나 인스타 감성이에요.
1: 완전 진짜 인스타 감성인데.
4: 완전 트렌디한데요.
1: 소창 전시관.
0: 소창 전시관.
1: 아, 근데 여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쁘겠다.
0: 그니까.
1: 와, 안에 뭐야? 와.
0: 자자. 소창의 재료 목화.
1: 와. 이게 형 카페 목화 그거 맞죠?
2: 카페 목화요?
0: 오늘 컨디션 좋은가 봐.
1: 아, 카페 모카 문익전 선생님이 들여온 카페 모카 아니야?
0: 아, 그렇지, 그렇지.
2: 이걸로
0: 이게 진짜 모카야?
2: 맞아요. 원단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0: 우와,
1: 이게 그 꽃이에요?
2: 이게 맞아요, 모카꽃.
0: 야, 근데 신기하다. 모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4: 이게 무슨 소리죠, 근데?
2: 아, 이거 실 짜는 소리 같은데요?
1: 실 짜는 소리?
0: 근데 진짜? 소창 직조 시연관.
1: 와. 대박! 와. 형, 이거 직녀가 하는 거 맞네.
0: 이게 진짜 직녀가 하는 직조?
4: 네. 이게 자동화 된 거죠. 직녀는 이제 발로 뭐 밟고 하지 않았어, 그쵸?
0: 그런가 보다.
4: 맞아요, 맞아. 밟고, 넣고, 근데 이제.
0: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렇게 조선시대에서 이렇게
2: 네,
0: 싹.
2: 맞아요,
4: 맞아요.
0: 싹.
4: 이거 혼자서 다 하네.
1: 그러니까 약간 현대판 직녀잖아요.
0: 그러네.
1: 이 기계가. 와,
0: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손수건이나 애기 이제 기저귀.
2: 맞아요.
1: 아, 기저귀를 그러니까
0: 그만큼 되게 연하다는 거잖아, 그치?
1: 와, 근데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거를
2: 맞아요.
1: 1cm 만드는데
0: 그래서 이제 옷감이나 이런 게 비쌌구나.
1: 그러니까
0: 비단이나 이런 네. 것도 되게 비싸.
1: 그러네요.
3: 또 제가 차 한번 따라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자르는 방법이 있나요?
3: 아, 그럼요. 제가 한복 입었잖아요. 네. 아,
0: 오. 또 확실히 또
3: 이렇게
0: 원래 이렇게 조금 일단은 향이
3: 엄청 고소해.
1: 와, 맛있네요.
0: 응?
1: 약간 고소하지 않나요?
0: 오, 약간
1: 둥글레 자, 이 뭐지? 둥글레 찬가?
0: 살짝 무맛.
1: 맞아요.
0: 그러니까 약간 소고기 묵국에서 소고기랑 맞아요, 맞아요. 소고기랑 소금 뺀 맛.
1: 응? 그럼 그냥 묵국 아니에요?
0: 그렇지, 묵국.
1: 소고기 묵국에서 소랑
0: 소고기랑 소금 뺀 맛.
1: 빼면은
4: 그 묵국이네요.
1: 그냥 묵국. 그러니까 아니, 그냥 묵 쌀묵물 아니에요?
0: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5: 저 강화군 문화관광 협사사입니다.
0: 아~ 근데 선생님 요 차가 어떤 차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유출을 해봤는데
5: 거의 99% 맞으셨어요.
0: 어? 이봐! 맞잖아! 맞잖아!
1: 맞네요!
0: 이거 어때 이거야?
5: 순무차예요.
0: 순무?
5: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길다랗게 하얗게 생긴 거고 순무는 작고 하트 모양 느낌이다. 그런데 표면이 약간 그 보라색이다.
1: 너무 맛있네.
0: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직조 하는 거를 저희가 보고 왔는데 그 목화 씨는 진짜 저기서 키우시는 거예요?
5: 네네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0: 와.
5: 한번 만져보세요. 속에 뭐 있어요? 자 만져보세요. 속에 이렇게 만져보세요.
0: 약간
5: 뭐
0: 씨앗 같은 게 있다.
5: 네네 네. 그 씨앗을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0: 이거 안에 씨앗 같은 이거? 게 만져줘.
1: 선생님이 네. 가져오신 거잖아요.
5: 아니죠. 누가?
1: 문익점 선생님.
5: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선생님 공부하고 오셨나 봐요.
0: 이게 진짜 무엇이군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지?
5: 여기 이
0: 한번.
5: 집이 평화직물이라는 직물 공장이었어요.
0: 여기가?
5: 네네네. 강화도 전체가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직물 공장이 약 130여 개가 있었어요.
0: 그렇죠.
5: 그중에서 강화 소창으로 만드는 건 평직이라고 해서 날씨라고 시시라고 이렇게 교차합니다. 이렇게 네. 계속. 아.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요겁니다.
0: 아.
2: 오,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이거 차참 받침대도 예쁠 것 같아요.
1: 아, 너무 예쁘다.
2: 네,
1: 약간 네, 이런 느낌. 아,
5: 저희 동광직물이라고 요거 네. 직접 체험하는 데가 있거든요.
0: 저희가 만들어보자고요?
5: 네!
2: 오, 너무 좋아요.
1: 그럼 되는 거예요?
0: 진짜요?

0: 오, 완전 선방인데요, 안에.
1: 우와.
2: 선방냉처럼.
3: 중녀가 하는 거 맞네.
1: 그래서 이제 옷감이라는 게 비쌌구나.
4: 그러니까.
1: 비단이나 이런 것도 비쌌나.
5: 좋아.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와. 우와.
1: 우와.
4: 우와.
1: 우와.
4: 와, 대박.
2: 여기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4: 여기 동광소창공장이래요.
1: 우와. 처음 보.
4: 아, 근데 천장 너무 이쁘다.
5: 여기 한번 돌아보죠.
4: 이게 실제로 사용했던.
5: 아, 그러신 것 같아요.
4: 그런 기계들이
5: 실제로 쓰셨던 것 같아요.
4: 진짜. 맞아요.
3: 진짜 아, 사용하시던 거네.
4: 맞아요, 맞아요. 네. 사용감이 진짜 대형소.
0: 우와!
4: 공장 슈트네요.
0: 대박.
5: 아니, 너 되게 예쁘다. 엄청 예쁘게.
3: 아, 여기가 체험하는 데인가 보다.
5: 오!
3: 한번 눌러봐요.
5: 예. 1번과 3번.
0: 교체됐죠.
5: 신기해.
1: 와. 들어주고 있어.

0: 지금부터 누가 제일 예쁘겠잖아. 시합을 할 거예요.
1: 배틀로 배틀을.
0: 예. 아.
2: 와, 이게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1: 이렇게
2: 탁 탁.
3: 이거 아까 그 기계가 하던 거네.
0: 똑같아요.
1: 아, 잠깐만, 이거 안 돼.
3: 내가 보미보다 잘한 것 같은데?
1: 에이, 설마. 보미, 아직도 못했어?
4: 다 했어요.
1: 다 했어?
0: 제일 잘하셨어요.
3: 저요? 와. 아, 진짜는 어떤 면이 훌륭했을까요? 물론 모든 면이 다 괜찮았겠지만.
0: 이 엽선과 짜임새 간격이 네. 제일 완성품이에요.
1: 아, 진짜?
0: 제일 잘하죠.
1: 어, 근데 진짜 약간 제 건 약간 뒤죽박죽하긴 해요.
0: 뭔가. 네, 맞아요.
3: 여기서 봐도 조금.
1: 어, 약간 내 얼굴처럼 늘어나 있어요.
3: 아, 근데 개성 있어요.
1: 아니,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다 비슷하나 봐. 그럼 이 중에, 그럼 2등은 혹시 누굴까요, 그러면?
0: 아. 여기 2등 언니.
5: 1, 2등, 1, 2등.
1: 아, 근데 보미는 뭐 전공자니까 어쩔 수 없어. 자, 그리고 내가 서치를 좀 해봤는데, 네. 교동도라고 또 강화도에.
3: 교동도?
1: 네.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동도 안에, 교동 대룡시장이 되게 유명한 그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네. 그 북한 주민이 잠깐 내려왔다가 이제 길이 막혀버린 거죠. 네. 이제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북한에 있던 연백시장이라고
3: 네. 연백시장.
1: 어, 연백시장이라고 있던 그 시장을 생각해서 그 교동에 시장을 만든 거야.
3: 그렇게 활성화가 됐구나.
4: 아. 그런 북한 음식들이 있었었겠네요.
1: 그렇지. 그런 거 당연히 있었지. 또 신기한 게 거기 시장 안에 제비집들이 되게 많대. 그걸 두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근처에 거기 이제 북한에 있던 그 흙들을 네. 제비들이 이제 물고 다시 이게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4: 네. 아, 생각만요?
1: 어, 그래서 고향의 흙을 가져온다. 아~ 이런 의미 때문에 아, 이거는 없을 그래. 수 없겠구나. 아~ 해서 계속 두다 보니까 그 제비집이 되게 많아졌대. 와.
3: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리움과 존중과 그런 그치. 의미가 있는 거네요.
1: 그치, 그치, 그치.
4: 진짜.
1: 어, 잠깐만, 여기. 여기 검문소가 있네, 여기 또. 교동대교 가는데?
3: 왜요, 왜?
6: 어. 네, 지금 저 더 촬영이 불가능해서. 네. 저 여기서 출입 허가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1: 네. 네. 자, 이번에 저희가 화계정원에 왔습니다. 험님, 아, 험님, 근데 오늘 여기 왜 온 거예요, 저희?
6: 오늘 아름다운 풍경들 많이 보셨잖아요.
1: 네. 그렇죠.
6: 그런데 또 하나의 강화도의 비경을 볼 수 있는.
3: 어, 또 있어요?
1: 아니, 강화도에 볼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진짜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진짜. 아니. 안녕하세요.
7: 어, 너무 귀엽,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1: 우와. 진짜 어디 귀엽다.
6: 앞에 탈래. 앞에 타도 돼요?
1: 오이, 오이, 오이.
3: 움직인다, 움직인다.
1: 오, 출발해, 출발해, 출발해. 내가 봤을 때 요 속도 그대로 가는 거다.
3: 이게 제일 빠른 거.
1: 어, 맞아, 맞아.
4: 꽃 정원으로 가는 거죠?
1: 그치, 그치. 이제 정원을 한 바퀴 뺑 도는 것 같아. 오.
3: 근데 오. 이거 타면 사계절 제대로 느낄 수 있겠다.
1: 맞네, 맞네.
3: 그쵸. 완전 봄, 여름, 가을, 겨울.
1: 그러니까, 겨울에는 또 눈 좋고. 네.
3: 연못에서.
1: 그치, 그치.
6: 시원하긴 하겠네.
1: 어, 시원하긴 하지.
3: 와.
1: 와.
3: 와, 와 대박! 와, 와 너무 이쁘다!
1: 아, 여기 너무 이쁘다, 진짜? 어머, 어머, 어머!
3: 여기로 보면은 연안군이 보이는 거예요, 황해남도?
1: 그러네, 황해남도 연안군이 쫙 있네, 쫙이. 이야!
3: 와!
1: 와, 여기 더 높아! 우와!
3: 와, 와 근데 뷰 장난 아닌데요?
1: 어, 아니, 뷰가 진짜.
3: 와, 대박!
1: 이거 약간 VR 보는 느낌이야. 아, 저기가 이제 개성시.
4: 아, 개성?
1: 마을이 다 있네.
4: 아, 혹시... 항해도예요.
1: 자, 그리고 아니, 유정동 마을, 당두포리, 개풍군, 뭐 전좌산, 개성시, 아예 저기가 그냥 다 북한이네, 저쪽. 아... 아예 싹 다. 여기에 써져 있는 게 다 북한이에요.
3: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4: 네네.
3: 저 유정동 마을이 북한이에요?
1: 여기 오니까 북한이 너무 잘 보인다.
3: 진짜. 네. 와, 근데 날이 좋고 지금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북한까지 쫙 이게 시야가 탁 트여가지고 다 보이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오늘 진짜 날 너무 잘 잡았다.
3: 그러니까.
1: 낙성.

0: 할아버지도 이제 국군 포로병으로 이제 북한에 잡혀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족을 꾸미셔가지고 평생을 가족을 못 보시고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할아버지와 이분들이 뭔가 대비되면서 너무 마음 아팠어요.
1: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또 이 삶을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평화를 어떻게 하면 더 지킬 수 있을지,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몇 번 되게 멀리서 보긴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가까이서 자세하게 보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언젠간 통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언젠간 했으면 좋겠어요.
3: 부지런하게 여행합시다. 부지런하게 행복합시다. 살다 보면 행복도 부지런하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시간을 넘어
1: 거리도 넘고
0: 마음도 넘는
1: 넘어 옮김의
3: 전국일주.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working in the bank, Hong Dan-bi Youth Researcher.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계는 하늘, 공계는 땅, 감계는 물, 미계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세계를 뜨겁게 달군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이나네.
1: 이거 전부 다 버려지네.

0: 언제나 우리 사월달에 지어나가고 성장했으면 몸됐으면 걱정하지 마라.
1: 예, 아니, 제가 한번 봐라.

Thank you.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To become a submarine crew member, 6 months of basic training in theory, operations, and practical skills is a must. Today, the trainees learn submarine escape. They look nervous because this drill is essential for their survival.
2: 탈출 시에는 배출하는 거 아시죠? 네? 어떻게 배출합니까? 소리 크게 내면서 배출하면서 상승하시면 되겠습니다.
3: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4: 많이 긴장됩니다.
3: 이게 지금 몇 번째 훈련이세요?
4: 네, 한 오늘 이번 주 초부터 했으니까 세 번째 훈련인 것 같아요.
3: 세 번째.
5: 준비되셨습니까?
6: 예. 예.
5: 화잠 준비 완료.
7: 화잠 준비하세요. 목표 지금 7m. 화잠.
1: The trainees enter a diving bell and descend into the training tank. In a real emergency, they may have to escape from 60 meters, where high water pressure affects air density.
5: 공기 넣어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계시겠습니다.
1: Their escape suits are filled with compressed air, so they must exhale as they ascend to prevent lung damage from expanding air.
5: 1번 탈출! 하나, 둘, 셋!
1: The trainees are told to breathe out while shouting loudly to prevent them from holding their breath unconsciously.
7: 2번 탈출!
5: 2번 탈출!
1: They rise to the surface quickly using the buoyancy of their escape suits. The pressure inside the body also changes rapidly.
4: 탈출복을 입으면 1, 2초 만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부력에 저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지속적으로 뱉으면서 안전하게 올라오는 것이 관건입니다.
8: Yeah. 지금 훈련 마치셨는데 어떠세요?
9: 뿌듯합니다.
8: 뿌듯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뭐 두렵거나 뭐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9: 네, 두려웠으면은

0: 점점 승조하네. 지원 안 했을 것 같습니다.
1: This exercise is unassisted underwater escape. At the bottom of a large 10-meter deep tank, there is an escape chamber like the one inside a submarine sail.
2: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은 잠수함 탈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 과정 중에 하셔서 그 맨몸 탈출 훈련.
1: At a shallow depth, crew members can escape without special suits. They learn to withstand water pressure, which surges when the hatch opens, and escape to the surface on their own.
3: 괜찮으십니까?
4: 오케이.
3: 순간도 모르고 이어지던데 하는 거.
4: 왜 그런?
2: 이게 그 수증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압력평형 시작. 총을 하자.
1: 이것은 또 한 기회로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10m까지 압을
5: 넣습니다.
6: 이제 압이 맞춰지면 물이 흐를 겁니다.
1: In the isolated environment of a submarine, emergencies can happen at any time. Learning survival skills is the first step toward becoming a submariner. 이제 training proceeds smoothly. Today, the trainees have learned more than just survival skills. They learn the power of a promise to protect one another.
7: 괜찮습니다.
1: All of the trainees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oday's escape training.
7: 유용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놀라긴 했는데 어차피 공기도 숨쉴 공기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1: The most dangerous situation in the confined space of a submarine is a fire, which can be fatal. Firefighting must be performed strictly in line with rules. The fire must be reported immediately, and those who discover it first must begin putting it out at once to allow time to put on firefighting gear. 인 submarines, fires must be extinguished as efficiently as possible.
8: 매년 잠수함 승조원들을 선발을 해서 양성을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장교도 있고 부사관도 있고 최근에는 여군 승조원들까지 잠수함 승조원으로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특기에 따라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기본 과정을 수료를 하고 수료한 승조원들은 함정에서 또 한 번의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SQS라고 표현을 하는데 Submarine Qualification System이라고 합니다.
1: After completing basic training, a practical evaluation is performed. Those who pass the Submarine Qualification System earn the so-called Dolphin Insignia.
8: 한 명의 승조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간만 해도 최소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과정을 거쳐야만 본인이 맡은 임무를 어느 정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 Korea's submarine crew training system is highly recognized globally.
9: 030, right? Yes.

0: Submarine crews from Southeast Asia, the Middle East, Europe, Latin America, and other countries that either operate or are preparing to operate diesel-powered submarines. The comprehensive training course has consistently received positive reviews from trainees.
1: 2013년부터 국제 잠수함 과정을 개설해서 외국군을 대상으로 잠수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개국 123명의 외국군 장교 또는 부사관들이 우리 대한민국 해군 교육훈련 전대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잠수함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0: After 8 weeks of training, foreign military personnel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where they operate submarines using the methods they learned in Korea.
2: Also, what I felt for the ICTEP program is that I think it's good that the Korean has this kind of program because I was also able to meet for us, for the Philippines who are still in the early, not really early, but on the stages of developing our own submarine capabilities. Being on this course was helped me to appreciate more about the undersea warfare, about the submarines, and also I was able to learn a lot about submarines.
0: From a country that was learning how to operate submarines from Germany 30 years ago to a country that now passes that knowledge on, Korea's submarine training system is becoming a standard for conventional submarine operations.
3: One shot. One more shot. One
0: shot. How are the world's most advanced diesel-powered submarines built? Behind them are seasoned researchers and engineers. The submarine is the ultimate product of complex engineering. And it all begins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hull.
4: 장보고3 배치2 3번함.
5: 3번함.
4: 네, 압력 선체를 제작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0: The pressure hull is the living quarters for the crew.
4: 지금 보시고 있는 건 HY100강이라고 해가지고 고온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재질강 용접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그 철판 용접하고는 아예 다른 용접 절차 자체가 다른 특이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The entire hull must... Even a single weakened weld can cause the hull to collapse under water pressure. Once the interior is complete, the essential equipment is installed inside.
4: 탑재 공정 자체가 한 24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한 16개월 정도 진행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탑재나 그리고 용접 도장, 음향 파일 뭐 그런 모든 장비들이 여기서 다 탑재되고 물에 진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The Changyangshil submarine, which was launched last year, is undergoing underwater operational trials.
4: 잠수함 국산화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1번함부터 2번함, 3번함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배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상 국산화율을 이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Are there any other countries that have localized submarine construction in just 30 years?
6: 없죠. 당연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래 독일은 잠수함을 팔 때 기본적으로 그런 기술 전수를 패키지로 주는데 건조 기술 받아서 자국에서 건조한 사례는 있어요. 터키처럼. 다만 우리처럼 아예 독자적으로 새로운 국산화 잠수함을 개발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7: 독일에서 언제까지 잠수함 살 거야? 209 1200톤짜리 9척을 만들면서 조립 생산하고 수리하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또 1800톤짜리를 또 인수해야지 거기서 또 다른 노하우. 그 두 가지 타입의 잠수함의 능력을 총합해서 만든 게 도산안창호급 3000톤짜리예요. 그거는 지금 이 시대 디젤 잠수함에서 세계 최고 명품이라고 난 자부해요.

0: evolved into a strategic weapon with a formidable asymmetric deterrent. A submarine's strength lies in its ability to remain undetected for as long as possible. Korea has achieved a revolutionary change in submerged endurance using domestic technologies.
1: 기존의 잠수함의 잠항 능력을 혁신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밀도가 높은 연료전지를 사용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국내 최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형 연료전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0: It was the hydrogen fuel cell.
1: 수소 연료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AIP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Hydrogen fuel cells generate electricity through a chemical reaction between hydrogen and oxygen, charging the submarine's batteries. This allows the submarine to remain submerged for a long time without snorkeling. Sonar, the submarine's eyes and ears for detecting the enemy through sound waves underwater, has also been fully developed domestically.
2: 잠수함의 함수에 많은 부분의 센서를 배치를 하고 3차원 배열을 통해서 표적의 3차원적인 위치하고 각도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This enables detection with no blind spots. Moreover, the integrated combat system, the brain of a submarine, as well as its core strike weapon, the torpedo, were also developed locally.
3: 장보고에 탑재된 어뢰는 백상호, 범상호가 탑재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국산화의 의미는 한국 해역에 그 바다 환경에 맞춰서 최적화된 어뢰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What drew the global spotlight is that it's the first conventional submarine to be equipped with vertical launch tubes. It can strike land targets up to 500 kilometers away while remaining submerged.
4: 수직 발상하고 수평발상 차이가 뭐냐? 잠수함은 어뢰만 쏘고 또 무게 조정하고 그래. 중량 조정하고. 수직 발사관은 한 번에 대량으로 공격할 수 있어.
5: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단연코 저희가 탑 클래스, 탑 티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잠수함 강국인 독일과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Here's another unit protecting submarines and their crews behind the scenes.
6: 우리 수리장은 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한 정비 지원을 하기 위한 그 부대입니다.
0: After a round of inspection, the An Chang-ho heads out to sea. On land, a submarine is a massive piece of precision machinery that must be moved with zero vibration.
7: 보통 저희가 잡는 게 한 7시간 반, 7시간 30분, 7.5시간 정도.
8: 7시간 반?
7: 네네. 저 트롤리로, 저 무진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이렇게 가는 편이죠. 빨리 가면은 전복 위험이나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0: Returning the submarine safely to the sea is also a delicate task. Every step is carried out by hand. It will take more time before the 도산 An Chang-ho can return to sea.
6: 잠수함은 어디 한 군데 파공이라든지 잘못되면은 부상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또는 기술력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고 실내부의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정비를 그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들어가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정비고 그래서 전문적인 정비 기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0: Meanwhile, a mobile maintenance team conducts an emergency inspection.
9: 잠망경 마스트입니다. 잠망경 정비 의뢰가 와서 정비 작업이 끝나고 이제 마스트

0: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The periscope mast is a core device installed on the submarine sail. It can malfunction when struck by floating debris at sea.
0: 뭐 길이도 10m지만 무게도 약 700kg가 되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저희가 하는 작업 중에 제일 위험한 작업입니다.
1: Reassembling the components onto the submarine is as challenging as maintenance itself.
2: 네, 잠수함은 여기 휘하 지수가 있거든요. 이게 휘처하다 보면 저기 관통을 통해서 내려가다가 휘하지면은 찡기면은 그때들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다시 뽑든가 그래야 되면 조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조금 미세하게 천천히 들어가요.
1: Even a small mistake can lead to a fatal situation. Every task is carried out meticulously over an extended period.
0: 무엇보다도 사람이 안 다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장비 역시 뭐 손상 없이 무사히 안전하게 안전이 최우선으로 저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Another maintenance operation is underway. 페인팅 is one of the routine maintenance tasks.
3: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세척을 해가지고 배 전체를 올도색을 하는데 이 잠수함은 4개월 만에 들어와서 지금 부분 도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Corrosion caused by seawater and pressure must be prevented.
3: 제대로 안 되면 방청이나 방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비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이 전체가 이제 계속 녹이 더 커집니다. 원래 두께와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1차부터 5차까지 순차적으로 도막 두께를 맞춰가지고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1: After a long and careful trip, the Anchang-ho is ready to return to sea. It is a process of reading the invisible signs and keeping the submarine in the ready-to-deploy condition. Maintenance determines the durability of the submarine force.

0: The Tosan An Chang-ho is embarking on a 14,000-kilometer voyage, the longest-distance deployment by a Korean submarine. After completing the joint exercise with Canada, it will also participate in RIMPAC 2026, the world's largest multinational naval exercise. Records are a measure of strength. Korea is determined to show the world that it has become a blue water naval force through realistic multinational operations on the Pacific stage. Overwhelming technology and performance. Superb operational capability. The time has come to show the strength of Korean submarines. 3 decades ago, Koreans traveled to a foreign country to learn about submarines through nothing but passion and perseverance. Since then, Korea has grown into a submarine superpower that designs and builds its own cutting-edge 3,600-ton class submarines. Through the passion and dedication of countless people working behind the scenes, it has evolved from a nation that learned submarine technology to one that teaches it to others. Submarines, the symbol of Korea's asymmetric deterrence, are now charting a new course in the global defense market.
1: 이런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과의 어떤 국방 과학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하나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에 대해서 해외 방산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 잠수함의 역할이 그 한반도 방어를 넘어서서 이제 태평양 시대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 또 해양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전력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 최전방에서 은밀할 수 있고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적 심장부터 타격할 수 있는 무기예요. 우리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잠수함이다.
0: 'Submarines, the silent guardians that protect Korea from the deepest depths.'
2: 잠수함은 나에게 전부다. 나에게 잠수함은 인생의 발자취다.
1: 삶의 현장이었다.
3: 꿈이었습니다.
4: 도전이다.
5: 집이다.
4: 심장이다.
6: 자랑이다. 운명이다. 섹시 어려다.
7: 고생했어.

0: 그렇죠. 여기가 다 석유화학 단지다 보니까 저런 시설들이 많이 있네요.
1: 엄청 크다.
0: 울산이야말로 어떤 경남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남도 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스러움 그리고 생태와 문화를 고르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1: 와
0: 이게 지금 실제 고래뼈죠?
3: 네 실제.
0: 실제예요?
3: 네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4: 어머 어머 여기에 살짝 힘내주세요.
5: 오.
4: 되게 안 살고 있어요.
5: 우와, 야, 울산에 대해서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0: 그러니까.
2: 이러니까 오죠.

0: 와, 이렇게 비가 오래.
1: 그러니까요. 지호 배우님과 이제 네. 첫 촬영인데.
0: 그러니까요.
1: 야, 아. 또 이렇게 축하하는 빈지 뭔지 모르겠는데.
0: 아니, 저는 울산을 개인적으로 되게 미스테리한 도시입니다.
1: 왜 그렇죠?
0: 그냥 왠지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올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많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또 안 드는 도시?
1: 울산이 우리가 이제 산업도시로만 알고 있는데
0: 산업도시요? 자동차,
1: 그렇죠, 그렇죠.
0: 조선, 네. 석유화.
1: 네. 근데 여기가 또 네. 생태도시면서 고래도시예요.
0: 아, 고래.
1: 네. 울산이야말로 어떤 경남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남도 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스러움 그리고 어떤 생태와 문화를 고르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또 이 작가님께서 여기 저를
1: 아 그렇습니다.
0: 장생 네네. 여기 장생포에서
1: 장생포, 맞습니다.
0: 고래? 나오시죠. 우와.
1: 여기가 바로 네. 울산의 상징, 울산대교.
0: 아, 울산대교. 네. 야경 맛집.
1: 그렇죠. 여기가 울산 오면은 네. 일단 여기서 꼭 사진을 찍고 가셔야 돼요.
0: 아,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1: 그러니까 울산대교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0: 저 모습을. 네. 아, 근데 전 여기도 되게 좋은데?
1: 아, 여기에서 이렇게 저건 이제 탑만 보이고 있으니까.
0: 네. 와, 그렇죠.
1: 저기 올라가 보면은 울산대교가 보일 겁니다.
0: 와,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아, 울산대교.

0: 여기가 고래들이 이제
1: 고래 엄청 많은데
0: 헤엄치고 있는 네. 고래 조각공원입니다.
1: 아 조각공원. 네네. 아 네. 고래 이제
0: 고래에 있는 여기 누워 있는 고래들 네. 여기 헤엄치고 있는 고래들의 종류가 설명이 돼 있어요.
1: 밍크 고래, 폭등 고래, 범고래, 대왕 고래, 향 고래. 아 대왕 고래 와 진짜 그 대왕 고래 제일 큰 고래죠.
0: 그렇죠. 대왕 고래 제일 큰 고래.
1: 몸 길이가 30m에 200톤. 와. 200톤인데 겨우 그 이거 먹는 거잖아요. 플랑크톤.
0: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식물성 플랑크톤 먹는 거.
1: 그러니까요.
0: 너무 신기하죠.
1: 네. 세상 다 먹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울산이 여기 이제 장생포잖아요.
1: 네.
0: 이 장생포가 이제 만이란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래서 옛날에는 고래를 사냥할 때 만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좀 얕은 바다 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고래를 많이 잡았대요. 그래서 이 장생포가 고래로 유명해진 거고.
1: 여기가 무슨 만이에요? 영일만?
0: 장생포만.
1: 장생포만. 네. 아, 제가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우와. 이야. 와, 이렇게 크게 입 벌려가지고 겨우 플랑크톤만.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0: 이 안에 이렇게 내장까지 다 이렇게 해놨을 줄은 생각을 못했네요.
1: 아, 이게 폐인가 보네.
0: 네, 이게 허파고.
1: 와.
0: 이게 심장인 것 같은데?
1: 와, 이게 실제 크기겠죠?
0: 그렇죠, 실제 크기라는 거.
1: 고래 네. 속 아니?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30m에 200톤에 아무리 뭐 플랑크톤을 먹는다 그래도 응가는 할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응가가 너무 클 것 같은데?
0: 근데 또 그 고래 응가 때문에
1: 네.
0: 바닷속에서는 영양분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고래가 깊은 곳에서 먹이를 먹은 다음에
1: 네.
0: 그 다음에 얕은 데로 올라와가지고
1: 네.
0: 변을 봐요.
1: 그래서
0: 그 고래 또 배설물 안에는
1: 네.
0: 양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1: 그럼 다른
0: 그래서 분들이... 또 이제 플랑크톤들이 그걸 또 먹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자칫하면 이 바닷속에는
1: 네.
0: 양분이
1: 네.
0: 깊은 곳에만 쌓이기가 쉬운데
1: 네.
0: 고래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1: 아, 이게
0: 그래서 고래를 바다의 펌프라고 합니다.
1: 고래똥이 엄청 귀한 거네요.
0: 엄청 귀하고 고래가 토한 것도 귀해요.
1: 토?
0: 네. 오늘도 보면은 네. 우리 지호님 지금 은은한 네.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1: 네.
0: 최고급 향수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하나가 고래가 소화불량으로 이렇게 토한 덩어리예요.
1: 아, 대박.
0: 그게 용연향이라고.
1: 아, 그렇구나. 야, 고래 신기한 거네.
0: 자, 또 다른 고래들이 있으니까 또 가보시죠.
1: 아, 네, 네. 아. 우와!
0: 여기가 이제 귀신고래.
1: 와,
0: 귀신고래가 영어로는 네. 그레이 웨일이라고도 하는데,
1: 그레이 웨일?
0: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네. 데빌피쉬라고 했대요.
1: 데빌피쉬. 아~
0: 호기심도 많고, 근데 네. 영리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콧잔 등에 저렇게 상처들이 많잖아요.
1: 네네네.
0: 먹이 습성이 바닥을 이렇게 헤치고 다니면서 먹이를
1: 먹어요.
0: 아~ 지금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놨잖아요.
1: 네. 아, 근데 눈빛이 살아있다.
0: 그러니까.
1: 아, 그것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놨나 보다.
0: 그 귀신고래가 네. 이제 또 신비로운 게
1: 네.
0: 굉장히 넓은 지역을 돌아다녀요.
1: 아~
0: 그래서 한 2만 킬로 정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냥 막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장생포 쪽으로 돌아오거든요, 이 고래가.
1: 다시?
0: 네. 그래서 고래 회유 수면, 울산 앞바다 이쪽이
1: 네.
0: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1: 그 경로를
0: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한 거예요.
1: 아, 그 또 그런 경우도 처음 듣네요.
0: 그러니까요.
1: 와, 극동고래.

0: 울산 앞바다.
1: 여기가 다 이제 석유화학 단지다 보니까 저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만이 이제 태화강으로 연결이 되니까.
0: 아, 태화강까지. 아.
1: 이게 진양호네.
0: 네, 진양호. 네. 그 유명한 진양호.
1: 그러니까 그 사진 속에 있던 진양호.
0: 와, 진짜 크다.
1: 와, 엄청난 거죠.
0: 높이도 지금 거의 4미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야룻배를 타고 고래를 바다에서 만나면 이 느낌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0: 그게 완전 신석기 시대 때 진짜 나무로 만든 대로 작살로.
1: 작살, 작살, 손으로 던지는 작살로. 아, 어떻게 그렇게 작은 약간... 생각을 했을까?
0: 아,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하려면 박물관에 가봐야 돼.
1: 그러니까.
0: 아, 저기 있네. 와, 여기는
1: 여기에 네. 울산이 자랑하는 네. 세계인이 감탄하는 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0: 여기 고래 박물관?
1: 고래 박물관. 오... 혹시 반구대 암각화라고 들어보셨어요?
0: 지금 들어봤어요.
1: 아, 이 반구대 암각화가 네. 스페인에 가면 알타미라 동굴 안에 그 알타미라 동굴벽화 있잖아요.
0: 있죠, 벽화 있죠.
1: 신석기 때 네. 그런 이제 것들을 보여주는 네, 네, 네.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비견될 만한 고래와 관련된 바위에 새긴 그림이 있어요. 그게 반구대 암각화인데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네. 여기에 다 전시를 해놨어요. 아, 그래서 여기...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분이 저기 계십니다.
2: 어서 오십시오.
1: 네.
0: 아니, 네. 반구대 암각화 정확히 뭐예요?
2: 아, 반구대 암각화는요. 네. 아, 우리 지금으로부터 7천여 년 전에 예, 신석기 후기인들이 고래를 이 잡는 모습을 그리고 고래의 생태학적 특징을 아주 정교하게 네. 잘 그려놓은 것이 바로 반구대 암각화예요. 네. 그 반구대 암각화는 저 울주군 서쪽. 예, 그쪽에 우리 언양의 반구대 암각화라고 바위 위에 새겨진 그림이 반구대 암각화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보겠어요.
0: 네, 문제요?
2: 문제 저 자주 내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0: 네,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문제.
2: 예, 인류 최초로 고래를 잡은 민족은 누구인가요?
1: 인류 최초로
2: 네.
1: 고래.
2: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고래를 잡은 민족은?
0: 그러면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이겠죠?
2: 네. 바로 우리 민족.
0: 아,
2: 바로, 네.
0: 진짜요?
2: 바로 우리 울산. 울산의 선조들이에요.
0: 울산이라고요?
2: 네, 네.
1: 그러니까 지금 고고학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2: 최초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7월 12일 날 최초로 고래를 잡았다는 그 가치 때문에 유네스코에 7월 12일 날 정식으로 등재가 됐어요.
0: 유네스코.
2: 그럼요. 네, 이제 세계적인 보물이 됐습니다.
0: 아, 이게 그럼 그 이렇게 와, 이게 오밀조밀하게 다 그려놨다.
2: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홀로그램 여기 고래 안에 또 조그만한
0: 귀신.
2: 어이구 어떻게 아셨지?
1: 아유, 저희가 저 빵을 먹고 왔어요.
2: 아, 그러세요? 네네. 이렇게 자 조그만한 여기 고래를 새끼를 이렇게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에요.
1: 실제로 고래가 저렇게 새끼를 업고 다니기도 하나요?
2: 그럼요. 이렇게 이 지느러미로 가슴 지느러미를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면서 사람하고 비슷해요. 자, 그럼 또 문제 내겠어요. 자, 우리 고래를 잡을 때 우리 사람이 고래를 사냥을 할 때 자, 암컷하고 수컷 중에는 어떤 고래를 먼저 잡아야지?
1: 아, 이것도 암컷?
0: 그렇지, 여자를 잡아야 남자가 오지.
2: 아우, 너무 잘하시네. 암컷을 딱 잡으면 수컷은 그걸 빙글빙글 돈대요.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막 이래서 그러는데 반대로 수컷을 딱 잡으면 암컷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샥 간다고 그래요.
1: 마침 잘 됐다 이러는데. 저런 저 속성이 저럴 줄 알았어요.
2: 글쎄 말이 사람하고 좀 비슷한가요? 예, 어쨌든 이 고래는 작살 맞은 고래예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유물로도 다 이 작살 맞은 고래 뼈들이 다 실제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고래 뼈를 삼춘 주 전시장에서 또 보면서 어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 야, 이제 고래 보러 가자.
1: 그러니까
0: 고래 보러 가자. 실제 고래의 역사를 보러 가시죠.
2: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고래 뼈를 보러 3층으로 가겠습니다.
0: 와 고래 뼈. 와 이게 지금 실제 고래뼈죠?
2: 네, 실제.
0: 실제예요?
2: 네.
0: 얘는 뭐예요?
2: 엄청 크죠?
0: 아유,
2: 요거는 자, 어때요? 요게 요쪽 편에 보시면 가슴 지느러미예요. 팔처럼 보이는 거 있죠? 요게 가슴 지느러미예요.
0: 얘가 아, 혹등고래.
2: 네, 혹등고래는 오지훈 씨처럼 가슴 지느러미가 이 팔처럼 이렇게 길어요. 예. 네, 혹등고래는
0: 아, 예,
2: 몸 길이 전체의 3분의 1이 가슴 지느러미라서 팔 긴 사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우와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등고래의 참 그런 몸짓이 참 우아해 보이고 그래요.
0: 벤치프레스 많이 한 느낌으로. 얘는 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2: 무슨 고래?
0: 참고래.
2: 네. 참돌고래.
0: 참돌고래. 네. 아, 돌고래.
2: 네. 우리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고 가면 2,000마리씩.
0: 맞아요, 맞아요.
2: 볼 수가 있는데 아무 눈에나 보이는 건 아니에요. 3대가
0: 복을 받아요.
2: 복을 쌓은 사람만이
0: 그렇더라고요. 볼 수 있어요.
2: 맞아요.
0: 희한해.
2: 그리고 지금 이 계절이에요.
0: 아.
2: 예, 6, 7, 8 이렇게 여름 시즌에 참고래 떼를 볼 수가 있습니다.
0: 이게 실제 뼈라는 거죠?
2: 네, 네.
0: 와, 이걸 이렇게 뼈예요. 보온을 했다고?
2: 네, 네.
0: 그 뼈를 한번 이렇게 만져볼 네. 수 있을까요?
2: 실제 고래 골격을 만져보러 갑시다.
0: 이게 어느 부위 뼈예요?
1: 와.
2: 이게 바로 턱.
0: 턱?
1: 아.
2: 턱이에요.
0: 아, 그게 크니까 얼굴이.
2: 네.
1: 상아 같지 않아?
2: 그렇죠. 그렇죠.
0: 만져봐도 되는 거죠?
2: 네, 만져보세요.
0: 와, 이게 뼈라고?
2: 네.
0: 네. 이걸 사람 잡겠어, 이걸로.
2: 네. 요거는 턱뼈고, 요거는 네. 우리 척추, 이렇게 척추뼈들의
0: 아, 척추,
2: 일부분이에요. 그죠?

0: 와, 여기가 이제 장생포의 고래 문화를 네. 다 볼 수 있는 고래 네. 마을이에요.
1: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여기가 예전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렇죠. 있는 거예요?
0: 예전에 이곳에 네. 고래와 관련된 산업들이 네. 굉장히 활발했을 때 그때 모습을 다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1: 그러면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럼 혹시 그런 분들도 만날 수가 있을까?
0: 그때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굉장히 많고
1: 있어요?
0: 해설사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1: 해설사님
0: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와.
1: 네. 아니 근데 고래 마을에 하면 예전이잖아요.
2: 네.
1: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2: 해설님? 저는...
1: 혹시 그분 중에 한 분 따님?
2: 그런가요? 그렇게 설정을 해볼까요?
1: 그럼 여기가 그러면 언제 형성이 된 거예요?
2: 여기는 10년 전, 2015년에 형성이 돼서 네. 저희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시설이고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저희 장생포에 포경이 이제 형행했던 그 시절을 이제 그대로 재현한 공간입니다.
1: 와, 집 봐, 옛날. 그 예전에 담이 이렇게 있었어요. 돌로.
0: 그러니까 딱 봐도 살림살이가 좀 네. 형편이 괜찮아. 그러니까 돈이 좀 돌았던 거지. 네.
1: 그렇구나.
2: 여기는 앤드류스의 집이고, 앤드류스는 미국의 고고학자이자 탐험가였는데 네. 저희 일제강점기 때 장생포에 귀신고래를 연구하러 왔던 탐험가였어요.
1: 아, 그때 아까 그 말씀하셨던 네. 그 귀신고래 잡으러.
0: 그래서 이 로이 체프만 앤드루스라는 분이 아시아에서 인류가 발원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연구에 의해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발원한 걸로 이제 그 네. 유전자 그쵸. 정보를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네. 결론이 났지만 네.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탐색해 나가던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고비 사막 쪽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뭐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했던 거죠. 뭐 늑대한테 습격당하기도 하고 뭐 중국 소수민족한테 만나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거죠.
2: 이제 앤드류스가 저희 네. 장생포에 귀신고래를 연구를 했던 탐험가고요. 저희 이제 장생포에 악마 고래가 있다. 요 얘기를 듣고 장생포에 와서 탐험을 하면서 그때 연구했던 고래를 학계에 보고를 하면서 세계 최초 한국계 귀신고래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아,
0: 근데 이 앤드루스 선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장생포 와가지고 고래를 목격을 하고 또 해체하는 장면도 목격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또 학계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뼈를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박물관에 보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표본 같은 걸로 전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뼈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네. 아유 마을 주민들이 자꾸 와가지고 그 뼈를 가져다가 구워 먹드리는 거야.
1: 먹어요?
0: 그걸 그때도 그러니까 곰국으로 드셨던 거 곰국.
1: 고래다고 하니까
0: 고래뼈 곰국이 있었나 봐.
1: 그렇지 뭐 그때 뭐 유산이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먹는 게 장땡이지.
0: 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사진 필름 하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때 이제 고래 사진 다 찍고 나서 네. 남은 필름 가지고 한양을 갔는데 네. 여기도 찍을 게 많구만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찍어 놓으신 게 그때 당시에 서울 풍경을 찍은
1: 1910년
0: 1912년 그때
1: 그때 네.
0: 아. 굉장히 생생한 아주 귀중한 자료로 지금 남아있대요.
1: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가장 큰 획을 그으실 수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0: 이제 근대 역사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아, 여기 있네, 그 아까 얘기했던.
1: 아, 그 나머지 필름을 네. 바꿔 사진 찍은 사진.
0: 이제 고래만 찍으신 게 아니라 이런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세대가 살고 있던 그런 생활상까지 꼼꼼하게 기록을
1: 그러면 앤드류스 씨일까요? 한복이
0: 맞는 것 같아요.
1: 맞는 것 같아요.
0: 로이 체프만 앤드류스.
1: 아, 맞네. 네.
0: 본인의
1: 본인. 아씨, 맞네. 야, 또
0: 지금 자기...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선인서의 시조가 이분이에요. 아,
1: 그러네.
0: 야, 담배 때까지 딱 드시고.
1: 야, 이거 기록을 뜯어놨다. 와, 이런 사진이 사실은 없는데 우리나라 카메라가 없으니까.
0: 정말 귀중한 사진.
1: 귀중한 사진이네.
4: 안녕하세요.
0: 벌써 아,
1: 냄새에 끓여서 이 빗속을 뚫고 이 냄새가.
0: 뭐 근무하면서도 배고프면 여기 살짝 오시나요?
2: 네.
0: 고래빵 드시러?
2: 네,
4: 고래빵이라는 게 뭐예요?
0: 저희 고래빵 뭐예요?
5: 여기 마들렌 고래빵입니다.
0: 아, 마들렌으로
5: 돼 있구나. 구자하고 다 갈아가지고 부드러운 카스테라 식으로 돼 있네.
0: 네.
5: 아, 요 모양은 반구대 암각화 바위에 되게
1: 많아요. 딱 고래 모양으로 돼 있네, 이렇게.
4: 반구대 암각화에 예, 딱 요 모양이 새겨져 있다는
5: 네,
4: 거죠?
5: 고래 모양이에요. 이번에 유네스코도 등재도 되고.
0: 네.
5: 반구대 암각화.
0: 유네스코.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아이가.
1: 고래?
0: 네.
1: 맛은 어떨까요, 맛은?
5: 맛은 유자 향이 있나요? 유자.
1: 유자. 네. 아니, 먹어볼게요.
0: 그러니까. 딱 요래가.
1: 고마.
0: 네.
1: 힘드네. 네.
5: 안에 또 이게 까막까막한 게 있죠.
1: 어, 까막. 이거.
5: 이게 미역이.
1: 어.
5: 울산이 또 정자 미역이 또 유명하거든요.
1: 와이.
5: 고래가 이제 새끼를 하면 아프잖아요. 상처가 있고 하니까 고구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미역을 뜯어 먹었다고. 그래서 그걸 고려 때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사람들도 새끼 낳고 하면 미역을.
1: 그래서?
5: 네, 그래서 미역을 먹는다.
4: 아, 그래 고래가 저거를 먹을 때는 뭐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산후에 미역국 먹는 걸 고려한테 배우게 된 거네요.
5: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처럼 해가지고.
1: 유네스코 맞네.
4: 근데 진짜 이거 미역이 들어있으니까.
1: 울산 사투리 맞는 거죠?
4: 울산 분이시죠?
5: 네.
1: 어디 가세요? 네. 돈을 받으셔야죠.
0: 네. 잘 먹었습니다.
4: 잘 먹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5: 잘 드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 잘 드세요.
1: 화이팅을 울산말로 뭐 있어요?
5: 단디해라!
1: 단디해라! 오케이, 단디해라!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오우.

터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혀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통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통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통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통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통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통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통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들어오세요. 괜찮아.
1: 하미.

이빨이 없어서 물어도 쓱 빠져요. 안 물리죠?

Damien!

0: 와, 산세가 끝내줍니다.
1: 파이팅.
0: 파이팅. 아유, 오케이. 그냥 마실 갔다 올게요.
1: 알겠습니다.
2: 와, 뒤집어질 것 같아서.
3: 여기가 최고 높은 지역이에요.
4: 우리가 이 흥분감이 남아있잖아요. 이 흥분감을 가지고 바로 또 직접 운전을 해보시죠.
1: 이거는 우리가 직접
4: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1: 할 수 있어요.
4: 어,
1: 그래요?
4: 할 수 있어요. 일단 가보시죠.
0: 자, 일단 스피드를 또 저희가 직접 체험한다 그랬는데. 네. 차들이
4: 할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0: 잠깐만요. 이거 카트 아닌가요?
4: 뭘 기대하신 거예요? 네?

0: 이야.
1: 하트 채운 곳인가요?
2: 네네네. 아,
0: 근데
2: 네.
0: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거의 막 시속 70km까지도 막 나간다고.
2: 네, 맞습니다. 네.
3: 이게 70km까지 나가요?
0: 네, 꽤 빨라요.
2: 1인승으로 있는 스포츠 카트는 지금 70km까지 나와요.
3: 아, 진짜요?
0: 체감은 거의 뭐 100 정도 체감이 된대요.
2: 네, 그리고 2인승은 네. 지금 30km까지 나와요.
0: 아, 요거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탈 수 있는.
2: 네, 맞네요.
0: 커피 내기.
3: 커피 내기?
0: 커피 내기.
3: 콜.
0: 콜.
2: 한분 먼저 앉으시고 설명을 같이 들으시는 걸로 할게요. 네. 일단 왼쪽이 브레이크고요.
0: 요거요?
4: 이쪽이 네. 브레이크고 네네. 이쪽이 액셀레이터.
2: 액셀레이터.
0: 네. 네. 네.
2: 주행 중에 엔진에서 펑펑 소리가 날 수 있어요.
0: 네.
2: 그거는 엔진에서 이제 열을 받아서 나는 소리니까.
4: 와, 여기 카트에서도 팝콘이 튀어요?
2: 네네네네. 그리고 코너를 돌 때는 크게. 아웃코스로 해서.
0: 아, 아웃코스로요?
2: 네, 아웃코스로 해서 도시고.
4: 이게 브레이크고 액셀레이터고. 아, 왠지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똑같은 거죠?
2: 네네.
4: 저게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0: 네. 오.
4: 커피 내기입니다.
0: 네.
4: 안 봐줄 거예요.
0: 안 봐줘. 비장하게. 딱.

0: 다시 올게요.
1: 아우. 야.
2: 예. 예.
0: 요만큼 자, 요만큼, 요만큼.
2: 이겼다!
0: 진짜 요만큼 차였어요, 요만큼.
2: 아니, 근데 이게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어, 직선에서 깜짝 놀랐네. 아,
0: 드리프트가 장난 아니죠. 네.
2: 컨트롤 그냥 땡, 하면서. 네.
0: 증명하셨습니다. 자, 운전을 좀 즐기신다는 거.
2: 승자는 우승, 네. 패자는 카페로.
0: 네. 카페 있으니까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제 우리가 막 스피드 즐기고 있으니까 약간 좀 진정시킬 겸 클래식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2: 클래식한 볼거리요?
0: 네. 이 앞쪽에 있거든요.
2: 약간 고전적인?
0: 네. 눈 휘름으로 해주실걸요?
2: 아 좋죠. 네. 저 처음 엄청 좋아하거든요.

0: 정말 최초의 이동수단 아니겠습니까? 네. 인간의 포메틱이죠. 그렇죠. 네 발 달렸습니다.
1: 네 발 달림. 네,
0: 마력. 네 마력. 네. 조랑말 에디션.
1: 네. 와, 저,
0: 잠깐만요. 이거 틱이에요?
1: 틱 안 나오잖아요, 그죠?
0: 대한민국 최초의 경차.
1: 91년도에 나왔네요.
0: 최초.
1: 우와.
0: 야, 오! 이거 그 유명한 뉴비 엥. 와, 경제적인 스포츠카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와.
1: 1960년도에 나왔는데 그래도 최고 속도가 100km였어요, 네. 시속.
2: 딱정벌레.
0: 이게 진짜 그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았던 차예요.
2: 그렇죠, 맞아요. 와, 근데 몰랐는데 이것도 시속이 220까지도 나오네요.
0: 독일 차들이 그 독 3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웃땡, 네. BM땡, 벤땡. 그 세 가지 차가 네. 굉장히 진짜 잘 달렸죠.
1: 제가 네. 독일 여행 가면서 그 3사 박물관을 다 갔었어요. 거기는 완전 그 최초의 모델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슈퍼카까지 쫙 모아놨고 직접 타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뭐 훌륭한 수준인데요?
0: 이건 약간 좀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1: 네. 그 여기는 모습에 좋은 게 네. 정말 각국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다 볼 수 있어서
0: 네. 야, 그 약간 이거 정말 귀족분들이 타시는
1: 이거는 약간 마차 같다.
0: 이거는 약간 영국의 정말 그 귀족분들 이것도 여성분들한테 인기 진짜 좋았어요. 네. 막 이렇게 막 사자가 이러고 있잖아요. 보면 여기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네, 이러고.
1: 브랜드마다 다 네. 있잖아요. 막 말이 이러는 건 되게 비싸고.
0: 그렇죠. 말 올라오고 막 이렇게 황소 나오고.
1: 네, 황소 나오고.

0: 지금 날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 여긴 어딘가요?
1: 이 탐험 여행을 마무리할 그 멋진 산골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혹시 여기 숙소 대표님이신가요?
2: 아, 대표는 아니고 여기 그 마을 이장이에요.
3: 여기 저기 마을 이장이세요?
2: 예, 예, 예, 예.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예. 아유. 예. 아유, 반갑습니다.
1: 여기 원래 학교가 예. 맞죠?
2: 여기가 이제 분교예요. 저희가 예, 여기서 옛날서부터 이제 초등학교로 다녔는데 네. 이제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폐교를 못 시키고 네. 이제 우리 마을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아~ 그래서 이제 군에서 이 리모델링을 싹 해줬어요.

0: 주무시고 가시게요?
1: 예, 잠도 자고 여기 뭐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0: 손님들이 오셔갖고서 저 두부를 지금 하려고 해요. 네. 아, 잘 오셨네. 넉넉하게 두부를 했으니까요. 네. 그거 같이 좀 하시면서 예, 네, 그거 두부 뭐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저 지금 아궁이 맞나요?
0: 예, 저기서 이제 그 두부를 만들어요. 두부 만들고 예, 막국수도 누르고.
2: 이야, 전통 방식.
1: 네. 맷돌, 맷돌.
3: 예, 여기서 이제 지금 맷돌 돌려가지고 갈아가지고 여기다 뽑아가지고 이거 또 여기다 물 끓여가지고 여기다 걸러야 돼. 끓여가지고.
1: 맷돌로 직접 가시는 거예요?
3: 예.
1: 와, 이 물 같이 넣어줘요.
0: 예, 물하고 같이 넣어야 돼요. 그냥 조금씩. 예, 물하고.
1: 와, 이 묵직하네요.
0: 예, 무거워요.
3: 아니,
1: 오른쪽으로. 반대방에. 시계 반대방에.
4: 어이가 없네.
1: 네. 진짜 어이가 없네.
0: 올로 와요.
3: 그렇지.
1: 갈리다. 네. 네. 오케이. 쿵짝이 잘 맞아야 되고.
3: 예, 예. 딱 들어가도.
4: 자, 우리의 합을 또. 이거는 이제 쿵짝이야, 쿵짝. 네. 쿵짝. 네.
1: 이렇게. 어이, 쿵짝이 안 맞았네.
3: 일부러. 노래는 잘 부르시네.
4: 노래는 잘 부르시고요.
1: 네. 한번
4: 보세요. 조금만. 자, 내려가고요. 돌리고 지금 타이밍.
0: 오케이. 아.
1: 어우 밑에 막 거의 막 까르보나라가 그냥
4: 야 크림.

0: 맞아요. 힘들어요. 정성도 예. 많이 들어가고. 예. 이 집에서 해먹는 이 집두부가 진짜 맛있거든요. 고소하고.
1: 이게 이렇게 가지고
2: 예. 넣었잖아요.
1: 네.
2: 아, 얼마나 정도 끓여가지고 이렇게
1: 한 40분 정도 끓여야 돼요.
2: 40분을요?
1: 예. 이렇게 줘야 이게 밑에가 안 눌어요.
3: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1: 네, 그리고 끓으면 이게 끓으면 네. 넘으니까요.
4: 40분 내내 하셔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와, 이게 끓어 넘어요 또.
4: 그러니까. 제가 20분, 설사 20분.
2: 힘드시니까 저희가 그대로 20분씩 했죠.
1: 예.
2: 어머니 뒤도 안 들어오시죠?
4: 네, 하고 바로 가셨죠.
2: 잘 적으세요. 자, 이거 눌러보시면 안 되니까 뭔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성.
4: 이게 깊지 않고.
5: 바닥을.
4: 네, 바닥을. 약간 스프가 내 스프.
2: 네, 네. 근데 지금 냄새, 콧물 냄새 막. 고소하다.
6: 이거 막국수도 눌러야 되니까요. 좀 네. 도와주실래요?
4: 아, 예. 네. 이거 제가 돌릴 테니까 네. 한번 네. 눌러보세요. 좀. 네.
6: 여기는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4: 넣고서
6: 이게 어디 단계가 있거든요. 예. 2단 이 정도 넣어 갖고서 이게 눌러야 돼요.
5: 올려야 되잖아요.
2: 예. 그게 순수 100% 메밀이에요?
1: 네.
2: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안 섞어요?
1: 안 섞었어요. 예. 아주 순 메밀이지.
6: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서 여기서 누르셔야 돼요. 자. 야, 같이 누르셔야 돼요.
2: 여기 나온다, 나온다, 같이. 나온다, 나온다.
6: 둘, 셋.
1: 여기 눌러야 돼, 고기를.
2: 나온다, 예. 나온다.
4: 자. 라면 같이 나오는데요?
5: 예. 아니요, 빨리빨리 누르세요.
6: 꽉 누르셔야 돼.
1: 빨리 눌러야 되는데, 천천히 누르니까.
6: 네, 됐습니다. 그리고 쏙 밑으로. 하나, 둘, 셋.
2: 아, 근데 이게
6: 힘들어서. 예. 힘들어요. 예, 이게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돼요.
4: 이게 뭐 이게 혼자 하기 있는 거예요.
6: 아유 안 되죠.
5: 네.
6: 이거 키우세요. 이거 끼워가지고.
2: 자, 네. 하나, 둘,
6: 셋.
4: 오. 오. 오. 오. 오. 이야, 야. 야.

0: 아이 맛있겠다.
1: 네, 오케이. 아.
2: 여기다 넣어요.
3: 여기다 넣어요.
0: 맛있다.
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2: 와. 맛있어. 이제 눌러요.
0: 야, 이거.
2: 얼른 와서 눌릅시다. 자, 빨리.
4: 우리 투입. 투입.
2: 아, 네.
4: 예. 투입. 투입.
0: 우와.
2: 맛있어.
0: 어, 맛있어.
4: 어머님.
0: 아, 죄송해요.
4: 어머님, 죄송해요.
5: 아, 괜찮습니다.
0: 야, 저 지금 국물 나오잖아, 국물.
4: 네.
0: 와, 국물.
5: 네. 이게 이제 두부 되는 거예요, 이게.
0: 저기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5: 네.
0: 빛이잖아요, 빛이. 네.
5: 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0: 이 정도? 됐,
5: 네, 됐어요. 너무 이게 간수를 많이 비리면 딱딱해, 우리가.
0: 밑에가 딱.
5: 네.
0: 오, 근데 몸이 올라가야 되는데. 야, 밑에 지금
5: 순두부,
0: 순두부. 자, 한번 자금 나온 뜨끈뜨끈한 이 순두부. 네? 우리 어머니표 순두부를 먼저.
2: 힘들어 못해. 아이고, 아니야. 여기 이렇게 진짜
4: 너무 힘들어
2: 잡아있고.
4: 와, 표정에도 느낌 왔어요, 느낌 왔어.
0: 와,
4: 지금 팔을 떠시네요.
0: 와. 와, 전율이 그냥
2: 고정하는 거, 체험하는 거, 조금 냉게 단대가만 냉겨가지고.
4: 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0: 아무것도 안
4: 했어요. 네.
0: 아름다운 거 딱 이 간수에 딱 해가지고
4: 딱 간도 딱 맞는 것 같아요.
0: 네, 간도.
4: 와,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지금 저희 와. 거의 말을 잇고 계속 먹고 있어요.
0: 와,
4: 지금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도와드릴 타이밍이 없어.
2: 이거 조금 더 왔고요.
0: 아, 답이었습니다. 와.
2: 이거 봐. 소금 맛있어.
0: 와, 다 먹었어요. 와.

0: 생각하고 내가 여름만 되면은 항상 먹는 게 냉면이랑 막국수예요.
1: 그렇죠.
0: 특히 막국수는 메밀이 들어간 거. 근데 제가 시켜먹는 거는 맛은 있는데
1: 그건 전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0: 조금 그냥 끊어져요. 네.
1: 그렇죠.
0: 이거는 쫄깃쫄깃하고
1: 이거는 맨 메밀이니까
0: 네. 네. 식감이 진짜 좋아요. 네.
2: 근데 이건 저희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1: 100%
2: 메밀이라는 거.
1: 네, 맞아요.
2: 반죽을 봤으니까 네.
1: 두부도 네. 이렇게 썰어서 김치에 드셔도 되고 네. 양념장 발라서 네. 이렇게 드셔도 되고.
0: 아 잠깐만요. 하나 딱 들어서 뭐. 이 표면을 딱 보면은 꽉 찼어요. 이게 진짜 잘 누르시죠. 아. 아까 딱 누르실 때
2: 밀도가
0: 네. 너무 잘 누르세요.
1: 맛있어.
0: 그 시간형 부분은 살짝 떨금만 있잖아요. 뒷맛이 약간
2: 약간
0: 있는데 요거는 이거 놓자마자 씹는 게 고소해요. 꿀맛.
1: 김치에서 먹으면 맛있죠.
2: 정말 막걸리. 막걸리.
1: 막걸리가 없어. 막걸리 사올 걸 잘못했네.

0: 아유, 정말 이제는 어딜 가나 참 시원하죠.
1: 오늘 약간 그래도 살짝 좀 온도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0: 네.
1: 좀 더 인제를 더 상쾌하게 좀 즐길 수 있는?
0: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바로 옆으로
1: 네.
0: 쭉 강의를 했는데
1: 네.
0: 여기 이제 넷강이라고 이제 현지분들은 부르시나 봐요.
1: 넷강이요?
0: 예. 그래서 여기가 소양강 상류라고 합니다.
1: 아, 여기가요?
0: 네.
1: 그 애청은 소양강에
0: 그 소양강 네, 맞습니다. 여전히 좀 많은 분들이 또 살고 계셔가지고
1: 네.
0: 그래서 특별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대요.
1: 이곳에 농촌 체험이 있다고요?
0: 바로 옆에 이제 농촌하고 밭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요.
1: 이 산딸기 또 있네.
0: 아, 빨갛게.
1: 야, 오, 이거 잘 익었다. 오, 여기 진짜 많다.
0: 우와, 여기 주렁주렁 열렸다.
1: 우와, 이거 하나 더.
0: 네.
1: 야.
0: 이거
2: 잘합니다.
0: 좋아하시면은 네. 오늘 처음 체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어? 뭐 산딸기
2: 약간
1: 체험인가?
2: 예, 산딸기랑 약간 먼 친척 정도?
1: 그럼 뭐 복분자?
0: 일단 가보시면 알고요.
1: 가보시죠. 아, 여기가 연 되게 많다, 여기에.
0: 아, 연잎들 지금 네. 쭉 있네요.
1: 어? 저 그, 저 블루베리잖아요.
0: 예, 맞습니다. 아까 네. 우리 산딸기 스트로베리,
1: 예.
0: 블루베리.
1: 아, 마운틴 스트로베리.
0: 예.
1: 이건 블루베리.
0: 블루베리.
1: 야.
0: 어, 여기 이러신데?
1: 안녕하세요.
0: 어, 안녕하세요.
3: 어, 어머, 안녕하세요.
1: 네네네.
0: 예.
3: 어디서 뵌 듯 한 분 드실게. 반가운 얼굴이 왔네요.
1: 네, 저 예. 누군지 아세요?
3: 신성 씨 아니에요? 예.
1: 어, 맞습니다.
3: 어머, 하늘에서 내려온.
1: 네.
3: 반갑습니다.
0: 예, 저 같이 동행하고 있는 여행 작가고요.
3: 아, 그러세요?
0: 제가 듣기로 여기 막 그 축제가 열릴 정도로 블루베리가 유명하다고.
3: 아, 맞습니다.
0: 예.
3: 저희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한 네. 3만 평 이상
1: 아~
3: 블루베리를 농사를 하고 있는데.
1: 와, 3만 평.
3: 이 블루베리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1: 네.
3: 농약을 안 치는 농사를 짓자.
1: 아, 친환경으로?
3: 어, 농부한테도 아, 좋고
1: 네.
3: 도신들이 왔을 때도 좀 네네. 무해한 걸로 하자 해가지고 네네. 블루베리 했어요. 한번
1: 살짝 먹어보면 될까요?
3: 예, 맛좀 보세요. 예.
0: 지금 익은
1: 이 이런 거 이런 거요?
3: 진한 보라색.
1: 예.
3: 얘도 우와.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있어요.
1: 와, 진짜 달다.
3: 한번 따보시겠어요? 통 좀 드릴까? 네.
0: 어, 저 도와드리면 네, 네. 너무 재밌는 체험이 될 것 같아요.
3: 네, 여기 나 지금 교통 따려고 했는데 한 통 좀 도와주는 시험 치고 따시고
1: 이제 네.
3: 농부 아저씨가 돼가지고
1: 아,
3: 네. 수학의 체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0: 중요하죠.
3: 그러니까, 네, 네. 모자를 쓰시고
0: 볼을 잘 하시기 네,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지금까지. 네, 네, 네.
1: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웃고 주면 좋아요.
0: 농문 패션 완성.

0: 너무 좋다 여기.
1: 읽진 않았는데 이렇게 색이 어우러진 것도 너무 예쁘네요.
2: 그렇죠. 연두색이었다가 초록색이었다가 핑크색.
3: 약간 진보라. 자줏빛, 네, 진보라 그다음에 뭐 이런 거야.
0: 큰 게 입에 들어가면은 그 씹을 때 톡톡 터질 때 달달한 게 나오잖아요. 예.
3: 즙이 쫙 빠지면서.
2: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 우리 몸을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그렇군요.
0: 이렇게 다 땄습니다.
2: 아, 너무 잘 땄어요. 야.
0: 야무지게 땄습니다.
2: 네, 야무지게 신성씨는 쏙쏙하게 예. 따셨고 아주 땀평하게 딱 잘 따셨어요. 예. 요거 가지고 이제 네. 들어가서 블루베리로 빙수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1: 빙수요?
3: 빙수요.
2: 지금 땀들이 막 났잖아요. 예. 그래서 뭐 땀을 좀 식혀주기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1: 빨리 들어가세요.
2: 알루로 들어가죠.
1: 빙수, 빙수. 네. 저 빙수 정말 좋아합니다.
0: 저도 네. 좋아해요. 빙수.
2: 네, 맞습니다. 아, 네. 아. 빙수 만들려고 재료 가져왔습니다.
0: 잠깐만요.
3: 얼음이에요? 네.
0: 얼음이 보통 얼음이 아닌데요? 색깔이?
2: 그렇죠. 저희가 생과를 네. 갈아서 얼음을 만든 거예요.
3: 아, 오늘은 갈아가지고
2: 네네. 이걸 가지고 여기다 넣고 팡팡팡팡 아, 마실 건데 네네. 쌓였던 스트레스 다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와, 예쁘다. 약간 그 자수정 같아요.
2: 그렇죠. 맞아요. 이제 여섯 가지 고명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건 블루베리 콩포트예요.
0: 어? 아, 잼?
2: 네, 아. 잼 되기 전 과정이죠. 그리고 요 우유, 연유 이렇게까지 여섯 개 넣고 네. 마지막에 생 블루베리를 고명으로 네. 더 이쁘게 올렸어요.
0: 알겠습니다.
1: 그래놀라도 엄청 좋은 거잖아요. 뭐.
2: 그렇죠.
1: 왜 이거는 네, 완전 빙수가 아니라? 네.
2: 식사 대용처럼. 우유는 많이 안 넣을 거예요. 건강식이네. 우유는 딱 두 개씩 넣으면 좋겠고 예. 나중에 더 생각이 나시는 분들 주는데 네. 달콤달콤합니다, 저거.
0: 먹어볼까요? 달콤달콤한데 거기에 이 그래놀라랑 생 이 예, 블루베리 이 또 씹는 재미도 있네요. 네.
1: 또 강원도 그리고 인제에서 이렇게 막 블루베리로 빙수를 해 먹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더 특이하고 맛있네요.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정해년 6월 강원도 감찰사로서 2100성 김아무개의 사망사건을 심리하였다. 망자는 구타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이는 필시 원한에 의한 것이다. 망자는 생전에 술주정과 욕설, 폭력을 일삼아 이웃들에게 평이 좋지 않았으니 이웃이 모두 척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허나 그 어떤 살인사건도 의심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법. 검시를 시작하!
1: 이천부사 김인송, 오작인, 환쟁이 백가는 어서 들어와서 망자의 검시를 시작하라!
0: 그대가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 했는가?
2: 예, 그렇습니다요.
3: 상세히 고하거라!
2: 그러니까 같이 밭을 갈기로 했던 개석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게 집으로 와보니 이렇게 죽어있었습니다요!
3: 검험이 끝나면 따로 불러 신문을 할 터이니 물러가거라!
2: 나으리, 소환! 절대로...
3: 썩 물러가라 하였다.
1: 의원, 법무를 꺼내고 백가는 시형도 그릴 준비를 하는 뒤 그때 경산대감이...
0: 잠깐! 망자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옷고름이 아니냐?
4: 망자의 저고리에도 고름이 뜯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죽기 전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몸싸움이다. 망자가 손에 옷고름을 쥐고 있는 건 분명 중요한 연유가 있을 것. 손에 쥔 고름, 망자가 남겨준 단서, 현장이 말한 증거.
5: 비슷하다!
0: 흩어진 의복, 쿠타의 흔적인 혈흔, 사인은
5: 실식하다!
0: 간수하라
5: 남겨놓은 증거!
0: 김부사는 망자의 아내와 시신을 처음 발견한 자 그리고 이웃들까지 가장 가까운 세 집의 식솔들을 모두 불러 신문하시오.
3: 예! 신문 내용을 잘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내로 복검을 실시할 것이니 시신을 잘 보존하고 아무도 들이지 않도록 하라!

0: 경산대감이 증좌에 입각해 억울한 백성이 나오지 않게 하라 하였으나 여기가 어디요?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조선. 이 어깨에 어떤 의복을 걸치느냐에 따라 있는 죄도 사라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진다 하는 조선 아니요, 조선. 그러니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싶은데. 자, 다들 귀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이며 또 어떤 의복들이 난장을 부리는지 구경 한번 해봅시다.
1: 주모! 주모, 거기 잠깐만 기다려보셔. 내가 금방 갔다니. 아유, 내가 왔어.
0: 누시오?
1: 아니 내가 누군지 모르시오?
0: 모르시오. 대체 누시오?
1: 나로 말할 것.

0: 자, 그나저나 이 참혹한 살인 사건이 났다 하는데 또 이 사건의 범인은 어찌 잡을지 억울한 이들이 생겨나지 않을지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 주모? 아이 주모!
1: 최수 씨.
2: 서방님.
1: 최수 씨. 그러다 넘어지시겠소?
0: 어라. 이 망자의 처와 친구가 다행히 들어선다.
1: 그렇게 운다고 죽은 대석이가 돌아오겠소?
0: 아니 둘이 이렇게 다정하면 곤란한데.
3: 아, 갑자기 니쇼. 아,
0: 나는 이 모지라 하네. 나 억울한데 이게 뭐지? 나 누명 썼는데 이게 뭐지 할 때 그 이모지.
4: 외지부구만요. 우린 그 억울할 것도 없고 누명 쓸 것도 없으니 필요 없어.
0: 우리? 그 손을 잡아. 그게 바로 문제예요.
2: 아니 뭐가 문제라는 것이오?
0: 그 딱 보아하니 이번에 구타로 숨진 망자의 처와 사건 현장 발견자 같은데. 아 그 둘이 우리가 어쩌니 저쩌니 하며 이리 다정하니 그 누가 보면 불륜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겠소?
2: 뭐요?
3: 이놈 자식아 어디다 야 이놈 자식아 어디
0: 생각해. 아니 그 상민이 양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 강상죄요.
3: 강상죄?
0: 그러지 말고 이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오.
3: 아니 무슨 얘기?
0: 내일이면 모두 줄줄이 역겨 끌려가 관아로 억울하다 외쳐 눈물이 줄줄 흘러도
2: 참아라
0: 우리나야 불륜 사건 증거 있어 신경 안 써 변해요 누가 알아
5: 억울해요
0: 내가 등장 어디?
2: 우리 친정에
0: 왜?
2: 아빠 환갑에
0: 뭐했어?
3: 일찍 잠들어
0: 누가 알아?
3: 증인이 있어

0: 진정에 가서
1: 아, 그래서
0: 사실 확인서
1: 잠잤는데
0: 증인이 필요
1: 여쭈 때기랑
0: 사실 확인서
2: 내가 나설 차례니
1: 어머 어머
0: 그럼 됐고 이 두 사람은 내일 관아에서 봅시다. 사또! 사또, 누가 봐도 이 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3: 뭐라?
0: 여기 주모는 죽은 자에게 외상값을 받아야 하는데 이 망자가 되면 외상값을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다 외상값이라 합니다. 헌데, 그를 죽여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3: 그래.
0: 그리고!
3: 아니 그
0: 지금 이 자는 죽은 자의 처로서 남편 개석이를 너무나 사랑하여 숟가락을 놓고 식음을 전폐하니 아이고 말랐네.
1: 말랐어.
3: 어디가?
0: 볼?
3: 이놈이 이모지라는 얼짜 외집으로 오구나. 비록 천한 어미를 두었다곤 하나 이 양반의 피를 이어받고선 어찌하여 이런 천한 것들을 돕는 무도한 일을 하느냐. 썩 물러가거라.
1: 아이고.
0: 사또, 부디 증거와 증언으로 이를 푸시오. 억울한 이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오.
3: 이놈들이 좀... 옳거니 낸 이놈 말대로 이 증거와 증언이 나올 때까지 여기 있는 모두를 고신하면 되겠구나.
4: 아이 사또, 그것이 아니라 사또. 야, 이거
0: 고을 수령이란 자가 저리 무능해서야 그저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나는구만.
5: 그러게나 말일세.
0: 그 뒤슈
5: 정원용이라고 하네.
0: 나는 이 모지라 하네.
5: 모질이구만.
0: 아니 그럼 당신 이름은 뭐? 강원감사? 아이고 그 지체 높으신 관찰사 나으리 아니십니까?
5: 그건 그렇고 네. 자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찌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겠는가?
0: 아니 근데 그게 그 뱃입으로는 그 말씀을 드려야죠. 그날 밤 죽은 김계석에게는 아주 큰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6: 그건 나도 아네.

0: 이 한참을 마주보고 다투다 이 다투다 옷고름이 뜯어졌을 겁니다.
1: 그것이 범인의 것이 분명하긴 한데 너무 흔한 것이라 누구의 저고리에서 뜯겨진 것인지 특정할 수가 없네. 심지어 망자가 입고 있던 저고리와도 같은 옷감으로 보이네.
0: 같은 옷감이라. 하긴 아무리 돈을 벌었다 한들 일개 상놈일 뿐 이 12세의 고급 무명 옷을 입진 않았을 테고.
1: 12세의 무명 옷이라?
0: 범인에게는 옷고름이 뜯어진 저고리가
1: 입이 버리지 않았겠는가?
0: 에헤, 그 물정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어? 이 돈 많은 양반님네들이야 그럴진 모르겠지만 이 가난한 서민들은 옷고름 하나 뜯어졌다고 내다버리진 않습니다.
1: 그렇다면 고쳐달았겠구만.
0: 바로 그겁니다. 그날 밤 범인은 옷고름이 뜯겨나간 것을 알고
1: 직접 찾으러 가긴 어려웠을 테고
0: 이 바느질을
1: 누군가에게 맡겼다 하면
0: 고래 삭바느질하는 여인들을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1: 저 같이 가서나?
0: 네? 같이? 헌데 굳이 이렇게까지 나선 연유가 무엇인지?
1: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야 저 무고한 백성들이 풀려날 것 아닌가?
0: 에휴, 저 무능한 사또를 문책하면 될 것이지.
2: 이게 더 빠르네.
1: 자, 어서 가. 어디 좀
2: 따라오게.
3: 계시오. 옷 수선은 다 끝났어.
4: 아, 잠시만요.
1: 네 이놈! 너는 사흘 전날밤 김계석이를 찾아가!
2: 난 아무것도 모르.
5: 지금부터 이완득의 신문을 시작한다.
6: 너는 망자를 죽이지 않았다.
2: 그게 무슨... 내가 범인이오!

0: 진범이요!
1: 이천 백성 이완대가 동네에서 고약한 자가 자기 아비를 때리고 욕하기를 반복하자 그 자를 구타 살해하였다. 허나 그 사실을 안 형제가 서로 자기가 수범이라 주장하니 극진한 형제의 우애에도 그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내게 가혹함이 느껴질 뿐이다.

0: 이완대 형제의 사형은 감하여 주었으나 그 아비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1: 유경이라 함은 교화는 무겁게 하되 처벌은 가볍게 하라는 뜻으로, 경산 정원용 대감은 법의 집행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노력의 하나로 조선 최초의 살인사건 보고서 유경록을 집필하고 후세에 남겼소. 헌데 이 양반이 영의정까지 오른 양반이라 이런 살인사건 보고서 말고도 수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자, 그 두 번째 판이요.
2: 대감! 대감!
1: 이리 사냥.
2: 대감! 대감! 대감!
0: 아이고.
2: 대감! 대감!
0: 아이, 어째 가는 곳마다 자꾸 따라다니는 겐가?
2: 그것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서 그렇습니다.
0: 뭔가?
2: 대감께서는 기록 남기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0: 그런데.
2: 그렇다면 대감께서 여기서 이러고 계실 것이 아니라 어서 한양에 가서 백성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임금께도 고하고 이 기록으로도 남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0: 이미 한양에는 훌륭한 법관들이 그리하고 있네.
2: 그럼 고래 양반이랍시고 그것들이.
0: 이놈이.
2: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0: 자네 마음은 잘 알겠지만 우린 그만 여기서 헤어지세. 난 이제부터 좀 험한 길을 가야 해서. 그럼
2: 대감?
0: 아이고, 이게 뭐야? 깜짝이야! 또 무슨 일인가?
2: 그것이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연쇄실종 사건이
0: 제일... 이보게!
2: 대감!
3: 대감! 대감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0: 잘 지냈는가? 내 전에 말하지 않았나? 자네와 함께 부세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3: 어찌 미천한 소인과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0: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신분 같은 것이 필요한가? 네, 오늘은 자네가 만든 붓을 하나 살까 하여 왔네.
3: 대감께서 쓰실 만한 붓이 못되옵니다요.
0: 붓을 좀 보여줄 수 있겠는가?
3: 예,

0: 흔치 않은 부시로다.
1: 2리털로 만든 낙모필이옵니다.
0: 낙모필이라? 낙모필은 탄력이 넘쳐 글씨를 쓸 때 마치 붓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지.
2: 붓이 거기서 다를 게 뭐 있습니까?
0: 아주 다르다네. 아주 좋은 붓은 명예로운 사람의 덕목과도 같은 법이지. 붓끝 모으면 뾰족하고 마음은 강해. 첫 번째는 첨이라 하여. 첨이라 붓과 사람의 강한 마음을 이릅니다. 펼쳐진 붓털 비단같이 갈라짐 없고.
1: 두 번째는 재라 하여 가지런한 자세와 갈라짐 없는 마음을 이릅니다. 세 번째는
0: 세 번째 원이라. 둥근 모양 한쪽도 치우침 없는 꽉 찬 마음.
1: 네 번째는 건이라 하지.
0: 탄력 풍부한 붓끝에

0: 아, 그 살다 살다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아, 그럼 좋은 붓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답니까?
1: 네, 오늘 자네와 함께 이렇게 붓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최근에 같이 다니는 치와 이야기하고는 달리 아주 풍요로운 시간이었네. 이걸로 하나 주게. 얼마면 되겠는가?
2: 소인의 미천한 재주를 알아봐 주시는 대감께 어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허. 훗날 붓이 필요하시면 소인을 찾아주시지요.
1: 이보게.
2: 아닙니다. 대감께서 필요하실 때가 되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드리겠습니다요.
3: 이보게, 잠시만.
0: 대감, 아, 그리 좋으십니까? 아, 공짜라 더 좋은 건가? 암튼 예나 지금이나 있는 양반들이 더해.
1: 저자는 그림 그리는 환쟁이가 아니라 필장일세.
0: 그 환쟁이고 필장이고 간에 음침한 게 기분 나쁘게 생겼습니다.
3: 뭘 그렇게 보십니까?
0: 이 잘생긴 뇌지부 처음 보십니까? 한데 족제비 털인지 이리 털인지 온갖 짐승 털이 다 날아다니고 무슨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 대감! 나 할 말 있다니까!
4: 이리 사냥이라 생각해라!

0: 뿐이다.
1: 이를 죽이는 것 뿐이다.
0: 사람이요
1: 이를 사냥하는 것이다.
0: 나는 못하오.
1: 그 템포 피를 사.

0: じゃな아나먼저간다
1: 조심해그러다다쳐

0: 말이냐?
1: 아버님, 최고의 티모티는 젊은 양반의 권세와 명예를 보여주는 최고의 물건입니다. 아버님께서 저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하셔서 무엇이든 갖고자 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0: 그래도 이놈이!
2: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0: 깜짝이야!
2: 내가!
0: 이천 부사 김인성은 들여라! 암회는!
2: 내가!
0: 이리를 사냥했을 뿐이다!

0: 자식들 어둠 속에 진실을 밝혀진 건 니니 사냥꾼
1: 조야 엄마. 조야 이리와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0: 우리 아들 암배가 니니 사냥을 갔다 자네의 여식이 마음에 들어 데리고 왔다 하네
1: 하지만 그것은 제 딸아이를
0: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리가 될 수도 있었네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게

0: 어떤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을지. 세 번째 판이오, 살인의 기록.
1: 대감! 아유, 귀청 떨어지겠네.
2: 사건입니다.
3: 이제부터 어찌된 사건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0: 은퇴한 세상, 김우야의 집으로 가자.
2: 대감, 관아에는 자액으로 신고하였다 합니다.
4: 자액이면 필시 몸부림의 흔적, 들보와 기둥을 자세 살펴라.
2: 먼지 자국이 한 줄로 나 있습니다.
4: 한 줄이란 것은 죽음 후의 위장, 자액을 가장한 타살의 흔적들.
0: 시신의 상태는 복졸려 죽임을 당한 액사와 스스로 목을 맨 자액의 구분이 어려웠답니다. 다만 입과 눈을 벌리고 있는 것이 타살의 정황이 의심됩니다.
4: 검험의 결과는 자액 안 타살, 증거들이 말하는 살의 흔적. 시신의 상태는 목졸림의 액살, 누군가가 조작한 타살이다. 살해 후 자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시체의 목을 매 조작한 조액사로구나.
3: 대감께서는 아들 아메와 며느리가 비명해 죽었는데도 관에 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늘 도리어 검시를 안 받겠다 하신 이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아는 것이 있다면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있다면 즉시 내어주시죠.
5: 입니다.
3: 그러면 며느리의 검시를 원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며느라이는 아들을 따라가기 위해 스스로 목을 맨 것이네.
3: 그것은 검시 과정에서 차차 밝혀질 것입니다.
6: 그만두시게. 검험을 하게 되면 아무리 망자라 하나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3: 그렇다면 아들은 어디에 묻었습니까?
0: 그건 왜 물으십니까?
3: 아들의 사인부터 밝혀야겠습니다.
0: 대감! 설마 굴검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6: 감히 우리 아이의 묘를 파헤치고 훼손해 그 아이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겠다는 겐가?
3: 아들과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저 가문의 명예만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6: 경선!
3: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굴검이 아니라 사검, 모검을 해서라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이 정당한 이치옵니다. 다 먹어라.
7: 야옹! 금손아! 금손아!
8: 응? 어디 간 거야? 뭐 하시는 거예요?
9: 머릿결이 흑단같이 곱구나.
8: 저 밑에 우리 오라버니들이 계세요. 제가 소리 한 번만 지르면.
9: 내 네 머릿결이 하더구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구나. 미안하다.
8: 별꼴이야 진짜. 금선아, 금선아.
9: 아무래도 네 머리카락이 최고인 것 같구나.
0: 없는 며느리, 시집살이가 어려워 서방이 죽으면 친정으로 돌아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리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 자백하였습니다.
9: 단지 그뿐입니까?
6: 단지 그 이유뿐이네.
10: 푸른 달이 뜨던 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어 일이 되었습니다. 돌아가겠다였으나 이미 더럽혀져 갈 곳조차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때리고 어르기 일수, 매일 밤 자행되는 고약한 짓 또한 견뎌내기 힘들어 울며 불며 살려달라 수개월.
6: 걸어 들어왔든 끌려왔든 모든 것을 지우고 복종하며 살거라. 그리하는 것이 너와 네 집안을 위하는 길이다.
10: 홀로 되면 돌아갈 수 있을까 하여 그리하였습니다.
3: 하여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며느리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까?
6: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네. 아들을 죽인 며느리라 하나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을 수는 없는 법.
3: 하면
5: 출가 외인인 며느리의 시신은 어찌하여 다시 친정으로 보냈습니까?
6: 그만 돌아가시게. 대감!
5: 대체 무슨 연유로 어찌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단 말이냐?
10: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어찌 빼앗냐 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 살고자 그리하였습니다.

이리 와서 내 청을 들어야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니년이 또 피맛이 그리운 모양이구나. 그럼 내 기

사슴떼를 쫓아 사냥을 하다 보면 궁지에 몰린 사슴 한 마리가 가만히 멈췄어서 우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네.

0: 더 발버둥을 치다가는 자신들의 동료까지 위험에 진다는 것을 알고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지. 경산, 자네의 그 쓸데없는 발버둥이 백성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는가?
1: 대감!
0: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법이네.
2: 경술년 5월 17 어린 나이에 시집온 김조이가 핍박을 일삼던 남편을 액살하였다. 내 힘이 미치지 못하였구나.
3: 제 삶이 멈춰있는 곳, 그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행복하기만을 바랬을 뿐입니다.

0: 이 모든 일을 소상히 기록하여 장계를 올렸으나 결국 김조인은 남편을 따라 자진한 연려가 되었고 김우여의 집안에는 연려문이 세워졌다. 대감, 원놈이요. 태모 필요입니다. 대감께 가장 먼저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요.
1: 백한네 이놈, 네 놈이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0: 대감께서 원하신다면 더 좋은 부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 계속 가라, 계속 가라 이놈!
2: 대감, 그 놈을 놓치셨단 말입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잡으셔야죠.
1: 놓쳐서 미안하네.
3: 아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몸이 상하지는 않으셨죠?
1: 태모피를 두고 갔다네.
3: 네? 최근에 처녀들이 사라졌다고 하더니 역시 백가놈이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1: 그렇다네. 하여 곳곳에 백가의 용무파기를 붙이고 어린아이들과 처녀들의 문밖 출입을 금하도록 해야겠네.
3: 헌데 이 백가놈은 왜 대감에게 그 붓을 주고 간 것일까요?

0: 머리카락.
1: 대감, 거기 계시죠?
0: 어쩜 이리 꼴까? 어휴.

0: 택한 내 이놈! 이놈은 너의 사사로움을 위해 수도 없는 목숨을 앗아갔다.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1: 사사로움이라고 하셨습니까?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사로이 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감께서 원하셔서 붓을 만들었고 최고의 붓을 드리기 위해 이 태모를 사용한 것이 어찌 사사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목숨 부지하기 위해 양반들의 명을 따른 것이 어찌 사사로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감께서도 이 붓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0: 사람의 목숨은!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 보박하라!
1: 대감!

0: 이쁘신 언제나 대감 같은 양반께로 전하겠지요. 대감! 자! 자! 자! 자!
1: 자! 제가 잡히더라도 대목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3: 백가는 내게 다시 붓을 주고 싶어 했네.
2: 그래서 저를 미끼로 던져놓고.
3: 내가 자네를 지키고 있을 테니 서재는 비어있을 거라 생각했을 테고 그 틈을 타 붓을 놓고 가려 했겠지.
2: 헌데 대가님 생각과는 반대로 그놈이 절 노렸으면 어쩌시려 그랬습니까?
3: 그럼 너 눈이 있으니 보고 알지 않았겠느냐?
2: 아니 뭐 제가 어디가 어때서.
3: 이보게, 나는 이제 그만 한양으로 갈까 허네.
2: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 같은 분들이 백성들을 지켜주시...
3: 자네도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 모든 일을 세세히 기록하고 낱낱이 파헤쳐서 후세에는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2: 그래도 대감께서 떠나시면 이곳의 백성들은...
3: 자네가 있지 않은가? 나는 자네하고 이곳 백성들을 믿네.
2: 대감,
3: 잘 부탁하네.

나는 그저 법이 정의롭다 생각할 뿐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처 알지 못했네.

이제야 자네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야 자네들의 모습을 보았네. 나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을 명명백백히 밝혀 기록으로 남기겠네.

0: 내리고 매화가 피고 매미가 울고 낙엽이 지는구나. 우리네 인생은 백구과극 갈려 원하는 바 이루지 못해 추상 같은 백발이 되어가니. 자, 이제 네 번째 판을 벌이세.
1: 어떤 손님께서 이걸 전하여달라 하였습니다.
2: 이건 붓이 아니냐? 이 붓을 주고 간 자는 어디로 갔느냐?
1: 실은 오전에 부탁을 받은 것이나 제가 깜빡하여 혹시 무슨...
2: 아니다. 그만 들어가 보거라.

부르면 뾰족하고 마음은 강해. 첫 번째 처음이라 하여 붓과 사람의 강한 마음을 이웁니다. 펼쳐진 붓털 비단같이 갈라짐 없고, 두 번째는 재라 하여 가지런한 자세와 갈라짐 없는 마음을 이룹니다.

대감, 대감을 위한 부십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은 긴가?

0: 대감! 아이 대감! 뭐 하십니까, 대감?
1: 저는...
0: 접니다. 나 억울한데 이게 뭐지? 나 두 명 썼는데 이게 뭐지? 그 이모지!
1: 오랜만이구만.
0: 아이 곧 또 만나자는 말씀 벌써 잊으셨습니까?
1: 누군가 또 붓을 놓고 갔다네.
0: 아니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빨리 잡으러 가셔야지요.
1: 내가 이 몸으로 나서는 건 되려 짐이 되지 않겠느냐.
0: 아, 또 핑계대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대감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한양 사대문부터 여기 밤골까지 줄을 쫙 섰습니다.
1: 농은 여전하구만.
0: 아, 진짜 안 가실 겁니까? 아, 내가 이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하고는 같이 일을 잘 안 하는데. 아, 좋습니다. 그럼 대감께서 간다고 하실 때까지 저 여기서 꿈쩍...
1: 도움이 되겠는가?
0: 대감, 억울한 백성 도와주고 함께 싸우겠다는데 어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1: 백성들이 나를 기다리기는 하고!
0: 예, 대감! 그들은 여전히 대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그래! 가서! 차별에 대항하고 불의에 정하는 이 미쳐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꿔보자라!
0: 예, 그러셔야지요!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야죠!
1: 그 앞에서 기다리시게!
0: 예, 대감!
1: 여보라! 버튼 안 울려! 내 지금 당장 현장으로 달려가!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증조에 입각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선행 한번 한 적 없어요?
1: 아, 자.
2: 네? 아.
3: 그럼 이런 것도 괜찮은가?
0: 뭔데요?
3: 아직 도와준 건 아닌데 말이야.

0: 기다려. 내가 간다.
1: 아저씨.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꼭이요.
2: 꼭이요? 꼭?
3: 그러고 100년을 까먹는다고? 그러고도 인간이세요?
4: 아니긴 하지.
3: 아니라도! 아, 죽음을 앞둔 한 소녀의 편지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화가 납니다.
4: 아, 어쩌라고. 날 언제 봤다고 부탁을 해?
3: 에?
4: 하여간 인간들이란 죽음 앞에서는 완전 예의도 없어지지. 내가 들려줬었나? 처음 내 앞에서 죽은 그 부패한 영...
3: 사랑하는 동생 애정이. 네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조선을 떠나 머나먼 바다 건너 하와이라는 낯선 땅에 닿아 있을 거야.
1: 나는 지금 조선을 떠나 머나먼 바다 건너 하와이라는 낯선 땅에 닿아 있을 거야. 앞도 보지 못하는 7살 너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이 언니를 부디 용서해다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부모님은 외놈들에게 논밭을 빼앗기셨다. 아버지는 소작농이 되어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일하시다 결국도 일본 순사에게 매를 맞아 돌아가셨지. 어머니 역시 고된 삶을 견디다 못해 병을 얻으셨고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단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나는 너를 떠나야만 했단다. 하지만 네가 직접 읽지도 못할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구나. 애정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단다. 반드시 돌아와서 너와 함께 할 거란다. 외롭고 두려운 이국 땅에서 나는 너를 생각하며 살아갈 테니 부디 너도 이 언니를 생각하며 살아다오. 너를 사랑하는 언니 애순이가.
4: 그런데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그 하와이 간다던 그 여자 인간 말이야, 왜 유치장에 있는 거지?
3: 어떻게 그걸 몰라요? 피시 죽음을 앞둔 독립운동가가 눈먼 동생을 걱정하며 자기는 살아있다고, 결코 버린 게 아니라고 그런 마음의 편지 아닙니까? 감히 이런 편지가 전해지지 않았다니. 블라디씨, 저랑 약속하세요. 심사 결과 어떻게 되든 이 편지 꼭 전해주기로.
4: 아, 그래도 심사가 중요하지 않겠어?
3: 저는 애정 씨를 어떻게든 찾아볼 테니까 블라디 씨는 이 편지의 주인이 눈이 안 보이시니 편지를 점자로 옮겨 적으세요. 그건 할 수 있겠죠?
4: 죽지 않았을까?
3: 그럼 후손이라도 찾아야죠. 아니면 묘라도 갖다 바치시든가.
4: 아, 그니까. 아, 어디 가서 점자를 배우냐고.
3: 어디긴 어딥니까? 송암 점자 도서관이지.
5: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점자책에는 훈맹정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점자를 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지만 읽을 때는 종이를 뒤집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그럼 다 함께 각자 이름을 점자로 찍어볼까요?
1: 네.

0: 이게 이름이야?
1: 나는 트란실바니아 흑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왈라키아. 이름이 참 특이하시네요. 외국분이세요?
2: 아직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1: 한국말이 되게 잘하시네. 근데 반말로 배우셨나 봐?
2: 반말이 듣기 싫으면 말을 걸지 말든가.
1: 어머 농담이에요, 농담. 재밌는 양반이네. 나는 시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점자를 배우러 왔는데 우리 외국 양반은 왜 한글 점자를 배우러 오셨어?
3: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2: 전하지 못한 편지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맹인이라서.
1: 어머, 마음이 이렇게 예쁘다니. 반말하는 거

0: 마음 이렇게 예쁘시다니. 반말하는 거 인정.
1: 마음이 예뻐?
2: 이건 모욕이다. 감히 나를 물러보군.
3: 뭐하세요?
1: 언제 왔나?
3: 설마 그 편지 찢으려고 하신 거 아니죠?
1: 그럴 리가. 그래, 아라는 봤나?
2: 이자란 말인가? 이자는 나에게 모욕을 준 자인데.
4: 아이, 모욕이고 뭐고 맞습니다. 근데 반말은 좀...
5: 이분이시라고요?
0: 아, 네. 같이 점자 교육 받으셨구나. 외국분이신데 성함이...
6: 아. 나는 드란실바니아 혹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왈라키아의 정통 계승자,
7: 교황 오르바누스 2세의 사후에 서약한 밤의 맹세자이며 용의 아들로 태어난 흑혈귀의 군주로서 십자군의 그림자 속에서 탄생한 모든의
2: 선택이자
7: 사단들조차 두려워하는
5: 불멸의 재패수백자 블라디 드래큘라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와우,
8: 기억력이 훌륭하구만.
5: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말도 제가 인정했으니 괜찮습니다. 마음이 정말 예쁘신 분이거든요. 그나저나 인연입니다. 전하지 못한 편지의 주인이 저희 할머니라니.
8: 바꿔라.

0: 분명 할머니도 이 편지를 읽으실 것입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언니와 함께 하늘에서요. 그리고 편지를 점자로 옮겨 쓰신 블라디 씨의 마음까지도 잘 느끼실 것입니다.
1: 내 마지막 경고라 하지 않았느냐?
0: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마음이 예쁜 건 사실이니까요. 점자는 글쓴이의 감정까지도 손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0: 뭐 하세요?
1: 읽어봐라, 여자인간. 내 마음이 느껴질 거다.
0: 잘 모르겠는데요?
1: 아, 왜 몰라? 가! 상! 점! 줘!
2: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여정인간 감히 내가 지금 점자를
1: 라비시 에필로그 에필로그 빨리
2: 네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점자 훈맨정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890년 한국으로 넘어온 의사이자 선교사인 로제타 쇼드홀이 1894년 평양 맹아학교에서 최초로 이 서양식 점자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일본식 점자체계만 사용하던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를 고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최초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죠. 비록 눈은 잃었으나 우리말 우리 글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인천 광화에서 태어난 송암 박두선 선생님의 생가에 적혀있는 글귀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맹인들에게 훈맹정음은 한 줄기 빛과 같지 않았을까요?
0: 이 여자인간 가만두지 않겠어.

0: 이쯤 되면 끝날 때가 된 것 같네요. 더 이상 제가 참고할 건 없는 거겠죠?
1: 떨어뜨릴 결심이 느껴지는군.
2: 그 영상을 쓰시죠.
1: 안 돼.
2: 뱀파이어에겐 지옥이야.
1: 일레이는요.
0: 그럼 이것으로 미스터 블라디스의 체류비...
3: 잠깐! 블라디스의 봉사활동 동영상이 남았습니다.
0: 어쩌다가 사람을 도와준 건 그렇다 쳐도 무슨 뱀파이어가 봉사활동을 합니까?
1: 알아봐, 저 여자 인간 나를 떨어뜨릴 나한테 지옥이지 않은가.
2: 진정하세요.
3: 심사관님, 심사관님 방금 하신 그 말씀 공무원으로서 나는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해도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0: 편견이라뇨? 제가 무슨 또
3: 편견입니다. 이 영상은요, 인간보다 뱀파이어가 훨씬 더 편견에서 자유롭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봉사활동했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2: 뱀파이어에게는 아주 지옥적인 곳이거든요.
0: 뱀파이어라니, 사실인가요?
3: 예. 하지만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클래식한 뱀파이어는 아니고요. 아주 인간답달까? 꼭 이곳에서 하는 봉사활동 영상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0: 인간화된 뱀파이어란 이거야말로 퓨전?
3: 아멘.
0: 강화성당이야말로 퓨전 중에 퓨전이죠. 잘 오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주님의 뜻.
3: 할렐루야.

0: 여기 강화성당에서 우리 이웃들을 위한 김장 봉사를 하고 있다.
1: 아, 여기 성당에서 바지를 하!
2: 블라디 씨, 진짜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제가 겨우겨우 부탁해서 온 건데 진심으로 하세요.
3: 그래, 날짜도 맞췄는데 1억이야?
4: 한국 사람 되고 싶다면서, 어? 만들지 못 견디고!
3: 내가 한국 사람 못 되겠네, 떨어지겠어.
5: 레니가 뭔가도 못 찾고,
6: 어? 레이덤, 밥이 일레를 말해주자.
2: 어머님들한테 가장 잘 먹힌 이야기는 바로 사랑과 이혼, 그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도망만 가실 겁니까?
6: 도망을 누가 가?
0: 잠시 세서를 좀.

0: 대단하십니다. 성당에서 마늘까지. 진짜 내공이 엄청나세요.
1: 이 막는 거가 뭐지? 뭔가 피하고 싶은 느낌이다.
0: 혹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2: 성당,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은 1900년에 세워진 한국 성공회 교단의 상징적인 성당으로 한국의 전통과 서양 종교 건축이 조화를 이룬 역사적 건축물입니다.
1: 건방지게. 지금 누굴 가르치는 거냐? 이 성당의 외관은 전통 한옥의 지붕과 처마선을 따르며 내부는 서양의 바실리카식 교회 건축 구조를 반영해 동서양의 건축미를 절묘하게 결합했지. 이러한 구조는 서양 종교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고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아닌가?
0: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1: 요즘 자꾸 누군가 나를 가르치듯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군.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예습을 하는 습관이 생기더군. 이것은 이 성당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제대 및 세례대. 한국 성공회에서 최초로 자체 제작한 이 성물은 간결한 조형미와 구조물과 조화도 뛰어나 2017년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하더군. 이야, 내 옥탑방에 드리고 싶은 디자인이야.
2: 맞습니다. 와우. 아직까지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강화성당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한국 기독교 선교의 초기 역사를 증언하는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이 성당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신앙이 만나는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조화, 배려, 문화의 공존이 만들어낸 성당 그 자체로 융합의 예술, 퓨전 그 자체! 퓨전!
1: 뭐?
0: 너 뭐하냐?
1: 아무것도.
2: 아무튼 저희 성당은 퓨전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블라디 씨가 저희 성당에 찾아와 주신 거는 우리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퓨전! 이 나무가 불교의 아이콘인 보리수나무라는 것도 아십니까?
1: 그건 예습을 못했군.
2: 제가 알려드리죠. 이 불교의 아이콘인 보리수나무는 이 성당 안에서 살아갑니다. 원래 유교의 상징인 회화나무도 있었는데 그건 아쉽게도 사라졌어요. 이와 같이 저희 성당은 남녀노소, 인종을 뛰어넘어 다차원 생명체, 뱀파이어까지 모두 포용합니다.
1: 아까 그 느낌이다. 막눈광.
2: 블라디 씨, 혹시 매주 저희 성당에 나와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1: 없는데.
2: 없으면 만들면 되죠. 그런 마음. 저희 성당은 퓨전의 상징, 블라디 씨도 퓨전의 상징. 그럼 우리 모두 퓨전!
3: 여기 있었어? 아우 뭐 하는 거야? 김장 마무리해야지.
4: 신부님이랑 놀지 말고.
5: 와, 그렇지. 김장.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그럼 가야지.
1: 신부인가? 이만 가봐야겠다. 가지.
4: 가지.
0: 가지. 퓨전. 와.
4: 잘하네. 아까 할 싫어하는 거 같더니
3: 다음번 김장 때도 불러야겠어.
5: 신부인간에게 잡혀있는 것보다 김치에 마늘이 낫다고 판단했을 뿐. 나는 빨리 끝내고 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겠다. 잘 찍고 있나?
6: 좋습니다. 액션.
5: 나는 지금 강화성당에서 우리 이웃들을 위한 김치 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4: 아.

매운데 깊고 짜다가 상큼하다. 입안을 강타하는 마늘 펀치. 고춧가루가 밀어주고 젓갈이 감칠맛으로 조이고 생강의 향은 날카롭게 스쳐간다. 이것은 단순한 김치가 아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입안의 교향곡이자 발효의 예술. 더 큰 맛을 만드는 진짜 퓨전.

0: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1: 퓨전.
0: 퓨전?
1: 퓨전.
2: 아, 그래도 너무 맵다.
1: 혹시 마늘과 성당 때문에 쓰러졌군요?
0: 아, 그건 이미 극복했지.
1: 그럼
0: 내가 맵찔이라는 걸 절대 알려줄 수 없지.
3: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블라디. 어? 블라디 좀 가. 정신 좀 차려봐.
2: 아파. 그만. 아프다고.
1: 우리 성당의 아이콘 블라디 씨.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4: 이분들이 엄청 걱정하셨습니다.
3: 먼 곳에서 왔다며 가족도 없고. 그럼 더 신경 써줘야지, 안 그래? 응?
0: 그렇게 나는 매주 성당 봉사활동을 했지. 김전 분환이라 밑반찬 만들기, 번호 정리, 교회 청소, 그리고 성탄절 선물 세트 준비 봉사까지. 그리고 알게 됐지. 그분의 품, 사람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0: 인천에서 살아온 시간이 꽤 긴데 이웃들 간에 갈등은 없었나요?
1: 갈등이라...
0: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도 사회 구성원의 한 능력인데 우리 블라디 씨는 이웃들과 사랑만 하셨나 봐요.
2: 뭐야? 감히 나한테 인간자라고 사랑을 할 거를...
3: 사랑을 한 적은 없지만 사랑을 연결시킨 적은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시죠.
2: 맛이 변했잖아? 내가 변치 말랬지. 이럴 거면 찰스 뚜껑 내놔 임마. 연마, 내 말 안 들려? 고개 안 들어?
0: 형님, 사랑이 뭘까요?
4: 사랑?
0: 그녀를 처음 만난 건 한 달 전 조개집 계단 앞이었습니다.

0: 조개지. 일본과 청나라가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그 긴장된 현장, 역사적인 대립이 있던 곳에서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1: 알고 보니 그녀는 일본 조개지 무동집의 딸이었다는 것.
2: 그러니까 그거랑 사랑이랑 무슨 상관인데?
1: 상관 있죠, 역사적으로. 저는 청나라 조개지에서 일하는 화교, 그녀는 일본 조개지에 있는 무동집의 딸. 그녀의 어머님이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나는 춘장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고.
2: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아픔이 이 변한 맛의 정체였구만.
1: 그건 또 이해를 하시는군요. 이젠 이 두 손이 이 맛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2: 너의 짜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내 흡혈을 뚫는 내 생명줄이라고. 내가 해결해주마.
1: 어떻게?
3: 수연아, 밥 먹으러 가자.
4: 배고프다.
5: 반갑구먼. 지난번에 가져간 김치는 잘 먹고 있나?
2: 아주 잘 먹고 있지. 차 많으면 딱 한 입만 기절용. 근데 이 가게 주인이 여자인가 당신인가?
5: 그렇지. 내 딸하고 50대 50 지분으로 공동 경영을 하고 있지.
2: 오, 사이가 좋구만.
5: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6: 엄마, 누구세요?
5: 수연아, 여기 인사해. 엄마 성당 친구.
7: 안녕하세요.
2: 아름답다.
5: 근데 아직도 창백하군.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까?
2: 아주 좋은 흐름이야. 내가 이 동네에서 꽤 잘하는 중국집 하나를 알고 있는데 거기로 가지.
5: 나 맨날 우동 만드는데.
2: 젊은 여자인가? 넌 분명 짜장면을 좋아할 관상인데 말이야.
7: 네.
2: 여기 짜장면 3개, 탕수육, 깐풍기, 깐쇼새우, 팔보채, 양장피, 고추잡채, 라조육, 유산슬 하나씩 내오거라.

0: 뭐야? 이 사람 집이었어? 나 이거 못 먹어.
1: 뭐야? 여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유가 뭐야?
0: 이유는 됐고 가겠네. 난 자네한테 딸을 못 주니까 가서 우동이나 먹자.
2: 어머니!
0: 어? 아니 어머니 누가 어머니야? 어머 시원아 얼른 얼른
2: 합니까?
1: 감히 내가 맺어줄 인연을. 너는 짜장면 만들 준비를 해. 주문은 내가 한다.

Ha ha ha!

0: 갑자기 대낮에 밖에서 지나가는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라도 하신다면.
1: 어머니가 지나가시다니. 그렇다 쳐도 제가 수현 씨 하나는 지킬게요.
0: 아이 깜짝이야!

0: 시애기를 배달을 잘못 시켰네.
1: 요즘 왜 이렇게 배달해 늦고 그렇게 수도 모자란다 했더니 가자.
2: 엄마 나 이 사람 사랑해 제발.
1: 따라와. 어머니 저 이제 수현 씨 아니면 안 돼요. 저 죽어요.
3: 어, 죽는다잖아. 사깁시다 좀.
1: 어?
3: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1: 엄마 아빠 아직도 나오라고.
4: 엄마.
1: 아니 블라디 생각을 해봐. 어? 만보까지 생기고 우리 집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집에 우리 딸을 어떻게 보내?
5: 제가 화교라서 청나라 조개제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1: 무슨 소리야. 매출이 떨어졌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먹고 살아야지. 응? 가자.
3: 잠깐! 우동집과 만보과를 합치거라. 이렇게 나눠져서 사랑을 못하느니 합쳐서 사랑하는 게 낫지.
5: 맞아요. 이 계단도 아마 이러한 교훈을 주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을 거예요. 어머님만 허락하신다면 합치고 싶습니다.
3: 지분은 3대 3대 4.
1: 아... 사는 누구지?
5: 어머님이 사.
1: 사실 집에서 한번 시켜 먹은 적이 있지. 그때 자네의 실력에 위기감을 느꼈지만 솔직히 감탄했네.

0: 당신을 찾기 위해 꼭 이곳에 머물겠어.
1: 청일 조개지에서의 사랑이라. 잘 들었습니다. 더는 없는 거겠죠? 그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어서오세요. 형님.
1: 혈색이 좋은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2: 우동집과 언제 합친다고 했지?
1: 다음 주입니다, 드디어.
2: 그래. 내 노력의 결실을 맺으면 좋으련만.

0: 물라비 씨 한참 자였습니다. 연락도 안 받으시고.
1: 무슨 일인가?
0: 오늘 심사 결과가 나온답니다.

0: 이번 편은 바로 이번화에 소개된 청일 조개지 계단입니다. 조개지 하니까 어렵고 뭔지 모르겠죠? 여기서 조개라는 건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인천항에 들어와서 거주하던 동네를 부르는 말입니다.
1: 19세기 말 인천항은 말 그대로 개항의 도시였다고 얘기했죠. 이후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찾아온 외국인들의 상업활동을 위해 인천에 공동조개를 설치했습니다.
2: 그럼 단순히 청일 조개제 계단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분리대 역할만 했을까?
1: 아니죠. 이 늘어나는 외국인 조개지로 인해 인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점점 조개지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0: 청일 전쟁 이후 일본 군인들이 대거 인천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제국의 운명은 위태로워집니다.
2: 다음 편에 이어지는 홍해문, 그 고난과 수탈의 역사는 다음 편에 나 인천의 아들 블라디가 소개시켜주지.
3: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알기 싫다의 김상문입니다. 뱀파이어 블라디 씨의 이방인 체류 비자 심사 신청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반 입장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4: 블라디 씨는 10년 넘게 이 사회에 섞여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고 오히려 남들보다 성실했죠. 너무 비한 아닙니까?
5: 그자가 뱀파이어인 건 잊었습니까? 갑자기 본성이 드러나면요, 우리 사회가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됐다고
6: 가죠.
7: 걱정할 거 없다, 변호사 인가. 너는 할 만큼 했다.
8: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잘 들리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 확실한 거지? 알겠다. 수고했다.
5: 그럼 통과?
8: 추방이다.

0: 네, 블라디시.
1: 지금 지나는 문은 홍해문이라고 하지. 음봉산 가운데를 뻥 뚫어놓은 셈인데 구멍 혈자를 써서 혈문이라고도 하고, 이걸 지을 때 50명이 넘는 중국인과 한국인 노동자가 죽었다고 해서 피 혈자를 써서 혈문이라고도 하지.
0: 이젠 뭐 척척박사시네요.
1: 홍해문 육교에서 바라보는 제물포의 경치가 참으로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못 본다 생각하니 세상 원망스럽구나.
0: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부디 루마니아에 가서도 대낮에 돌아다니시고 짜장도 드시면서 흡혈식성도 억제하시고 그 뭉툭한 이빨로 날카로운 이빨 드러낸 일 없기를.
2: 이빨!
3: 트럭을 멈춰라!
2: 지소를 두고 왔다.
0: 어디? 옥탑방? 그걸 왜 굳이?
1: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칫솔이야. 송곳니의 마모를 촉진시키는 부가 기능이 탑재된 내 흡혈 본능 억제 탁월하지. 루마니아에서도 구하기 힘든 물건이야.
0: 기사님, 돌아가시죠.
1: 칫솔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한 게, 또 공부한 게 생각나는 거.
0: 네, 듣고 있습니다.
1: 1908년 완공된 인천항과 내륙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였지. 표면적으로는 근대화를 위한 기반시설이었으나 실상은 식민지 수탈의 통로였어. 홍해문은 일제 지배를 위한 계획적인 구조물이었지.
0: 잘 알겠습니다. 근데 돌아간 덕분에 시간이 좀 줄어서 급하게 가야 되니까 관 좀 꽉 잡으세요.
4: 기사님,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트럭을 멈춰라!
2: 이불! 이불을 두고 왔다!
3: 왔다! 이불이라뇨! 지금 시간도 없는데 진짜 왜 그러세요?
1: 애착 이불! 내 찰스 뚜껑이 없는 동안 내내 덮고 잤던 애착 이불! 잠은 자야 할 것 아닌가?
0: 기사님,
1: 홍해문은 무지개처럼 반원형의 아치 구조로 되어 있고, 홍해란 말 자체가 무지개란 뜻이지. 붉은 빛의 홍, 파란빛의 예. 먼 옛날 일제 강점기를 이겨낸 대한민국처럼 홍해문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희망의 상징인 곳이야.
0: 그리고요.
3: 트럭을 멈춰라!
2: 뭐? 목베개.
0: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1: 그게 말이야.
3: 트럭을 멈춰라!

0: 하세요, 블라디 씨. 배를 놓친다고 추방이 안 될 것 같습니까?
1: 그게 아니라 나는
0: 떠나기 싫은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블라디 씨 이렇게 보내기 아쉽다고요.
1: 고맙다. 내 여기에서 100여 년 그 긴 시간 동안 너 하나 없고 가는구나.
0: 넘쳐나는 변호사들 경쟁 속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변호사를 때려쳐야 되나 할 때 당신을 만났습니다. 블라디 씨 덕분에 가슴 벅찬 변호도 해보고 제 꿈이었던 유튜브로 구독 좋아할 만한 함설정까지 저야말로 떠나보내기 아쉽습니다. 블라디 씨,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볼까요? 블라디 씨? 준비되셨죠?
2: 말해도 되는 건가? 나는 트란실바니아 흑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여기선 그냥 블라디 씨라 불리는 아저씨. 멀고 먼 루마니아에서 왔고 대한제국과 일제의 강점기를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에서 살았다.
1: 그리고 오늘 난 추방된다. 그리고 정착하려던 건 모두 거짓이다. 진짜 정착하려던 이유는 먼 옛날 이곳에 먼저 온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이민 신청을 하다니 너희 인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러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나는 많은 인간들을 만났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인간들, 그 독립을 방해하는 인간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동생을 챙기던 여자 인간, 그 여자 인간을 100여 년 동안 기다리던 인간들, 이 모든 게 뱀파이어인 나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감정과 행동들이었지. 그뿐만이 아니라 꿈과 사랑을 위해서 최고의 짜장면을 만들고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김치를 담고 가족도 없는 나를 위해 가족처럼 챙겨주고 대해주고 이 모든 게 인간적이란 말로 함축이 된다. 인간적. 내가 이곳에 살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야. 여기 남아서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 떠나기 싫다. 나를 받아달라. 제발 부탁이다. 이게 내 진심이다.
0: 공정적으로 얻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1: 고맙다, 강바다인가.
0: 처음으로 제 이름을.
1: 가자, 강바다인가. 바다를 품은 인천항으로.

0: 말도 잘 듣고 착하고 멋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 이곳에 먼저 온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서

0: 본부장님, 제가 공무원, 아니 인간으로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왜 이렇게 안 내려오나 했더니만 이럴 때가 아닐 텐데요. 이번엔 또 뭘 두고 오셨는데요?
2: 아름답지 않느냐?
1: 아 진짜. 아까는 그렇게 떠난다고 뭐라고 뭐라고 하더니만 이게 뭡니까? 지금이 출항 시간입니다.
2: 오늘 떠난다고는 안 했다.
1: 어휴 진짜. 트럭 기사님도 갔어요. 짐 다 내려놓고. 네, 위대한 독립운동가 강하늘 장군의 손자의 아들이자 떠오르는 유튜브계의 필수 대변인 강바다 변호사. 예? 정말입니까? 블라디 씨. 긴급 이방인 체류 비자 심사 신청이 허가가 났대요.

0: Yesun Tech is located in Gunpo, Gyeonggi-do Province, in developing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By cooperating with different businesses, it has developed innovative adhesive solutions.
1: 예선 테크는 2005년 설립된 기능성 점착 소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 휴대전화용 연료접착 필름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는 LCD와 OLED 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자동차 2000년대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기능성 점착 소재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소재 전문가와 디바이스 전문가를 두고 있으며 시장의 니즈가 형성되는 시점에 맞춰 상품화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2008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현재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을 두고 글로벌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adhesive products for displays are the major items of the company. Foam pad is a type of adhesive item which is specialized for thin displays. It can fix the panels as well as prevent the inflow of impurities and backlight.
2: 예선테크는 내로우 베젤 TV가 개발되기 전부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디자인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폼패드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착층과 충격 흡수용 폼, 기재층의 물리적 특성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양산의 제품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고신뢰성 제품과 내화성을 더욱 강화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양산 적용을 추상으로 예선테크의 홈패드는 고객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0: The designing of products for different purpose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The products go through the cutting, processing, and testing process, and the finished one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corner area of the products is precisely designed to prevent the leakage of light, and the product quality has increased.
3: 점착 제품은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과 공정 조건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정부터 제공품, 합지 재단 공정과 완제품 창고까지 전 과정의 온습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도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요구하는 주요 물성을 원재료부터 완제품 검사 단계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 데이터는 원재료와 제공품, 완제품의 로트 정보와 함께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상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The high mix and high precision products of the company needed a more systematic management solution. Escaping from the current method, which used to depend on human workers, the firm has introduced a data-based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solution.
3: 예선테크는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 기반의 생산 품질 이력 관리와 AI 비전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원자재 로트부터 생산, 검사, 출하까지 공정별 이력을 하나로 연결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상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안 검사에 의존하던 부분을 AI 비전 검사로 보완하면서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검사 결과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과 품질 전반을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Yesun Tech has constantly improved the functional adhesive materials and expanded the scope of its business.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insulation material for industrial batteries. It has tested the performances and promoted the mass production of the material.
4: 예선테크는 현재 OLED 대형화 대응, 전장용 고신뢰 소재, 배터리 안전 소재와 AI 자동화 기반 제조 공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신뢰성, 제작업성, 내화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홈패드와 OLED용 기능성 소재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는 진동과 고온 고습 환경에서도 점착력과 내구성을 유지하는

0: 2초 디스플레이, HVAC용 보실레 점착 소재와 정밀 가공 조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 기술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1: The firm has built overseas branches to better manage the local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process. And it has made a bit of effort to make rapid responses to the clients. By accelerating the mass production of the future adhesive items, the company aims to expand the supply network in overseas markets.
2: 대선테크는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자동차와 2차전지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와 AI 기반 검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생산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점착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Yesun Tech, which aims to provide more precise and stable technologies for a better future.
3: When aluminum cylinders go through metal molds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conditions, they can be converted into new materials with highly additional values. As a nationally designated route industry enterprise, Yutsang Metal has constantly developed aluminum extrusion technologies and made contribution to Korea's basic industries. From the designing of molds to the extrusion and processing process, the company has built an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and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We introduce Yutsang Metal, a developer of advanced aluminum processing skills, which have given a boost to Korea's manufacturing sector. Yutsang Metal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30 years of experience and large-scale produc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precision skills and provided customized molds to the clients. It has offered high-quality aluminum products to varied industrial sectors, including construction, automobiles, and electronic parts.
4: 저희 유창금속은 1995년 설립 이후 알루미늄 압질 분야 한 우물만 집중해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 집정지인 안올 시와 국가산업단지의 거점을 두고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 품질 관리,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후방 산업을 보완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The firm has produced about 200 aluminum extrusion items. The company has analyzed and developed detailed specifications that have been required by different industries. And it has applied precision technologies to the products.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market trends,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product lineups and made rapid responses to the needs of the clients. Sunshade frame for automobiles is one of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anks to the high durability and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applied to world-class automobiles.
5: 저희 유창금속이 공급하는 도어 커튼 프레임은 햇빛 가리개에 적용되는 프레임 부품으로 차량에 적용되는 부품 특성상 일반 압출 제품보다 공차가 타이트하고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압출 후 제품을 전수 검사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작업자가 직접 리워크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열 유리의 형상에 맞게 제품의 치수와 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산 과정에서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his products, the company has developed aluminum billets in a variety of sizes for different purposes. Even slight errors can determine the quality of products, so it is important to precisely control the temperature and time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accelerated investments in production facilities and built precise cutting and processing lines. And it has laid the foundation for a more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4: 저희 유창금속의 생산 능력 확대의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는 2018년 시화 공장을 설립하고 2,350톤 압출 라인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규격과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에는 MCT 설비 라인을 신설하고 안산 공장의 1,500톤 압출기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등 압출뿐만 아니라 가공 분야까지 생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3: Yuchang Metal has implemented innovative change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related industrial fields. Aside from internalizing the production stages, which used to depend on outsourcing businesses, the firm has introduced MES solution to manage the whole process in real time. As a result, it can prevent possible contamination and damage, as well as build a high-quality production system.
6: 저희 유창금속은 스마트 공정 도입 후 현장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정이 실시간 데이터로 눈에 보이니 관리 업무가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그리고 품질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다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외부로 나가던 세척 작업을 직접 통제하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품질 기준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외주 비용 절감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도 개선이나 작업 대차 교체로 현장 불편 요소는 줄고 생산 효율성은 훨씬...
3: Yuchang Metal has thoroughly tested the core properties of the finished products by checking the strengths,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company has minimized errors and obtained trust from the clients. It has achieved a near zero defective rate.
2: Yuchang 금속은 KSD 6759 인증, KSQ ISO 9001, IATF 16949 등의 품질 관련 인증 획득은 물론 건축 분야에서도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활용한 복합 단열창을 개발하여 2015년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연구 개발 결과를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연결해 왔습니다. 또한 유럽 시장 진출에 대비해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trust, the company has entered the Japanese market, which has high technical barriers. By constantly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field of precise aluminum parts, the firm aims to gain recognition as a leading global partner in various cutting-edge industries.
4: 저희 유창금속은 지난 30여 년간 축적해온 알루미늄 압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한 단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확대하고 최고의 창호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Yuchang Metal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s industries by continuously developing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 huge leap forward as a global business that leads the growth of future industries.

0: market. Fin Corporation is located in Namyangju, Gyeonggi-do Province. By using selected premium ingredients, the firm has provided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 products. It has offered smoothies as OEM and ODM products, and the beverages have enjoyed positive reviews from the clients.
1: Fin Corporation은 2021년 지금의 사명으로 출범한 이후 과일과 채소가 품은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철학으로 달려온 과일 채소 가공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은 갈아 만든 과채 주스, 과일 퓨레, 과채 아이스크림의 OEM, ODM 생산으로 설탕, 첨가물, 착색료를 일절 넣지 않고 과일과 채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리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특히 전문 제조사의 신선함은 그대로 가격과 품질은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를 목표로 현재는 각종 프랜차이즈, 특급 호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전국 1,300여 개 개인 카페까지 다양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fruit and vegetable smoothie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The smoothie product extracting technology. And the products have a thick texture and a fresh taste. Varied lineups, so consumers can choose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2: 저희 핀코퍼레이션의 대표 제품은 갈아 만든 과채 주스입니다. 시중 주스의 상당수는 농축액을 물에 환원하거나 당 첨가물을 더해 만들어 첨가일을 직접 착즙하면 신선하지만 인건비가 높고 매장마다 맛이 달라집니다. 저희 방금 짠 주스의 일관된 맛을 목표로 자체 개발한 착즙 설비를 통해 섬유질과 영양 파괴를 최소화한 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에서 직접 착즙 대비 원가를 낮추면서 품질은 균일하게 유지한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호텔, 개인 카페 모두에서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0: The advanced production facilities are the major strength of the company. While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fibers and nutrients from fruits and vegetables, the ingredients can be crushed in a large scale. As a result, the product quality and productivity can be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e company has kept the improved tastes, colors, and textures without adding food additives, so high-quality products can be released to the market.
3: 갈아 만든 주스의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배합 공정의 온도,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합 시 온도가 오르면 영양소 파괴와 변색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온 상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배합, 충진, 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배합 공정에서는 레시피별 정량 배합을 통해 어느 로트든 동일한 맛이 나오도록 관리하고 충전, 포장 후에는 금속 검출기와 중량 선별을 거쳐 이물과 규격을 전수 검사합니다.
0: Along with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ion, Fin Corporation has faced limitations with the manual works and handwritten records. And it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improve the workflow as well as the production efficiency.
3: 저희 Fin Corporation은 OEM, ODM 사업 특성상 거래처별 레시피와 생산 이력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신뢰의 기본인데 이를 수기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수기로 작성하던 생산 일지, 배합 기록을 디지털화해 로트별 생산 이력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코드 기반 원료 재고 관리로 입출고와 유통기한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어 원료 손실과 재고 오차가 줄었습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enhance the quality of its products. It has constantly developed optimal mixing ratio and recipes to keep the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By developing cutting-edge equipment and new products, the firm

0: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1: 핑커플A에이션은 카페 논커피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OEM 제품의 특성상 다양한 파트너사와 함께 카페 운영에 최적화된 음료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첨가를 유지하면서 신선도와 소비기한을 늘리는 공정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과일 퓨레, 과채 아이스크림 등 과채 가공 카테고리 확장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Korea's B2B, or business-to-business market. By promoting premium items that can cope with the rise of K-food, the firm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Asia.
2: 당사는 과일 채소 가공 식품 업계의 대표 OEM, ODM 기업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특히 월 30톤 규모로 증설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급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스마트 팩토리의 2단계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카페 프랜차이즈 중심의 유통 채널 확대 및 수출 확대를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0: Finn Corporation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field in the future.

0: 사계선 북쪽 직벽에는 벽면 전체의 연산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때에 따라 조류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던가 아니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병풍처럼 넓게 펼쳐진 연산호들을 만나게 되는데 화려한 빛깔이 연산호를 더욱 아름답고 중간중간에 또 자리 잡고 있는 해송도 정말 운치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1: For a fish, coral reefs are both playground and home. Here they find food as well as shelter from predators.
2: 산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문섬의 대표적인 포인트인 만남의 광장이 바로 그곳인데요. 물의 흐름도 좋고 해서 그곳에 가면 항상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The small caves formed by rocks and soft corals have become ideal homes for fish.

0: Corals bloom like a field of flowers in an array of colors.
1: 연산호를 바다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연산호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연산호는 뼈대가 없이 그 말랑말랑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 전체에 이 촉수를 가진 폴립들이 서로 붙어서 자라는데요. 겉모습만 봤을 때는 꽃을 피우는 식물처럼 생겼지만 이 폴립을 이용해 바닷속을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잡아 먹는 동물입니다.
0: Soft corals are cnidarians, animals with digestive systems of their own. Each petal-like polyp feeds from the water, and in hermaphroditic corals, every single polyp can reproduce on its own. Because corals live fixed in one place, they have developed two survival strategies, sexual and asexual reproduction. healthy coral means the surrounding marine environment is clean and thriving. Coral absorbs carbon dioxide dissolved in seawater and produces oxygen. It is said that coral reefs' photosynthetic capacity per unit area far exceeds that of tropical rainforests. That is why we call coral the lungs and treasure of the sea.
2: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산호의 70%가 이곳 서귀포 앞바다에 서식하고 그 가운데 한 15종은 환경부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흰수지 맨드라미 산호입니다.
0: The white Dendronephia coral is native to Korea and has been designated as a level 2 endangered species since 2012. At the Hangetang point off Munsam Island, we can find even more unique colonies of soft coral.
2: Hangetang의 큰 수지 맨드라미 포인트 같은 경우, 일단 하강하면 수심 10m에서 한 20m 정도에는 말랑말랑한 노란색들을 띠고 있는 연산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심 35m까지 더 깊이 내려가면 큰 수지 맨드라미 군락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맨드라미의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0: 완전 힐링되지.
1: 시골이면 이거 지금 감나무도 있고.
0: 그니까.
1: 그 양쪽에 이게 사람이 많이 없는데도 이렇게 고요한 느낌이 있으니까.
0: 나 한국에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1: 나도.
0: 기와 집이랑 막 이 돌탕길?
1: 돌탕길?
0: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런 길 좋아해.
1: 근데 이게 좋다. 기본적으로 이거 있으면 다 관광지니까 너무 사람 많아서 보이지도 않아.
0: 맞아.
1: 근데 여기 너무 예뻐. 다 집, 그러니까. 집들이 다 한옥이고 다 낙고.
0: 앞에 바로 나무 보이고.
1: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 오래된 한옥 집 같아.
0: 여기는 좀 오래됐어.
1: 기후가 오래되고 여기는
0: 맞아. 좀 달라. 아니 그리고 기와 보면 이게 다 다르네. 그 그려져 있는 모양이랑 네. 그런 게 다 다르네.
1: 아니 여기 안 사는 집 내가 살까? 리모델링
0: 언니 한번 플렉스 한번 해줘.
1: 내가 살까?
0: 여기 온 김에
1: 그냥 하나 살까?
0: 땅 작게 하나 이렇게 사서
1: 그래. 나 여기 나 땅

0: 거거든요. 어떻게 밭추수인데 한옥으로?
1: 아, 통한옥 단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돌담벽.
2: 역시.
3: 어쩐지 이게 한국의 미는 제대로 여기는 보호된 느낌이어서 너무 좋아요.
2: 그러니까.
1: 그리고 우리 신등면 지역에는 공동체 파출소로서 우리 신등 파출소로 지정되어서 1인이 혼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 지금 혼자세요?
1: 그렇습니다.
0: 심심하시겠네요. 저희가 어떻게 좀 일 좀 만들어 드려요? 일 좀 만들어 드려요? 여기서?
1: 아니요.
3: 나 거꾸로 일하고 싶었는데 여기 잠깐만.
0: 심심하실까 봐.
1: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100m만 내려가면은 100m 내려가서 우측으로 가시면은 초등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0: 아,
1: 초등학교 역시. 정문도 기화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0: 오,
3: 너무 보고 싶어요. 네.
1: 참고 하시고 가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아니, 그냥 가시면
0: 하지 말래. 맛있는 교육이래. 와, 대박.
3: 교육 맛집이야, 여기.
0: 그러니까. 우와.
3: 근데 이게.
0: 와. 나 여기 학교에 나 진짜 다니고 싶다.
4: 저거 한자.
0: 아, 여기.
3: 이 글 줄 압니까?
0: 나 한자로 문밖에 안 배웠어.
3: 그럼 비는 무슨 뜻일까?
0: 비가 내려와요. 날다,
3: 비가
0: 날다.
3: 비가 내려와. 날다는 비.
0: 날라다닌다? 문이 날라다닌다고?
3: 아니, 이게 많은 이들이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문 아닐까? 이게 내 예상.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0: 알로가구나. 와, 다시 학생 되고 싶다, 진짜.
1: 아, 알로가 알로.
0: 아니, 학교가 이렇게 예뻐도 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뻐?
1: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원래 이게 돌 던지는 거 아니야?
0: 대박인데?
2: 뭐가 어려워?
0: 그리고 한 발로 이거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올! 몸이 아직 기억하네. 너무 좋다! 야.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힐링되는데, 언니?
1: 너무 좋아.
0: 학생 된 기분이야. 아, 너무 좋다. 역시 나는 조딩이야. 조딩이서 멈췄어, 나는.
1: 어? 그래도 돼.
0: 아니, 진짜 근데 역시 학교 언제 오든 이게 동심이 느낄 수밖에 없어.
1: 나는 하나 참고로 하고 싶은 게
3: 여기가 더 그래.
1: 왜냐면 맞아. 우리 고향의 맞아. 학교는 다 회색이야.
0: 아, 진짜?
1: 다 회색.
0: 아, 이게 너무. 아, 맞아, 맞아, 맞아. 한국 학교는 약간 그 건물 자체가 알록달록 하잖아.
1: 너무 좋아.
0: 아, 그리고 한국이 있다는 게 일단 이게 안 믿겨.
2: 신기하지 않아? 학교 앞에서 맞아. 있는데. 돌담길이 되게 낮잖아요.
0: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서울 학교 보면은 뭔가 문도 그렇고 그 주변 약간 이런 펜스 되게 높잖아. 여기는
2: 근데 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0: 근데 솔직히 예뻐. 내가 학생이잖아? 뭔가 이거 튀어서 땡땡이 칠 것 같지 않아?
2: 아니면 거꾸로
0: 나라면 그럴 것 같아.
2: 아니면
0: 낮잖아.
2: 거꾸로 그럼 나는 바로 늦게 와서 빨리 여기로 그냥 늦게 와서 그냥 뛰어서 슉! 옛날 스타일. 숙소 가서 조금 씻길까?
0: 어, 좋아.
2: 숙소는 예뻐? 우리, 좋아?
0: 언니 근데 심쿵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도 심쿵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얼굴 보고 있어서. 근데 더 예쁜 거 내가 준비해봤어.
2: 저 설마 저거 아니야?
0: 어때?
2: 진짜?
0: 우리 숙소야.
2: 자, 이게 우리 숙소야?
0: 어서 와. 대박이지?
2: 너무 좋은데?
0: 내가 말했잖아.
2: 그냥 들어갔는데?
0: 또 이 언니 신났네. 아, 이 언니 신났네. 에이, 내 매력에 빠졌네, 이거. 아하.
2: 너무 예쁘다, 여기.

0: 자, 언니 열어봐.
1: 열어도 돼?
0: 열어 열어. 대박.
2: 오, 감성이요.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예약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 보거든요.
3: 그러셨군요. 예, 이 집은 책을 읽으면서 쉬는 집이에요.
2: 뼈. 언니 알고 있었어?
0: 알고 있었죠.
3: 출발하고요. 거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2: 와, 리딩룩이 있어.
0: 그러니까 여기 포토존이야.
2: 멋있다.
0: 책 진짜 많네요. 네,
3: 두 분이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에요.
2: 저는 여기서 책 읽고 싶어요, 사장님.
3: 네, 어, 맞아요. 여기 이렇게 누워서 계신 거예요.
0: 너무 좋아.
3: 여기 좋아하는 한옥 보이시죠?
2: 어, 너무 좋아요.
3: 이렇게 한옥 보면서 책을 읽으시면
0: 너무 좋다.
3: 다음 요 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와, 내 방이구나.
0: 언니 여기 마음에 들지?
2: 다 마음에 들어.
0: 오케이. 언니 여기 쓰면 되겠네.
3: 여기에서는
0: 대박이다.
3: 차를 마실 수 있게 준비해놨어요. 보면 말.
0: 다르다.
3: 차 마시고 명상할 때 창문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2: 우와.
0: 우와. 대박이다.
4: 우리 집이다. 여기서 살자.
0: 나 진짜 여기서 살고 싶어. 진짜 진심.
2: 진짜 이게 뷰가 여기서 진짜.
3: 이 방은 잠이 잘 오는 방이에요.
2: 아, 강아지 귀여워.
3: 편안한 시간 되시고.
2: 감사합니다.
0: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너무 좋아요.
0: 이런 동생 어떤데?
2: 야, 그럼 앞으로 너가 플랜해야겠네, 우리 여행.
0: 그건 좀. 그건 좀 그래. 그건 좀 부담스. 이거 뭐야? 환영합니다. 산뜻. 아, 이건 잔잔한 목소리로 읽어줘야 돼. 환영합니다. 산뜻한 가을을 맞이하는 비가 내린 날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끈한 대추차로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멋진 추억 만들어 가세요. 어, 사장님께서 이게 섬세하시다. 짜잔. 오, 향기 진짜 좋다. 꿀도 들어간 것 같은데?
2: 여기도 위험한 게 여기 사실 마을 전체를 구경해도 진짜 예쁠 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만 있을 것 같아. 책 너무 많잖아. 읽어야지.
0: 맞아 맞아.
2: 읽어줘야지.
0: 언니 다 읽고 가. 나는 부엌 차고 갈게. 어때?
2: 그래.

0: 의도 없는 행동은 화살 없는 활과 같다.
1: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당신의 속도로 가다 보면 그 속도에 맞는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과 함께 가면 됩니다.
2: 그치.
3: 진짜 너무 와닿는 말이다.
4: 아, 진짜 이게 완벽한 한옥집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게다가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은가요? 앉아서 읽을 수 있고 아니면 의자에 앉을 수 있고 거기 창문 옆에서 다 그냥 하나하나에 몇 시간 동안 그냥 혼자 말 안 하고 그냥 책 따지고 싶은 느낌? 너무 좋았어요.
3: 진짜 개인적으로 한옥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딱 여기 왔을 때 느꼈던 게 제대로 힐링하고 갈 수 있겠다. 여기서 살고 싶다. 정말 진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 요리는 뭔데? 곧 내 생일이기 때문에 미역국이랑
4: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해주는 거구나.
5: 맞아. 아.

0: 그치, 내가 계속해도 되지.
1: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살려주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딩딩딩딩딩, 딩딩딩딩.
2: 괜찮아.
3: 할 수도 있어, 이거. 이 정도면.
1: 어머, 어머,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이거를 분량을 시켰네? 어라, 어라, 어라.
0: 왜, 왜, 왜, 뭐 도와줘?
1: 아니야, 아니야. 언니, 진짜. 계속 이렇게 나 못 믿잖아? 그럼 나 더 불안해져.
0: 아, 내 코, 나는 마음으로 믿지. 내 코가.
1: 바람 좀 쐬고 와. 이거 열고 바람 좀 쐬고 와. 괜찮아, 괜찮아.
4: 아, 이거 언제 됐냐, 근데? 이렇게 안 돼.
1: 모르겠다, 못 기다리겠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맛이 중요하잖아. 됐어, 됐잖아. 그리고 이거를 그냥 엄청 끓이는 거지, 이제. 괜찮아, 괜찮아. 얘 닦으면 되지, 뭐.
0: 좋다.
1: 아, 다 됐다. 언니!
0: 어.
1: 다 됐어. 먹자, 먹자.
0: 다 됐어?
1: 와, 열일했다. 오랜만에.
3: 어떻게 비주얼이 미쳤는데?
1: 대박. 색깔 봐봐. 일단 알았어. 색깔, 그러니까
3: 비주얼 아니, 합격.
0: 인정이지, 진짜? 아예 완전 인정. 기다릴 보람이 있었네. 내가 그러니까. 괜히 의심했다.
1: 근데 마늘 단맛이 나긴 해. 나도 그거가 좀. 고기는 근데 맛있더라.
0: 아닌데?
1: 인정.
3: 자신감 가져도 돼? 맛있는데?
1: 과정이 지저분 패스 난 맛은 있잖아.
3: 그래, 내가 미안하게 됐다. 너 위심해. 너 위심해서 미안하게 됐다. 생일 네. 축하해.
1: 고마워.
2: 먹었잖아. 그러면 한 살 먹었어.
1: 괜히 먹었네.
3: 설거지는 인정. 내가 해줄게.
1: 고마워. 뒤를 못 보겠어. 역시 언니.
3: 나도 든든해. 어렵긴 해. 보는 게. 그 뒤에 뭐 좋아. 하지?
1: 일단 너무 배부르잖아. 산책 괜찮지? 내가 알아낸 게 있거든.
0: 생각한 게 있었구나.
1: 오늘 좋아. 진짜 산책 코스가 장난 아니야, 언니.
3: 기대되는데?
1: 기대해도 좋아.
0: 그래.
1: 거기는 진짜 기가 막혀.
2: 그럼 내 설거지 하고 있을게.
1: 잘 왔어.

0: 너무 예쁘잖아.
1: 아 근데 진짜 운이 좋은 게 생각해봐. 날씨.
0: 그러니까. 그러니까.
1: 진짜 봐봐 이게 바람이
0: 진짜.
1: 오고.
0: 진짜.
1: 여기 예쁘네.
0: 아니 이게 사람도 없고 자연밖에 안 보여서 너무 좋다.
1: 귀여워.
0: 와.
1: 어 잠깐만. 난 정말 최고야. 봐봐.
0: 아 여기 또 뭐야. 사실 여기보다 난 끌리는 데 하나 더 있거든? 요거.
1: 이렇게? 이렇게?
0: 하나, 둘, 셋, 넷, 다섯.
1: 똑같이. 근데 약간 얘네들 일자로 안 있어. 너 이래야 돼.
0: 얘 부종 어떻게 한 거야? 아 약간 진지하게 했네.
1: 약간 아 dance with my hands above my hands.
0: 귀엽네.
1: 장수.
0: 아 언니 언니 아 또 언니에게 이렇게 허락 없이 있으면 어떡해. 어. 예쁜 것은 다 너를 닮았다래.
1: 어떡해.
0: 써봐.
1: 맞는 거 같아.
0: 안 되겠다.
1: 글씨는 난데.
0: 그렇지. 야 대박인데 그림이다 완전.
1: 선글라스 빨리 껴.
0: 눈부시니까.
1: 어머.
0: 나는 잘나네. 눈 부시도록 이래. 나 내 얘기 말이야. 오, 눈부시니까 다들 선글라스 껴.
1: 예쁘네. 선글라스 끼기 잘했네.
0: 와 진짜 그림이다. 그림이야. 가기 싫다.
1: 그래 여기 있어.
0: 언니 먼저 서울로 가. 나는
1: 책 읽으러 갈게. 넌 여기 있어.
0: 그러니까 아니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나 완전 도시 여자라고 시골 안 맞다고.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0: 드디어 맞는 시골을 찾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는 오케이.
1: 그치. 커피도 진짜. 있고 시설 좋은 숙박도 있고 카페도 그러니까. 있고.
0: 아니 봐봐 나 진짜 그리고 또 내가 기회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1: 이게 진짜
0: 지나가면서 이렇게 따서 먹어도 되잖아.
1: 아 근데 이게
0: 따도 되나?
1: 이게 진짜 키위야?
0: 이게 우리 알고 있는 키위보다는 좀 다른 건데 다래야 이거.
1: 한국 키위.
0: 한국식 키위.
1: 아하.
0: 그런 거 있잖아 멜론 그리고 오, 참외 예뻐. 참외는 한국식 그 멜론이잖아.
1: 봐봐 얘가 큰 거.
0: 어 그러니까.
1: 내가 달 수 있으면 해.
0: 아니면 숙소 가서 언박싱 해볼게.
1: 아 그래.
0: 예,
1: 이거를
0: 다래.
1: 천천히. 조그매. 너무 조그매.
0: 여기.
1: 여기 커?
0: 응. 큰 거 하나 자자. 엄청 크지는 않지만. 어, 야. 마사지 효과 대박인데?
1: 괜찮네.
0: 와.
1: 다리 마사지. 아, 내가 전문가거든.
0: 여기.
1: 다리
0: 오,
1: 마사지.
0: 진짜 시원한데? 언니 진짜 시원한데? 이거 뭐야?
1: 다리 마사지 모르지? 어, 난 전문가거든.
0: 오, 아우 시원. 아우, 아 좋다. 아 조금 더 해봐라.
1: 요리 잘해주면.
0: 아, 안 까먹었네. 까먹을 줄 알았는데.
1: 시원하고 조그만요. 애들아, 안 와.

0: 이게 너무 미쳤다.
1: 야, 미쳤는데? 이거 뭐야?
2: 이거 활짝 웃어봐. 걱정 마. 지금도 충분히. 햇살보다 따뜻한 당신.
1: 아, 언니 이건 진짜 꿈 같아.
2: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해.

0: 언니, 솔직히 우리 여행 간 장소에서 난 여기 제일 최고야.
1: 나도.
0: 비... 아, 오, 이거 진짜
1: 봐봐. 영 꽃 예쁘다. 거기 떨어졌잖아.
0: 그러네? 나 떨어졌네. 야, 잎 진짜 크다.
1: 어, 얘는 언니. 지금은 얘네들이 이미 폈던 식인데 얘 마무리. 걔는 필 거야. 앞에 보여?
0: 아, 그러네.
1: 아직도 안 핀 친구도 있어. 해서 봐. 너무 좋아. 나 여기서 얘 집 살까? 그냥? 어?
0: 아, 여기야 진짜 대박이야. 언니, 나 진짜 말 필요도 없어. 나 진짜 진심.
1: 봐봐, 얘네들.
0: 건강은 제일 봐봐. 재산이래.
1: 얘네들 춤추고 있어. 너무 멋있어.
0: 여기 가만히 들어보자.
1: 춤추고 있어. 너무 멋있잖아.
0: 휘날리는 바람 소리 어때? 이건 서울에서, 그러니까 들으려면 뭐 들을 수는 있겠지. 근데 들을 여유가 없잖아, 서울에서는. 바람 소리 안 듣잖아.
1: 여유라는 게 선택인 거야.
0: 아, 근데 언니 진짜 여기 오니까 솔직히 서울에 있을 때 생각하는 것들 생각이 안 나. 나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0: 그냥
1: 왜 맑아지는 거지 생각들이.
0: 나 진심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가고 싶어.
1: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 그냥 2주 있을까? 한 달 있을까?
0: 이래야 돼. 이러면 가야 돼.
1: 이런 데를 돈 내기 위해 와서 놀라주기 위해 열심히
0: 근데
1: 일해야지.
0: 근데 우리 알아냈잖아 지금 이 코스를. 다시 여유 느끼고 싶을 때마다 우리끼리 약간 스케줄 비고 오면 되잖아. 야 이게 행복이야.
1: 예쁘네 여기 진짜. 올 가치가 있었네
0: 진짜로.

0: 이나네.
1: 전부 다 버려지네.

이게 원어머니 또 올라오고 원어머니 또

0: 언제나 우리 사월달에 지어나가거든.
1: 그래서
0: 성사에서는
1: 뭔데 쓰면 할 것도 없고 엄마
0: 걱정하지 마.
1: 애가 안 했지.

Gracias.

0: 정해년 6월 강원도 감찰사로서 이천백성 김아무개의 사망사건을 심리하였다. 망자는 구타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이는 필시 원한에 의한 것이다. 망자는 생전에 술주정과 욕설, 폭력을 일삼아 이웃들에게 평이 좋지 않았으니 이웃이 모두 척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허나 그 어떤 살인사건도 의심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법. 검시를 시작하라!
1: 이천부사 김인송, 오작인, 환쟁이 백가는 어서 들어와서 망자의 검시를 시작하라!
0: 그대가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 했는가?
2: 예, 그렇습니다요.
3: 상세히 고하거라!
2: 그러니까 같이 밭을 갈기로 했던 개석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게 집으로 와보니 이렇게 죽어있었습니다요!
3: 검험이 끝나면 따로 불러 신문을 할 터이니 물러가거라!
2: 나으리, 절대로!
3: 썩 물러가라 하였다.
1: 의원, 법무를 꺼내고 백가는 시형도 그릴 준비를 하는 뒤 그때 경산대감이...
0: 잠깐! 망자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옷고름이 아니냐?
4: 망자의 저고리에도 고름이 뜯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죽기 전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몸싸움이라? 망자가 손에 옷고름을 쥐고 있는 건 분명 중요한 연유가 있을 것. 손에 쥔 고름, 망자가 남겨준 단서, 현장이 말한 증거.
5: 피해자다!
0: 터진 의복, 구타의 흔적인 혈흔, 사인은

0: 된다 하는 조선 아니요 조선. 그러니 자 다들 귀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이 봅시다.
1: 주모! 어 주모 거기 잠깐만 기다려보셔. 내가 금방 갔다니.
0: 누시오?
1: 아니 아니 내가 누군지 모르시오?
0: 모르시오. 대체 누시오?
1: 나로 말할 것.

0: 자, 그나저나 이 참혹한 살인 사건이 났다 하는데 또 이 사건의 범인은 어찌 잡을지 억울한 이들이 생겨나지 않을지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 주모? 아이 주모!
1: 최수 씨.
2: 서방님.
1: 최수 씨. 그러다 넘어지시겠소?
0: 어라. 이 망자의 처와 친구가 다행히 들어선다.
1: 그렇게 운다고 죽은 대석이가 돌아오겠소?
0: 아니 둘이 이렇게 다정하면 곤란한데.
3: 갑자기 니쇼.
0: 나는 이 모지라 하네. 나 억울한데 이게 뭐지? 나 누명 썼는데 이게 뭐지 할 때 그 이모지.
4: 왜지 무구만요? 우린 그 억울할 것도 없고 누명 쓸 것도 없으니 필요 없어.
0: 우리? 그 손을 잡아. 그게 바로 문제예요.
2: 아니 뭐가 문제라는 것이오?
0: 그 딱 보아하니 이번에 구타로 숨진 망자의 처와 사건 현장 발견자 같은데. 아니 그 둘이 우리가 어쩌니 저쩌니 하며 이리 다정하니 그 누가 보면 불륜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겠소?
2: 뭐요?
3: 이놈의 자식아 어디야? 이놈의 자식아 어디지?
0: 아니 그 상민이 양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 강상죄요.
3: 강상죄?
0: 그러지 말고 이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오.
3: 아니 무슨 얘기?
0: 내일이면 모두 줄줄이 역격 끌려가 관아로 억울하다 외쳐 눈물이 줄줄 흘러도
5: 우리나야 불륜 사건 증거 있어 신경 안 써 결백해요
0: 누가 알아
5: 억울해요
0: 내가 등장 어디
2: 우리 친정에
0: 왜
2: 아빠 환갑에
0: 뭐했어
5: 일찍 잠들어
0: 누가 알아
5: 증인이 있어
0: 이제 내가 나설 차례
5: 내일이면 모두 줄줄이 엮여 끌려가 하나로

0: 너
1: 어떻게?
0: 진정에 가서
1: 아, 그래서?
0: 사실 확인서
1: 잠잤는데?
0: 증인이 필요
1: 여쭈댁이라
0: 사실 확인서
2: 내가 나설 차례니
3: 어머! 어머!
0: 그럼 됐고 이 두 사람은 내일 관아에서 봅시다. 사또! 사또, 누가 봐도 이 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4: 뭐라?
0: 여기 주모는 죽은 자에게 외상값을 받아야 하는데 이 망자가 되면 외상값을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다 외상값이라 합니다. 헌데 그를 죽여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4: 그래.
0: 그리고
4: 아니 그
0: 지금 이 자는 죽은 자의 처로서 남편 개석이를 너무나 사랑하여 숟가락을 놓고 식음을 전폐하니 아이고 말랐네.
4: 어디가?
0: 아니 볼?
4: 이놈이 이모지라는 얼자 외집으로구나. 비록 천한 어미를 두었다곤 하나 이 양반의 피를 이어받

0: 먹고선 어찌하여 이런 천한 것들을 돕는 무도한 일을 하느냐? 썩 물러가거라.
1: 아이고.
2: 사또, 부디 증거와 증언으로 이를 푸시오. 억울한 이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오.
0: 이놈들이 좀... 옳거니, 내 니놈 말대로 이 증거와 증언이 나올 때까지 여기 있는 모두를 고신하면 되겠구나.
3: 아이 사또, 그것이 아니야 사또.
4: 고을 수령이란 자가 저리 무능해서야 그저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나는구만.
5: 그러게나 말일세. 그 뒤슈?
6: 정원용이라고 하네.
4: 나는 이 모지라 하네.
6: 모질이구만.
4: 아니 그럼 당신 이름은 뭐?
7: 강원감사? 아이고 그 지체 높으신 관찰사 나으리 아니십니까?
6: 그거 그렇고 네. 자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찌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겠는가?
4: 아니 근데 그게 그 맨입으로는 그 말씀을 드려야죠. 그날 밤 죽은 김계석에게는 아주 큰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7: 그건 나도 아네.
4: 이 평소 아는 사이였을 테니 한참을 마주보고 다투다 이 다투다 옷고름이 뜯어졌을 겁니다.
5: 그것이 범인의 것이 분명하긴 한데 너무 흔한 것이라 누구의 저고리에서 뜯겨진 것인지 특정할 수가 없네. 심지어 망자가 입고 있던 저고리와도 같은 옷감으로 보이네.
4: 같은 옷감이라 하긴 아무리 돈을 벌었다 한들 일개 상놈일 뿐 이 12세에 되고
5: 12세의 무명옷이라.
4: 범인에게는 옷고름이 뜯어진 저고리가
5: 이미 버리지 않았겠는가?
4: 에헤, 그 물정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어? 이 돈 많은 양반님네들이야 그럴진 모르겠지만 이 가난한 서민들은 옷고름 하나 뜯어졌다고 내다버리진 않습니다.
5: 그렇다면 고쳐달았겠구만.
4: 바로 그겁니다. 그날 밤 범인은 옷고름이 뜯겨나간 것을 알고
5: 직접 찾으러 가긴 어려웠을 테고
4: 이 바느질을
5: 누군가에게 맡겼다 하면
4: 고래 삭바느질하는 여인들을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5: 저 같이 가서나?
4: 네? 같이? 헌데 굳이 이렇게까지 나선 연유가 무엇인지?
5: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야 저 무고한 백성들이 풀려날 것 아닌가?
4: 에휴, 저 무능한 사또를 문책하면 될 것이지.
5: 이게 더 빠르네. 자, 어서
4: 가. 어디 좀
5: 따라오게.
8: 계시오. 옷 수선은 다 끝났어.
9: 아, 잠시만요.
5: 야 이놈! 너는 사흘 전날밤 김계석이를 찾아가!
10: 난 아무것도 모르.
11: 지금부터 이완득의 신문을 시작한다.
12: 너는 망자를 죽이지 않았다.
8: 그게 무슨...
10: 내가 범인이오!

0: 진범이여!
1: 이천 백성 이완대가 동네에서 고약한 자가 자기 아비를 때리고 욕하기를 반복하자 그 자를 구타 살해하였다. 허나 그 사실을 안 형제가 서로 자기가 수범이라 주장하니 극진한 형제의 우애에도 그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내게 가혹함이 느껴질 뿐이다.

0: 이완대 형제의 사형은 감하여 주었으나 그 아비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1: 유경이라 함은 교화는 무겁게 하되 처벌은 가볍게 하라는 뜻으로, 경산 정원용 대감은 법의 집행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노력의 하나로 조선 최초의 살인사건 보고서 유경록을 집필하고 후세에 남겼소. 헌데 이 양반이 영의정까지 오른 양반이라 이런 살인사건 보고서 말고도 수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자, 그 두 번째 판이요.
2: 대감! 대감!
1: 이리 사냥!
2: 대감! 대감! 대감!
3: 아이고.
2: 대감! 대감!
3: 아이, 어째 가는 곳마다 자꾸 따라다니는 겐가?
2: 그것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서 그렇습니다.
3: 뭔가?
2: 대감께서는 기록 남기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3: 그런데.
2: 그렇다면 대감께서 여기 어서 한양에 가서 백성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임금께도 고하고 이 기록으로도 남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3: 이미 한양에는 훌륭한 법관들이 그리 하고 있네.
2: 그럼 고래 양반이라시고 그것들이.
3: 이놈이.
2: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3: 자네 마음은 잘 알겠지만 우린 그만 여기서 헤어지세. 난 이제부터 좀 험한 길을 가야 해서. 그럼
2: 대감?
3: 아이고, 이게 뭐야? 깜짝이야! 또 무슨 일인가?
2: 그것이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연쇄 실종 사건이
3: 제일... 이보게!
2: 대감!
4: 대감! 대감께서 이 노창고까지 어린 일이십니까?
3: 잘 지냈는가? 내 전에 말하지 않았나? 자네와 함께 부세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4: 어찌 미천한 소인과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3: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신분 같은 것이 필요한가? 네, 오늘은 자네가 만든 붓을 하나 살까 하여 왔네.
4: 대감께서 쓰실 만한 붓이 못되옵니다요.
3: 붓을 좀 보여줄 수 있겠는가?
4: 예,

0: 흔치 않은 부시로다.
1: 2리털로 만든 낙모필이옵니다.
0: 낙모필이라? 낙모필은 탄력이 넘쳐 글씨를 쓸 때 마치 붓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지.
2: 붓이 거기서 거기서 다를 게 뭐 있습니까?
0: 아주 다르다네. 아주 좋은 붓은 명예로운 사람의 덕목과도 같은 법이지.

0: 상해. 첫 번째는 첨이라 하여 첨이라 붓과 사람의 강한 마음을 이릅니다. 펼쳐진 붓털 비단같이 갈라짐 없고. 두 번째는 재라 하여 가지런한 자세와 갈라짐 없는 마음을 이릅니다. 세 번째는
1: 세 번째 원이라.
0: 둥근 모양 한쪽도 치우침 없는 꽉 찬 마음. 네 번째는 건이라 하지. 탄력 풍부한 북 끝에 거두어 들려도 언제

0: 아이 그 살다 살다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아이 그럼 좋은 붓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답니까?
1: 네, 오늘 자네와 함께 이렇게 붓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최근에 같이 다니는 치와 이야기하고는 달리 아주 풍요로운 시간이었네. 이걸로 하나 주게. 얼마면 되겠는가?
2: 소인의 미천한 재주를 알아봐 주시는 대감께 어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허. 훗날 붓이 필요하시면 소인을 찾아주시지요.
1: 이보게.
2: 아닙니다. 대감께서 필요하실 때가 되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드리겠습니다요.
3: 이보게, 잠시만.
0: 대감, 아이, 그리 좋으십니까? 아이, 공짜라 더 좋은 건가? 암튼 예나 지금이나 있는 양반들이 더해.
1: 저자는 그림 그리는 환쟁이가 아니라 필장일세.
0: 그 환쟁이고 필장이고 간에 음침한 게 기분 나쁘게 생겼습니다. 뭘 그렇게 보십니까? 이 잘생긴 뇌지부 처음 보십니까? 근데 족제비 털인지 이리 털인지 온갖 짐승 털이 다 날아다니고 아니 무슨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 대감! 나 할 말 있다니까!
4: 이리 사냥이라 생각해라!

0: 맞지 않아? 아, 나 먼저 간다.
1: 조심해. 그러다 다쳐.

0: 말이냐?
1: 아버님, 최고의 트로피는 젊은 양반의 권사. 아버님께서 저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하셔서 무엇이든 갖고자 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0: 그래도 이놈이!
2: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0: 깜짝이야!
2: 내가!

0: 사람들 어둠 속에 진실을 밝혀진 건 이리 사냥꾼
1: 조야! 엄마. 조야 이리 와!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2: 우리 아들 암레가 이리 사냥을 갔다 자네의 여식이 마음에 들어 데리고 왔다 하네
1: 하지만 그것은 제 딸아이를
2: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리가 될 수도 있었네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게

0: 또 어떤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을지. 세 번째 판이오, 살인의 기록.
1: 대감! 아유, 귀청 떨어지겠네.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어찌된 사건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0: 은퇴한 재상 김우야의 집으로 가자.
2: 대감, 관아에는 자액으로 신고하였다 합니다.
3: 자액이면 듯이 몸부림의 흔적, 들보와 기둥을 자세 살펴라.
2: 먼지 자국이 한 줄로 나 있습니다.
3: 한 줄이란 것은 죽음 후의 위장, 자액을 가장한 타살의 흔적들.
0: 시신의 상태는 폭줄로 죽임을 당한 액사와 스스로 목을 맨 자액의 구분이 어려웠다면, 다만 입과 눈을 벌리고 있는 것이 타살의 정황이 의심됩니다.
3: 검험의 결과는 자액 아닌 타살, 증거들이 말하는 살의 흔적. 시신의 상태는 목 졸림의 액살, 누군가가 조작한 타살이다. 살해 후 자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시체의 목을 매 조작한 조액사로구나.
4: 대감께서는 아들 아메와 며느리가 비명해 죽었는데도 관에 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늘 도리어 검시를 안 받겠다 하신 이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아는 것이 있다면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있다면 즉시 내어주시죠.
5: 저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4: 그러면 며느리의 검시를 원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며느라이는 아들을 따라가기 위해 스스로 목을 맨 것이네.
4: 그것은 검시 과정에서 차차 밝혀질 것입니다.
6: 그만두시게! 검험을 하게 되면 아무리 망자라 하나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4: 그렇다면 아들은 어디에 묻었습니까?
5: 그건 왜 물으십니까?
4: 아들의 사인부터 밝혀야겠습니다.
5: 대감! 설마 굴검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6: 감히 우리 아이의 묘를 파헤치고 훼손해 그 아이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겠다는 겐가?
4: 아들과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저 가문의 명예만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6: 경선!
4: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굴검이 아니라 사검, 모검을 해서라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이 정당한 이치입니다. 다 먹어라.
7: 야옹! 금손아! 금손아!
8: 응? 어디 간 거야? 뭐 하시는 거예요?
9: 머릿결이 흑단같이 곱구나.
8: 저 밑에 우리 오라버니들이 계세요. 제가 소리 한 번만 지르면.
9: 내 네 머릿결이 하더구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려. 미안하다.
8: 별꼴이야 진짜. 금선아, 금선아.
9: 아무래도 네 머리카락이 최고인 것 같구나.
5: 없는 며느리, 시집살이가 어려워 서방이 죽으면 친정으로 돌아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리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 자백하였습니다.
9: 단지 그뿐입니까?
6: 단지 그 이유뿐이네.
10: 푸른 달이 뜨던 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어 이리 되었습니다. 돌아가겠다였으나 이미 더럽혀져 갈 곳조차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때리고 어르기 일수, 매일 밤 자행되는 고약한 짓 또한 견뎌내기 힘들어 울며 불며 살려달라 수개월.
6: 걸어 들어왔든 끌려왔든 모든 것을 지우고 복종하며 살거라. 그리하는 것이 너와 네 집안을 위하는 길이다.
10: 홀로 되면 돌아갈 수 있을까 하여 그리하였습니다.
4: 하여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며느리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까?
6: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네. 아들을 죽인 며느리라 하나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을 수는 없는 법.
4: 하면
1: 술과 외인인 며느리의 시신은 어찌하여 다시 친정으로 보냈습니까?
6: 그만 돌아가시게. 대감!
1: 대체 무슨 연유로 그리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냐? 어찌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단 말이냐?
5: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어찌 빼앗냐 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 살고자 그리하였습니다.

医療なら이리와서내정을들어야지않겠느냐아무래도미년이또피맛이그리운모양이구나그럼

0: 사슴떼를 쫓아 사냥을 하다 보면 궁지에 몰린 사슴 한 마리가 가만히 멈췄어서 우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네. 더 발버둥을 치다가는 자신들의 동료까지 위험에 진다는 것을 알고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지. 경산, 자네의 그 쓸데없는 발버둥이 백성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는가?
1: 대감!
0: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법이네.
2: 경술년 5월, 17 어린 나이에 시집온 김조이가 핍박을 일삼던 남편을 액살하였다. 내 힘이 미치지 못하였구나.
3: 제 삶이 멈춰있는 곳, 그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행복하기만을 바랬을 뿐입니다.

0: 따라 자진한 연료가 되었고 김우여의 집안에는 연료문이 세워졌다. 대감, 원놈이요. 태모 필요입니다. 대감께 가장 먼저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백한네 이놈, 네 놈이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대감께서 원하신다면 더 좋은 붓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가라! 계속 가라 이놈!
1: 대감! 그놈을 놓치셨단 말입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잡으셔야죠!
0: 놓쳐서 미안하네.
2: 아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몸이 상하지는 않으셨죠?
0: 태모피를 두고 갔다네.
2: 네? 최근에 처녀들이 사라졌다고 하더니 역시 백가놈이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0: 그렇다네. 하여 곳곳에 백가의 용무파기를 붙이고 어린아이들과 처녀들의 문밖 출입을 금하도록 해야겠네.
2: 헌데 이 백가놈은 왜 대감에게 그 붓을 주고 간 것일까요?

0: 머리카락.
1: 대감, 거기 계시죠?
0: 아, 참 이리 올까?

0: 택한 내 일론! 니놈은 너의 사사로움을 위해 수도 없는 목숨을 앗아갔다.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1: 사사로움이라고 하셨습니까?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사로이 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감께서 원하셔서 붓을 만들었고 최고의 붓을 드리기 위해 이 태모를 사용한 것이 어찌 사사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목숨 부지하기 위해 양반들의 명을 따른 것이 어찌 사사로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감께서도 이 붓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0: 사람의 목숨은!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 보박하라!
1: 대감! 대감!

0: 무슨 언제나 대감 같은 양반께로 향하겠지요. 대감! 자! 자! 자! 자!
1: 자! 제가 잡히더라도 대모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3: 백가는 내게 다시 붓을 주고 싶어 했네.
2: 그래서 저를 미끼로 던져놓고.
3: 내가 자네를 지키고 있을 테니 서재는 비어있을 거라 생각했을 테고 그 틈을 타 붓을 놓고 가려 했겠지.
2: 헌데 대가님 생각가는 반대로 그놈이 절 노렸으면 어쩌시려 그랬습니까?
3: 그럼 너 눈이 있으니 보고 알지 않았겠느냐?
2: 아니 뭐 제가 어디가 어때서.
3: 이보게, 나는 이제 그만 한양으로 갈까 허네.
2: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 같은 분들이 백성들을 지켜주시...
3: 자네도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 모든 일을 세세히 기록하고 낱낱이 파헤쳐서 후세에는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2: 그래도 대감께서 떠나시면 이곳의 백성들은...
3: 자네가 있지 않은가? 나는 자네하고 이곳 백성들을 믿네.
2: 대감!
3: 잘 부탁하네.

나는 그저 법이 정의롭다 생각할 뿐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처 알지 못했네.

공정함이란 어느 기준인지 판결은 누굴 위한 것인지

이제야 자네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야 자네들의 모습을 보았네. 나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을 명명백백히 밝혀 기록으로 남기겠네.

0: 눈이 내리고 매화가 피고 매미가 울고 낙엽이 지는구나. 우리네 인생은 백구과극하여 원하는 바 이루지 못해 추상 같은 백발이 되어가니. 자, 이제 네 번째 판을 버리세.
1: 어떤 손님께서 이걸 전하여달라 하였습니다.
2: 이건 붓이 아니냐? 이 붓을 주고 간 자는 어디로 갔느냐?
1: 실은 오전에 부탁을 받은 것이나 제가 깜빡하여 혹시 무슨...
2: 아니다. 그만 들어가 보거라.

끝 모으면 뾰족하고 마음은 강해. 첫 번째 처음이라 하여 붓과 사람의 강한 마음을 이웁니다. 별치 아침부터 비단같이 갈라짐 없고, 두 번째는 재라 하여 가지런한 자세와 갈라짐 없는 마음을 이룹니다.

0: 대감! 에이, 대감! 뭐 하십니까, 대감?
1: 저는...
0: 접니다. 나 억울한데 이게 뭐지? 나 두 명 썼는데 이게 뭐지? 그 이모지!
1: 오랜만이구만.
0: 아이, 곧 또 만나자는 말씀 벌써 있으셨습니까?
1: 누군가 또 붓을 놓고 갔다네.
0: 아니,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빨리 잡으러 가셔야지요.
1: 내가 이 몸으로 나서는 건 되려 짐이 되지 않겠느냐?
0: 아, 또 핑계대로 그러십니까? 지금 대감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한양 사대문부터 여기 밤골까지 줄을 쫙 섰습니다.
1: 농은 여전하구만.
0: 아, 진짜 안 가실 겁니까? 아, 내가 이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하고는 같이 일을 잘 안 하는데. 아, 좋습니다. 그럼 대감께서 간다고 하실 때까지 저 여기서 꼼짝 않고 있겠습니다.
1: 내가 도움이 되겠는가?
0: 대감, 억울한 백성 도와주고 함께 싸우겠다는데 어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1: 백성들이 나를 기다리기는 하고.
0: 예, 대감, 그들은 여전히 대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그래, 가서 차별에 대항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이 민초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꿔보자라.
0: 예, 그러셔야지요.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야죠.
1: 그 앞에서 기다리시게.
0: 예, 대감.
1: 여봐라, 멋들었느냐. 내 지금 당장 현장으로 달려가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증거에 입각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전 한예종 건축가를 졸업한 최민욱 소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노말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저희가 보면 보통 건물이나 공간을 자연스럽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어느 순간 이제 공간이랑 건축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건축과를 지원했는데, 뭐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건축 설계는 아닌데 건축 관련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건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건축은 아무래도 공간을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다른 데선 잘 하는 일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공간을 다루는데 이게 여러 감각들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건축가 아니고선 이렇게 다루는 일이 직업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매력을 잊고, 일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다양한 것들을 이제 같이 다루어야 되다 보니까, 공간을 다룰 때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다 다뤄야 되고, 법적인 것도 다뤄야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다 다른 예시와 다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어려운데, 그게 또 새로운 걸 늘 다루기 때문에 그 새로운 걸 또 찾아내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건축이 타 직업보다는 이게 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작업하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것과 소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그 무운이라는 한옥 프로젝트를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숙박을 위한 공간이고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뭐 일반적인 그런 현대 건물, 신축 건물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예전에 경험도 해봤고 이렇게 했지만, 한옥을 지어보는 거, 한옥을 설계해보는 거는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들이 되게 독특하고 또 특이하게 기억에 남았고, 전통 한옥, 전통 건물에 대한 저희 틀이 많이 깨졌던 거기도 해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한옥에 대한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 한옥이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그런 거 사이에서 저희도 이제 이런 사례 자서도 많이 해보고, 전통적인 것도 또 연구도 같이 논쟁하고 하면서, 아, 이런 식도 한옥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한옥의 그런 앞에 좀 회벽으로 돼 있는, 어떻게 보면 격자로 된 그 벽은 약간 특징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고 그걸 이제 설계 반영했고, 내부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어떠한 요소들은 다 넣으면서, 그거를 이제 전통적인 요소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공간을 만들 것이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절충도 하고 또 새롭게 해석을 해서 공간을 만드는, 그래서 지금 아주 모든 건축가들이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걸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태생적으로 건축이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새로운 거를 모두 다 해보고 싶어 하고, 또 하다 보면 당연히 새로운 거죠.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는 근데 이제 마냥 새로운 거, 마냥 도전적인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마냥 새로운 것만 해서 이게 공간적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 있는 어떠한 느끼는 점 이런 것들에서 약간은 좀 비틀어서 새롭게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더 하는 거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거는 저도 이거 딱 뭐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없는데, 조금 더 도시에 이제 좀 일상의 조그만 부분들을 건드리는 작업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요. 저희가 최근에 했던 작업이 있는데, 이게 되게 조그만 건데, 뭐 도서관의 조그만 테라스, 옥상 테라스 공간에 조금 개선하고 이런 작업들도 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치는 공간들이거든요. 누구나 이렇게 큰 건물에 좋은 건물들 이런 것들은 찾아가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정작 저희가 생활하면서 일상에서는 도시의 이런 사이 부분에 이런 것들에 더 직접적으로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개입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요즘은 들어요. 근데 되게 도전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개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공에 대한 일이기도 하고 그 땅의 사유지일 수도 있고 네. 버려진 공간이 이걸 누가 관심 가져 이런데 그걸 조금만 바꿔주면 일상 속에서 되게 편안하고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 작업들에 대한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프로젝트 그 4, 5학년 때 했던 프로젝트가 그런 도시 사이의 이제 사이 공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휴식할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바꾸자라는 얘기들을 조금씩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또 영향을 미쳐 한 생각으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최민욱 소장이 06학번이었고요. 기억나는 거는 자기 세계가 분명하게 있고 그것을 그런 모습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꾸준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최민욱 씨가 이제 재수업 시간에서 작성한 논문인데요. 이게 이제 4학년 과정인데요. 4학년 답지 않게 굉장히 세밀하게 자료를 찾아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 최 소장의 어떤 일관된 태도를 지금 거꾸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도시 구조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 그다음에 건물과 건물이 만들어내는 그 사이의 공간에 대한 천착 이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집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그의 저기 아까 말씀드린 성격하고 태도 이런 것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에 이제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5학년 수업에서 제가 공모전을 같이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동을 공원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정동을 기존의 문화재라든지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살리면서도 지금 현재의 설계가 개입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관한 설계였는데 본인이 쓰기로는 이제 현재 정동은 가득 찬 도심 속에 틈이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틈, 그러니까 사이, 여기서도 지금 사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사이 공간에 대한 천착, 이것이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 공간이라는 게 대체로 길인데, 길이고 도로이고, 도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인 것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걷는 거는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고 그 움직이는 거는 변화니까 그 시간하고 공간을 거기에 이제 건축한 사람들은 개입한다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0: 저희는 저 플러스 이제 두 사람의 소장이 같이 셋이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조용하고 소소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노멀이 결국엔 이제 노멀 영어에서 R을 빼서 이제 약간 평범한 일상 속에 약간의 조그만 터치를 통해서 이제 비틀어서 좀 새롭고 좀 비범한 공간을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무실을 같이 만들어서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편해야 되고 사람이 채웠을 때 이제 좋은 공간이 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 아래서 좋은 그릇이 되는 건물 또는 어떠한 건축물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자 그런 생각으로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쵸. 세 사람 성향이 저희는 농담적으로 한 명은 공격, 한 명은 미드필더, 한 명은 수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비인데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막 이렇게 그냥 지르기도 하고 막 하면 제가 이제 뒤에서 또 정리를 하고 그 중간에서 또 중재자 역할을 하고 뭐 이래서 세 사람이 약간씩 성향은 달라요. 근데 그런 다름이 더 저희를 이제 작업할 때 다양한 얘기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을 짓겠다는 분들 뭐 아니면 일반인들도 건축가가 그래서 결국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잘 몰라요. 이제 뭐 건물 짓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설계라는 것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건축가들이 대중한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거죠. 뭘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건축주를 만날 때 그런 이제 설명들을 해주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거를 좀

좀더 알려줘서 건축가가 뭘 하는지 또 이제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뭐또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뭐 요즘에 그렇게 해서 소소하게 그것도 조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젊은 건축가들을 좀 해서 이번에는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가 얘기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이제 건축가들을 컨택했을 때 저희가 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이 왔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도 뭐 마침 이게 도시재생 이런 것들 관심도 많고 한옥이나 이런 것들의 이 작업들을 좀 해왔던 상황에서더라 또 그렇게 연계가 돼서 작업 이 되게 됐죠. 거기는 이제 복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도 개입돼 있고 기업도 개입돼 있고 이제 저희 건축가도 개입되고 되게 개입된 사람이 많았는데 각자가 원하는 파트랑 각자 원하는 요구들이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다른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게 이 건물을 통해서 그 마을이 좀 도시재생하는데 약간 시발점이 될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 건물이 가진 그런 시간적인 거나 기억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건축적으로 또 남기고 재해석을 해서 건물에 투영시킬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 관점에서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조건 옛날 것만 가져오는 거는 또 이제 지금 현 시대에도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현재 시점에서 또 완전히 탈바꿈을 시키되 그 전통적인 걸 같이 어떻게 잘 어울리게 만들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네. 도시 재생은 저희도 뭐 그렇게 경험치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도시 재생은 개입해 있는 사람들, 관계자가 많거든요. 도시 재생을 하려고 하면 이제 거기 살는 원주민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걸 도시 재생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 그리고 거기를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도 개입돼 있고 그리고 건축가들도 개입돼 있고 도시계획과도 개입돼 있고 굉장히 많은 파트가 개입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농담처럼 이게 사공이 많으면 또 산으로 간다고 이거를 잘 중재하고 가운데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면 다들 다른 소리를 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이게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다들 각자가 원하는 모양새만 펼쳐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가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 중재 같은 느낌도 많이 일을 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듣고 혹은 그 사이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작업도 건축가들이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돼야만 도시재생이 이제 결과물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단기간에 나오는 성과물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이 도시재생은 적어도 10년 후, 20년 후까지를 바라보고 길게 보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해야지만 도시재생이 제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뭐 어떠한 클라이언트든 어떠한 건축주가 되든 뭐 일에 대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혹은 불특정 다수들이 와서 경험하는 곳인데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거를 잘 저희가 좋게 또 발현을 시켜줄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들으려는 것. 에 대한 것과 저희가 그런 이제 설계 단계 때 많은 고민을 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시공과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거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얘기들과 그 속에서 나왔던 그 작업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이제 끝에 거가 어느 정도 일치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원칙이라고 하면 원칙이고, 그리고 태생적으로 건축이 이제 공공재거든요. 개인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이지 않거나 또 이기적인 건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하는 거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고, 그런 것도 어떻게 법이죠. 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만든 룰에 대해서는 또 지켜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작업하면서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작업하면서는 또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갇히지 않는 거. 계속 새로운 거 혹은 이제 다양한 거를 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뭐 이제 똑같은 걸 계속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에 갇히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저희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예종은 아무래도 이제 예술학교 안에 있는 건축가니까 쉽게 접하지 못했던 그런 예술 분야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점이 되게 특이하고, 그게 이제 저희한테 뭐 작업하면서도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특히 건축가 같은 경우는 전통 예술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 매번 작업할 때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걸 들어요. 근데 처음엔 이게 뭐야 싶었는데 되게 그것도 또 재밌거든요. 그리고 뭐 영상원, 뭐 저희 뭐 건축과는 석관동에 있으니까 뭐 영상원하고 연구원도 있으면 수업이 아무래도 교류가 있으니까 공대를 갔으면 그런 경험을 하기 힘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저도 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쉽게 그런 부분에 하시는 분들하고 교류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런 게 특이한 점이 있고, 그리고 건축가 사람 수가 적어요. 일반 뭐 학교보다는. 저희가 건축가 20명, 요즘도 20명인지 모르겠는데, 작다 보니까 수업의 밀도나 강도가 어떻게 보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배웠고 또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에도 많은 도움을 줘요, 사실. 그 당시는 힘들기만 힘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추해보면 그때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건축을 하는데 약간 밑바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되게 화려하고 좋은 그런, 그것도 중요하죠. 화려하고 좋은 이런 이제 건물을 짓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좋은 공간을 이렇게 계속 경험하고 만들 수 있게 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고, 누구나 가서 이제 공간이 아, 참 편하네? 이런, 이 공간 되게 편한데 누가 설계했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검색이라 해서 이 사람들 뭐 설계 재밌게 뭐 편하게 했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건축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뭐 냉정하게는 길게 해야죠. 건축가는 길고 꾸준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강하게 오래 해야죠.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여기가 바로 네. 울산의 상징, 울산대교.
1: 아, 울산대교. 네. 야경 맛집.
0: 근데 여기가 또 네. 생태도시면서 고래.
1: 고래. 네.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0: 야, 얘는 대상까지 다 이렇게 해놨으려고 생각을 못했네요. 와. 이게 지금 실제 고래뼈죠?
2: 네, 실제.
0: 실제요?
2: 네.
1: 와, 집과 옛날. 그 예전에 담이 이렇게 있었어요.
0: 지금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선지서의 시조가 이분이에요. 아. 이게 진양궁.
1: 네, 진양궁.
0: 사진 속에 있던 진양궁.
1: 와, 진짜 크다.

0: 아니 비가 이제 약간 멎어 있는 것 같은데.
1: 아이고.
2: 비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2: 아유 반갑습니다.
3: 친구를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유,
0: 네. 어디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3: 저는 오늘 중구 대표 관광지인 함얼루를 안내해드릴 관광 가이드 울산 큰애기입니다.
0: 네, 아, 울산 큰애기.
3: 아 저는 네. 울산 중구 대표 캐릭터이자 네. 관광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아 7급이면 높은 건데.
3: 뭐 그렇죠.
0: 7급 공무원이요?
3: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일할 때도 항상 이거 쓰고 가시는 거예요?
3: 아 그럼요. 아,
0: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공무원이네?
3: 아, 이 아니, 제가 얼굴인데.
2: 이 캐릭터가죠.
0: 아, 아, 그렇지.
3: 제가 중구의 얼굴이거든요. 네. 아~ 예.
2: 이 함얼루가 오늘, 예. 해맞이를 여기서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면서요?
3: 아, 여기서 해맞이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너무 잘 물어보셨어요. 네네네. 저희 함얼루는 달의 기운을 받았다고 해서 함얼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요. 남쪽으로는 울산 공업단지, 동쪽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인 울산 대교, 그리고 서쪽으로는 영남 알프스까지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제가 함얼루 또 소문을 들은 게 이게 또 울산 칠경 중에 하나래요.
0: 그렇죠. 아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3: 누가 위에 역시 뭘 늘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뭘 이렇게 하고 뭐 약간
3: 올라가서 구경해 보세요.
0: 아 그래요? 아 그럼 저희 안내.
3: 아 예, 저를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우리 큰애기 따라서.

0: 덩덩덩. 그래서 제자리 리더 쿵. 제자리 쿵.
1: 어.
2: 네.
1: 안녕하세요. 와, 잠시 넋을 잃고 왔어요.
3: 의상도 너무 예쁘고.
1: 네.
3: 이게 지금 처용.
2: 처용무.
4: 아, 처용무. 네.
1: 아, 제가 했던 드라마 중에
2: 아,
1: 처용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거기서 약간 따와서 네. 뭐 그래서 저 살짝 알기만 하는데 네. 전혀 다른 거네요, 장르가 네. 저랑.
3: 이 춤이 신라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0: 네, 네 맞아요.
1: 네.
5: 우리의 역사에 어른 얘기의 문헌을 뒤져보면은 뭐 고려시대 때부터 해서 신라 흥건왕이 울산 계엄포에 나들이 나오셨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무가 끼고 앞에 길이 안 보여가지고 네. 이제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니까 신라가 아래길을 동해 용왕이 노해서 그러니 이렇게 좀 그걸 빌어주면은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구름이 다 그치고 이제 길을 터가지고 딱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뭐 최영무가 천년을 넘게 지금까지 이만큼 네. 활성하게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고
1: 유네스코
5: 예 이게 지금 유명한
0: 한국 춤이에요. 춤 중에 유일하게 네. 등재된
1: 아,
0: 춤이 최영무예요.
1: 네 아, 다른 춤은 아닌데
0: 안 돼요. 네네
1: 근데 원래 남자가 하는 걸로
0: 조선시대 때는 남자들이 많이 했는데 예전 문헌들을 보면 여자들 또 고려 신라시대 때는 또 여자들이 대빵. 아.

0: 네. 그게 피부색을 보시면 팥죽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군을 쫓는 이제 팥죽색 피부에 여기 복숭아의 일곱 가지 의미는 또 수명 장수를 바라는 거고 여기 또 모란꽃 옆에 두 송이가 있어요. 네. 이거는 부귀영화를 누리자라는
1: 모란꽃.
0: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낸.
1: 그럼 귀걸이는?
0: 귀걸이는 옛날 귀족들이.
2: 아, 귀족들이
0: 네, 신라시대 때 신라, 화랑.
1: 아, 네. 신라시대 때는.
0: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인물이 이게 학급이 아닌 저 귀족들이라는 의미.
3: 그래서 보면 그 신라 향가 중에 네. 세벌 발기 달에 밤들이 문이다가
0: 네. 네,
3: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더니 가라리 내히어라 아. 그 처용가가 있잖아요.
1: 처용가 네.
3: 그거랑도 지금 연관이 되는 거죠?
0: 네 이거? 맞아요.
1: 저희 한번 조그만 동작 간단한 거 한번 배워볼 네, 수 있을까요? 네.
0: 그러면 한삼을 전달해드리고 네. 제가 먼저 앞에 서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대무를 하는 거에서 처용무는 관용을 하고 포용을 하는 이런 진지적인 인물이라서
1: 관용과 포용.
0: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주먹을 쥡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천 끝을 탁 잡으셔야 됩니다. 오른발 같이 들어서 하나, 둘, 셋, 왼발, 넷, 다섯, 여섯, 오른발 같이 들어서 하나, 둘, 셋, 왼발, 넷, 다섯, 여섯, 또 한 번 더 하고, 둘, 셋, 뒤로 크게 한 발. 뒤로, 여섯. 그래서 어깨 하나 메고 같은 발, 같은 손을 듭니다. 네, 그래서 뒤를 보고 한번 뿌리고, 뒤로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뒤를 보고 뿌려요. 뿌려요.
3: 이게 어렵다.
0: 발레리고. 뿌리고 허리손 하고 왼발을 들고요 하면서 이 손을 맵니다. 메고 정면을 보고 돌아서 다시 앞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둘, 셋, 넷, 다섯 정리를 하는 겁니다.
1: 되게 어려워.
0: 네. 방향이 달라지니까
3: 약간 우리 그 옛날에 송검수 16개 동작에 좌, 뼈, 우, 뼈.
0: 그런 거 맞는데 이 손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고 배꼽까지 배꼽.
4: 이발을 넣으셨잖아요. 이발을 놓고 가면서
0: 쭉 밀어서
4: 이발이 딸려와야 돼요.
0: 쭉 가고
4: 딸려와야 또 왼발을 들거든. 또 한 번.
2: 어려워.
0: 그러면 두 분이서 마주보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Listen and 저희
2: 아까
0: 네.
2: 배운 거.
0: 네, 도드리 장단에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뒤로, 넷, 다섯, 뒤로,
5: 뒤로,
0: 하나, 둘, 셋,
5: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하나 둘
0: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5: 네
0: 다섯
5: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왼발 들고 네 다섯 오른발 들고 하나 둘 왼발 들고
0: 뒤로
5: 오른발 들고
0: 뒤로 하나
5: 왼발 들고
0: 네
5: 자 오른발 들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0: 오른발 들고
5: 오른발 들고 왼손 이렇게 메고
0: 하나 둘, 셋, 넷,
5: 다섯, 여섯.
0: 잘하셨습니다.
1: 어디 보니까 더
6: 어때요? 어디 보니까 더 힘들죠?
2: 그래도 옷을 입으니까 라인이 살아요.
3: 마음가짐이 달라요.
2: 네, 라인이 삽니다.
3: 아, 근데 관리를 잘하시는 게 이 섬유 유연제 냄새가 좋아. 빨래를 잘하셨어. 눅눅한 냄새가 아니에요.
2: 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 저희가 또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에이씨.

0: 와, 여기 남창 옹기종기 시장?
1: 일단 이름이 예쁘죠. 옹기종기 시장.
0: 이게 시장에 꼭 와야 돼요. 그 지역에 가면 시장에 가야 돼요.
2: 맞아요. 여기가 옹기종기 시장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0: 네. 옹기랑 연관이 있어요.
1: 네. 옹기종기니까 그냥 옹기종기 모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0: 그게 이 인근에 네. 그 외고산 옹기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옹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1: 야.
0: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옹기를 원래 거래하던 시장이었는데
1: 아~
0: 이름에 아예 옹기가 들어간 거죠.
1: 아, 그래서 또 이게 또 옹기종기 모인다는 의미로 또 이렇게 옹기종기. 네.
0: 그리고 우리가 속담에 네. 가는 날이 장날.
1: 가는 날이 장날.
0: 우리가 온 날이 장날입니다.
1: 오늘 장날?
0: 네, 3일하고 8일 여기 딱 장이 열려요.
1: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시장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도 그랬었고 목포에 살 때부터 장 되면 무조건 장을 가야 돼요.
0: 시장이 또 먹을 것도 많아. 많고 볼 아. 것도 많고
1: 네. 네. 와.
0: 그러니까
1: 근데 우리가 좀 네. 이렇게 그래도 좀 여기 왔는데 또
0: 아 여기 또 상인회에서
1: 아 상인회에서
0: 시장을 좀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또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1: 아, 네.
0: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네네.
1: 반갑습니다. 네네네. 와
2: 저희 남창 옹기종기 시장은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0: 100년이요?
2: 네. 1916년부터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지금 뭐 전국 5대 시장 안에 들어갑니다.
1: 네.
2: 안에 들어가시면 예. 네. 엄청나 넓고 웅장하고 지금도 뭐 현대 사업에 계속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시장에 데리고 갔으면 뭐라도 사게 돈이라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바로 옹누리 상품권.
1: 오, 거봐. 이게 제가 냄새는 잘 맡아요. 네.
0: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건데.
1: 아 그래요. 아.
0: 이를테면은 네. 현금이랑 똑같이 쓸 수 있고 거스름 돈도 받을 수 있고.
1: 되게 많네.
0: 그러니까 이게 5만 원.
1: 아, 뭐야? 나만 5만 원이 아니고 같이 5만 원인 거예요? 아, 이제 치사하게 진짜.
0: 아, 근데 여기가 또 물가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싸니까.
1: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이거 가지고 가면 네. 푸짐하게 쓸 수 있어요.
1: 아, 맞아, 맞아.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걸로 한번 예, 맛있게 예, 한번 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인물이 잘생겼다.
1: 그래요. 피디가 잘생겨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0: 아 그렇구나. 화면에도 잘 나와야 되는구나.
1: 네.
0: 이거 수영모 아닌가?
1: 네.
0: 아, 비트인가? 비트?
1: 비트. 여기다 여기
0: 안녕하세요.
1: 네. 와 안녕하세요. 와 이거 진짜 맷돌이에요?
0: 맛있겠다 맛있겠다.
1: 이거 몇 년 됐어요? 이걸로 하신 지가?
3: 제가 하신 내가 이거 맷돌 돌린 지가 한 15년 넘었어요.
1: 15년.
0: 이야. 와, 이게 지금 콩국이죠 콩국.
3: 네.
4: 서리태.
1: 백태
0: 백태.
1: 야 색깔이 딱 그.
0: 그럼 이걸로 한번 초벌을 갈아서 또 가는 거예요?
1: 아 너무 많이 줘. 조금만 더 오시지.
3: 네.
1: 아, 이게 가는 거죠?
3: 네.
1: 와, 여기 줄기 같은 건 뭐예요?
3: 아, 우무.
0: 우무.
1: 아, 우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우무도.
0: 이게 소금간이 살짝 돼 있어.
3: 해야 돼.
1: 네. 진짜 고소하다. 간이 딱 돼 있네요.
0: 원래 경산동 쪽이 네. 시장 오면은 여름에 콩물을 차게 해서 많이 먹어요.
1: 만 원.
0: 어, 만 원.
1: 만 원에 세 개. 와.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와. 여기는 다 직접
0: 맞아, 맞아.
1: 농사 지은 거를 이렇게 다 갖고 나오시나 보다.
0: 네. 여기 이제 주민분들이 직접 농사 네. 지으시는 거니까 확실히 한눈에
1: 와,
0: 봐도
1: 신기한 거 같아.
0: 싱싱해.
1: 고추가 이게 크다고?
0: 네. 이야.
1: 와. 이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와.
0: 네, 오지오 맞습니다. 네.
1: 네.
0: 많이 파세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이야 드디어
1: 와
0: 드디어 발견
1: 그래 배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유 저희가 이 배를 좀 찾고 있었어요
1: 아이 뭐 오시자마자 배지 이런 걸 오자마자 이런 걸 좀
0: 진해
1: 야, 이거 장보다가 배차겠다.
0: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1: 아니, 어머니, 또... 이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5: 예.
1: 아, 진짜? 이거는 즙이고.
5: 예, 즙 잡아.
1: 이게 그러면 이게 서생배예요?
5: 예. 서생배.
1: 울산 서생배?
5: 예. 요거는 신고배.
1: 예?
6: 신고배.
1: 아, 신고배. 아, 배 농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 배 농사 지금 이제 오래됩니다.
1: 올해 한 50년?
5: 한 60년 아니 60년.
1: 60년 진짜로요?
5: 제가 19에 시집오가요.
1: 예, 와.
5: 87년.
1: 아, 대단하시네.
5: 이제 300랑
1: 아, 이렇게. 와,
6: 이렇게. 여기 햇배. 햇배. 햇배.
1: 바로 나온 거.
6: 단단하면서도 물이 많다.
1: 너무 맛있어. 아, 좋아. 이거. 아이고. 나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이거 만 원.
0: 한 무대기.
1: 한 무대기. 아이.
6: 또 더 주셨어.
0: 아, 진짜 덤 주셨어. 덤.
6: 그러니까, 오늘 시장님은 덤이죠, 그죠? 예. 네. 네. 오늘 시장은 진짜 덤 주는 그 재미에 오는 건데, 그죠?
1: 예. 네. 감사합니다. 네.
6: 아, 네, 감사합니다. 네.
1: 건강하시고 고생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확실히 시장에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보이네. 네,
1: 여기는 또
0: 모종 같은 데
1: 모종을 파네. 네. 아. 안녕하세요.
0: 여기는 또 약간
1: 여기
0: 밥 되는 냄새 나는데?
1: 어, 특이하다.
0: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1: 네. 이게 뭐예요? 고기 호떡?
7: 울스 고기 호떡입니다.
1: 예. 약간 햄버거.
0: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햄버거 같아.
7: 네, 맞아요. 네.
1: 잡채?
7: 잡채, 고기 잡채.
1: 잡채인데 뭔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커.
7: 맞아요.
1: 네, 한번 드셔보시죠.
0: 자, 일단 맛을 또.
1: 야, 그, 이 바깥이 약간 호떡처럼 바삭하게 구워졌다. 뜨거워.
0: 오, 이거 잡채는 약간 중국식 고추 잡채 같은 그런 냄새인데?
1: 맛있어.
5: 맞아요.
0: 그죠, 예.
5: 네.
1: 그러네. 약간 고추 잡채 향이 약간 나면서.
7: 어때요? 맛 괜찮죠?
0: 맛있어.
7: 진짜 맛있죠? 네, 네.
1: 그러니까 여기는 네. 농산물이 좋으니까 따로 시장 안 봐도 여기서 보고 바로
7: 네, 맞아요.
1: 떨어지면 또 봐서 바로 하고 야 이건 맞습니다. 이게 너무 좋네. 최고급 슈퍼가도 이런 거 없잖아요.
7: 그러니까. 없어.
1: 야 이거 진짜 너무 좋네.
7: 없습니다 진짜로.
1: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별것도 아니지만
7: 예.
1: 기운을 또 드립니다 저희가.
7: 어떻게 드려요?
1: 잘 드시라고.
7: 아 진짜?
1: 잘 드시라고. 하나 둘 셋. 하나 더.
7: 와이파이를
0: 번창하세요.
7: 아, 알겠어요. 고마워요.
0: 아, 시장 인심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1: 와, 막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주시고.
0: 네, 그리고 계속 뭘 더 주시려고 그래가지고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1: 한 바퀴 돌았는데 배가 불러. 그러니까.
0: 근데 또 여기 왔으면
1: 네.
0: 옹기 구경을 안 하면 안 돼요.
1: 아,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러니까. 옹기가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0: 이 시장이 형성되게 된 데 큰 역할을 한 옹기
1: 네.
0: 보고 가야 되니까.
1: 와.
0: 여기 가면은 이제 옹기를 아주 많이 이렇게 하시는 데 있대요.
1: 와, 그러면은 진짜 옹기, 여기 있는 옹기야말로 이제 울산의 또 진면만 볼 수 있겠네요.
0: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산업의 네. 중심이었대요.
1: 아, 그렇죠. 여긴가 본데?
0: 여기네.
1: 아, 여기네. 전통 옹기.
0: 직판매장.
1: 직판매장. 아. 안녕하세요. 왜 마스크 쓰고 계세요? 더운데.
5: 연예인 이제.
1: 와, 이게 옹기예요?
5: 네.
1: 그럼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8: 아니고 네. 우리 아저씨가 젊을 때
1: 네.
8: 옹기 만드는 대장 일 했는데 이제 나가만 애가 올게 85 이래 되니까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0: 아, 이것도 힘이 있어야 이걸
8: 또.
1: 그럼 지금은 안 만드시고?
8: 지금 안 만들어요.
1: 그럼 예전에 남편분께서 이걸 다 만들었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지금 이거 만드시는 거예요?
8: 이거는 저는 일해주고 임금비를 옹기 만들어주면 월급을 착착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일해주는 값에 온기를 받아가 집에 대놨다가 이제
6: 아 집에

0: 않았던 거 계속 하시는 거예요?
1: 네, 팔고 앉아 그러는 거예요.
2: 이야, 여기가 예전에는 이 온기가 가장 유명했었던 거예요?
1: 네, 한 60년 다 돼가요.
2: 아, 60년.
1: 그럴 때 이제 한참 여기 온기 공장이 억수로 왕성했거든요.
2: 아, 이쪽에. 아.
1: 남창의 여기는 전기불도 없을 때 거기는 이제 발동기 일화가 전기불도 다 들어오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사양기를 접어드니까
2: 아, 어, 그래요. 이런 거는 뭘 넣나?
0: 이거 이제 식탁 위에 올려가지고
2: 아 식탁 위에 올려 아 네, 소금이나
0: 장을 덜어가지고 아, 이제 김치 소금이나. 같은 김치깍두기 같은 거 이제 여기다가 딱 넣어가지고 하면은 운치 있지.
2: 어 맛있겠는데? 나 혼자 집에서 있어. 여기다가 김치 내 것만 따로 먹을까 보다.
0: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지고.
2: 어 그러네. 요새 닭가슴살에 김치에 먹는데. 어 아, 그러면 이런 거 하나에 얼마예요?
1: 그거 하나에 큰 거는 10,000원 적은 건 8,000원.
2: 이거 8,000원?
1: 예.
2: 그럼 이거 10,000원짜리로 요거 하나만
1: 네, 보내드릴까요?
2: 여기 안에 10,000원 들어있어요. 네, 상품권. 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외국인들이 이 한글에 두 가지 흥미로 갑니다. 하나 역사적 맥락. 만든 임금이 이름이 지정당 명확하고 왜 만들었는가 또 책으로 남아 있고 이러면 되게 신기해요. 그다음에 신기한 것은 바로 그 글꼴이 반듯반듯하면서도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쉽게 배운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 되게 매력을 느끼는 거죠. 2026년 정말 돌아서는 되게 감격스러운 해인데 왜냐면 90주년이죠. 그리고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입니다. 이렇게 진짜 뜻깊은 해가 겹친 해라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한글 학자이자

우리 아버님이 한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회초리 맞아가면서 초등학교 때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한자를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한자와 한글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제가 신문을 봤는데 1977년 무렵에 그 아기를 영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자가 그 아기 영자입니다. 그게 되게 복잡해요. 그때 신문이 진짜 조사와 은느니가 하고 순 우리말만 한글이고 거의 다 한자였어요. 대중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신문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글학자가 또 한글운동가가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세종당이 만든 이 훌륭한 문자를

자기를 500년 넘게 무시하고 깔보고 이름자 취급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한글이 주는 무한한 매력이죠. 정말 쉽고 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글이? 원래 제 이름이 한자식 이름이죠. 그 중용의 용자랑 성리학의 성자인데 용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공무원이 된 학교니까 공문서를 쓰는데 이 김용성 이거를 한자와 한글로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한자로 적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 아니다. 내 이름은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니까 순우리말 이름 짓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샘이 되자라고 해서 우리말과 그래. 그래서 이제 슬옹이라는 이름을 제 스스로 짓게 됐습니다. 한글은 1443년 12월 달에 세종당이 한국 나이 만 7살 때 처음으로 공표한 거예요. 이게 세종실록에 창제를 공표했던 그 당시 1443년 음력 12월 30일자 실록에 보면 훈민정음이라는 그 명칭은 당연히 세종대왕이 만든 분께서 붙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건 창제자만이 붙일 수 있는 거죠. 이 훈민정음 해례부호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새 문자, 훈민정음 설계도이자 해설서이자 학습서예요. 이 문자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거기다가 이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이걸 배울 수 있도록 또 용자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1977년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까닭은 저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진정성이죠. 이 책의 진정성. 저는 이 해례본의 많은 내용들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저 가장 감동적인 말은 뭐냐면 세종 서문에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라는 말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글 모르는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 이거를 가엽게 여겼다는 한자 민연이라고 하는데 가엽게 여겼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낱말만 볼 때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15세기에 진짜 그 시대에 한자 모르는 백성들을 가엽게 여길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가엽게 여겼어도 임금이 가엽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말을 했고 문제를 해결했고 그걸 기록에 남겼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훈민정음을 창제를 공표한 뒤에 세종대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10여 명의 서리들, 대민 업무를 맡은 그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그분들한테 막 가르쳤어요. 왜냐면 대민 업무를 통해서 빨리 보급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이 주류문자가 된 걸 꿈꿨지만 이 한글이 이 주류문자가 되어온 역사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최만리 선생을 비롯해서 한 7명의 그 당시 양반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대부들이 막 반대하는 겁니다. 대단히 이 문자 훌륭하지만 이거 반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 양반 사대부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이 문자가 살아남을 수도 없고 백성들의 문자가 되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9개월이 걸린 겁니다. 2년 9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바로 양반들을 설득하고 또 진짜 그 천년이라는 문자를 만들기 위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2년 9개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446년 음력 9월 상순 지금의 한글날에 책을 통해서 반포하게 된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 반포한 뒤에 그야말로 그 문자를 만들고 반포한 사람으로서의 정도를 걷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포하고 나서 한 달쯤 뒤인가요? 이 공문서에 써요. 실제 본인이. 그 다음 11월 달에 업문청을 만듭니다. 이 공식 기구를 만들어 빨리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과거 시험에도 도입해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에 도입을 해야 이 빨리 이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진짜 문자를 반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문자가 진짜 그 백성들 문자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진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펴내고 나서 1447년 무렵에 이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을 펴내요.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은 그 천계강에 떠오른 달의 노래죠. 그래서 마치 달빛이 천계강에 떠오르듯이 이 훈민정음이 모든 백성의 문자 떠오르도록 그런 여문을 담은 게 월인청강지곡이죠.
똑바로 사용되지 않았냐 이거를 이제 그 시간의 범위까지 모아야 하긴

했는데 최대한 그래도 빨리 보급됐다는 증거가 하나 실록에 실려있어요. 그게 1449년 세종실록입니다. 하연이라는 대감, 지금은 이분을 비판, 비난하는 한글 벽서가 그 하연 대감 담벼락에 붙는 겁니다.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이 하지 마라. 그런 한글 벽서가 붙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만에 그 일반 민중의 한글 벽서가 붙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보급이 됐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 3년 전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주로 어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할 때만 훈민정음이라 불렀고요. 주시경과 그 제자들이 한 나라의 글을 줄여서 오직 하나의 큰 글,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게 한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명칭을 만든 겁니다. 1919년에 조선의 연구회가 조직이 돼요. 우리말과 글을 지켜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독립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제강점기 때 말글을 빼앗기고 이런 진짜 엄청난 세월 속에서 한글을 가꾸고 지켜온 이 역사가 대단히 감동스럽고 인도네시아 부톤섬 찌아찌아족 한글 훈민정음 보급한 게 2009년 무렵부터 되거든요. 그때 왜 시도했냐면은 그 찌아찌아족의 그다지 쓰는 말을 그 인도네시아 공용 문자 로마자로 이게 표기 안 되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저울래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사이 이제 훈민정음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쪽에 아비딘이라든가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와서 우리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찌아찌아 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세종대학교에서 진짜 지금 환생하신다면 진짜 아 내가 만든 문자가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다니 그것도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쓰이고 있다니 아 참으로 감동스럽구나 뭐 이런 말씀을 반드시 하실 것 같고요. 저는 한글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진짜 그 자기 생각 느낌을 마음껏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언어가 6,000개, 7,000개라고 그래요. 하루에 하나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사라져가는 말들 왜 사라집니까? 그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바로 그런 사라져가는 말을 적는 문자, 바로 찌아찌아 말을 적는 문자로 활용하듯이 이런 사업을 제가 전 세계 운동을 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벌이고자 합니다.

0: There are no seaweed or corals along the cliffs, but the special vibe of the dramatic formations are more than pleasing to the eye.
1: 콧구멍 동굴 안쪽까지 들어가서 왼쪽 또는 오른쪽 절벽을 끼고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동굴과 달리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형 안반주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라든지 흰동가리 둥지도 볼 수 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해송이나 연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0: A diver swimming past coral, blooming across the rocky seabed is a sight of beauty. Around Pomsom Island lies another thriving ecosystem.